0: 양념을 푸짐하게 싣고 돌아올 때 엄마의 얼굴엔 미소가 떠나질 않았어요. 그때는 뭐든지 너무 맛있고 행복했어요.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 보고 싶다는 생각이 가끔 드네요. 하셨습니다.
1: 아, 저도 그저께 국수, 비빔국수 해먹다가 곧 마른 국수 똑똑 떨어진 거 부서진 거 주워 먹으면서 그 짭조름한 맛이 좋다 생각했는데
0: 예. 네. 저희는 이렇게 뭔가 기계로 이렇게 탁탁 절단돼서 나온 묶음들
1: 맞아요.
0: 그거는 이제 많이 보고 있는데 이것도 여전히 역시나 예전엔 방앗간에서 다 국수를 달리 뽑아서
1: 그렇죠.
0: 말려서 예.
1: 아주 유명한 또 국수집 있어요. 저 어르신들이 하는데 정말 그 집 옥상에다 쫙 널고 그 하여튼 국수 매니아들은 꼭 그 집 것만 사간다는 그런 유명한 국수집이 있더라고요. 지방에.
0: 그래요?
1: 해풍에 말리는 국수랄까? 하여튼 뭐 그 국수는 뭐 어떻게 해도 맛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0: 야, 근데 진짜 이게 먹어보면 그 면발이 주는 힘이 굉장히 커요.
1: 있어요.
0: 같은 양념 이렇게 해도 그 면의 느낌에 따라서 완전 달라지거든요.
1: 그렇죠.
0: 네네. 네. 아, 새콤한 비빔국수 먹고 싶네. 크, 이 외침이 그냥. 자, 저희 오늘 일단 3, 4부 미리 예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추석 명절이 다가오니까 예전에 이렇게 방앗간의 추억, 뭐 고향의 추억들 많이 떠올려 주시는데
1: 네.
0: 오늘 3, 4부 백인에게 묻습니다 시간에도요. 요맘때 추석 준비하면서 가장 그리운 음식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한번 나눠보려고요. 우리 집, 우리 동네, 우리 지역만의 특별한 추석 음식 생각나시는 대로 문자 미니 알려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더 들고요. 샵 8001번이나 무료인 미니로 많이 알려주시고요. 흐르는 노래 이문세의 빨간 내복입니다.

0: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 위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9월 18일 오픈 1551 8454 동원개발.
1: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2: 울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구대의회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소중히 여기며 더 따뜻하게 더 세심하게 더 책임 있게 일하겠습니다. 소통으로 풀고 협치로 나아가며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일이라면 함께하고 필요한 일에는 분명한 책임으로 답하겠습니다. 울산의 오늘을 살피고

0: 내일의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시민을 향한 마음 책임으로 실천하는 울산광역시의회가 함께합니다.
2: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찌안과 함께하는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기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3: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주말 사이 농촌에서는 벼를 수확한 지역이 많았다고 하네요. 추석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고 차례상에는 햅쌀밥을 올리는 법이라 조생종은 일찍 추수하고 있답니다. 요즘은 차례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하는 댁이 많아졌지만 그러나 조상님들과 우리를 키워준 환경에 감사드리는 마음과 나의 근본 뿌리를 향하는 마음,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이 계절이면 더 커지죠. 이런저런 추억도 문득문득 떠오르실 텐데 이런 생각 해볼까요? 어린이 옷을 눈앞에 그려봅니다. 내가 어려서 입던 원피스나 점퍼 같은 옷입니다. 거기에 작은 주머니를 많이 다세요. 그리고 주머니마다에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어떤 것들을 넣는 겁니다. 어렸을 때니까 주머니 하나에는 공깃돌, 그 옆 주머니에는 크레파스, 인형,

가지고 놀았던 것도 주머니에 넣을 수 있고 간절하게 갖고 싶었던 것도 넣을 수 있겠습니다. 아프고 눈물 나던 어떤 상처가 있는 물건도 넣을 수 있죠. 이런저런 물건이 든 주머니가 많이 달린 옷을 눈앞에 펼쳐놓으면 아, 내가 이렇게 성장해왔구나, 이렇게 잘 견뎌왔구나, 나를 토닥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이번에는 요즘 즐겨 입는 옷을 하나 눈앞에 펼쳐놓아 보시죠. 그리고 엄마, 아빠, 아들, 딸,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 삼촌, 친구들, 어떤 의미로든 나를 지켜주고 안아준 존재들이 입던 옷을 떠올려서 그 옷으로 작은 주머니를 만드세요. 그리고 그 주머니를 내 옷 안감에다가 쭉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내 옷 안에는 나를 소중히 여겨준 사람들이 있는 셈이고 그 사람들이 나를 감싸준다 하는 느낌이 들겠죠? 이 호주머니 작업은 설치 미술가 서도호님과 전시 기획자들이 만든 작품인데 이 모티브를 빌려와서 우리 마음을 명절용 마음으로 바꿔놓아봐도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많은 추억의 호주머니도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좋은 것으로 채워갈 빈 호주머니도 충분히 만들어주세요. 여성시대 아침 창가에서 양희은입니다.

0: G.O.D의 노래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야기 중간에 피처링 맥언니의 목소리였네요. 야, 그러니까 상상이 그거잖아요. 내 옷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주머니를 여러 개 달고 내가 지금껏 살아왔던 여러 추억들을 하나씩 담을 수 있게.
1: 그러게.
0: 네. 허허. 소중한 추억들이 나의 속주머니 안에 이렇게 하나씩 다 들어있다. 네. 뭐 그 가운데는 뭐 기쁜 추억도 있겠지만 뭐 가슴 아픈 추억도
1: 다 있을 수 있죠.
0: 네. 네. 그런 거는 좀 깊숙이 넣어놔서 잘 안 꺼내지게 해놔도 좋겠네요.
1: 이윤실 님이 주머니가 무거워도 마음은 가볍게 느껴지겠습니다.
0: 맞습니다. 또 채울 수 있는 추억이 많다는 건 그만큼 부자인 거니까.
1: 아니, 설치미술과 서도호 님의 전시가 지금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하고 있는 중인데 이게 보통 인기가 많은 게 아니라
0: 네.
1: 전시표 나오는 족족 매진되고 있어요.
0: 그래요.
1: 그런데 희망이 있어요. 매주 수요일, 토요일 저녁은 무료 관람이 있고요.
0: 네.
1: 다음 주 수요일은 또 문화가 있는 날이잖아요.
0: 이번 주가 다음 주
1: 수요일. 그냥 네. 매달 마지막 수요일.
0: 아, 매달 마지막.
1: 문화가 있는 날. 이 종일 무료 관람 가능하다니까 관심 있는 분들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0: 네.
1: 아, 너무 아름다운 그런 전시예요. 네.
0: 야, 이런 전시 기회가 된다면 가서 정말 뭔가 좀 야, 이 예술적인 감각도 좀 키우고 예, 뭔가 좀 생각도 좀 많아지고 예. 이 주머니 이야기도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네요.
1: 그렇죠? 네, 좋을 것 같아 정말.
0: 우리가 뭐 미술 작품, 뭐 예술 작품 어려워. 특히 막 이제 추상으로 가면은 이게 뭘
1: 뭐라는 얘기야?
0: 근데
1: 뭐라는 얘기 설명 기다릴 거 없어요. 자기가 느끼는 대로 느끼면 되는 거지 뭐.
0: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1: 네.
0: 내가 그냥 느끼는 대로 바라보는 대로가 그 작품이다. 네, 그런 것도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연 소개해드리죠. 경기도 오산시 수청로에서 김순영님이신데요. 2018년 3월 23일 두 아들을 처음 품에 안은 날이다. 우리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라며 모두가 함께 축하해 주었다. 하지만 몇 년 뒤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던 또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1: 두 아이 모두 자폐성 장애입니다.
0: 그날 이후 나의 하루는 달라졌다. 두 아이를 데리고 여러 발달센터를 오가며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이 내 하루의 중심이 되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이들은 어느덧 9살이 되었다. 어느 날 쌍둥이 아이들과 함께 동네 놀이터에 갔다. 초등학교 저학년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들이 다가와 쌍둥이들이 몇 살이냐고 물었다. 그렇게 잠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한 아이가 갑자기 말했다.
2: 딱 봐도 장애인이잖아.
0: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2: 장애인같이 생겼어.
0: 그 말은 계속해서 반복되었다. 우리 아이들도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웃고 배우고 사랑받으며 살아가는 소중한 아이라고 설명해 보았다. 하지만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아이의 말은 달라지지 않았다. 결국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흐르는 눈물을 애써 삼키며 두 아이의 손을 꼭 잡고 황급히 집으로 돌아왔다. 집으로 오는 내내 머릿속에는 그 아이의 말만 맴돌았다. 다시는 동네에 나가고 싶지 않았다. 누구도 만나지 않고 어디엔가 꽁꽁 숨어버리고만 싶었다. 이상하게도 어른들에게 들었던 말보다 아이에게 들은 그 한마디가 훨씬 더 깊은 상처로 남았다. 그 아이보다 어린아이가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 세상이 더 마음 아팠다. 그래서 더 많은 장애 이해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장애가 있는 사람을 나와 다른 특별한 존재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서 함께 살아가는 친구이자 한 사람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교육이 학교와 사회 곳곳에서 더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 일을 겪은 뒤에도 세상은 내게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따뜻함을 건네주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 아이를 만난 날 역시 평범한 하루였다. 마트에 가는 일은 우리 가족에게 늘 작은 도전이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한 아이는 원하는 것이 뜻대로 되지 않아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고 다른 아이는 신이 난 듯 계속 소리를 질렀다. 사람들의 시선은 하나 둘 우리를 향했고 나는 아이들을 달래고 안아가며 겨우 계산을 마쳤다. 평범한 장보기가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힘든 걸까? 지친 마음으로 마트를 나오는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한 꼬마가 우리 아이들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잠시 후 엄마 손을 잡고 우리에게 다가오더니 작은 손에 쥐고 있던 마이쮸 두 개를 수줍게 내밀었다.
2: 헝아 하나, 동생 하나.
0: 그 아이는 우리 아이들이 왜 소리를 질렀는지 왜 울었는지 묻지 않았다. 그저 아이가 둘이니까 사탕도 두 개를 건넸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이의 엄마도 나를 향해 따뜻하게 웃어주었다. 그 미소에는 동정도 특별한 시선도 없었다. 그저 우리 가족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그 작은 손에서 받은 것은 단순히 카라멜 두 개가 아니었다.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마음이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세상이 조금은 더 따뜻해질 수도 있겠다는 희망을 품었다. 장애를 먼저 보는 세상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바라보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도 누군가에게 특별하거나 낯선 존재가 아니라 그저 함께 웃고 함께 배우고 함께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 받아들여지기를 바란다. 오늘도 나는 두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세상으로 한 걸음 나아간다. 언젠가는 우리를 향한 낯선 시선보다 우리와 나란히 걸어주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1: 아유 참 그렇죠.
0: 참 같은 꼬마인데.
1: 꼬마인데 아마 예. 이제 나이 차이가 좀 있겠지만은
0: 있어 네. 보이지만
1: 동네에서 그렇게 드러내놓고 얘기를 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또 가만히 보다가 사탕 두 개를 건네주면서 그냥 헝아 하나 동생 하나 둘이서 사이좋게 잡수세요 뭐 이런 뜻이었겠죠.
0: 그 마음이 참 예쁘죠.
1: 네.
0: 네. 그리고 그 아이 옆에서 역시나 정말 아무런 시선 뭐 없이 그냥 이렇게 따뜻하게 바라봐주는 네. 그 어머니의 마음도. 그러니까 그런 어머니가 있기에 그 꼬마 아이도
1: 네.
0: 예, 이렇게 예쁘게 마음을 건넬 수 있는 거 아닐까 싶어요.
1: 근데 그렇게 쳐다봐주는 눈길 하나로도 얼마든지 힘을 얻을 수 있거든요. 편견 없이 그냥 봐주는 그 눈빛 하나.
0: 맞습니다.
1: 그게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죠?
0: 네.
1: 아우 지치지. 그 애들 입에서 그런 소리 나오면 참 허걱하죠. 허걱.
0: 지금까지 그 쌍둥이를 키워오며 얼마나 많은
1: 네. 매 순간순간 그러실 텐데
0: 불편한 시선을 겪으며
1: 그렇지.
0: 상처도 많이 받으셨을 테지만
1: 맞아요.
0: 네. 그럼에도 그 정말 그 카라멜 두 개에 예. 그래도 희망을 보셨습니다.
1: 네.
0: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야죠. 그렇게 변화해 가야죠.
1: 그렇죠.
0: 우리들이 변화해 가야죠.
1: 김금희님, 아이들의 말투나 행동은 부모님의 가르침이 결정합니다. 아이들은 어른의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0: 맞아요. 그리고 또 2780님은 이런 말씀 좀 주세요. 제 아들도 8살 자폐입니다. 누가 장애인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래 맞아 그냥 좀 다를 뿐이야 당당히 이야기하세요.
1: 네 그래요. 다를 맞습니까? 수도 있지 어떻게 모든 아이가 똑같아.
0: 그렇지. 네. 조금 다를 뿐이야.
1: 내가 어떻게 보면 애기들은 이런 것도 없어요. 애기들 사이에 이렇게 풀어놓으면
0: 맞아.
1: 다들 나름대로 뭐 심지어 외국 애들하고 말도 통하지 않는데도 잘 놀고 웃고 그래요.
0: 이런 편견, 이런 시선을 우리 어른들이 잘못 주입시키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해. 우리부터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1: 조금 다를 뿐이죠.
0: 조금 네. 다를 뿐이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3: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4: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3: 국민인쇄 성원에드피아.
5: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8: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7: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8: 혹시 TVX 멤버십?
7: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8: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7: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9: TVX. 저기요, 몇 층이에요?
10: 32층이요.
9: 난 280층이요.
11: 층은 달라도
12: 층은 달라도
11: 고민은 하나
12: 더 난 같이
13: 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14: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15: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16: IBK 기업은행에서 월간 여성시대,
15: 자동중문 전문기업 태성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16: 80년 전통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15: 골드마이스터 배명직 명장 컬렉션에서 생활용품,
16: 수산식품 명인 김명수 젓갈에서 젓갈 선물세트,
15: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16: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15: 보헤미안 바기추커피에서 원두커피 세트,
16: 안전한 식탁 라이프온도에서 내열유리 밥공기 세트,
15: 50년 가마솥 떡볶이 해운대 상국인회에서 밀키트,
16: 면역증진 기억력 개선에 좋은 닥터 큐민 오리진엑스,
15: 머세 기준

0: 준비되는 프로랑스 화장품에서 화장품,
1: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는 배석철 아미나를 드립니다. 살다 보면 오래도록 남는 말이 있습니다. 입 밖으로 뱉어 사라졌는데 마음속에서는 몇 해를 살고 다 끝났다고 생각한 날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우는 말. 어쩌면 우리는 그 한마디를 품고 여기까지 온 건지도 모릅니다.
0: 여성시대가 전하는 인생의 한마디. 우리는 서로의 말로 살아간다. 지금 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1: 네, 오늘 1, 2부에 사연 소개 대신 이미은님과 김순영님께는 러브하우스 꾸러미가 보내지고요. 천민지님께는 홈스토랑 꾸러미로 다 종합선물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0: 네, 그리고 이번 추석에 먹고 싶은 음식, 또 벌써 준비하고 계신 메뉴 많이들 주고 계시네요. 야, 이거 소개하면 또 배고파질 것 같은데. 행운번호 숫자 0부터 9 사이에 두 개 골라서 사연과 함께 또 보내주세요. 오늘 방송 마칠 때쯤 100만 원 상당의 선물 꾸러미 추첨도 있습니다. 문자 미니 다 열려 있고요. 네. 자, 2부 끝곡으로 네. 저희가 동물원의 사랑은 오.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으시고요. 저희 10시 5분에 다시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울산 MBC 캠페인 한조소금 협찬입니다.
1: 안녕하세요. 사진작가 박태진입니다. 그동안 렌즈 너머로 세상의 수많은 풍경을 기록해 왔습니다. 같은 사물, 같은 풍경이라도 촬영하는 각도에 따라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주곤 하죠. 우리 일상도 참 담아있지 않나요? 어떤 각도에서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지루했던 오늘이 설레이는 하루가 되기도 하고 힘겨운 고행이 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결국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마음의 각도에 달려있습니다. 어차피 살아야 할 하루라면 오늘은 어제와 조금 다른 각도로 일상을 올려다보면 어떨까요? 시선이 바뀌면 여러분의 매일이 늘 즐거운 소풍이 됩니다.
0: 울산 MBC 캠페인 한조소금 협찬입니다.

0: TBC.
1: 요즘 즐겨 먹는 술이요? 당연히 태아르죠. 톡 쏘는데 깔끔하게까지 자꾸 찾게 돼요.
2: 퇴근길엔 늘 태아르와 함께하죠.
1: 세대는 달라도 취향은 명품 태아르로 통하니까.
2: 정성으로 빚어 전통을 담은 살아있는 생막걸리 울산 탁주 태아르.
3: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4: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5: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5: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7: MBC 10시 뉴스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농지 전수조사에서 적발된 위반 농지 가운데 투기 목적이 아닌 상속, 고령농 등의 농지는 일률적으로 처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상속이나 고령화로 농사를 짓기 어렵거나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임대차의 경우 자진 정비하거나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농지 처분 의무를 유예할 방침입니다. 거짓 영농 계획서를 제출해 농지를 취득하거나 농업법인을 이용한 부동산업 등 투기가 명백한 경우에는 엄정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중대한 위반이 아닌 불법 전용 농지에는 1988년 이후 38년 만에 사후 양성화 기회를 주고 임대차 특별정비기간도 11월 15일까지 연장합니다. 당정은 이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올해 안에 제정할 계획입니다. 강효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라디오에 출연해 김승원 전 법무장관 후보자의 성추행, 음주운전, 폭언 의혹이 담긴 탄원서가 청와대에 전달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청와대는 인사권으로 답하고 인사권에 대해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기관이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청와대는 김 후보자의 사퇴 의사를 존중한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다른 이야기는 청와대 입장에서는 가십이며 대답해야 할 책임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오후 일정을 거친 뒤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기도 하고 10월 2일 중수청이 발족하기 때문에 일정을 맞추는 것도 고려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신임 대변인의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가 임명됐습니다. 미디어오늘 출신인 김 대변인은 시사평론가로 활동해왔습니다. 청와대 대변인단은 강효정 수석 대변인, 김성환 대변인, 안규령 부대변인 등 3인 체제를 구축하게 됐습니다. 석유유통협회가 추석 연휴 고속도로 주유소 기름값을 리터당 100원 내리기로 한 정부 방침은 특정 주유소에만 혜택을 주는 조치라며 반발했습니다. 협회는 이번 정책은 민간시장을 교란하고 자영주유소 생존권을 위협하는 전형적 관제, 선심성 특혜라고 비판했습니다. 마이클 크라치오스 미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이 인공지능 AI 기술 안전에 대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을 미국 정부가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고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오전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고 강원, 경상권 동해안, 제주는 가끔 구름이 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0도, 강릉 25도, 부산 28도 등 25도에서 31도로 예보됐습니다. 차혜린이었습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0: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3: 지구온난화로 극지방에 얼음이 녹아내리자 일부 국가들이 북극 항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존 항로보다 이동거리가 줄어서 경제적으로 이롭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동시에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같은 선박 사고가 나도 북극해에서는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죠. 수온이 낮기 때문에 인명구조는 물론 기름을 제거하는 일도 훨씬 어려워집니다.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 환경과 안전을 외면하는 행동. 인류가 수없이 반복해온 잘못인데요. 북극 항로도 같은 길을 가는 건 아닐지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8: 잘 모셨고?
9: 잘 모셨어.
8: 어디로?
9: 덕원사 추모관이라고.
8: 아, 성안동에? 참 잘 모셨네. 가까우니 언제든 가볼 수 있고.
9: 시설도 너무 잘해놔서 마음이 놓여.
8: 가까운 곳이 곧 명당입니다. 검색창에 덕원사 추모관.
10: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는 울산 문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12: 매일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13: 희은씨, 저도 같이 가요.
14: 여보세요. MBC 라디오 여성시대 열린사서함입니다.
12: 서울 시민 여러분,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14: 어떤 부탁이실까요? 오늘 사서함 일준이가 모십니다.
15: 서울 시민들에게 부탁 말씀드립니다. 미국에 사는 저희 동생이 조카와 함께 휴가차 고국 방문을 했습니다. 강남 근처에 숙소를 정하고 요즘 뜨는 서울의 핫플레이스를 간다며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숙소 찾기가 너무 어려워서 지나가는 주변 분들에게 여기가 어디쯤 될까요? 이렇게 물어봐도 아무 대답 없이 그냥 지나가더래요. 오히려 백발이 뚱성한 미국 할머니가 다가와서 한국 사람들은 길을 잘 가르쳐주지 않는다며 숙소 입구까지 아주 친절하게 데려다 주더랍니다. K-POP, K-푸드, K-뷰티 등등 미국에서 한국 위상이 너무 높아져서 자랑스러워했는데 동시에 K-친절도 조금만 높여 세계 최고의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울 시민들 사람들이 모르는 길 물어보면 잘 대답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0: 권정열과 소유가 함께한 노래죠. 어깨 듣고 왔습니다. 익명을 요청하신 우리 당당이님께서 음성 네. 편지를 남겨주셨는데 네. 야 이게 미국에 사는 동생이 오히려 한국에 와가지고 길을 묻는데 잘 안 알려주더라.
1: 미국 할머니가 알려주셨다. 챙겨주셨다.
0: 이거 영어로 물어본 것도 아니에요. 네. 우리 같은 한국 사람이니까.
1: 여기가 어디쯤일까요? 그렇게 물었는데.
0: 그냥 지나치더라. 이상하다. 우리 여성시대 오는 사연 보면은 많이들 도와주는데.
1: 아니 저기요 그러면. 네? 8766님이 팁을 하나 주신 게 서울에서는 저기요 하면 종교단체인 줄 알고 대답 안 한다는 거예요.
0: 그럴 수 있다.
1: 도를 믿습니까? 그거 있잖아요.
0: 아, 맞다.
1: 그 대신 목적지 강남 여의도 이렇게 말을 시작하면 아주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아. 이상 인천 토박이었습니다.
0: 이거 너무나 일리 있는 말씀이시네.
1: 아, 저기요 그러면. 맞아. 혹시 도를 믿습니까? 그럴까 봐.
0: 맞아. 이게 같은 한국말로 또 저기요로 네. 접근하면 아 그럴 수 있네. 우리가 너무 오랜 시간 여기에 좀 노출돼 있었다.
1: 아, 그렇죠. 그렇죠.
0: 맞네요.
1: 맞아. 그래서 참.
0: 참 우픈 얘기네.
1: 미국 사는 동생과 조카가 우리나라 말로 우리말로 길을 물었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고 그냥 쑥 지나가고 예. 오히려 미국 할머니가 그 숙소 입구까지 데려다 줬더라. 네. 그럼 K-POP, K-푸드 다 좋은데 이왕이면 K-친절함까지 베풀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 했는데 우리에게는 사실 저기요 할 때 이런
0: 그쵸.
1: 연상되는 그 다음에 줄줄이 이어질 뭔가 그 이상한 네. 질문들 그게 생각이 난다 하는 얘기입니다.
0: 맞아요.
1: 하여튼 오늘 음성을 남겨주신 이 당당이님께는 대표 K-푸드 중 하나죠. 겉바 속촉 치킨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바빠서 그럴 수도 있지만 친절한 사람도 더 많다는 거 다음에 꼭 확인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0: 저기요로 접근하지 말기.
1: 네.
0: 길 좀 물을게요.
1: 죄송합니다만 길 좀 물을게요. 이렇게.
0: 길 좀 물을게요. 강남.
1: 아니 저도 26년 만에 한국에 온 친구를 만났는데 지난 주말에.
0: 아 네.
1: 아유 진짜. 아무것도 모르더라고. 그동안 너무 그냥
0: 아 이곳이 너무 변해서
1: 예 미국이라는 아. 사회에서 살다가 뭐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모르더라고요.
0: 네
1: 미국서 볼 땐 그렇게 씩씩하고 정말 기가 막힌 할머니인데 오랜만에 오니까 좀
0: 아 이곳 저 한국도 좀 많이 변했죠.
1: 두네요 두네 감각이 네. 그렇더라고.
0: 뭐 도로나 건물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변했으니까.
1: 많은 게 바뀌었고.
0: 맞습니다.
1: 그렇죠. 내가 왜 2주만 묵어간다 그랬을까. 내가 한 달 살기는 해야 하는데. 막 이러더라고요.
0: 아유 그러시고.
1: 어쩔 수 없지.
0: 네.
1: 아이고 참.
0: 맞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저 친절함 이런 거 변치 않았으면 좋겠네.
1: 네.
0: 네. 네. 네. 여러분은 어떠세요? 반대로 평소에 부탁도 잘하세요. 예. Would you please? 이런 것까지 부탁해도 되나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혼자 해결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요. 반대로 이거 좀 도와주세요. 편하게 부탁하는 분도 계실 테고요.
1: 그렇죠.
0: 부탁했을 때 흔쾌히 도움을 준 사람에게 고마움을 전해주셔도 좋고요. 부탁하고는 싶은데 차마 얼굴 보고는 못하겠다 싶은 분들 02789-1004 02789-1004번 열린 사서함으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대신 잘 좀 부탁드려볼게요.
1: 잠시 후 3, 4부에서는 당당이분들의 다양한 생각과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시간 백인에게 묻습니다가 이어집니다.
0: 여성시대 3, 4부는 음주우연 티맵 대리 NH농협손해보험 데이팩 경기도청 유니베라 안터지는 맥스부탄 백조싱크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롯데렌탈 모빌코리아 윤활유 샘표식품 주식회사 노무법인폐 한국 MSD 주식회사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과 함께합니다.
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직장소 엔 팀앱으로, 음주 후 엔 팀앱 대리로.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0: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3: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4: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쯤 가요. 30다.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4: 하루 한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0: 이런 고민 나만 하는 걸까요?
1: 한 사람의 고민에 백 사람의 생각을 더합니다.
0: 여성시대 백인에게 묻습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가볍게 스몰 토크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지금 버스 내 옆자리, 앞자리 사람이 관심 있어 하는 주제, 옆집, 옆 동네 사람들이 하고 있는 고민, 요즘 이 시기에 함께 모여서 정보를 나누면 좋은 이야기들까지. 백인의 의견이 궁금한 사연, 언제든 여성시대 홈페이지 백인에게 묻습니다 게시판으로 남겨주시면 돼요.
1: 오늘의 주제는 먼저 소리로 확인을 해보죠. 무슨 소리인지 아셨죠? 지글지글지글지글.
0: 맛있는 소리. 조금 있으면 추석날 많이 듣게 될 바로 이 소리. 동태전, 녹두전, 산적꼬치, 동그랑땡 부치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1: 네, 벌써 마트나 시장으로 가면 한가위 분위기가 나죠. 뭐 선물 세트 쫙 진열돼 있고요. 사과, 배, 밤, 대추, 고기, 식용유 준비할 게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다가오는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를 어떻게들 맛있게 준비하고 계신지 여러분의 추석 밥상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 합니다.
0: 네, 명절 음식이 다 비슷해 보여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역마다 또 다르잖아요. 경기도에서는 북어를 통째로 구워서 올리는 반면에 경상도에서는 문어나 군소, 쥐포튀김을 올리기도 하고요. 전라도는 흑산도 홍어, 그리고 떡도 아주 화려하게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강원도에서는 메밀전, 메밀총떡 빠뜨리지 않는데요. 송편도 감자 송편, 도토리 송편, 이렇게 지역 특산물이 딱 느껴지죠. 제주로 갑니다. 제주는 논농사를 많이 안 하니까 쌀 대신에 보리빵 이나 카스테라를 차례상에 올리기도 한대요.
1: 네, 과일도 뭐 제주도는 바나나나 파인애플을 올리더라고요.
0: 이렇게 정말 지역마다도 특징이 다 다르지만
1: 그렇죠.
0: 집집마다 들여다봐도 명절 음식이 비슷한데 다 달라요. 뭐 어떤 집은 송편을 그냥 간편하게 떡집에서 사다 먹지만 어떤 집은 일일이 솔잎 따다가 온 식구가 둘러앉아서 빚어먹고 안에 내용물도 콩, 깨, 꿀, 밤 식구들 취향 따라 다르죠.
1: 네. 그리고 산적꼬치도 애들 많은 집은 햄이랑 맛살을 꼭 꽂아줘야 하고 어떤 집은 소고기나 돼지고기, 돔베기, 상어 있죠. 상어. 상어고기를 양념해서 꽂고 또 파를 꼭 꽂는 집도 있어요. 구운 파가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0: 아, 맛있죠.
1: 버섯도 맛있고 요즘은 그래서 식구들 입맛 따라 마늘종이나 단무지도 많이 꽂으신대요.
0: 그렇군요.
1: 네.
0: 자, 그래서 오늘 백인에게 묻습니다. 서베이 주제는요. 시대가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변하고 있는 추석 상차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우리 집에선 추석 음식으로 이런 걸 이렇게 챙겨 먹을 계획이다. 알려주세요. 우리 집, 우리 고향, 우리 지역만의 특징, 개성 있는 메뉴 환영하고요. 그중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맛, 나를 추석 보름달로 만드는 최고의 메뉴도 같이 보내주시면 소개된 분들께는 상큼한 과일 주스 보내드릴게요.
1: 좋죠. 보내주실 곳은 문자 샵8001. 우물정 8001번이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더 들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주시면 무료입니다.
0: 자, 여러분 보내주시는 동안에 이 노래를 들을 텐데요. 오늘 7123님 외 많은 분들이 청하신 곡입니다. 나훈아의 홍시.

0: 네. 아, 나훈아의 홍시 듣고 네. 왔습니다. 자, 듣고 오는 사이에 우리 집, 우리 고향에서만 맛볼 수 있는 추석의 맛, 풍성한 추석 차례상 음식이 막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자, 이 문자부터 보겠습니다. 490 하나님, 우리 울산 바닷가에는요, 니르미라고 하는 탕이 있어요.
0: 니르미.
1: 니르미. 각종 해산물이 들어가는데 주로 따개비, 등개비, 홍합. 거기다 채소로는 늙은 호박, 무, 콩나물, 쪽파 등을 넣고 끓이는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은 솔직히 개죽인가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먹어보면 영양도 맛도 최고예요.
0: 야, 왜 안 그러겠어요. 각종 해산물에 채소도 많이 들어가고요.
1: 진짜 맛있겠다.
0: 이게 솔직히 개죽인가 싶은 게 이게 왜 경상도에 보면 갱식이?
1: 갱식이 맞아요.
0: 맞아요. 그런 거랑 좀 비슷한데 들어가는 내용물은 다르네요. 확실히 바닷가 근처라 그런지. 네. 이어서 또 4588님이 강릉에서 송편과 함께 꼭 해먹는 고지국 아시나요? 바가지 만드는 어린 박을 나박나박 썰어서 쇠고기 넣고 끓이는 대표 세시 음식입니다. 20년 전 이사와서 고지국을 처음 먹어보고 에? 박을 먹네? 의아했는데 먹어보니까 어찌나 시원하고 맛있던지 추석뿐 아니라 평소에도 즐겨 먹는 음식이 되었답니다. 하셨어요.
1: 네.
0: 강릉의 고지국. 아, 어린 박을 이렇게 썰어서 먹을 수가 있나 봐요. 진짜 박을 먹어요.
1: 박 먹어요. 박 먹어요.
0: 먹어요.
1: 네.
0: 희한합니다.
1: 연포탕에도 박을 넣잖아.
0: 그 낙지 연포탕이요?
1: 네, 낙지 연포탕에도 사실은 무가 아니라 박을 넣는 거예요.
0: 그래요.
1: 그래서 맑은 그런 국이 되죠. 그래, 고지국. 그러면 그 꼬지를 할 때 호박꼬지, 무꼬지.

0: 할 때 말랭이처럼 이렇게 한번 말려서 쓰는 건가 싶기도 하고. 김경민님, 저는 올 추석엔 피자 설기 주문합니다.
1: 어허.
0: 아하, 예, 저희도 네. 담당 PD께서 사오셔서 한번 먹어봤습니다.
1: 맞아요, 맞아요. 신기하더라고 진짜.
0: 예, 맛있다는 소문이 있어서. 피자 말하자면 밑판이 밀가루 반죽이 아니라
1: 네네.
0: 떡 설기가 되는 거죠.
1: 떡이죠, 떡. 네. 떡 설기 같은 거예요.
0: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피자 재료를 얹는 거죠.
1: 네.
0: 맛있다는 소문이 있어 나도 먹어야 유행에 뒤처지지 않겠죠? 그러셨어.
1: 김경민님 맞아.
0: 맛이 괜찮습니다.
1: 맛있다는 네. 거 한번 먹어봐야죠. 네. 네.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피자 설기. 또 양민님은요. 저희는 피자 송편을 만들기로 했어요.
0: 오!
1: 콩이나 깨 대신에 치즈랑 옥수수, 햄을 넣어보려고요. 아이들이 벌써 기대 가득이네요. 제일 인기 음식이 될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아, 송편을 딱 물었는데 피자가 쭉.
0: 피자 맛이 난다 하면은.
1: 신기하겠네.
0: 자, 과일 주스 두루두루 보내드리고요.
1: 예, 광고 듣고 4부에 계속 이어집니다.

0: 올가을 가장 화려한 밤, 2026 울산 불꽃축제. 다채로운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밤하늘을 가득 채운 1500대 드론 라이트쇼와 멀티미디어 불꽃쇼까지 10월 2일 저녁 7시 30분 북구 강동 몽돌 해변에서 만나요.
1: 1. 총 1만 세대 이상 울산의 빛날 에일린의 뜰.
2: 5.
1: 오래도록 울산을 대표할 압도적 스케일.
2: 2.
1: 이제 남구를 이끌어갈 프리미엄 라이프.
2: 1.
1: 1521 1521세대 랜드마크 대단지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
3: 견본주택 개관 중. IS 동서.
4: 의학계열 및 스카이 지망생을 위한 울산 대성학원이 현 중2부터 고2까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겨울방학 윈터스쿨 지망생을 모집합니다. 공부하는 방법과 습관부터 확실히 잡아드리겠습니다. 꿈이 있다면 도전하십시오. 울산 대성학원 이현우 원장입니다.
5: 미래, 보기만 할 건가요? 2026 울산 미래 박람회. 보고 움직이고 직접 경험하는 미래. 온몸으로 즐기는 AR 스포츠 하도. 울산의 하늘을 체험하는 스카이링크. 반구대 암각화 속으로. AI와 로봇을 눈앞에서. 미래는 직접 해볼 때 더 재밌으니까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현장 선착순 무료 관람. 태화강 국가정원 남구둔치 울산공업축제장에서 만나요.
6: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7: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월요일 아침 여성시대 백인에게 묻습니다. 오늘은 미리 맛보는 추석의 맛. 우리 집, 우리 동네만의 차례 음식, 명절 메뉴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1: 저희 집은 이제 아무래도 좀 이북 쪽이라서.
0: 네. 네. 뭐. 확실히 뭔가 추석에 명절이나 이럴 때 달라요, 음식이.
1: 네, 그렇죠. 다르죠. 좀 자극적인 맛이 별로 없죠. 아. 맵고 짜고 새콤하고 이런 맛은 없어요. 그냥 누가 보면 평냉? 평양냉면 그런 같은 느낌으로. 그런 느낌의 예. 모든 양념이 좀 세질 않습니다. 아. 만두가 인기가 있었죠. 만두.
0: 아, 만두 맛있겠네요. 안에 들어간 소가 좀 달라요.
1: 뭐 다를 거 없어요. 근데 네. 만두 크기가 커요.
0: 아, 크기.
1: 이북 사람들 만두 커요.
0: 네. 아하. 네. 야, 크기에서 차이가 오르군요.
1: 그렇죠. 그렇죠.
0: 아, 그런 거 좋습니다. 예. 저희 집은 글쎄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뭐 송편이나 뭐 이렇게 네. 국이나 그리고 뭐 어머니가 진짜 뭐 식혜 이런 걸 담그기도 하셨어요. 예, 그래서 감주라고 그랬어요 그때.
1: 감주 맞아요.
0: 맞아요. 네. 감주라고 그랬어. 식혜 아닌가 근데 감주라고.
1: 자, 명절 네. 음식이 맛있는 만큼 은근 이게 손도 많이 갑니다.
0: 맞습니다.
1: 준비하기 어려운 것도 꽤 많고, 근데 우리 당당이님들 중에 요리의 고수인 분들이 많으시니까 손 많이 가고 복잡한 음식 나는 이렇게 간단하게 만든다. 요리 꿀팁이나 레시피를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0: 아, 대화.

0: 길게 잘라 튀김옷을 입혀 튀깁니다. 진한 오징어 맛과 쫄깃한 식감이 좋아서 온 가족이 다 좋아해요. 떡볶이와 같이 먹으면 더더욱 최고입니다. 명절 음식도 되고 간식도 되고 최고죠.
1: 이게 신기한 게 이미 마른 오징어를 불려요 다시?
0: 네.
1: 아니면 원래 말려있지 않은 오징어를 써도 되잖아요. 튀김옷 입힐 거면.
0: 근데... 아니요. 마른 오징어를 물에 불려서 튀기면 또 달라요. 질감이 씹히는 맛. 진한 오징어의 향기.
1: 야, 못 먹어본 음식이 너무 많다 세상에.
0: 아, 그래요? 네.
1: 어, 궁금하네요. 이 식감이 진짜 어떻게 될지.
0: 우리 때 튀김은 다 이거였는데.
1: 그래?
0: 마른 오징어 불려서.
1: 어?
0: 네. 아니. 우리 때 튀김이라 그러면 떡볶이 가게에서 튀김이라 그러면 마른 오징어 튀김이었어요.
1: 어, 그 오징어 다리 튀김 이런 게 다 마른 오징어 튀김이야?
0: 네, 마른 오징어 튀김.
1: 어, 그런가요? 제가 먹어온 게 다
0: 마른
1: 그걸.
0: 오징어를 불려서 튀기는 거.
1: 그렇구나. 전 생물을 튀기는 줄 알았어요.
0: 아, 조금 안 좋죠. 생물 튀기는 게.
1: 그런가.
0: 네. 생물 튀기려면 튀길 수 있어요. 네.
1: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살이 통통하길래 마른 오징어는 아닌 줄 알았어요. 5885님이요. 저희는요, 생닭을 간장에 물 간장 1:1 비율로 다시마를 넣고 달여서 그 물에 닭을 넣고 간장색이 나도록 졸여서 차례 때 쓰는데 참 맛있어요.
0: 오호.
1: 이게 그럼 이게 찜닭 같은 느낌일까요?
0: 그렇겠죠? 그
1: 간장물에다 어쨌든 그렇죠, 넣고서 그렇죠? 이렇게 쫙 졸이면 신기하네.
0: 2352님, 제 고향 경북 안동표 송편은요, 반달 송편이 아닌 보름달 송편을 먹는답니다. 반죽을 손으로 버무려 팥소를 넣고 둥글게 비벼 가장자리를 만두처럼 펴주면 보름달 송편이 되거든요.
1: 오, 동그랗게.
0: 와, 되게 이쁘다. 우주선 같아, 우주선.
1: 그러니까 UFO 같아요.
0: UFO, 그죠?
1: 가운데만 볼록 올라있고 나중에 양옆이 이렇게 촥 이렇게.
0: 참 다르다, 진짜. 보름달 송편 예쁘네요.
1: 그러네요. 경북 안동표 송편은 또 이렇게 예쁘네요.
0: 안동은 좀 각별하죠.
1: 그러겠어요.
0: 네, 네.
1: 문정윤님, 저희는 토마토 축제를 하는 화천이라서 저희 농장 제일 특급 토마토를 상에 올립니다.
0: 네.
1: 아셨어요. 아, 토마토를 차례상에 올리신다.
0: 네. 차례라 하면 달이기 때문에
1: 네.
0: 차를 올리는 게 본래였다. 그런 말씀들 하시잖아요.
1: 맞아요.
0: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화려하고 거창할 필요 없다.
1: 없다는 말씀.
0: 그래도 우리 여성시대 가족 중에도 야, 나 죽으면 이제 제사 없애고 너희 아빠는 생맥주에 치킨 좋아하니까 그렇게 하고
1: 좋다.
0: 나는 빵 좋아하니까 차에다가 빵 해서 올려. 그런 그치, 것도 하기 그치. 싫으면 차라리 그 시간에 모여 앉아서 너희들끼리 지난 몇 개월 동안에 얘기 나누고 사이좋게 지내.
1: 그렇게 맞아.
0: 얘기하는 엄마도 계셨어요. 네. 네.
1: 그 의미가 중요한 거죠.
0: 네.
1: 식구들, 친지들 모여서 맛있게 그냥 식사하는 의미. 8725님, 저희는 김장배추와 물을 심을 때 좀 빽빽하게 촘촘하게 심어요. 심을 때부터 그리고 조금 자랐을 때 그걸 속가서 김치를 합니다.
0: 연하겠다.
1: 바로 속가서 만든 김치가 어찌나 연한지.
0: 그러게, 그렇지. 애기니까. 애기.
1: 그래서 일부러 빽빽하게 촘촘하게 더 크게 못 자라게도.
0: 네.
1: 딱 이때만 먹을 수 있는 김치라서 저희는 추석 때마다 이 김치 먹느라 다른 음식엔 손이 잘 안 가요.
0: 아우, 맛있겠다.
1: 좋습니다.
0: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이 먹을수록 우리 김치, 우리 장맛 같은 데만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1: 그렇게 되나요?
0: 네, 그래요.
1: 이런 거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없어지면 안
0: 그렇죠,
1: 되는데.
0: 그렇죠. 7946님 가오리 쪄서 양념장 발라 어머니가 손으로 뿍뿍 찢어주시면 제비 새끼 마냥 입 벌려 받아 먹던 쫄깃쫄깃한 맛이 일품이었는데 이제는 어머니도 안 계시고 그 맛이 그립네요. 그러셨어. 아, 좋겠다. 진짜 쪽쪽 찢어지잖아, 가오리는.
1: 그러니까요. 그게 네. 어머니의 손맛이고.
0: 그래.
1: 정성인데. 예, 가오리를 양념장 발라서 먹는다. 아, 그러시구나. 이게 음식 얘기를 하면서 점점 이제 고향에 대한 그리움, 특히.
0: 그리고 우리 돌아가신 어머니, 뭐 지금 네. 어머니, 살아계신 어머니, 어머니가 그리운 거예요?
1: 그렇게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0: 그렇지. 네.
1: 자, 추석하면 떠오르는 음식, 또 올해 먹으려고 찜해둔 메뉴 계속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해운대에서 듣고 계신 우리 조석현님이 청해 주신 곡
0: 네?
1: 들어보죠. 김범용의 인생길.

0: 아, 가사말이 아주 뭐. 네. 네. 팍팍 와서 박히네요.
1: 그렇죠? 네.
0: 인생길. 김범룡의 노래였습니다. 오늘은 미리 맛보는 추석의 맛. 간편하게 사다 먹더라도 추석에는 꼭 챙기는 메뉴부터 번거롭고 손이 많이 가더라도 꼭 해먹는 음식. 또 간단하게 만드는 노하우까지 두루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1: 노래 듣고 오는 동안 또 맛있는 사연이 많이 왔어요. 김성무님, 손이 큰 저희 엄마, 잡채를 100인이 먹어도 될 만큼만 드세요.
0: 100사람이 먹을 만큼.
1: 나중에는 결국 와. 남아서 김말이를 해요. 김말이 오. 튀김 아시죠? 그걸 집에서 직접 만든다는 생각은 하나도 안 했는데 와, 직접 만들어서 튀겨 먹으니 세상에, 튀김은 신발을 튀겨도 맛있다더니 정말 맛있더라고요. 올 추석 남은 잡채로 김말이 강추드립니다.
0: 야, 그냥 김말이도 맛있는데 이게 잡채 재료가 들어간 김말이면
1: 얼마나 맛있을 얼마나 거야.
0: 어, 맛있겠네요 진짜.
1: 진짜. 네. 어,
0: 잡채 100인분은 정말
1: 통이 크시다.
0: 그러게요. 아, 1699님, 저는 명절에 약밥을 만들어서요 가족 지인들과 나눠 먹습니다. 불린 찹쌀에 흑설탕, 계피가루 섞은 물, 소금, 생밤을 넣고 밥솥에 쪄내서 대추랑 잣 고명 듬뿍 올리면 너무너무나도 맛난 간단 약밥이 완성됩니다.

0: 성대입니다.
1: 오, 맛있어 하셨는데. 보인다.
0: 그러네요. 세상에. 사진도 함께 보내주셨어요.
1: 잣과 대추 진짜 푸짐하게 들어가 있네. 밤도 그렇고.
0: 그러게요.
1: 받으면 기쁘죠.
0: 네, 이게 간단 뭐 약밥이라고 해주셨는데, 어우.
1: 이분은 그러니까 간단한 요령이 있으신 거야.
0: 그죠.
1: 찹쌀을 불려. 흑설탕, 계피가루, 섞은 물, 그다음에 소금하고 생밤을 넣고 밥솥에 쪄낸다. 그걸로 아주 본인은 간단하게 처리하는 거야. 그다음에 예. 대추랑 잣, 고명 듬뿍 올리면 간단하게 완성됩니다 하는 거죠.
0: 약밥 이렇게 먹으면 이렇게 쫀득쫀득.
1: 아, 아시죠? 근기 있고.
0: 네, 네. 너무 좋죠.
1: 네.
0: 6946님은요. 합천이 고향인 저는 명절 때면 우엉김치를 담궈 먹습니다. 우엉을 삶아서 김치 양념으로 버무립니다. 수분이 적어서 양념을 약간 묽게 합니다. 우엉 김치 향은 고향의 향이에요.
1: 어, 그러시구나.
0: 네,
1: 합천에 우엉이 많이 나나 봐요. 그러니까. 아하, 이것도 괜찮겠다.
0: 그러게요. 그 우엉이 그거죠? 그 김밥에 들어가는 이렇게 좀.
1: 네, 이렇게 조려서.
0: 조려서 들어가는 네네네네. 굴비 같은 거.
1: 그게 우엉이죠.
0: 그걸로 김치를 담궈 드신다고요?
1: 이동환님, 제가 명절 꼬지전 담당인데요.
0: 어허.
1: 재료를 일일이 잘라서 꼬지로 끼우지 않고요. 길게 맛살, 단무지, 쪽파, 햄 등등 후라이팬에 쫙 놓고 달걀에 밀가루 조금 풀어서 통째로 부친 다음에 칼로 잘라줍니다. 아주 간단하게 구울 수 있어 최고예요.
0: 아, 재료들을 일단 통째로 다.
1: 다 놔. 나란히 나란히 나란히. 네네.
0: 그다음에 썰어서 꽂는다.
1: 네.
0: 그 말씀이신
1: 괜찮네.
0: 거죠? 네네. 네, 그러네요. 이 요령이네요.
1: 아니 꼬지가 없어도 돼요. 이렇게 되면.
0: 그렇죠.
1: 일단 다 붙어서 붙여졌잖아요.
0: 하긴.
1: 그거를 간격을 딱 나란히 가지런히 하면 되는 거죠.
0: 왜냐면 먹을 때 어차피 우리는 그 꼬지를 빼서
1: 빼서 먹으니까 굳이 꼬지 그럼, 필요 없다 하는 얘기죠.
0: 그러네요.
1: 네. 네.
0: 왜 꽂아뒀지 지금까지? 자, 오선홍님. 요즘에 가지가 많이 수확을 해서 가지를 통째로 포크로 벌려서 그 사이에 돼지고기와 각종 채소를 다져서 계란물 입혀 전처럼 부쳐 먹으니까 아주 맛있어가지고요. 이번 추석 차례상에 올리려고 합니다. 하셨어요.
1: 네. 가지전을 올리시는구나. 옛날에 어느 지방 음식인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가지 만두처럼 네. 가지찜에 그렇게 맛있는 소를 만두속처럼 다 해가지고 그걸 쪄서 양념장에 찍어 잡수십니다.
0: 야, 그렇군요.
1: 네.
0: 이게 가지가 특히 그 식감 때문에 아이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데.
1: 물컹거려서.
0: 네, 네. 근데 이렇게 해서 먹으면 참 맛있지.
1: 좋죠. 네.
0: 네.
1: 6661님.
0: 네.
1: 저는 추석 음식도 맛있는데 M4 버거의 큰 버거를 명절에 꼭 먹습니다.
0: 네.
1: 그러시구나.
0: 아, M4의 버거를.
1: 아, 그럼요. 추석 때 먹고 굳이. 아, 뭐,
0: 그럴 수 있죠.
1: 아니, 내가 맛있고 먹고 싶어 하는 거 잡수시면 네. 되지.
0: 거기도 소고기 들어가지.
1: 근데 뭐 저기 식구들이 많은 데서 그 네. 추석 음식을 잡수시는 건 아닌 것 같아. 혼자 계시면서 추석 때 나는
0: 간편하게.
1: 이렇게 먹는다. 어. 네, 그러시는 것 같기도 해요.
0: 그렇군요.
1: 굳이 상상을 해보자면.
0: 네, 네. 아, 근데 본인이 좋아하시는 메뉴는 뭐.
1: 아, 그거 좋죠. 나는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 추석 명절 음식 너무 좀 느끼한 게 기름기가 많으니까
0: 맞아요.
1: 좀 간편하게 먹고 싶다는 생각 늘 해요.
0: 네. 맞습니다. 전 부치는 것도 엄청 힘든 일이잖아요.
1: 맞아. 그리고 기름이 네. 많으니까.
0: 네. 임희선님, 제 고향 원주에서는요 추석이 되면 아버지가 족대 들고 개울로 가십니다.
1: 와,
0: 저희들도 따라가서 물고기를 잡죠. 추석날 내려온 언니, 오빠, 작은 집 식구들 모두를 위해서 가마솥에 매운탕을 끓였는데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가마솥 바닥이 다 보이도록 퍼먹는답니다.
1: 와, 족대로 마셨어요. 식구들이 잡은
0: 오.
1: 모두 모여서 잡은 물고기 가지고 매운탕을 끓여 잡수는구나.
0: 네. 야, 근데 그걸 가마솥 바닥이 다 보이도록 그걸 퍼드세요.
1: 어떤 분들은 여기다가 마른 국수를 넣어서 예, 어탕국수처럼 잡수시잖아요.
0: 아,
1: 어탕국수.
0: 네. 네.
1: 국수의 밀가루 냄새가 이 좀 말하자면 저 바닷 것하고 다른 냇가의 그 고기 냄새를 좀 없애주죠. 아, 그렇기 때문에 민물고기 냄새를 좀 없애주기 때문에 국수를 그렇게 넣어서 잡수는 거예요.
0: 그게 다 일리가 있었군요. 네. 그냥 라면 사리 넣듯이 넣는 게 아니었구나.
1: 아니야. 그게 아니었어요. 이유가.

0: 맛도 좋지만 잡내도 네. 잡아주니까.
1: 그렇죠. 네.
0: 아 이거 맛있는 메뉴들이 너무 많이 도착을 해가지고요. 보내주신 메뉴가 아직 한가득인데 저희 시간이 아, 좀 아쉽습니다. 왜냐면 저희 이따가 또 추첨도 해야 되기 때문에.
1: 그렇죠.
0: 그러면 추석 연휴에 저희 한 번 더 얘기 나눠볼까요?
1: 아 좋죠.
0: 네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예. 이제는 그때 되면 드시고 계신 음식을 실시간으로 저희가
1: 사진을 받아서 좋죠.
0: 받아보는 네. 시간 마련해 보죠.
1: 자, 오늘 백인에게 묻습니다에서 준비한 상큼한 과일 주스 받으실 분들의 명단은 여성시대 홈페이지 방송 내용 게시판에 올려두겠습니다.
0: 자, 이제 잠시 후에 행운 선물 추첨 이어집니다. 행운 번호 아직 안 보내신 분들 숫자 0부터 9 사이에 두 개 골라서 보내주시고요. 당첨 전화까지 꼭 받아주셔야 선물 확정입니다. 문자 #8001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더 들고요. 미니 는 무료입니다. 이제 광고 듣고 오죠.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6: 싱크볼
5: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6: 백조 싱크.
7: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8: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9: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10: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1: 기업이 잘 되는
12: 경북
11: 잠재력을 전문가로
12: 경북
11: 4호성 캠퍼스
12: 경북
13: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2: 경북대학교
14: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15: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즈카.
16: 26년 3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잘

0: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0: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 완전 좋아요.
0: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4: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정보는 한국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심의필.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6: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7: 주방의 꽃 남양키친플라워에서 냄비세트,
6: 텐디컬렉션 미셸에서 구두교환권,
7: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6: 든든한 아침 식사 서울 만임죽에서 간편식 세트,
7: 두보식품에서 개발한 프리미엄 국산 저당 혼합고,
6: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7: 우리동산물 자존심 정원 바라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6: 브랜드 타월의 명가 영신타월에서 여성시대 기념타월,
7: 무첨가 주스 SU 당근에서 제주 구좌 당근 주스,
6: 대구 사이버대학교에서 모바일 상품권,
7: 활력의 리바이티브에서 S 액티브 순환.

0: 부스터
1: 씹는 즐거움을 오래도록 온누리 스토어에서 이가덴트정
0: 가을봄 코스메틱에서 카멜리 키즈 선크림을 드립니다.
2: 잠시 후 11시 5분부터 우리의 세상이 우주만큼 커지는 시간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이 방송됩니다.
0: 자, 월요일마다 나누고 있습니다. 100만 원 상당의 행운 선물 이제 추첨을 시작해보죠.
1: 네. 예. 어느 숫자부터 뽑으실 거예요?
0: 제가 이번에 10의 자리로 가볼까요?
1: 좋습니다.
0: 네, 10의 자리 가보겠습니다. 10의 자리는 4입니다. 4.
1: 자, 그럼 나머지 1의 자리 뽑겠습니다. 8. 48번. 오늘의 행운 숫자는 48번입니다.
0: 네.
1: 자, 48번이라는 행운 숫자를 보내신 분께 일단 전화를
0: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48 보내면서 남편이 보내보라고 하네요 하신 분께 전화 드려보죠.
1: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여성시대입니다.
3: 아,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듣고 계셨던 네. 것 같다. 자, 행운 번호 몇 번 주셨죠?
3: 48번이요.
0: 48번 오우! 축하드립니다. 우후! 어디에 누구세요?
3: 아, 저는 북경에 살고 있는 이미경이라고 합니다.
1: 네.
0: 이미경님. 네. 어디 사신다고요?
3: 북경이요, 인천.
0: 북평. 아, 네네네.
1: 북경, 네.
0: 북경.
1: 북경이라고 들렸어요.
0: 그러니까,
1: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0: 베이징에서 전화 주신 줄 알고.
3: 아, 아침에 네. 아주 오랜만에 남편이랑 수영을 갔다가 밥상을 차리고 아침을 늦게 먹으면서 신랑이 네. 한번 보내봐 그러는
0: 보내봐라,
3: 거예요.
0: 보내봐라까지는 네. 남편분이 하셨는데 48번은 누가 정한 거예요?
3: 제가 핸드폰 봤더니 지금이 48번이더라고요. 너무 특별히네요.
0: 진짜 웬일이야. 네. 예.
1: 야,
0: 남편의 토스를 받아서 본인이 번호 선택 스파이크까지.
1: 어머
0: 웬일이야.
1: 어머다 지금.
3: 그런 행운이.
0: 정확히 네. 10시 48분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3: 네.
1: 아니 아침에 나란히 부부가 수영을 하시는군요.
3: 아니요, 제가 처음으로 따라갔어요 오랜만에.
1: 아, 그랬어요. 네.
3: 수영 끝나고 저기 어머님 추석 명절이라 먼저 그 추모공원 가서 인사드리고 밥을 아침밥을 좀 늦게 먹었거든요.
0: 이 아침에 참 많은 일을
1: 하셨다. 네. 지금 남편이 옆에 계십니까?
3: 아, 네.
1: 반응이 어때요, 남편이? 한번
0: 봐봐. 거만 내가 보내겠잖아.
3: 정말이야 그러는 거예요?
1: 정말이야. 정말이에요.
0: 잠깐 바꿔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도 남편분 옆에 계시면.
3: 아, 네. 잠깐만요.
0: 예. 여보세요?
4: 여보세요?
0: 아유,
1: 반갑습니다.
4: 네.
0: 아니, 진짜 보내라고 해서 보냈더니 이렇게 당첨이 됐습니다.
4: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1: 그렇죠. 아, 놀라셨죠. 네.
0: 예. 어떻게 100만 원 상당의 선물 가는데 그 중에 지분이 몇 번, 얼마 정도 된다고 보세요?
1: 100% 정도 지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0: 아예 오늘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1: 네, 많이 웃으시고요.
0: 예,
1: 네.
0: 예.
1: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0: 아,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네, 이미경 님도 고맙습니다. 네, 내일 아침 9시 5분에 저희 다시 뵐게요.
0: 네.
1: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0: MBC 라디오 생명존중 캠페인 오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왜 달빛을 받으며 잠시 걸어보지 않았을까? 데이비드 소로의 말입니다. 그는 밤에 걷는 것은 완전히 다른 계절을 걷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밤이 되면 눈은 선두에서 물러난다. 다른 감각들이 앞에 나선다. 사방에 새로운 것들이 나타난다. 한낮의 열기가 가라앉은 밤, 어둠 속 실루엣에 놀라기도 하며 소리와 냄새에 신경을 곤두세우던 때가 떠오릅니다. 분명 아는 길인데도 다른 것처럼 느껴지죠. 이미 다 겪어본 것 같아도 세상 어딘가엔 몰랐던 모습, 새로운 삶이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이 캠페인은 선명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대한불교 조계종과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새를 관찰하고 사진으로 기록하는 사진작가 윤기덕입니다. 많은 분이 무슨

0: 입니다. 어떻게 아름답고 희귀한 새들이 순간을 포착하냐고요. 새들은 사진 찍기 좋은 때와 장소를 미리 알려주는 법은 없습니다. 그저 한 장소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게 전부이지요. 포기하고 자리를 떠나고 싶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끈기로 버텼습니다. 기회는 언젠가 찾아옵니다. 준비하지 않는다는 건 마침내 찾아온 기회 앞에서 정작 내 손에 카메라가 없는 상황과 같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 긴 기다림의 터널을 지나고 계신가요? 포기하고 싶어지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의 카메라를 다시 한번 챙겨보세요. 끈기 있게 자리를 지킨 당신에게 기회라는 눈부신 새 한 마리가 반드시 날아오리니까요.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They say.
1: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 위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9월 18일 오픈 1551 8454 동원개발
2: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입니다.
3: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배문섭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즐거움만큼 행복한 일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 행복을 야속하게 빼앗는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위식도 역류질환인데요. 성인 10명 중 1명이 갖고 있을 만큼 흔한 질환이죠. 밥 먹고 누우면 소가 된다는 속담이 있죠. 게으르면 고생한다는 뜻으로 밥을 먹고 바로 누우면 위산이 식도로 올라와서 염증을 일으키고 가슴 통증 등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 고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오래 먹는 즐거움을 누리고 싶다면 식사 후 바로 눕지 않는 것이 위와 식도를 편안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2: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이었습니다.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4: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5: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6: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2: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7: MBC 11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출국합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 대통령이 오늘부터 27일까지 일정으로 유엔 총회 고위급 회의에 참석하고 멕시코를 국빈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이 미국, 호주 등 주요 정상들과 다양한 방식의 별도 접촉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라디오에 출연해 김승원 전 법무장관 후보자의 성추행, 음주운전, 폭언 의혹이 담긴 탄원서가 청와대에 전달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청와대는 인사권으로 답하고 인사권에 대해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기관이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강 수석 대변인은 청와대는 김 후보자의 사퇴 의사를 존중한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다른 이야기는 청와대 입장에서는 가십이며 대답해야 할 책임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 2기 개각은 인사 참사라며 비선 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현지 부속실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의 성추행 무마, 음주운전, 폭언, 회계부정 의혹 등이 담긴 탄원서를 누가 김승원에게 알려준 거냐며 청와대 인사라인 책임과 김현지 실장 개입 여부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번 개각의 흑막에 김현지 실장과 정진상 전 실장이 있다는 말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다며 국감 증인 채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국제형사사법재판소 ICC에 대해 고강도 금융 제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간 20일 미 정부 문건과 당국자를 이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6에서 7개월 유예 기간을 둔 뒤 ICC가 미국 달러 거래를 할 수 없게 할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고립시켜 재판소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키는 조치로 당국자들은 이르면 이번 주 유엔 총회 기간 중 확정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ICC는 2024년 가자지구 전쟁 과정에서 전쟁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와 갈란트 전 국방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마이클 크라치오스 미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이 인공지능 AI 기술 안전에 대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을 미국 정부가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크라치오스 실장은 현지 시간 20일 폭스뉴스에 출연해 미 정치권과 업계 학계에서 제기된 AI로 인한 인류 괴멸론에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AI 규제를 촉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 내 좌파의 요구는 공포를 조장하는 것이라며 AI가 세계를 장악하고 터미네이터가 거리를 활보할 것이며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뭔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미국 국민들에게 잘못된 서사를 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석유유통협회가 추석 연휴 고속도로 주유소 기름값을 리터당 100원 내리기로 한 정부 방침은 특정 주유소에만 혜택을 주는 조치라며 반발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고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오전까지 내륙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고 강원, 경상권, 동해안, 제주는 가끔 구름이 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0도, 강릉 25도, 부산 28도 등 25도에서 31도로 예보됐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에서 15도까지 벌어지겠습니다. 차혜린이었습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0: MBC.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 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8: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9: 고수익에 원금 보장?
8: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10: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추석 연휴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과학 저과학에서는 청취자분들의 풍성한 한과일을 바라는 마음으로 추석 연휴 맞이 창고 대방출 깜짝 과학 퀴즈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방송에서 다뤘던 과학 이야기를 모아서 퀴즈도 풀고 푸짐한 선물도 나눠드릴게요. 그럼 본격적인 퀴즈에 앞서서 연휴를 앞두고 있는 오늘 어떻게 보내고 계실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소소한 일상 이야기부터 이번 추석 연휴 계획, 또 듣고 싶으신 노래, 또는 평소에 궁금했던 과학 질문들까지 모두 환영입니다. 사연 보내주실 곳은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많이 보내주세요. 9월 21일 월요일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첫 곡은 조앤의 햇살 좋은 날입니다.

0: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 하루 한번 챙겨요. 잠시다 데이팩
0: 건강해.
1: 하루 한번 전해요. 잠시다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1: 하루 한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5: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6: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7: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8: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9: 수확량 줄어도?
8: 보장.
9: 가격이 내려도?
8: 아이, 그럼.
9: 보험이 든든하구만.
10: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11: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12: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1: 이과학 저과학, 저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벌써부터 청취자분들의 이야기 많이 도착해 있네요. 소개해드릴게요. 3915님이요. 늘 잘 듣고 있습니다. 과학이란 어려운 주제를 쉽게 풀어주시니까요. 그리고 지금은 어제 수학한 밤을 까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밤까기의 과학 이런 것도 한번 다뤄볼까요? 3915님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밤 까는 것도 사실은 그냥 뭐 대충 까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밤을 많이 까보신 분들은 또 과학적으로 잘 까는 방법 이런 거 알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도 다뤄보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김은희님은요. 추석에 빌고 싶은 제 바람 보내도 되나요? 내년에는 울 아들 장가 가면 좋겠어요 하셨습니다. 그럼요. 바람 보내셨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장가 가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6928님이요. 이과학 저과학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늘 수영장에서 방수용 블루투스로 청취합니다. 와, 수영장에서 그럼 수영을 하시면서 지금 듣고 계시는 걸까요? 와, 방수용 블루투스. 저는 이게 기술에 좀 관심이 있는 사람인데 수영을 제가 안 하다 보니까 방수용 블루투스인지 몰랐어요. 오, 신기하네요.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면서 듣는 라디오. 그것도 이과학 저과학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854님은요. 이번 추석에 차례를 없앴어요. 그래서 가족들과 여행하면서 추석을 한번 느껴볼까 합니다 하셨습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가 연휴라고 부를 만한 달력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긴 연휴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뭐 가족마다 생각은 다르겠죠. 근데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하면서 추억을 만드는 추석이라면 그것도 또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제대로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5321님이요. 이번 추석은 병원에서 보낼 예정입니다. 새로운 식구가 찾아오거든요. 아, 좋은 소식이네요. 아기 출산 예정입니다. 아가야 조금만 있다 보자. 하하 하셨어요. 순산하시고요. 아, 이번 추석이 진짜 의미가 남다르시겠네요. 새로운 선물 같은 아기 함께 행복한 추석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8555님은요. 오늘도 걷기 운동하면서 출첵합니다. 6학년 아들이 좋아하는 프로라서 학교 다녀오면 늘 다시 듣기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감사해요. 코스모스 책 방송 듣고는 중학생이 돼야 이해가 되겠구나 하더라고요. 기특하지 않나요? 과학을 좋아하는 아들 현민아 엄마가 사랑해 하셨습니다. 와, 현민군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이과학 저과학을 다시 듣기로 꼬박꼬박 들으면서 이렇게 책도 읽고 중학생이 돼야 이게 이해가 되겠구나라는 말을 할 정도로 내가 뭘 이해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열심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현민님 그리고 현민 어머님 함께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방금 소개해드린 모든 분들께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이 보내주시면 제가 중간중간에 사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고해드린 대로 지금부터 추석 연휴 맞이 창고 대방출 깜짝 과학 퀴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시작해볼까요? 이것은 공룡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공룡 중에 하나입니다. 커다란 몸집에 날카로운 이빨을 가졌고요. 튼튼한 뒷다리에 비해서 앞다리는 아주 짧은 것이 특징인데요. 영어권에서는 티렉스라는 이름으로 자주 불리는 이 공룡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정답 보내주실 곳은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입니다. 정답자분들 중에 10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정답 기다리는 동안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트와이스의 TT.

트와이스의 TT 함께 들으셨습니다. 아,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셨어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053님이요. 티라노사우루스. 우리 아들이 공룡 좋아해서 단번에 알았습니다 하셨어요. 참 아이들이 공룡 진짜 좋아하죠. 특히 티라노사우루스를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우루스가 그 파충류라는 뭐 그리스 라틴어 어원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거대한 파충류라는 건데 그래서 아이들은 공룡도 좋아하고 파충류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희 아이만 그럴까요? 8482님이요. 티라노사우루스 공룡 발자국으로 유명한 여수 사도의 입구에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여수 쪽도 그렇고 고성도 공룡 발자국으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고성에 있는 공룡 발자국 그 단지는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곳이라고 하던데 아 남쪽에는 참 공룡 발자국 볼 수 있는 곳 많은 것 같습니다. 여수 사도에서 보내주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8482님이 보내주셨고요. 3244님께서요. 저는 이 공룡하면 심형래님이 먼저 떠올라요. 티라노사우루스 정답 보내주셨고요. 심형래님은 그 뭐 티라노의 발톱인가요? 뭐 그런 인형 쓴 인형 탈 쓴 그 인형 영화를 처음 시작으로 하셔가지고 용가리까지 만드시기까지 참 공룡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5025님은 티라노사우루스 정년퇴직한 부부인데요. 평일 월요일부터 거창 국화축제 갔다가 함양꽃 무릎 보러 가고 있는 중이에요. 사람 없는 평일 너무 좋으네요 하셨네요. 와우 오늘부터 그러면은 며칠 동안 이렇게 돌아다니실 계획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평일 월요일부터 그래요. 이 거창 국화축제 함양꽃 무릎 꽃을 보러 다니시네요. 와, 오늘 날씨도 굉장히 좋은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8572님이요. 아, 티라노사우루스 짧은 다리다. 다리 짧은 나랑 비슷해요. 하셨는데 앞다리가 짧은 거고 뒷다리는 뭐 그렇게 짧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팔 앞다리가 좀 짧은 걸로 유명한데 8572님은 혹시 짧다고 본인이 말씀하셨으니까 짧은 게 그 팔이신지 아니면 다리신지 궁금합니다. 또 문자 보내시면 제가 확인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보내주신 정답처럼 정답은 티라노사우루스였습니다. 방금 소개된 정답자 포함해서 10분께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8413님 공룡하니까 궁금합니다. 오 DJ님은 어떤 공룡 가장 좋아하세요? 라고 저한테 질문도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트리케라톱스 좋아해요. 뿔 3개 있는 거. 예. 왜냐하면 그냥 뿔이 3개가 아니라 이렇게 널찍하게 생겼잖아요. 뭐라 그래야 되지? 뿔 주변에 예, 날개처럼 이렇게 머리에 뭐 모자 쓴 것처럼 그 다니거든요. 그냥 뭔가 덩치가 굉장히 크고 뒤뚱뒤뚱 걸을 것 같은데 모자 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뭔가 평온해 보여요. 그러니까 뿔이 있는 게 얘가 초식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게다가 뿔이 있는 게 그냥 모자를 쓴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런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은 어떤 공룡 좋아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별로 이렇게 설득력 있는 이야기는 아니었는데 좋아하고 말고는 각자의 취향이 있는 거니까요. 네, 이과학 저과학 오늘 가족들을 위한 추석 연휴 맞이 깜짝 퀴즈, 깜짝 과학 퀴즈 내드리고 있는데요. 바로 두 번째 퀴즈 만나보죠. 이것은 조선시대 지리학자 김정호가 만든 우리나라의 전국 지도입니다. 모두 22첩으로 나뉘어 있어서 휴대가 간편하고요. 필요한 부분만 따로 펼쳐보기도 쉽게 만들어졌습니다. 모두 펼쳐서 연결하면 세로 약 6.7m, 가로 약 3.8m의 초대형 지도가 되는데 이 지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힌트를 드리면 정답은 다섯 글자입니다. 이 지도에 대해서는 아직 방송에서는 다루지 않았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에 다룰 예정이에요. 자, 정답 보내주실 곳은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입니다. 정답자 중에 10분 뽑아서 혼합 잡곡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정답 기다리는 동안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에밀리아의 빅빅 월드.

0: 김 사장, 사업은 좀 어때?
1: 요즘 그렇죠 뭐.
0: 어허, 울산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모르나? 창업 경영 교육, 1대1 컨설팅, 사업장 시설, 교체 비용까지 지원한다고.
1: 당장 가요. 아, 어디라고요?
0: 검색창에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2: 1. 총 1만 세대 이상. 울산에 빛날 에일린의 뜰.
1: 5.
2: 오래도록 울산을 대표할 압도적 스케일.
1: 2.
2: 이제 남구를 이끌어갈 프리미엄 라이프.
1: 1.
2: 1521. 1521세대 랜드마크 대단지.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
3: 견본주택 개관 중. IS 동서.
4: 일상 속 건강을 지키는 시간. 울산 MBC 시민 건강 클래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9월 29일 화요일 오후 2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7층에서 열리는 이번 강의는 강병환 외과 전문의와 함께 다리 혈액순환을 돕는 정맥의 역할부터 하지 정맥류의 원인과 주요 증상, 그리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 방법까지 알아봅니다. 꼭 알아야 할 건강 정보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고, 레크레이션과 경품 행사도 마련된 이번 행사의 입장권은 삼산동 보람병원, 달동 배양규 연합비뇨의학과 의원, 범서 온천 디지워터피아, 일산동 산노모남촌 울산 대왕암점, 학성동 울산 MBC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9월 29일 화요일 오후 2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7층에서 열리는 울산 MBC 시민 건강 클래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5: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6: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7: 예,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두 번째 퀴즈 정답도 많이 도착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퀴즈 하나라도 더 내려드려야 되니까 빨리빨리 소개해드릴게요. 2303님이요. 정답 대동여지도. 국중박에 있다고 하는데 진짜 보고 싶네요 하셨어요. 저는 사실 얼마 전에 봤어요. 국중박에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근데 그 전까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위성으로 찍은 사진이랑 그렇게 정말 비슷하네.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다본 것처럼 이렇게 잘 그릴 수 있었을까 하고 감탄하고 있긴 했거든요. 근데 국중박에서 진짜로 거의 실제 크기라고 하던데 걸려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 큰 거를 저렇게 세세하게? 야, 진짜 놀랍더라고요. 여러분도 기회 되시면 가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303님 정답이시고요. 2681님이요. 정답 대동여지도. 라디오로 듣는 과학이 재미있는 이유가 아무래도 시험을 보지 않아서인 것 같아요. 한번 시험 보는 날 한번 해볼까요? 오늘 근데 퀴즈 내는 것도 사실 시험이나 마찬가지인데 요 정도의 시험은 괜찮지 않으신가요? 가끔 이렇게 퀴즈 시험 보겠습니다. 2681님. 아, 그래서 라디오로 함께 들으시면서 시험 보지 않는 라디오 이과학 저과학 함께 해주시고요. 계속 4415님이요. 정답 대동여지도. 예전에는 지도책 보고 목적지 찾아갔는데 요즘에는 내비게이션 덕분에 지도책이 다 없어졌네요 하셨습니다. 있긴 있습니다. 지도책. 있긴 있는데 많이 진짜 예전에는 차마다 구비가 돼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엔 그렇지는 않죠. 조금 뭔가 낭만이 사라져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근데 내비게이션 이 앱으로 보면 굉장히 또 편리하긴 해요. 그러니까 편리와 이 낭만

둘 다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긴 합니다. 아, 4415님 정답이셨고요. 6710님이요. 정답 대동여지도 화물기사인데 찐 애청자입니다 하셨어요. 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운전하시면서 오가시면서

여기는 멜론 농원입니다. 추석 선물 세트 사느라고 힘들었네요. 이 또한 다 지나갔네요. 모두들 행복한 한가위 보내세요 하셨습니다. 8522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추석 선물 세트는 이제 추석 연휴에 거를 다 보내셨을 정도의 시간이겠죠. 지금은 예, 다 지나갔다고 하셨으니까 행복한 한가위 만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내주신 대로 깜짝 과학 퀴즈 두 번째 정답은 대동여지도였고요. 방금 소개된 정답자분들 포함해서 10분께 혼합 곡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다시 예고를 드리자면 이번 주 금요일에 역사 크리에이터 한영준 기자를 저희가 초대해뒀거든요. 오늘 정답인 대동여지도에 대한 숨겨진 과학 비밀, 과학적인 비밀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볼 예정이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9122님이요. 아나운서님 지도 보는 게 취미시라고 들었는데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죠. 혹시 어떤 지도를 가장 좋아하세요? 저는 뭘 봐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셨어요. 저는 예전에는 사회과부도 진짜 많이 봤고요. 어렸을 때. 지금 이제 앱이 나와서 G로 시작하는 맵 많이 좋아해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가고 싶은 곳 표시하고 가봤던 곳은 색깔별로 다르게 해서 표시를 했거든요. 이 퀴즈 또 드려야 되니까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좋아하는 지도 하나 골라두시고 거기에다 마구 표시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앱이 잘 돼 있어서 표시했다 지웠다도 가능하니까. 네, 그럼 바로 또 세 번째 깜짝 과학 퀴즈 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이것은 은백색을 띠는 금속입니다. 녹는 점이 약 30도 정도로 매우 낮아서 따뜻한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면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기도 하는데요. 이 모습이 영화 터미네이터에 등장하는 액체 금속 로봇을 떠올리게 하기도 합니다. 다른 원소와 결합해서 반도체나 LED를 만드는 재료로도 쓰이는 이 금속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하셨습니다. 이게 좀 질문이고요. 제가 힌트를 좀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보통은 이게 터미네이터 이런 거 떠올리면 수은을 떠올리시는데 수은 아니에요. 수은 아니고 이게 비행기에 타고 금속을 비행기에 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알루미늄과 만나면 알루미늄이 딱딱하게 돼가지고 깨지는 걸로 바뀌거든요. 예, 좀 어렵죠. 저는 어렸을 때 그 개그 콘서트 타 채널이죠. 거기에서 갈갈이 좋아했고요. 보통 금속은 뭐 나트륨, 칼륨, 뭐 슘, 뭐 이런 륨, 뭐 이런 걸로 끝나죠. 예, 갈갈이가 잘 가는 무식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금속입니다. 힌트 너무 많이 드린 것 같은데 정답 보내주실 곳은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입니다. 정답자 중 10분 뽑아서 이번에는 곡물 시리얼 3종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답 기다리는 동안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노래는요 최용준의 갈채입니다.

예, 오승훈의 이과학저과학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영준의 갈채 듣고 왔습니다. 아, 명절이라 그런지 이 노래 들으니까 저 어린 시절이 떠오르네요. 제가 초등학생 때인가 중학생 때 이 노래 되게 좋아했던 것 같은데 명절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어린 시절이. 세 번째 퀴즈 조금 어려웠을까요? 예, 정답 오답도 좀 수은 뭐 이런 오답 많이 오곤 있는데 그래도 정답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0062님이요. 힌트 딱 들어보니 척하고 오네요. 정답 갈륨. 역시 저희 청취자분들은 딱 들으면 척하고 답을 맞히십니다. 3844님. 생소한 금속인데 알겠어요. 갈갈이 플러스 륨. 갈륨. 제가 힌트 잘 드린 거네요. 그러면 7430님이요. 7430님. 순인 줄 알았는데 갈륨. 당당히 검색으로 컨닝함 하셨습니다. 컨닝하셔도 됩니다. 저희 진짜 시험 아니니까요. 근데 살짝 오픈북같이 컨닝해도 되는데 빨라야 돼요. 조금. 컨닝하다가 좀 늦어지면 이미 노래 다 지나가고 이러면 또 정답인데도 불구하고 못 소개될 수 있으니까. 네. 마치셨습니다. 7430님. 7520님. 갈륨 얼마 전에 라디오에서 가르쳐줬어요. 찐 애청자 맞죠? 맞습니다. 7520님 축하드리고요. 5262님이요. 갈륨. 저는 철원에서 단양으로 출퇴근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행복한 추석 되세요 하셨습니다. 철원에서 단양이면은 꽤 먼 거리 아닌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 꽤 먼 거리인데. 출퇴근 운전 조심하시고요. 운전하실 때 저희 시간이 맞다면 이과학저과학과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추석 보내세요. 깜짝과학 퀴즈 정답 갈륨이었습니다. 갈륨. 이 갈륨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알루미늄이랑 만나면 알루미늄이 종이처럼 이렇게 좀 찢어지고 깨지고 뭐 이런 성질로 바뀐다 그래요. 깊숙이 그 금속 내부로 침투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래서 알루미늄 합금으로 이루어진 비행기는 탈 수 없다고 합니다. 그거 제가 재밌어서 기억이 나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요. 이미한님 과학 질문도 받으시나요? 혹시 귀신 있다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하셨습니다. 우선 제가 그 정답자분들 드릴 선물 말씀드렸나요? 네, 정답자 포함해서 10분께 곡물 시리얼 3종 세트 보내드리겠고요. 이미한님 귀신은 저는 귀신이라는 정확하게 생각하는 그 귀신인지 모르겠지만 눈에 안 보이는 어떤 존재 같은 게 있다고는 믿습니다.

0: 그게 인간으로서는 뭔지 모르지만 우리가 상상해낸 것이 귀신의 모습이 아닐까 싶긴 한데 뭐 그런 게 있긴 있다라고 생각해요. 뭐 느끼거나 본 적은 없어요 저는. 근데 그런 게 있지 않을까? 너무 우리가 과학적으로 다 설명할 수 있는 걸로만 이 세상이 채워졌다라고 생각할진 못하지 않을까? 그건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면 인간의 오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해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딱 그게 귀신인지 모르겠습니다. 답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이 과학 저 과학 오늘 저희 청취자 가족분들을 위한 추석 연휴 맞이 깜짝 과학 퀴즈 함께 하고 계신데요. 네 번째 퀴즈 또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이 건물은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사막 위에 세워진 높이 828m의 초고층 건물입니다. 무려 163층에 이르르며 건물 안에는 호텔과 주거시설, 사무실, 전망대까지 갖추고 있는데요. 2010년에 완공된 이후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기록된 이 건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저희가 다뤘었죠. 이 건물의 이름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정답 보내주실 곳은 문자 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고요. 이번에는 정답자분들 중 10분 뽑아서 국산 서리태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재미있는 오답 보내주신 분들 계신데요. 이분들께도 저희가 깜짝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창고 대방출이니까요. 정답 기다리는 동안 또 노래 한 곡 듣죠. 로제 브루노 마스가 함께 부른 아파트입니다.
1: 시장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랜덤

0: 예, 로제 브루노 마스의 아파트 듣고 오셨습니다. 오답에도 저희가 선물을 드린다고 했더니 이 전략적으로 아마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부러 재밌는 오답을 보내주시는 분들 계신 것 같아요. 저 안타까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안타까운 오답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8590님이요. 오늘 처음 문자 보냅니다. 아, 감사합니다. 정답 마천루 아닌가요? 틀렸습니다. 마천루는 스카이스크래퍼를 한자어로 번역한 그런 말이죠. 고층 건물을 우리는 마천루라 부르는데 아닙니다. 9915님 B주기 빌딩 틀리셨고요. 5203님이요. 두바이 젤로팝 빌딩. 젤로팝 빌딩. 이름 이렇게 지으면 재밌겠네요. 너무 직관적으로 다가오고. 제일 높게 지었을 때 젤로팝 빌딩 해놓고 나중에 다른 더 높은 건물이 지어지면 두 번째로 높아 빌딩. 이렇게 이름을 바꾸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만 재밌나요? 0222님이요. 오답. 아, 벌써 오답 이렇게 외쳐주시고 시작을 하셨습니다. 브루즈 할라피뇨. 맵다 매워 하셨는데요. 아, 일부러 이렇게 전략적으로 오답을 보내주셨어요. 선물 드리겠습니다. 두바이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 부르즈 할리파죠. 7385님 제가 건축 관련 일을 하니까 틀리면 안 되겠죠. 부르즈 할리파 하셨고요. 건축 관련 일을 하시는군요. 5185님은요. 부르즈 할리파 163층까지 있다는데 전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벌써부터 다리가 후들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제 뭐 그 바다 위에 있는 이렇게 뭐라 그러죠? 바닥 투명한 그런 다리만 올라가도 다리 후들후들 거린다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163층이면 진짜 거기는 어떤 느낌이 들지도 감도 안 옵니다. 저도. 예, 어쨌든 맞춰주셨고요. 4212님이요. 정답 부르즈 할리파입니다. 과학과 인간의 한계 어디까지일까요? 어지러질 생각만 해도 흔들리네요 하셨습니다. 맞아요. 참. 근데 높이 올라가는데 그곳에 사무실도 있고 사람도 살고 하면 제가 잠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엘리베이터로 날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엘리베이터가 한 대 두 대만 있으면 안 될 거고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추가되어야 될 테니까 그러면 같이 밑바닥 면적도 같이 넓어져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한계가 과연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요 정도에서 어느 정도 올라갈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정답은 바로 부르즈 할리파였고요. 부르즈 칼리파라고 보내주신 분들도 정답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된 분들 포함해서 10분께 국산 서리태 세트 또 오답자 분들 중에 5분 골라서 깜짝 선물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지막 문제 바로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지난 8월 30일에 발사된 나사의 최신 우주망원경입니다. 허블 우주망원경만큼 선명한 사진을 찍으면서도 한 번에 볼 수 있는 범위는 허블보다 약 100배나 넓다고 하는데요. 암흑에너지의 비밀을 밝히고 태양계 밖의 행성들을 찾는 것이 주요 임무입니다. 허블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여성 천문학자의 이름을 딴 이 망원경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힌트는 쉽게 줄여서 두 글자. 땡땡 망원경이라고 부릅니다. 이 땡땡 보내주시면 돼요. 검색 찬스 쓰셔도 됩니다. 정답 보내주실 곳은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정답자분 중에 5분 뽑아서 모바일 치킨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재미있는 오답 보내주신 분들께도 깜짝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답 기다리는 동안 저희는 광고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1: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3, 2, 1,
1: fire.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 락토핏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건강하게 자라는
3: 우리 아이 락토핏,
2: 바쁜 하루를 보내는
3: 어른들도 락토핏,
2: 장 건강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니까
3: 우리 모두 락토핏
2: 종근당 건강
4: 건강기능식품.

0: 추석 가족의식은 샤브홀데이 가을식 메뉴와 함께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홀데이에서 만나보세요.
1: 저기요, 몇 층이에요?
2: 32층이요.
1: 난 280층이요.
3: 층은 달라도,
4: 층은 달라도
3: 고민은 하나, 더 나은 가치, 더 나은 선택,
5: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6: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7: 잠시 후 12시 5분 손석희 12시가 방송됩니다.
8: 예, 다섯 번째 퀴즈의 정답은 지난 8월 30일에 발사된 나사의 최신 우주 망원경, 낸시 그레이스 로먼 우주 망원경, 로먼 우주 망원경이라고 보내주셨어도 정답입니다. 어려운 문제지만 이것저것에서 다뤘던 주제라서 마지막 문제로 준비를 해봤어요. 오답자부터 소개해드릴게요. 1071님, 아 들었는데 기억 안 나요. 내 나이 대봐요. 60. 정답을 60이라고 보내주신 것 같아요. 선물 드리겠습니다. 1795님이요. 정답 엄마 망원경. 그 다음 더 좋은 것은 할머니 망원경. 엄마나 할머니가 하늘을 보면서 이야기해 주신다 그러면 아 지금 정말 우주에 빠져 있는 것처럼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무엇보다 좋은 망원경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1795님 오답이지만 선물 보내드릴게요. 6264님 버블 망원경. 이거는 어떤 생각에서 이 답이 나왔을까요? 허블에서. 허블 망원경 아니고 버블 망원경. 어 재밌네요. 예, 오답이셨습니다. 이 세 분 포함해서 총 다섯 분의 오답자 분들께 깜짝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소개해드려야죠. 0270님 정답 로먼 우주 망원경. 그날 방송 들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신랑이랑 천혜향 하우스에서 일하면서 듣고 있어요 하셨습니다. 아 일하시는데 저희 제 목소리가 좀 휴식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셨어요. 1510님이요. 해외 파견 근무 중에 휴가 나와서 공원 산책 중인데요. 오, 날씨 너무 좋네요. 정답은 낸시 그레이스 로먼 우주 망원경. 와, 풀네임으로 정확하게 맞춰주셨습니다. 이 두 분 포함해서 총 다섯 분께 모바일 치킨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자는요, 방송 끝난 뒤에 이과학저과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드릴 테니까 확인해주세요. 아직 사흘 남았지만 저희가 드리는 선물과 함께 또 저희 이과학 저과 과학 이야기와 함께 추석 연휴 즐겁게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퀴즈 특집은 종종 찾아뵐게요. 오늘 끝곡은 흐르고 있죠. 멜로망스의 선물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낮 오전 11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반주소금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명화를 통해 일상의 예술을 전하는 작가 이윤서입니다. 오늘도 바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하루에도 우리는 스마트폰 화면을 수없이 바라봅니다. 오늘은 단 1분만이라도 명화 한 점을 검색해서 감상해 보는 건 어떨까요? 명화 한 점은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추게 하고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내 마음의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보다 잠시 멈춰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명화 한 점이 당신의 하루의 온도를 바꿉니다.

0: 에세이. 울산 시민의 버스로 함께해온 57년, 삶의 희노애락을 나눈 한 잔의 추억들. 오늘도 태화루는 울산 시민들과 함께 익어갑니다. 전통과 세대를 잇다, 깊고 풍부한 맛을 빚다.
1: 울산 시민 행복주는 울산 닭주 태화루. 올가을 가장 화려한 밤, 2026 울산 불꽃축제. 다채로운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밤하늘을 가득 채운 1500대 드론 라이트쇼와 멀티미디어 불꽃쇼까지 10월 2일 저녁 7시 30분 북구 강동 몽돌해변에서 만나요.
2: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1: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3: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4: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5: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4: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정원 뉴스입니다. 경기 지역 육군 최전방 부대에서 지뢰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군인 2명이 중상을 입는 등 3명의 부상자가 발생해 국군 수도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비무장지대 DMZ 작전 중 중상자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폭발한 지뢰가 북한군이 DMZ에 매설한 것인지 우리군의 지뢰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농지 전수조사에서 적발된 위반 농지 가운데 투기 목적이 아닌 상속, 고령농 등의 농지는 일률적으로 처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상속이나 고령화로 농사를 짓기 어렵거나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임대차의 경우 자진 정비하거나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농지 처분 의무를 유예할 방침입니다. 거짓 용농 계획서를 제출해 농지를 취득하거나 농업법인을 이용한 부동산업 등 투기가 명백한 경우에는 엄정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중대한 위반이 아닌 불법 전용 농지에는 1988년 이후 38년 만에 사후 양성화 기회를 주고 임대차 특별정비기간도 11월 15일까지 연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석 전 장외투쟁을 검토 중인 국민의힘을 향해 제1야당이 거리로 나갈 국리부터 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명분 없는 장외정치와 책임 전가를 멈추고 민생과 사법 공백 해소를 위해 국회에서 해야 할 일부터 하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이 연임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입장으로 불필요한 논쟁을 차단했는데도 국민의힘은 좌파달래기, 비겁한 대통령 같은 거친 말로 기자회견 전체를 깎아내리는 데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 2기 개각은 인사 참사라며 비선 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현지 부속실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장동혜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에서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의 성추행 무마, 음주운전, 폭언, 회계 부정 의혹 등이 담긴 탄원서를 누가 김승원에게 알려준 거냐며 청와대 인사라인 책임과 김현지 실장 개입 여부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번 개각의 흑막에 김현지 실장과 정진상 전 실장이 있다는 말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다며 국감 증인 채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대응을 결정 중이며 마수드 폐지시키한 이란 대통령과 유엔 총회에서 만나는 데도 열려 있다고 트레이 잉스트 폭스 뉴스 기자가 밝혔습니다. 잉스트 기자는 현지 시간 20일 트럼프 대통령과 방금 통화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결정 모드이고 아주 큰일이 머지않은 미래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가능한 선택지와 관련해 이란을 쓸어버리는 것, 경제적으로 고사시키는 것, 합의를 이루는 것을 제시했다면서 언제 그 나라 전체를 날려버릴지가 문제라면서 그들은 처신을 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란군을 통합지휘하는 중앙군사본부 카탐 아란비아가 미국이 이란에 대한 행동 재개를 결정했다면서 영내 국가들에게 동조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은 대체로 맑고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강원 경상권 동해안 제주는 가끔 구름이 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0도 등 25도에서 31도로 예보됐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에서 15도까지 벌어지겠습니다. 이정민입니다. MBC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7: MBC.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8: 지금 시각은 12시 5분입니다.

실제 시사 그리고 서사가 있는 음악 손석희의 12시입니다. 9월 21일 오늘은 유엔이 정한 국제 평화의 날입니다. 이날 뉴욕 본부에서는 유엔 본부에서는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평화의 종이 울리는데 60여 개 나라 대표들과 어린이들이 보내온 동전 그리고 교황이 기증한 금화까지 한데 녹여서 하나의 종으로 만들었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의 이름과 액면가를 가졌던 돈이 원래 형태를 잃고 세계 절대 평화 만세라는 문구가 새겨진 종으로 다시 태어났던 거죠. 올바른 염원과 현실은 늘 다르지만 말입니다. 마치 엘버트 해먼드의 For the Peace of All Mankind를 제목 그대로 해석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그냥 간절히 원한다는 환영구랍니다.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3: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5: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4: 수확량 줄어도
5: 보장
4: 가격이 내려도
5: 아이 그럼
4: 보험이 든든하구만
0: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회사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6: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7: 안전하는 오늘부터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예, 지구촌 사이드A 오늘 주목할 A면은 한국과 역시 미국입니다. 대통령이 전투 파병은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죠. 청와대에선 트럼프의 요청을 거절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메시지도 뒤이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개입하지 않으면서 미국의 요구를 어떻게 그러면 들어줄 것인가. 우리 정부가 뭐랄까 복잡한 외교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상황이면 틀림이 없죠. 게다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 여기서는 미국에서 반도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미국이 또 새로운 압박을 가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보와 경제, 한미관계를 관통하는 이 두 개의 큰 물줄기 지금 어디로 흐르고 있는 걸까요?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예, 안녕하세요.
1: 예, 처음 뵙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2: 예, 감사합니다.
1: 예. 아무튼 전쟁 개입이나 전투 파병은 없다. 이건 뭐 명확한 선인 것 같은데. 이걸 이제 그 뉴욕타임즈에서는 좀 세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미국 요청을 거절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곧바로 청와대에서는 트럼프의 협조 요청을 거절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 둘 사이의 경계선이 좀 모호한데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2: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파병이라는 말 자체가 갖는 그 파괴력에 좀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1: 예, 예.
2: 그래서 아무래도 파병이라고 한다면 군사적 자산이 직접 가서
1: 그렇죠.
2: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이라든지 호위를 담당해서 우리 군의 어떤 임명 사상이 나올 수 있는 이런 부분,
1: 예.
2: 이란과의 관계 악화 뭐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파병이라는 것에는 선을 긋고 대신에
1: 예.
2: 기여라는 말을 좀 부각을 시키고 있잖아요.
1: 예.
2: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안전 항행, 그다음 에너지 수급 안정화, 그다음 우리 교민과 국민의 안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모범적인 선진국으로서 그리고
1: 예.
2: 직접적인 유관국으로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좀 부각시키면서
1: 예.
2: 좀 차별화를 하는 것 같아요.
1: 그러면 미국하고 협상을 어차피 이 문제로 해야 되는데 압박은 계속되니까 민 교수께서 생각하시는 일종의 마지노선은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그 청해부대의 작전 반경을 넓혀서 호르무즈 해협 근처까지 가서 우리 상선 보호만 한다. 이 이상은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된다고 보십니까?
2: 대통령께서 일단 그 청해 부대를 파견하는 부분,
1: 예.
2: 호르무즈 해협보다는 이제 홍해 쪽에서 이제 영국이나 프랑스의 그 군사적 자산과 합류해서
1: 예.
2: 다국적 연합의 형태로서 기여를 하는 부분, 이 부분이
1: 예.
2: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1: 예.
2: 저도 이 사안을 들여다보며 정책 제안을 할 때 피해야 되는 부분은 우리가 단독으로 이제 그 군사적 그 개입을 해서
1: 예.
2: 미국과 한국이 마치 어떤 그 양자 연합군을 보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 예.
2: 상당히 우리에게는 그 치명적인
1: 예.
2: 피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피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군사적 자산을 그 보내서 그 전투병을 보내가지고 이란과의 관계를
1: 예.
2: 악화시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군의 사상자가 나오는 부분은
1: 예.
2: 피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항행, 에너지 수급의 안정화를 고려했을 때
1: 예.
2: 이제 다국적 연합의 형태로 그러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정부가 영국 프랑스 주도의 호르무즈 항행을 위한 그 국제연대에는
1: 예.
2: 그 정상급에서 꾸준히 참여해왔기 때문에
1: 예예.
2: 그 부분을 좀 활성화하고 이제는 우리가 좀 그 부분을 좀 견인을 해서
1: 예.
2: 말씀하신 청해부대라든지 여타의 비전투병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다른 주요 국가들과 함께
1: 예.
2: 또 공동작전을 펼치는 이런
1: 알겠습니다.
2: 부분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1: 예예. 사실 이제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은 이제 여태까지 다 다른 분들도 비슷하게 얘기를 하셨는데 국립외교원 같은 경우에 또 미주부상을 맡고 계시고 하니까 청와대 쪽이든 어디든 의견을 전달하실 거 아닙니까? 어떤 형태로든. 그럼 지금 말씀하신 수준에서 예를 들면 청와대 안보실장 라인에서는 그 정도까지 또 마지노선으로 생각한다고 동의를 하던가요?
2: 뭐 제가 뭐 그렇게 직접적으로 안보실에 그 정책 제안을 드리는 건
1: 예.
2: 아니고요.
1: 아니, 피드백은 받으실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국립외교원에서 그 정도의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또 그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면 피드백은 올 거 아닙니까?
2: 그렇지는 않고요. 직접적으로
1: 예.
2: 저희 외교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연구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개인적인 견해니까 국립외교원의 공식 입장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나오는 보도와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봤을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정도의 기여가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개인적인 견해가 들어간 겁니다.
1: 예예, 알겠습니다. 뭐 그 정부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그 제안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판단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우리 국립외교원의 입장은 그렇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아니, 국립외교원 입장은 아니고요. 제 개인적인 입장이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우시네요. 미주연구부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 대미 투자 문제가 사실 지금도 고민거리이기도 한데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끝나고 나서 미국 국무부에서 반도체를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된 대미 투자 사업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 압박을 하는 겁니까?
2: 정확하게 알려진 정보는 확인할 수가 없고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우리 정부에서도 협상단이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정보 또 누출에 대해서 조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현황이 어떤가를 알기가 쉽지는 않고요. 그럼에도 나오는 언론 보도를 보면 아무래도 우리가 3,500억 달러 어떤 투자하는 데 있어서 2,000억 달러는 전략 투자, 1,500억 달러는 조선 분야잖아요. 2,000억 분야에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나온 건 주로 에너지 분야 그 논의였는데 125 프로젝트가 반도체 부분에 대한 뭐 추가 투자 부분을 갖다가 압박한다 이런 얘기가 그래요. 나오고 있어서 우리 정부가 좀 당혹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미국 측의 반도체 부분 관련돼서 생산실을 더 지으라는 압박은 지속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1: 그게 그래서 아마 그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나온 얘기 중에 거의 다 된 줄 알았는데 막판에 그 새로운 요구가 나와서 이른바 이제 상업적 합리성 얘기하고 연결이 됩니다만 우리도 득을 남겨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막판에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지 않습니까? 기자회견에서. 그러면 지금 사인 직전에서 막판 조율하는 단계일까요? 아니면 대미 투자의 어떤 그 전체적 틀 자체를 다시 짜야 할 정도로 그쪽에서 압박이 강한 걸까요?
2: 이번 그 1525 프로젝트 협의하는 데 있어서 반도체가 직접적으로 거론됐다.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확인되지 않아서 그냥 그 다른 부분에서 나온 거니까 좀 그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고요. 그것보다도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 합리성. 그러니까 상업적 합리성, 우리 경제성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원칙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실링이 있기 때문에 200억 달러 그 실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그 양측의 이견이 있는 거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과 한국 모두, 한국과 미국 모두 어쨌든 대미 투자를 이제 그 인류 프로젝트를 빨리 마무리해야 된다라는 데는 공감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판 진통으로 보는 게 더 적절하지 판 자체를 다시 만든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 왜냐하면 그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것은 저희가 알기로는 지난번 합의 사항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것으로 돼 있고, 그러면 서로 합의 사항이 문구로 정리가 됐다면 그 문구에 넣느라고 이렇게 오래 걸렸다면서요? 지난번 합의 때 문구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저쪽에서 얘기하지 않아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게 지금 일정 부분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 정부에서는 보다 좀 강력하게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건 지난번에 김준영 의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2: 그건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인 큰 틀에서 합의가 무너지면 미국은 대미 투자를 통해서 한국의 돈을 끌어들여서 자국 내에서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더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좋겠죠.
1: 그렇겠죠.
2: 그렇기 때문에 원칙을 깨고 자꾸 이제 그 무리하게 압박을 하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 협상단 측면에서는 이번에 가장 큰 그러한 원칙만저 깨지게 되면 추가적으로 어떠한 또 압박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될 마지노선을 생각하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걸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협상단이 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협상이 더 지연되더라도 상업성 합리성과 어떤 투자 금액의 한도라든지 그리고 이제 경제성을 따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제도적으로 보완 조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큰 틀에서 합의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행할 수 있는 그런 명문안을 반드시 하는 게 필요하겠죠.
1: 이건 어떻습니까? 그냥 생각이 나는 질문인데 전에도 그런 얘기가 잠깐 나와서 이렇게 계속 서로 협상이 좀 늦어지면 그만큼 투자라는 행위도 늦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뭐 중간선거도 있지만 꼭 중간선거 때문이 아니라 하더라도 계속 협상을 이어감으로써 좀 힘이 빠지게 하는 측면은 뭐 전략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는 없을까요?
2: 그런 부분도 뭐 말씀하신 분이 계신데요. 예. 아무래도 한미 관계가 갖고 있는 중요성을 고려해보면 예. 우리 기업들에게도 어떤 미국 시장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중요성이 있거든요.
1: 예예.
2: 그래서 이 첨단 기술과 전략산업 부분에서 미중 경쟁이 심화되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에게 혜택이 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1: 예예.
2: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빠르게 치고 들어갈 때는 투자를 해서 들어가서
1: 예.
2: 시장을 점유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코 그렇게 지원하는 것이
1: 옳은 것은 아니다.
2: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예. 그래서 다만 이제 투자액이 너무 크니까 걱정돼서 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겠죠.
2: 네, 그렇습니다.
1: 예예. 이 그 저 새 얘기가 하나 있는데 이 새 얘기는 아닙니다. 사실 쿠팡 문제 이거는 뭐 아주 집요하게 로비도 하고 있고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미국이 또 쿠팡 문제를 우회적으로 짚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2: 그 쿠팡 문제는 굉장히 한미 관계를 불편하게 하는 사안인 건 분명히 예, 예. 보여요. 광범위하게 워싱턴 정가에 로비를 했고 백악관 거의 최고위층까지 거의 가까이 로비를 했기 때문에
1: 예, 예.
2: 이 부분이 계속 회자가 되고 있고 그래서 안보 협상을 하는데도 쿠팡 문제 얘기도 이제 그 협상단이 얘기한다 이런 후문까지 들리고 있거든요.
1: 예, 예.
2: 그래서 진전이 되는 것 진도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1: 예.
2: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그 주한미국 대사관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그 제대로 된 그 팩트와
1: 예.
2: 어떤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밝히느라고 전달하라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1: 예.
2: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제 그 어떤 그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평가도 좀 나오고
1: 근데
2: 있습니다.
1: 근데 구체적으로 미국이 쿠팡 문제에 대해서 원하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뭐 쿠팡이 원하는 것이겠지만 어디까지 우리가 물러나줘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까?
2: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쿠팡 뒤에 빅테크 기업들이 있고
1: 예.
2: 그래서 구글이라든지 여타 부분에서 뭐 지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1: 예.
2: 한국 정부의 불만을 갖고 있다.
1: 그래서 구글 지도 개방 안 하는 것.
2: 예, 그래서 예. 그 디테일이 있어가지고 구글이 원하는 것을 다 수용해 주지 않는다.
1: 예예.
2: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그 구글이라든지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세금을 매기는 이런 부분들
1: 예예.
2: 그거를 비과세 장벽으로 보고 어떻게 보면 한국 정부 길들이기를 쿠팡을 내서 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1: 예.
2: 그래서 쿠팡 자체만 가지고서
1: 지금 말씀은 쿠팡은 일종의 대리전이다. 빅테크 기업들의.
2: 그렇죠. 어떻게 보면 선봉대라고 할 수가 있겠죠.
1: 예, 예.
2: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그래서 그리고 미국 그 정치인들 입장에서 보면
1: 예.
2: 쿠팡이 어쨌든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미국 기업이 어떤 타국에서 기업 활동을 할 때 불이익
1: 예.
2: 받는 것에 대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은 정치적으로 이를 게 없는 부분이거든요.
1: 예, 예.
2: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실이라든지 어떤 팩트에 기반하지 않고
1: 예.
2: 쿠팡 측이 일방적인 주장을 듣고서 이제 퍼뜨리고 있기 때문에
1: 예.
2: 그 부분이 이제 그 오도가 되고 있는 것이 그 문제거든요.
1: 예,
2: 그래서
1: 예.
2: 그런 부분에서 우리 정부 지속적으로 아웃리치를 해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좀 그 수정을 해나가는
1: 예,
2: 작업을
1: 예.
2: 하고 있습니다.
1: 물러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군요.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좀 더 얘기 나눴으면 좋겠는데 오늘 뭐 시간이 이렇게 다 됐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 예, 감사합니다. 예,
1: 고맙습니다. 예,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였습니다. 외교의 기본은 물론 대화인데 요즘 미국과의 외교는 그게 제일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콜드플레이의 토크를 보내드립니다.

0: 올 가을 우리 달려볼까요? 달리는 즐거움에 축제의 설렘까지 2016 울산 런 페스타. 시원하게 도전하는 하프, 기분 좋게 달리는 10km, 가족 친구와 함께하는 5km까지. 달린 뒤엔 맛있는 먹거리와 신나는 공연, 푸짐한 경품으로 가을을 특별하게 즐겨보세요. 10월 25일 일요일 오전 8시 울산 문수국제 양궁장. 울산 MBC와 함께하는 2016 울산 런 페스타. 지금 울산 런 페스타를 검색하세요.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울산문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5: 예, 강다은 아나운서는 아시안게임 때문에 2주일 동안 파견 근무랍니다. 아, 나고야를 간 건 아니고 산에서 일한다고 하네요. 휴가에서 돌아온 이선영 아나운서가 그래서 오늘부터는 2부와 4부 국제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6: 96세 워런 버핏이 56년 만에 자신이 세운 투자사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평소 부의 세습을 반대했던 워런 버핏이지만 후임은 71세의 장남 하워드 버핏에게 맡겼는데요. 워런 버핏은 명예회장으로 추대돼서 이사회에도 남는다고 하는데 워런 버핏은 주주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세월에는 장사가 없지만 시간의 아버지는 내게 너그러웠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가 가짜뉴스를 보도한다고 주장하면서 CNN, MS나우, 폴리티코 소속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백악관 출입기자협회는 수정헌법 제1조 언론의 자유 침해라며 반발했고요. 트럼프는 집권 1기 때인 2018년에도 CNN 기자의 백악관 출입을 막은 적이 있는데요. 하지만 소송 끝에 다시 백악관 출입이 허용된 전례가 있습니다. AI 속도 조절론을 외친 엔트로픽, 오픈AI, 스페이스X, 구글 등 4개 회사가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피소됐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변호사 찰스 브리스트 등 대표 원고 4명은 같은 구독료를 내고 더디게 개선되는 제품을 쓰게 됐다며 이들이 연방 반독점법, 일명 셔먼법 제1조를 위반했다고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는 AI군을 창설한다는 구상을 SNS에 밝혔는데요. AI군 창설을 총괄하는 AI 차르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토요타가 2028년부터 휴머노이드 로봇 엘리 40만 대를 글로벌 생산기지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를 공개했는데요. 다리는 없고 바퀴로 굴러가고요. 손가락 대신 집게가 있습니다. 아직 기술력이 뒤처져 있는 건데요. 현대차도 2028년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미국 공장 투입을 예고했죠. 물론 현대차 노조는 합의 없이는 로봇 도입은 한 대도 안 된다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9월 21일 월요일 오늘의 국제뉴스 이선영이었습니다.
7: 与世界接轨
8: Conectarse con el mundo
9: 世界とつながる
10: للتواصل مع العالم
11: Connect with the world
12: 세계는 연결돼 있다. 손석희의 12시.
5: 예,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요즘 경제 뉴스에서 자산

0: 또 나눠 갖는다 뭐 이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토큰이 이렇게 주목을 받은 것은 미국 증시 움직임 때문이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미국 주식을 토큰 형태로 거래하는 일종의 주식 토큰화 실험을 시작했는데 이게 꼭 미국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한국도 내년부터 자산 토큰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효석 HS 아카데미 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예, 예.
0: 토큰하면 뭐 옛날 버스 토큰만 생각나는 그것도 어쨌든 그것도 화폐 대체이긴 했습니다.
1: 그렇죠.
0: 예. 아무튼 자산 토큰을 제가 여태까지 말씀을 드렸지만 좀 더 쉽게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1: 네. 우선은 자산을 토큰화한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자산이라는 게 뭔지부터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자산이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 정의를 제가 외워가지고 다니거든요.
0: 아 그렇습니까? 예. 그 정의가 따로 있습니까?
1: 네.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정의.
0: 예예.
1: 자산은 미래의 나에게 그러니까 현재의 내가 아니고 미래의 나에게 경제적 이득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혹은 기대되는. 자원이라고 이제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원인 거죠. 자산은 자원인가요?
0: 그래서 부채도 자산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1: 뭐 그러니까 부채도 일종의 자산일 수 있죠.
0: 미래 나에게 뭐 어떤 이득을 갖다 줄 수는 있는 거니까.
1: 그렇죠.
0: 그래서 반대일 수도 있지만.
1: 네. 그래서 그 DJ님께서 생각하시는 지금 가지고 계시는 아주 중요한 자산이 있다면 이게 뭐 집 뭐
0: 등등 뭐 이효석 대표입니다.
1: 아, 그러니까 이거는 인적 자산인 거죠.
0: 우리 프로그램에 네트워크니까요. 좋은 도움이 되고 계시죠.
1: 저도 이제 이 프로그램의 자산이 되고 있는 거죠.
0: 예,
1: 나중에
0: 예.
1: 어떤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요즘에 자산의 앞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붙어요. 그러니까 인적 자산 이건 옛날부터 있었던 얘기고 신뢰 자산이 되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을 믿을 수 있어야 그 사람이 나중에 그걸로 이제 밥벌이 할 수 있으니까.
0: 예, 예.
1: 혹은 뭐 감각 자산이라는 말도 요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0: 그건 뭡니까?
1: 감각이 좋은 사람이 나중에 돈을 벌더라 이런 얘기인 거죠.
0: 아 워렌 버핏처럼 좀 아까 나온 사람이?
1: 네, 뭐 그런 예,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자산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드렸던 이유가 이 자산이라는 것은 누구나 갖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0: 예.
1: 근데 돈이 없어가지고 못 사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빌딩 나도 갖고 싶다. 근데 돈이 없어서 저걸 어떻게 사?
0: 예.
1: 이런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있죠. 그럼 내가 쪼개줄 테니까 살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0: 예.
1: 잘 생각해 보시면 주식도 토큰화된 증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0: 그렇죠.
1: 예. 삼성자산을 어떻게 한꺼번에 다 사겠어요. 그걸 70억 개로 쪼개니까 그중에 하나는 내가 살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자산을 토큰화한다라는 개념은 쪼갠다라는 것이 핵심인 것 같아요.
0: 예.
1: 쪼개면은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냐면 아니 못 사는 사람들도 돈 없어서 못 사는 사람들도 시간이 없어서 못 사는 사람도 살 수 있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0: 이건 뭐 또 요즘 한창 유행인 구독하고도 좀 다른 얘기네요.
1: 네. 그런 비슷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걸 통째로 사는 건 아니고 일반 일부의 돈을 내가지고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더 민주화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증권화의 첫 시작은 재미있게도 194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1946년에 미국에서 하위 농장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 농장 주인이 이 생각을 한 거죠. 이 농장이 자산인데 이거를 나만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그냥 쪼개서 팔아보면 어떨까? 이 농장에서 이제 어차피 오렌지가 나오니까 연말에 오렌지가 나올 거라는 거를 가정해서 그걸 쪼개서 판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기는데 농사가 안 되면 어떡하죠? 도망갈 리스크가 있죠. 그래서
0: 그렇죠.
1: 토큰, 뭐 코인 이런 얘기를 하면은 항상 많은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실 수 있냐면 아, 사기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쪼개서 파는 순간부터 사기치고 싶은 욕구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저를 인적자산이라고 표현을 해 주셨으니까 저를 만약에 이제 쪼개서 누구한테 팔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망가 버려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쪼개서 파는 순간 문제의 시작이 시작되는 거죠.
0: 우리에겐 고란과 김효진도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더 이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볼모로 잡혀서.
0: 근데 실제로 세계 경제에서 자산 토큰화가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1: 비중은 되게 높지 않은데요. 이제 일단은 미국 국채를 토큰화해서 판매를 하고 거래를 시작한 블랙락 이 빌드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리고 HSBC에서는 금을 토큰화해서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이 있고요. 채권이나 아니면 금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자산화 토큰화해서 거래를 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은 제가 알기로는 한 5년 전부터 매우 열심히 진행되고 있긴 합니다.
0: 그 주식도 코인도 안 하는 청취자분들이 듣고 계시면 사실 토큰화가 이렇게 금방 와닿진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산 토큰화가 이렇게 더 확대되면 우리도 내년부터는 뭐 어떻게든 단계적으로

0: 이렇게 도입을 한다고 하니까
1: 네.
0: 우리 생활에는 어떤 직접적인 변화가 있을까요?
1: 토큰화 뭐 코인화 뭐 이런 걸 얘기를 할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아 그러면 나도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저는 이제 말리고 싶습니다.
0: 예.
1: 이게 또 위험한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서 한 1-2% 정도는 내가 이걸 제대로 파가지고 남들보다 더 빨리 이제 접근해보겠다. 그러면
0: 그렇지.
1: 이제
0: 예예.
1: 고민하실 수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되게 위험한 거다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0: 근데 최근에 미국에서 주식을 토큰화로 해서 거래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줬잖아요.
1: 네.
0: 예. 5년 동안 이거 일종의 시범 거래 허용한다는 건데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면?
1: 사실 이 주제를 가져온 이유가 이것 때문이거든요.
0: 예, 예. 그
1: 금요일날 갑자기 미국 SEC라고 해서 우리나라 이제 금융감독원 같은 곳에서 갑자기 주식을 토큰화해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해주자.
0: 예, 예.
1: 이런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왔고.
0: 예, 예.
1: 근데 왜냐하면 지난주에 클라리티 법안이라고 해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법안이 통과될 줄 알았는데
0: 예.
1: 그게 통과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이것도 한참 뭐 남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SEC에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랐는데
0: 예.
1: 주식을 토큰화로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블록체인 거래소에서 주식을 거래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 예.
1: 예를 들어서 뭐 빗썸에서 삼성전자를 살 수 있는 거예요.
0: 예.
1: 빗썸에서 애플을 살 수 있고요. 이제 그런 일들이 여러분 체감하실 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0: 예. 뭐 굳이 그래야 될까요?
1: 아,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0: 예.
1: 아니, 뭐 여기서 기존에 하는 거 있는데
0: 그러니까요.
1: 굳이 이게
0: 뭐 기술 발전은 다 좋은데
1: 네.
0: 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입장에서는 계속 더 복잡해지고 그래지니까
1: 맞아요.
0: 뭐 굳이 안 그래도 뭐 이렇게 얘기하면 카드 안 쓰고 현금 쓰는 거나 마찬가지고 뭐 그렇겠지만
1: 네.
0: 예.
1: 이게 근데 모든 혁신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가장 넘기 어려운 주제가 바로 지금 방금 말씀하신 아 내가 굳이 안 해도 사는데
0: 그러게요.
1: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편리하거나 압도적으로 유리하거나 혹은 기존에 있는 것을 못하는 상황이 왔을 때의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0: 예, 예.
1: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뭐 신문을 보는 거. 예를 들어서 아니 인터넷 신문이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종이 신문은 없어질 줄 알았거든요.
0: 예.
1: 근데 지금도 있긴 있잖아요.
0: 있긴 있죠. 예.
1: 그러니까 이유는 뭐냐면 아, 난 종이신문이 편한데 굳이 인터넷 가서 봐야 되냐 이런 거거든요.
0: 예, 예.
1: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모바일 쇼핑이 이제 됐을 때, 아이고, 이게 마트는 다 망하겠네. 그런데 마트 있잖아요.
0: 예. 예.
1: 근데 그런 것도 보면은, 아니, 가서 사면 되는 걸 굳이 뭐 이걸 해야 되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잘
0: 실물
1: 보시면은
0: 보고, 대개 그렇게 사는 분들은 이게 실물 보고 구입하는 것과.
1: 맞아요.
0: 모바일로 구입하는 건 나중에 이제 실패율도 높거든요.
1: 맞아요.
0: 물론 뭐 반품해준다고 하지만 그것도 복잡하고.
1: 맞아요. 그러니까 예. 이제 그런 것들을 넘어설 정도의 편리함이 있어요.
0: 예, 예.
1: 약간 반품 그냥 공짜로 해줄게 하니까 그냥 사게 되고 막 이런
0: 그렇죠,
1: 것들도
0: 예.
1: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중요했던 이벤트가 코로나였던 것 같아요.
0: 아 예.
1: 코로나 때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마트를 못 가니까 이걸
0: 예,
1: 사게
0: 예.
1: 되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아마 제가 토큰화도 기대감은 되게 많고 한데
0: 예.
1: 굳이 이걸 안 해도 되는데 라는 것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0: 예.
1: 어떤 뭔가 큰 사건들이 있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예. 그리고 뭐 커다란 이익을 줘야 되겠죠. 그걸
1: 그쵸.
0: 활용함으로써.
1: 네, 맞습니다.
0: 예. 그런 게 있냐고 여쭤본 건데 지금까지는.
1: 그런 게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내가 오늘 주식을 팔면은
0: 예.
1: 이틀 있다 들어오거든요.
0: 예, 예.
1: 근데 토큰은 지금 들어오는 거죠.
0: 아, 그런가요?
1: 예. 예. 근데 그게 그렇게까지 중요한가? 그럼 이제 그렇게 이제 굳이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더 좋은 게 있어야지 하지 이런 생각을
0: 예.
1: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토큰화 되면은 여러 가지 비용이나 이런 측면에서 너무너무 유리한 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가 이제 어떤 상황인지도 점점 그 효율화되고
0: 예예.
1: 빨리 할 수 있게 되고 이런 경제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0: 예예. 근데 아무래도 이제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보안이라든가 투자자 보호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혹시 뭐 특히 도입 초기에는 시장에 혼란을 줄 가능성 또 생각해야 되겠네요.
1: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0: 예.
1: 아까 말씀드린 쪼개서 파는 순간 문제가 시작될 수 있다라고 보면은
0: 예.
1: 아 그런 사기를 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막기 위한
0: 예.
1: 제도적인 장치, 법적인 장치 그리고 이게 해킹 당하면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런
0: 그러니까요.
1: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는
0: 해킹도 하도 많아가지고
1: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이 보완이 돼 있다라는 것을 확신시켜줘야
0: 예.
1: 이 시장이 커지긴 하겠죠. 근데 이제 그런 우려가 5년 전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0: 예.
1: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면서 개선시키고 나서 아 이제는 할만하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SEC에서
0: 예.
1: 조심스럽게 이제 시작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예. 이건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그죠?
1: 지켜봐야 됩니다.
0: 예. 네. 덜커덕 들어갈 게 아니라, 그죠?
1: 네.
0: 예.

0: 근데 미국이 지금 시점에 토큰화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그건 뭘까요?
1: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개념이라고 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무리하다시피 하면서 이렇게 나온 이유는
0: 궁극적으로 무슨 큰 그림이 있을 거 아니에요?
1: 맞아요. 제가 전에 이제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미국이라는 나라는 지금 부채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다.
0: 예.
1: 아니 지금 대출이 4억인데 연간 2천만 원씩 적자다. 그래서 예. 대출이 더 일으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0: 예.
1: 그래서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그런 상황이 돼서 미국 정부의 그 바이든 아닌가 죄송합니다. 그 베센트 재무장관이 장기로 빌려줬던 거는 그냥 갚자 이렇게 얘기한 것을 제가 바이백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0: 예.
1: 그래서 10년 이따 갚을게. 30년 있다 원금 갚을게라고 했던 돈들은 지금 갚아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0: 예, 예.
1: 그러면 갚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빌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0: 예.
1: 그런 거는 1년 만기. 1년 있다 갚을게. 빌려줘. 그래서 30년 있다 갚을게라는 걸 갚는
0: 예.
1: 그런 형태의 지금 정부의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0: 예.
1: 이제 그러면은 이제 1년만 빌려줘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0: 예.
1: 그 애들이 지금 이제 스테이블 코인 사업자라고 얘기를 해서 이게 지금 주식시장에서 토큰화가 돼서 거래가 많이 되면
0: 예.
1: 스테이블 코인이 거래가 많이 되겠네. 그럼 스테이블 코인이 거래가 많이 되면 이거 하는 애들은 전부 다 미국 국채를 사겠네. 이렇게
0: 예.
1: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젊은 투자자들이 아니 미국 주식 투자를 하는데 어려운데 토큰으로 해서 거래소에서 막 거래해야지
0: 예.
1: 라고 하게 되면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꾸게 되고 그 돈은 미국 정부한테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0: 돈이 돈다 그 얘기군요. 그러니까.
1: 네, 미국 정부는 돈이 필요하고
0: 예, 예.
1: 그 돈을 여기저기서 끌어들여야 되는데 끌어들일 수 있는 좋은 미끼로
0: 예.
1: 토큰화를 선택한 것 같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미국 국채 얘기가 들어가는군요.
1: 네.
0: 근데 우리나라도 앞으로 토큰화를 추진한다고 했으니까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1: 네.
0: 이게 다만 일반 투자자들한테 바로 적용되는 건 아니라면서요. 단계적으로.
1: 네.
0: 예.
1: 이번에 나왔던 정책 중에서도 이렇게 미국에서 나왔던 정책 중에서도 의미 있었던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애플의 주식을 토큰화하면은 기존에는 애플 주식이 있으니까 그냥 여기 토큰 시장에서 그냥 올라갈 것 같은지 내려갈 것 같은지 일종의 이제 파생상품처럼
0: 예.
1: 그냥 내기나 한번 해볼래? 그런 정도였거든요.
0: 예.
1: 근데 이번에는 소유권이나 배당권이나 아니면 그냥 권리 같은 것들도 다 넘겨줬어요. 그래서
0: 예.
1: 상당히 난이도 측면에서 보면 훨씬 더 어려운 것들을 지금 시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0: 예.
1: 근데 그렇다 보니까 어려운 거죠. 이게 잘 될까?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토큰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거래되는 반면에 이거는 정해진 시간에만 거래하도록 되어 있고
0: 예.
1: 특히나 중요한 건 5년 동안만 한번 해보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5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시행해보고
0: 예.
1: 그게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나 문제점들을 보완해가지고
0: 예.
1: 제도를 만들어보자. 이런 이제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예. 블랙록 이게 세계 1위 자산 운용사라면서요. 여기 래리 핑크 CEO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앞으로 모든 자산은 토큰화될 것이다. 굉장히 극단적으로 얘기했는데 진짜로 그렇게 될까요?
1: 네. 이걸 이제 RWA라고 해가지고
0: 예.
1: 이분이 지금 한 3, 4년부터 계속 주장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운용사인데 그 운용사의 CEO가 3, 4년 동안 내내 지금 이런
0: 예.
1: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엄청 먹거리가 돈벌이가 된다는 얘기예요.
0: 예. 예.
1: 왜 돈벌이가 되냐면 이 토큰화가 되면 사람들이 거래를 더 많이 할 거거든요. 그리고 에이전트 AI 시대가 되면 에이전트들이 또 거래를 많이 할 거고
0: 예.
1: AI들이. 그래서 그 시장을 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주 중요한 허들은 굳이 내가 그걸 해야 되느냐
0: 예.
1: 이런 것이 될 거고 여기서 그거를 사람이 안 해? 그러면은 AI한테 시키자 이런
0: 예.
1: 움직임이 또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AI는 에이전트들은 이제 토큰화된 주식들을 거래하기 시작할 거고요. 지금 로빈후드라는 미국 거래소가 있거든요.
0: 예, 예.
1: 그러니까 거기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미 상당히 많은 투자자들이 에이전트 그러니까 AI를 돌려가지고 주식 거래를 하고 있어요.
0: 예.
1: 근데 에이전트들이 주식 거래하기 위해서 되게 필요한 거는 그냥 뭐 일반 거래소 말고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코인 시장에서
0: 그러니까 예.
1: 거래하는 거 훨씬 더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장이 열릴 수 있는 기회는 또 AI랑 또 맞물려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0: 예,
1: 같습니다.
0: 예.
1: 이게 정말로 모든 자산이 토큰화될지는 글쎄 그거는 좀 아직은 네. 좀
0: 네, 아, 그래도 뭐 될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집 팔 때도 토큰으로 팔 수 있을 거 아니에요.
1: 그럼요.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다 팔아지 않고 일부만 팔아도 되니까.
0: 아, 일부만.
1: 일부만 팔아도 되고.
0: 그건 좀 편리하게 생각이 드네요.
1: 네. 그리고 일부만 사도 되고.
0: 예,
1: 이러면서
0: 예.
1: 이제 모든 사람들이 금융시장에 되게 좋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0: 예.
1: 근데 이제
0: 근데 일부 사가지고 들어가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 맞아요.
0: 예, 실수요자는 아닌 거죠.
1: 그 실수요자
0: 집이
1: 아니죠.
0: 점점 투기의 대상이
1: 될
0: 되는
1: 수가
0: 거죠.
1: 있겠죠.
0: 예.
1: 그러니까 결국 그거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제일 좋은 사람은 예. 기존의 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자산이 많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예예. 이게 이제 양극화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0: 예예. 그렇군요. 아무튼 뭐 그 토큰화가 어느 정도 확대될 수 있을지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시간 별로 안 남았지만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것 같습니다. 그 이번 주에 추석 연휴 때쯤 뭐 만난다고 했는데 어떤 점에서 제일 주목을 하고 있습니까?
1: 지금 미국과 중국이 계속 싸우고 있는데
0: 예.
1: 힘들어서 좀 쉬었다 할까? 이렇게 얘기할 것인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네, 미국은 지금 인플레 때문에 너무 힘들고요. 네,
0: 무역 전쟁을 휴전하는 연장 네. 휴전을 연장한다.
1: 연장할 예. 것인가. 중국도 지금 디플레이션 때문에 너무 힘든 상황이라서
0: 예예.
1: 아, 너 너무 힘든데 조금 잠깐만 쉬었다 할래?
0: 예.
1: 그런 얘기가 얼마나 세게 나오느냐.
0: 예예.
1: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0: 예.
1: 같습니다.
0: 다른 것도 많지만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지금까지 이효석 HS 아카데미 대표 손석희 12시의 자산.
1: 네.
0: 수고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예. 네. 목표가 달성되면 또 다른 기술이 나오는 게 반복이 되죠. 기술의 목적은 뭐 아시는 것처럼 편리함, 수익 증대 뭐 이런 것 텐데 아마 그래서 기술에 대한 찬사와 반성이 반복되는 것도 똑같은 게 아닌가. 롤링스톤즈의 만족할 수 없는 노래 I can't get no satisfaction을 듣겠습니다.

0: 축하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샤볼데이. 이번 추석 가족의식은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와 함께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2: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3: 안녕하세요, 배우 여진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내일을 응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게에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만들고, 기업에는 다시 나아갈 희망을 채우고, 국가 자산은 더 큰 가치로 되살리는 곳, 바로 캠코입니다. 저와 캠코는 당신의 가능성을 믿고 오늘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내일이 다시 빛나도록 오늘도 캠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4: 저기요, 몇 층이에요?
5: 32층이요.
4: 난 280층이요.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5: 난 가치 더 나은 선택 한 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4: 투자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6: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7: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8: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9: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8: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10: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11: 미니의 조성현님, 주식 코인 토큰 저에겐 다 익숙하지 않은 것들인데 이효성님 덕분에 쉽게 배워간다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자 7315 쓰시는 분, 이선영 아나운서 휴가에서 돌아와서 반갑다고 보내주셨네요. 미니에는 이선영 아나운서하고 강다은 아나운서가 서로 품앗이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저는 누구하고 품앗이를 해야 될지 연구해 보겠습니다. 유튜브에 돈돈머니 씨, 노래 나가는 동안 진행자와 게스트가 담소를 나누는 장면이 자주 보이는데 두 분은 무슨 얘기를 하냐고 하셨는데 별 얘기 없습니다. 그냥 그 뭐라고 하죠? 스몰 토크라고 하나요? 별 얘기 아닙니다. 예. 1시 5분에 중식의 대가 이연복 셰프가 출연하시겠습니다. 예.
12: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13: 안녕하세요, 짹짹휴게소 대표 홍승민입니다. 자연을 관찰하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학교에 가는 길,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늘 걷던 익숙한 길에서 잠시 고개를 들어 두리번두리번 주변을 살펴보세요. 전에는 들리지 않던 새소리가 들리고, 이름을 몰랐던 꽃과 나무가 보이고, 작은 곤충 한 마리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세히 바라보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조금씩 좋아하게 됩니다. 저희가 자연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이유는 우리가 본 아름다움을 오래 기억하고 더 많은 사람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은 익숙한 길을 조금 천천히 걸어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곁에는 생각보다 많은 생명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12: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14: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 위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0: 10월 18일 오픈 1551-8454 동원개발.
1: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의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2: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3: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한시 뉴스입니다. 오늘 낮 11시쯤 서부전선 육군 25사단 최전방 부대에서 비무장지대 작전을 하던 중 지뢰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군 장병 2명이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전해졌고 전체 인명피해 규모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폭발한 지뢰가 우리 군의 지뢰인지 북한군이 매설했거나 북측에서 떠내려온 것인지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농지 전수조사에서 적발된 위반 농지 가운데 투기 목적이 아닌 상속, 고령농 등의 농지는 일률적으로 처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상속이나 고령화로 농사를 짓기 어렵거나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임대차의 경우 자진정비하거나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농지 처분 의무를 유예할 방침입니다. 거짓 영농계획서를 제출해 농지를 취득하거나 농업법인을 이용한 부동산업 등 투기가 명백한 경우에는 엄정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중대한 위반이 아닌 불법 전용 농지에는 1988년 이후 38년 만에 사후 양성화 기회를 주고 임대차 특별정비 기간도 11월 15일까지 연장합니다.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이 불법 전용 농지 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농지법 개정 등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선폭주, 후수습식 아마추어 국정이 또 국민 삶을 난도질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로 농촌을 발칵 뒤집어 놓더니 땜질 처방까지 꺼내들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불과 사흘 전 이 대통령은 농민들의 강제 처분 우려를 진실이 아니라고 일축하며 투기 세력이 선동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대통령은 농민들의 호소를 선동으로 몰아붙인 오만부터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성수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청와대를 찾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차담을 나눴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 본관 대접견실에서 김성수 신임 대법관에 대한 임명장과 이흥구 전 대법관에 대한 서훈을 수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수여식에 참석한 조희대 대법원장, 이흥구 전 대법관, 김성수 신임 대법관과 함께 차담을 나눴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경기 도청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사 문제는 비평의 방식이 아니라 여당다운 방식으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의 발언은 최근 중수청장 후보자 지명을 두고 연일 SNS에 비판글을 올리는 추미애 경기지사 면전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과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해 지켜야 할 녹지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오 시장은 2026 서울주택정책성과공유회를 열고 시가 용산공원의 대안으로 제시한 강남구 일원동 탄천물재생센터에 대해 새로운 녹지를 훼손하지 않는다며 기존 도시기반 시설을 입체적으로 활용해 주택과 공원, 산업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의 전쟁으로 이란 경제가 큰 폭으로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란 통계청에 따르면 올 1분기 실질 GDP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1% 감소했고 원유, 천연가스 생산은 26.4% 급감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고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강원, 경상권, 동해안, 제주는 가끔 구름이 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21도에서 31도로 예보됐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낮과 밤 기온차가 15도까지 벌어지겠습니다. MBC 한시 뉴스를 마칩니다.
5: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6: 고수익에 원금 보장?
5: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3: 지금 시각은 1시 5분입니다.
8: 세상의 어떤 일도, 세상의 어떤 음악도 우리와 무관하지 않기에 매일 낮 12시 5분 손석희의 12시.

0: 예, 손석희의 12시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3부 질문들의 오늘 초대 손님은 중식의 대가 이연복 셰프께서 나오십니다. 본인의 얘기도 재밌는 게 많이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추석 명절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고를 수 있는 가족 메뉴는 뭘지 이것도 오늘 내일 좀 얘기 나누겠습니다. 오늘 내일 이연복 셰프와 나름 아기자기한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뵙도록 하고 4부 1시 30분에 나가는 곡은 여러분들의 추천곡으로 채워드리죠.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 우리 바이오 판매 우리 이.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 엄마!
0: 우리 아이 도드람
2: 나왔어.
0: 우리 남편 도드람,
3: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4: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1: 예, 질문들 시작하겠습니다. 요리사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은 무엇인가? 뛰어난 미각, 또 화려한 기술, 남다른 감각이나 창의력을 먼저 떠올릴 수도 있죠. 근데 오늘 만나볼 이분은 그 모든 조건 아래에는 반드시 꾸준함이라는 주춧돌이 놓여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듣고 크게 동의했습니다. 스타 셰프 중식의 대가 16년 차 방송인. 예. 사실 그 요리는 55년이나 하셨는데 이 수식어들도 다 그 꾸준함으로 시작이 됐겠죠. 방송에 워낙 뭐 많이 나오시긴 하지만 본인의 역사나 속내를 들을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서 오늘 이분을 질문들의 주인공으로 모셨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꾸준함도 사실은 그 재능이잖아요.
2: 그렇죠.
1: 예.
2: 이게 꾸준함은 이제 요즘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거는 자기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1: 예.
2: 이게 내가 꾸준히 할 수 있나 없나 그런 걸 빨리 선택하고 꾸준히 가야지. 나한테 예. 적성이 안 맞는데 꾸준히 하는 건 괴롭죠.
1: 그것도 괴로운 일이고.
2: 예.
1: 또 적성에도 맞고 그런데 또 오래 못 버티는 사람들도 있고.
2: 그러니까 그게 좀 근데 저희 때는 뭐 그냥 절실함
1: 예.
2: 먹고 살기 위한 막 그런 것 때문에 또
1: 예. 예. 그러면 55년을 끌고 온 그 경력은 그 바탕에는 절실함에 의한 꾸준함.
2: 있죠. 예.
1: 예.
2: 이제 처음에는 이제 가족들 또 주변에 있는 가족들 봉양해야 되고.
1: 예.
2: 이제는 또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 자식, 집사람 또 이런 가족들
1: 예.
2: 또 생각해야 되니까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죠.
1: 이제는 뭐 예. 고객들이 또 그렇게 원하시고 그러니까. 왜 한때 그 코로나 때였나요?
2: 예.
1: 식당을 옮긴다라든가 아니면 그만둔다라는 말씀이 잠깐 헛소문처럼 돌아서.
2: 예, 그런 소문이 꾸준히 돌고 있어요. 지금도
1: 예.
2: 길 가다가 이제 아는 지인들 만나면 아직도 목란 하고 있어 그렇게 물어보는 지인들이 많아요.
1: 예. 예,
2: 이게 아무래도 뭐가 좀 잘 되면 주변에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쓸데없는 예. 소문들을 많이 퍼뜨리더라고요.
1: 세상 일이 그런 것 같습니다.
2: 예.
1: 예. 아무튼 뭐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실 수 있는 거는 목란은 계속한다.
2: 예, 계속하고 예. 있죠. 예.
1: 알겠습니다. 근데 뭐 저 우리 이연복 셰프께서는 55년을 하시다 보니까
2: 예.
1: 이젠 식당이 좀 오래 매여 계시진 않는다는 얘기가.
2: 예. 지금 이제 조금 됐어요. 한 1년 6개월 정도 됐나?
1: 예.
2: 전서부터 알레르기가 엄청 심해져 가지고.
1: 알레르기?
2: 예, 연기 알레르기. 이렇게 일하다 보면 연기가 예. 좀 나고 막 그러면 재치기 하면서 콧물이 막 나오고 막 그래 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이제는 점점 더 심해져서 그때는
1: 예.
2: 뭐 하기 전에만 약을 먹었는데
1: 예.
2: 촬영하고 막 이럴 때 전에 약을 먹었는데 지금 이제 매일 먹어야 돼요.
1: 그렇군요.
2: 예.
1: 근데 그게 왜 사람의 체질도 이제 변한다고 하잖아요.
2: 예,
1: 과거에는 없던 알레르기가 생긴
2: 예.
1: 거군요.
2: 예, 아주 심해졌어요.
1: 네. 근데 사실은 중국 식당은 연기 없이 불가능한데.
2: 불가능하죠. 예. 센 불에 조리해야 되니까.
1: 그럼 매일 그러면 약을 드시면서 한단 말씀입니까?
2: 요즘에는 그래서 이제 잘 안 나가요. 중요한 손님 계실 때 이제 가서
1: 예.
2: 인사드리고 가끔 나가는데
1: 예.
2: 주방 꾸준히 못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팔목이나 허리 이런 데도 좀 안
1: 예.
2: 좋아가지고 어깨도 그렇고.
1: 직업병이군요.
2: 예, 직업병이 생겨가지고
1: 예.
2: 지금 병원 꾸준히 다니고 있어요.
1: 예. 그 안 나가신다고 해서 음식 맛이 바뀌는 건 아니겠죠?
2: 아니요. 관리는 뒤에서 계속 하고 있어요.
1: 그러시군요.
2: 예.
1: 아드님도 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2: 예, 그래서 아들이 있어서 좀 든든하고 아들이 이제
1: 예.
2: 말을 잘 들으니까 시키는 대로 다 잘 따라해줘서 예. 제가 너무 고맙죠.
1: 그렇습니까? 예. 똑 닮으셨던데.
2: 그러니까.
1: 예. 그 최근에 이연복 셰프의 지난 삶을 담은 노래가 한 곡 나왔다고.
2: 예, 맞아요.
1: 예. Sing Again 2, JTBC에서 하던 거죠.
2: 맞아요. 그때 이제 싱어게인 2 보면서 유독 제가 눈여겨보던 사람이 있는데요.
1: 예.
2: 김기태라고. 이런 가수가.
1: 우승자입니다. 우승자.
2: 예, 알아요.
1: 예.
2: 나중에 우승한 것까지 봤죠. 그런데 목소리가
1: 예.
2: 너무 매력 있는 거예요. 너무 허스키에다가. 그래서
1: 예.
2: 계속 눈여겨봤다. 우연치 않게 어느 장소에서 딱 봤는데 나 너무 팬이라고 인사했더니 예. 자기도 너무 팬이라고 막 그래가지고 순간 되게 친해졌어요. 그래서 자주 만나고 막 했었거든요.
1: 아니 그 신곡이 나무 가방이라고 나왔는데
2: 아니 나무 가방이 이제 나무 배달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1: 예.
2: 예, 제가 13살서부터 이제 초등학교 2학기 들어갈 무렵 그만두고
1: 예.
2: 그때 배달을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는 배달통이 나무였었어요. 그래서 엄청 무거웠죠.
1: 흔히 말하는 그 속칭 철가방보다 그 전에 시대고.
2: 예. 맞아요. 예. 그래서 그 애원을 담은 그런 가사라서.
1: 그거는 어떻게 저 김기태 씨가 직접 자기가 하겠다고 제안이 왔습니까?
2: 예, 이제 제 팬이 우연치 않게 정말 진짜 저를 좋아하는 팬 같아요.
1: 예.
2: 노래를 만들어서 저한테 이거 한번 들어보실래요? 제가 작사 작곡한 건데 그래서 딱 들었는데 노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우연치 않게 이제 김기태 만났을 때 그 노래를 한번 들어봐라. 그래 들었더니 이거 제가 불러도 되겠어요?
1: 그렇게 된 거군요. 예.
2: 그래서
1: 많은 분들이 좀 아신 분도 계시겠지만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잠깐만.
2: 예.
1: 예. 다는 못 듣고요.
2: 예.
1: 도입부 잠깐만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예.

0: 예. 잠깐만 좀 들어봤습니다. 네. 근데 이 노래를 끝까지 들으면 우리 저 이연복 셰프의 평생이 다 들어가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들긴 드네요.
1: 예.
0: 네.
1: 그래서 처음에 이 노래 들었을 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0: 아, 그래요.
1: 예, 예. 옛날 생각도 나고.
0: 예, 예. 저는 나무 가방은 기억이 좀 희미해서 이게 언제 얘기입니까?
1: 제가 13살 때니까 그때는 벌써 70년대 예. 될 거예요.
0: 정말 예. 옛날 얘기네요.
1: 예. 예. 진짜 오래됐죠.
0: 예. 근데 사실 13살 때 다 보살핌이 필요한 나이인데. 그죠? 예. 다 그만두고 그냥 집으로 가고 싶었던 생각도 드셨을 것 같은데.
1: 그렇죠.
0: 그때 버티게 했던 힘은 뭘까요?
1: 아무래도 이제 가족들이겠죠. 제가 열심히 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돼야 되겠다. 예. 이런 생각밖에 없었어요. 학교 다니는 게 이제 힘들었고 등록금 문제가 너무 압박이 오니까
0: 예.
1: 내가 학교를 그만두고 나머지 이제 형이나 동생이라도 조금 더 편하게 다닐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0: 예.
1: 예.
0: 근데 사실 뭐 주방에 처음 들어갔다고 해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방에 입성하셨다고 하는데
1: 네.
0: 나무 가방을 벗어나서
1: 네.
0: 예. 처음부터 다 가르쳐 주지는 않는다면서요?
1: 안 가르쳐 줘요. 그래서 제가 배달을 하면서 이제 그쪽에 이제 제가 거기서 형 그랬는데 홀에서 예. 일하는 사람들한테 여기서 누가 월급을 최고 많이 받아요? 그랬더니 주방장이 최고 많이 받는다. 그래서 예. 그때서부터 이제 나도 주방 들어가야지.
0: 아.
1: 그런 마음이 굉장히 굴뚝 같았어요. 그래서 예. 이제 잘 보이다. 주방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이제 그러다가 우연찮게 나중에 주방에 들어가서 설거지부터 시작한 거예요.
0: 아, 네. 설거지는 얼마 동안이나 하셨습니까?
1: 설거지도 한 2년 가까이 한 것 같아요. 설거지하면서 이제 다른 거 배우면서
0: 예, 예.
1: 차츰차츰 이제 하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0: 그런데 예. 그 보통 이제 이름난 요리사들은 보면 대개 이제 스승이 있잖아요. 도제식 교육들을 하니까.
1: 예.
0: 근데 스승이 없으시다고.
1: 예. 그때 당시는 이제 한 스승이 이제 요리 잘하는 사람이 누가 마음에 들면 자기 제자로 삼고 막 그랬었는데
0: 예, 예.
1: 저는 그런 게 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0: 아니 그러면 그 어느 스승인지가 그 우리 이연복 셰프를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했던 모양이죠?
1: 그때는 좀 몰랐었는데 아마 조금 주변에서 이제 얘는 좀 사고 뭉치다 막 그런
0: 예.
1: 나이 들어서 이제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0: 예, 예.
1: 그래서 이거는 내가 그때 가장 후회하는 일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0: 예. 예.
1: 선배, 뭐 친구, 의리,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좀 이제 무슨 일만 있으면 좀 나서가지고 막
0: 예.
1: 말썽 부리고 막 그랬던 게 가장 후회스럽고.
0: 예, 약간 반골 기질이 있으셨던 모양이에요.
1: 예, 맞아요.
0: 예, 그랬군요. 예. 아무튼 그래서 거의 혼자 배우다시피 하셨나요, 그러면?
1: 예, 이제 약간 등놈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그때는 누구나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노골적으로 이렇게 물어보면 예. 절대 안 가르쳐줘요. 예, 그냥 안 가르쳐주고.
0: 아, 그래요?
1: 예, 저리 가! 막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하다못해 이제 음식 올라갈 때 이게 무슨 맛이지 궁금하면 예. 음식을 딱 올릴 때 이 엄지손가락을 접시 안에다 살짝 놓어요.
0: 예.
1: 눕고 싹 돌아서서 싹 빨아먹어보고 막 그런 식이었죠. 근데 엄청 뜨겁죠. 이제
0: 예.
1: 막 그럴 때. 근데 이제 능청 떨면서 안 그런 척하고 이제 싹 돌아서 살짝 맛보고
0: 예.
1: 이거 이런 맛이었구나 이제 그걸 또 감지하고 빈 접시 들어올 때
0: 예.
1: 이제 약간 접시에 찌끄러기 그런 거 묻은 거 그거 한번 싹 스쳐서 맛보고 이제 그런 식으로
0: 진짜 혼자 하셨네요.
1: 예,
0: 그런 그래서 식으로. 혹시 요즘 그 왜 그 이연복 셰프를 두고 사람들이 레시피 공유를 잘한다.
1: 예.
0: 저 사람은 비밀이 없다.
1: 예.
0: 예. 그래서 거기서 경험해서 나온 걸까요?
1: 아무래도 그런 게 있었죠. 그때 이제 너무 야박하게 구니까 이 정도로 야박하게 할 필요가 있나?
0: 예.
1: 막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뭐 SM 그쪽 DM으로 많이들 레시피 물어보는 사람들도
0: 예.
1: 많아요.
0: 그때마다 다 가르쳐 주십니까?
1: 예, 얘기해주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럴 때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0: 예.
1: 이제 의견도 주고.
0: 예. 예. 그러다 이제 20살 무렵에 우리나라 최초로 그 호텔에 들어선 중식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얘기는 뭐 다른 데서 좀 들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더라도
1: 예.
0: 그 서울에 그러니까 거기 다 그만두시고 서울에 목란을 처음 여셨을 때는 지금 그 위치가 아니었잖아요.
1: 거기 아니었죠.
0: 예, 저기 제가. 서울 그 강북 삼성병원 뒤쪽.
1: 아니에요, 거기도 아니에요. 처음에는 역삼동이었어요.
0: 아, 그랬나요?
1: 역삼동에서 예. 압구정 갔다 글로 간 거예요.
0: 아, 그죠. 강북 삼성병원 뒤에. 네. 거기는 지금 다 아파트로 재개발되버렸어요.
1: 네. 재개발 다 들어갔죠. 네.
0: 네. 저는 그때 이제 여기 저 MBC 제가 시선 집중할 때 라디오 PD 중에 임재현 씨라고 있는데.
1: 아,
0: 예, 거기를 알더라고요. 그래서 소개를 받아서 갔던 기억이 나. 그 한 두세 번 갔는데,
1: 예,
0: 예.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했을 때라고.
1: 예,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멤버시아나 동포역 같은 게 이제 주문제로 예. 예약해서 해드렸죠.
0: 예, 예,
1: 예.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조금 알려지기 시작했었던 예. 것 같아요.
0: 저는 기억에 그 집이 굉장히 오래된 예, 그 단독주택 한 2층이었나요? 그런데. 예. 계단 올라가서 이렇게 그 홀에 들어갈 때 나무 바닥이
1: 맞아요.
0: 삐걱삐걱대던 그 저는 그 소리가 아주 정겨워서
1: 예.
0: 예 그래서 그 이후에도 몇 번 이렇게 갔던 것 같습니다.
1: 그래서 저희가 그 건물을 인테리어 할 때 이거를 걷어내 말아 막 그런 고민도 많이 했어요. 근데
0: 아 그러다가 그냥 두시기로
1: 그냥 하고 했는데 잘한 것 같아요.
0: 예.
1: 감성도 있고 분위기도 있고.
0: 그게 다 지금 이제 허물어져서 아파트가 돼버렸으니.
1: 예, 다 아파트촌 됐어요.
0: 예. 그런 집 정도면 사실 그 문화재로 남겨놔도 될 것 같긴 한데.
1: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아쉬운 것 같아요. 저희가 예. 가끔가다 외국 가면 그 오래된 건물들 막 있죠. 보존하고 막
0: 예.
1: 그런 거 볼 때 그런 게 또 관광지의 성지가 되더라고요.
0: 그렇죠.
1: 예. 근데 대한민국은 약간만 그런 오래된 건축물이 있으면 바로 재개발하고.
0: 예. 웬가하면 그냥 아파트가 돼버리니까.
1: 예. 그래서 예전에
0: 안타깝죠.
1: 여수 예전에 갔을 때 그 포차촌도 되게 정겨웠었는데
0: 예.
1: 지금 다 안쪽으로 매장으로 들어가고 나서는 그것도 좀 아쉽더라고요.
0: 아, 포차는 포차여야 되는데.
1: 네. 그렇죠. 예.
0: 그런 느낌을 다 가지시는군요. 아무튼 제가 잠깐 아까 듣기로는 그 주방으로 들어가셨을 때 굉장히 좀 사고뭉치라고 표현하셨지만 좀 방골 기질이 있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1: 예.
0: 호텔 주방에서는 뭐 혈투까지 벌이셨다고 근데 그게 무슨 무술 영화 한 장면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 문자 그대로 혈투였습니까?
1: 예. 그때 이제 약간 친구하고 이제 아침 일찍 출근하다 보면
0: 예.
1: 진짜 이제 높은 사람 주방장 부주방장은 좀 늦게 나와요.
0: 그러겠죠.
1: 그러니까 우리가 다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젊은 친구들끼리 옥신각신하는 게 되게 많아요.
0: 예.
1: 그때는 또 인천 지역, 서울 지역 이렇게 파가 나눠졌어요.
0: 예.
1: 그래가지고 이제 한 친구가 자꾸 내 친구한테 자꾸 뭐라고 그러고 잔소리하니까 이제 조용히 해라 이제 막 그러다가 싸움이 벌어졌는데 거의 패싸움 벌어지다시피.
0: 거기는 주방에는 칼이 있잖아요.
1: 그 되게 위험해요. 그래서 이제 아는 애들은 이제 칼 정도까지는 안 들고
0: 예.
1: 이제 뭐 깡통이나 막 그런 거. 그래서 이제 깡통 그런 것 들고 막 후들다 이제 상대방 머리가 깨져가지고 예 막. 예. 자고 났었죠.
0: 아이고. 어떻게 보면 아주 험한 시절이었는데.
1: 예, 그때는 진짜 그런 말도 있었어요. 법보다 주먹이 앞선다고 막.
0: 예.
1: 예,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성격 욱하는 게 좀 있어가지고.
0: 예, 예.
1: 누가 뭐라고만 하면 막 주먹이 먼저 나간다든가 막 들이받고 막 그러니까
0: 예.
1: 홀하고 또 주방에 이런 싸움도 되게 많았었어요.
0: 예. 아니 지금 그 이현복 셰프는 정말 온화하고 양순한 분처럼 느껴지는데 젊은 시절의 이현복은 또 달랐군요. 예. 그만큼 좀 험한 시절이어서.
1: 예. 예. 시절이 또 그랬듯이 또 사람은 안 바뀐다고 얘기를 하는데
0: 예.
1: 근데 저희 집사람도 그건 되게 인정하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이 그때 당시에 되게 고생했었거든요.
0: 근데 예.
1: 이제 사람 안 바뀐다 그러는데 나는 진짜 바뀌었다 그 얘기를 많이
0: 그래요?
1: 해요.
0: 예. 예. 바뀐 다음에 만나 뵀으니 이게 얼마나 다행이. 예. 그러셨군요. 그 22살 이연복을 조리장에 앉힌 결정적인 요리는 바로 동파육.
1: 네. 예.
0: 이게 이제 소동파가 만든 음식이라고.
1: 네, 예, 맞죠.
0: 예.
1: 예. 그때 이제 대사관 제가 이제 그때 조금 사고치고 말썽 부릴 때
0: 저 주한 대만 대사관의 주방을 맡게 되셨을 때 얘기죠. 그 이후에
1: 네, 네. 맞아요.
0: 예
1: 네. 그게 제가 이제 한참 사고치고 막 그럴 때 직장을 못 잡고 있었는데
0: 네.
1: 한 선배가 이제 그 대사관에 지금 거기 조리장이 천지되는 시기니까 네. 이력서 한번 놓아라. 그래서 이력서를 놓는데 이력서가 들어온 게 되게 많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그냥 그냥 그래도 한번 놓아보자 그러는데 놓는데 나중에 걸르고 최종적으로 이제 한 3명까지 예. 걸러진 사이에 제가 거기에 있더라고요. 근데 아. 이제 3명 정도 걸렀을 때는 대사 부인 거기 대사관에 여러 직원들이 회식처럼 해가지고 테스트를 해요.
0: 예.
1: 주방장 한 사람 한 사람 날짜를 잡아서. 그래서 이제 3사람 앞에 2사람 테스트하고 날 하나 잡아서 제가 이제 테스트할 때
0: 예.
1: 그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못 봤으니까 모르는데 저는 이제 다양하게 하면서 지금의 이제 동포육 같이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 그 나중에 최종적으로 합격됐다고 와가지고
0: 예.
1: 그때 이제 22살에 대만 대사관 이제 주방장이 됐는데 그때 제가 아, 뭐가 맛있으셔서 그 저를 뽑으셨나요? 그랬더니
0: 예.
1: 그때 자네가 만든 동포육이 되게 인상적이었다.
0: 아.
1: 그래가지고 되게 예. 좋았었어요.
0: 네. 그 뭐 워낙 저 젊으셨을 때 성격이 팔팔하셨다니까 아마 그 대사관에서 사람 뽑을 때도 소위 말하는 평판조회를 했을 텐데 거기는 그래도 넘어가셨네요.
1: 네. 그 대사관은 아무래도 이제 이쪽 계통하고 좀 거리가 있으니까.
0: 아, 잘 모르니까.
1: 네. 근데 그게 이제
0: 예.
1: 나중에 또 일하면서 좀 나타나야. 일하면서 이제 그때 나이가 아무래도 젊다 보니까
0: 예.
1: 22살에 들어가서 이게 이제 저녁에 놀기를 좋아해가지고 막
0: 예.
1: 그때는 아시다시피 막 통행금지가 있었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나이트클럽 한번 들어가면 새벽 4시까지 못 나와요.
0: 아, 그랬던 시절이 예. 있습니다. 예,
1: 12시부터
0: 예.
1: 새벽 4시.
0: 차라리 그냥 예. 통금 풀릴 때까지.
1: 있어야 돼요.
0: 예, 예.
1: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새벽 4시에 풀리고 집에 가서 잠자다 보면 늦잠을 자가지고
0: 예.
1: 이제 대사 아침을 굶긴다든가 막 그게 여러 번 있었어가지고
0: 예.
1: 나중에 대사가 막 테이블 치면서 너 내가 누군지 아냐고 넌 내가 누군지 아는데 막 아침밥을 굶기냐 예. 막 그래가지고
0: 되게 중국 사람들한테 아침은 또 중요하거든요.
1: 예. 예. 그분은 항상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또 운동 한번 하고
0: 예.
1: 아침 먹고 이제 출근하니까 근데 아침 굶기고 나니까 이제 몇 번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아침에 딱 일어났어. 늦었구나. 큰일 났다 할 때 등에서 막 땀이 다 흐르고 막 그만둬버릴까? 막 이런 마음이 나가지 말고 그만둬버릴까? 막 이런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0: 예.
1: 막 그래서 나가고 한 세 번 정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0: 아니 그 자주 있었네요. 그러다 결국 나오신 것도 그것 때문입니까 혹시?
1: 아니에요.
0: 예.
1: 이제 의외로 또 대사하고 대사 부인이 되게 이뻐하고 좋아하셔가지고
0: 예.
1: 굉장히 오래 있었어요. 8년 동안 있었어요.
0: 예. 오래 있으셨네요. 동파육의 힘이 강했을 거예요. 예. 또 말씀 나누다 보니까 시간은 다 됐는데 사실 그 오늘 못 나눈 말씀 중에 하나는 축농증 수술 후에 지금 그 무렵에 후각을 잃으셨다는 얘기 들었는데 네. 그러면 요리사가 냄새를 못 맡는다는 것 이건 정말 큰 치명적인 건데
1: 치명적이죠.
0: 그거를 어떻게 극복하셨는지는 내일 듣겠습니다.
1: 예.
0: 시간이 끝났어요.
1: 감사합니다.
0: 중식의 대가 이연복 셰프와 내일 마저 얘기 나누겠습니다.

0: 1.
1: 총 1만 세대 이상 울산에 빛날 에일린의 뜰.
0: 5.
1: 오래도록 울산을 대표할 압도적 스케일.
0: 2.
1: 이제 남구를 이끌어갈 프리미엄 라이프.
0: 1.
1: 1521 1521세대 랜드마크 대단지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
2: 견본주택 개관 중. IS 동서.
3: 의학계열 및 스카이 지망생을 위한 울산 대성학원이 현 중2부터 고2까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겨울방학 윈터스쿨 지망생을 모집합니다. 공부하는 방법과 습관부터 확실히 잡아드리겠습니다. 꿈이 있다면 도전하십시오. 울산 대성학원 이현우 원장입니다.
4: 미래, 보기만 할 건가요? 2026 울산 미래 박람회. 보고 움직이고 직접 경험하는 미래. 온몸으로 즐기는 AR 스포츠 하도. 울산의 하늘을 체험하는 스카이링크. 반구대 암각화 속으로. AI와 로봇을 눈앞에서. 미래는 직접 해볼 때 더 재밌으니까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현장 선착순 무료 관람. 태화강 국가정원 남구둔치 울산공업축제장에서 만나요.
5: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6: 예, 1시 30분 4부를 시작할 시간 여러분들의 추천곡으로 첫 곡을 띄워드립니다. 6517님 김기태의 나무가방을 완곡으로 들려달라고 하셨네요. 이연복 셰프의 인상을 듣고 난 후에 들어서 이제 더 의미 있게 다가온다고 하셨습니다. 최동숙님도 그렇고 5168님께서도 신청을 해주셨네요. 예, 그러죠 뭐. 예, 나무가방 김기태의 노래입니다.

0: 농구 대표팀이 아이치 나고야 아이시안 게임 결승전에서 일본을 67대 57로 누르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2014년 부산 아시안 게임 이후 12년 만이고요. 이현중 선수는 3점 슛 5개를 포함해서 27득점 18리바운드로 더블더블을 기록했습니다. 이현중 선수의 어머니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1984년 LA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이자 1990년 베이징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인 여자농구 국가대표 레전드 센터 성정아 현 대한농구협회 이사입니다. 이 시간에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이번 아시안게임에 처음 도입된 태크볼, 탁구와 족구, 세팍타크로 등이 혼합된 경기인데요. 우리나라 이준석 선수가 태크볼 남자 단식 결승전에서 이라크 선수를 누르고 아시아 초대 챔피언 자리에 올랐습니다. 우리나라 태크볼, 아직 실업팀도 없는데요. 이준석 선수는 축구선수를 하다 태크볼이라는 종목을 알게 된 뒤 다니던 회사까지 그만두고 관리사무소에서 허락해준 아파트 단지에 어머니가 사준 200만 원짜리 테이블을 놓고 혼자서 훈련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의 팝스타 에드 시런이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에드 시런은 지난 주말 미국 펜실베니아주 공연 시작 전에 가자지구의 이스라엘의 점령과 폭력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울먹이기까지 했는데요. 또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인 하마스가 주도한 공격에 대해서도 끔찍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9월 21일 월요일 오늘의 국제뉴스였습니다. 지구촌이라는 레코드의 B면을 짚어봅니다. 이선영의 지구촌 사이드 B.
1: 예, 지구촌 사이드 B 이선영 아나운서 오랜만입니다.
0: 네,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1: 예.
0: 반갑습니다. 네, 유튜브로
1: 좋았겠습니다.
0: 네, 좋았어요. 경주에 예. 다녀왔는데 날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1: 예, 요즘 계속 좋으니까.
0: 예. 네. 유튜브로도 많은 분들이 반겨주셨는데 고요와 명랑님께서요. 예. 저를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기뻐지신다고 이선영 아나운서님이랑 손디님 뵈려고 하던 일 마무리 짓고 네. 달려왔어요. 숨이 헉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1: 예. 뭐 혼자 북치고 참고 쳤습니다.
0: 아니 제가 댓글 읽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꽤 계시더라고요.
1: 아, 그런가요?
0: 네. 존중하겠습니다.
1: 네. 자, 오늘 어디로 가서 시작할까요?
0: 네, 오늘은 일본 얘기인데요. 뉴욕타임스 기사고요. 일본, 전무후무한 이정표 달성 이야기 갖고 왔습니다. 예. 일본이 기록을 세운 부분은 바로 장수인데요. 아, 예. 최근 일본 후생노동성 발표에 따르면 100세 이상 인구가 10만 명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예, 예. 정확한 수치로는 10만 7,677명.
1: 아.
0: 굉장히 많은 거죠.
1: 일본은 뭐 장수에 관한 자기 기록을 계속 갱신하고 있는 거잖아요.
0: 예.
1: 예. 최고령자는 몇 세라고 나왔습니까?
0: 최고령자는 여성이고요. 교토 출신의 키시모토 후요 씨로 114세.
1: 아, 예.
0: 그리고 남성 중에서 최고령은 112세로 카토 히카루 씨라고 합니다.
1: 아, 예. 두 살 차이군요.
0: 네, 네. 그리고 좀 이제 눈에 띌 만한 사실은 100세 이상 인구 중에서 여성의 비율이 88%로 압도적이었던 예. 건데요. 이유가 뭐냐? 뉴욕타임스에 이제 인용된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2세대의 남성들이 상당수 이제 2차 세계 대전에 동원이 되면서 많은 목숨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존을 했더라도 남성들이 음주나 흡연 등을 할 가능성이 높았고
1: 예.
0: 또 장기적으로 이제 종사하는 직업도 건강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산업군에서 일을 많이 했다 이런 분석을 내놨고요.
1: 예, 예.
0: 또 재밌는 부분은 퇴직이나 배우자의 사망 이후 남성 같은 경우는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반면
1: 예.
0: 여성들은 오히려 지역사회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정신건강도 더 좋았다고 예.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떤가 궁금해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요. 올해 발표된 통계청 자료가 마침 있었는데요.
1: 예.
0: 우리나라의 100세 이상 인구는 8,600 4명으로.
1: 아, 많이 계시네요, 그래도.
0: 네, 예, 예. 많이 계시지만 일본에 비하면 일본의 10만 명이란 수치에 비하면 적기는.
1: 뭐 인구 차이도 네, 좀 나니까. 예, 예. 네.
0: 그래서 10년 전보다 약 2.7배 증가했고요. 일본처럼 여성 비율이 83%로 높았다고 합니다.
1: 아, 예, 예. 그건 뭐 상식이죠, 어떻게 보면. 여성분들이 더 오래 사시는 거는.
0: 네.
1: 예. 부럽습니다.
0: 정말 부러우세요?
1: 뭐 일본인들이 오래 사는 이유로는 뭐 식단도 꼽히고 그러는데 저 저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경쟁을 덜해서 그렇지 않을까, 스트레스 덜 받아서 그렇지 않을까.

0: 않을까 생각도 해봤습니다.
1: 그런 요인도 있을 것 같습니다.
0: 예, 네. 뭐라고 나왔습니까 기사에서?
1: 기사에서도 건강한 식단을 언급을 하긴 했고요. 그 외에도 의료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예. 정기 검진을 제공하는 부담 없는 보건 의료 시스템을 꼽았습니다. 기사에서는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뉴욕타임스 기사다 보니까 미국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전 국민 대상의 보건 복지 시스템이 이렇게 잘 되어 있지 않잖아요. 예, 예. 그래서 좀 눈에 띄는 점이 아니었을까 싶더라고요. 우리나라와 일본의 국민 건강보험 제도가 비슷합니다.
0: 예.
1: 아, 그리고 특히 75세 이상 고령자는 본인 부담금 비율이 10% 정도 되고 만약에 고소득자라면 조금 더 내는 방식으로 예, 예. 잘 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금액도 금액이지만 우리나라와 좀 차이점이 있는 게 뭐냐 하고 봤더니 돌봄 제도인데
0: 예, 그건 뭐 부러워할 만하죠.
1: 네. 일본이 초고령 사회에 일찍 진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 관련된 예. 대책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의사가 직접 환자 집으로 찾아가는 재택 의료가 보편적이라고 하고요.
0: 예, 예. 뭐
1: 지역 단위의 이제 복지 간호 의료 통합 서비스가 매우 촘촘하게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0: 예, 예. 그렇군요. 그 일본에서 동네 의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도 예전엔 그랬는데 쉽게 갈 수 있고 진료 과목도 좀 다양한 편이라서. 근데 이제 고령 인구가 많아지면 역시 이제 일단 그 걱정이 의료비이고 사실 그만큼 중요한 게 돌봄 비용인데. 일본은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부담을 하고 있는 편이군요. 그러니까.
1: 네. 하지만 이제 돌봄 인력을 구하는 건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일본도요. 예, 예. 관련해서 뉴욕타임스에 또 다른 이색 기사가 있었는데요. 이게 노인분들이 젊은 남성들의 이 근육 팔을 만지는 그런 영상이 첨부된 기사가 있더라고요.
0: 예, 예.
1: 그러니까 일본의 요양원과 돌봄 센터에서 워낙 구인난이 많다 보니까 젊은 운동 선수들을 고용을 한대요.
0: 예, 예.
1: 이제 운동 선수들 뭐 보디빌더, 뭐 종합격투기 MMA 선수, 혹은 은퇴한 스모 선수들.
0: 예.
1: 선수들이 이 수명이 좀 짧잖아요. 오래오래 일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0: 예, 예.
1: 은퇴하고 나서 이제 요양보호원의 요양보호사로 이제 취직을 하는 건데요.
0: 예, 예.
1: 이제 어르신들을 모실 때 사실 엄청난 근력과 체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분들이
0: 예.
1: 굉장히 요긴한 인력이 된다고 합니다.
0: 그건 뭐 좋은 선택인 것 같네요.
1: 네. 예. 근데 사실 돌봄 인력은 여성 위주였는데 선수들 입장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선수 수명이 짧다 보니까
0: 예.
1: 돈을 벌 수 있는 아주 좋은 이제 소득원이 되고
0: 예.
1: 또 요양원 입장에서는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하고 보수도 웬만한 편이었습니다. 하루 6시간에 월 220만 원 이상의 초봉을 받는다고 하고요.
0: 예.
1: 뭐 단백질 보충제도 무료로 주고 심지어는 운동 시간도 근로 시간으로 봐서
0: 예.
1: 이거를 그 임금에 포함시켜 준다고 해요.
0: 아,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이 있는 거군요.
1: 네.
0: 예. 그리고 하루 6시간 일한다면 아주 긴 시간은 또 아닌 거군요.
1: 네, 네.
0: 예. 그 장수하면 물론 좋은 일이긴 한데 경제에는 큰 숙제이기도 하죠.
1: 맞습니다. 기사에서는 이제 일본의 고령화를 짚으면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출생률 문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0: 예.
1: 2025년 기준 1.14명.
0: 우리보다는 많습니다.
1: 우리나라는 2025년 기준에
0: 예,
1: 0.80명입니다. 이게 조금 오른 수치긴 하거든요.
0: 예, 예.
1: 네, 아무튼 일본도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새로 태어나는 아기가 한 명일 때 돌아가시는 분은 두 명인 이런 정도
0: 예, 예.
1: 비율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카이치 사내 총리가 조용한 비상사태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을 만큼 일본 사회에서는 꽤 중요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고 합니다.
0: 예, 예.
1: 그래서 2008년에 일본 인구가 1억 2,800만 명이었거든요. 근데 2070년까지 8,700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0: 그렇게 줄어든다고요?
1: 네.
0: 꽤 많이 줄어드네요.
1: 이렇게 예. 되면 이제 노동 인구가 줄어들면서 경제도 침체되고 그리고 이제 세금을 내는 인구의 비율이 줄다 보니까 경제에
0: 예.
1: 미치는 타격이 직접적일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0: 예.
1: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일본 정부가 뭐 출산 장려 정책 계속해서 내놓고 있고 하지만 별다른 효과는 거두지 못했다. 이렇게 기사는 언급을 했고요.
0: 예.
1: 뭐 일각에서는 이민자라도 더 받아서 이제 노동할 수 있는 인구를 좀 모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고 있죠. 지만 일본이 워낙 보수적인 사회인데다가
0: 예.
1: 최근에는 일본 우선주의 운동까지 불면서 이민자 확대는 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0: 예.
1: 나오고 있습니다.
0: 일본도 그렇지만 우리도 정말 걱정이죠. 인구 절벽은.
1: 맞습니다.
0: 예. 뭐 약간 수정할 게 있다면서요?
1: 네, 아까 그 아시안 게임 남자 농구 금메달 소식 전해드리면서 2014년 부산 아시안 게임이라고 했는데
0: 예.
1: 부산이 아니고 인천이죠. 네, 정정하겠습니다.
0: 예, 예. 이선영 아나운서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예.
2: 노래도 기록이고 역사다. 손석희의 12시.

예, 스포츠에는 국가대표가 있죠. 아시안게임이나 뭐 올림픽 같은 커다란 국제대회가 열리면 잠시 각자의 소속팀을 벗어나서 하나의 유니폼을 입습니다. 대중음악에도 그런 드림팀이 있습니다. 이미 유명한 밴드의 일원이거나 자기 이름으로 성공한 음악가들이 모여서 새로운 조합을 만드는 것, 이른바 이제 이걸 슈퍼그룹이라고 부른다고 하죠. 선수 명단만 봐도 기대하게 되는 대중음악사의 드림팀. LP에서는 비 오는 소리가 들린다. 이번 주는 시대를 뒤흔든 슈퍼그룹의 음악만 모아서 들어보겠습니다. 박정영 선곡위원 차례인데 첫 곡은 에머슨 레이큰 팔머의 럭키맨입니다. 줄여서 ELP라고 부르는데 1970년에 영국에서 결정됐죠. 3인조 프로그레시브 락 밴드입니다. 프로그레시브 락이 뭐냐? 그냥 쉽게 풀어보면 클래식, 재즈, 전자음악 등 여러 장르를 섞은 아주 실험적인, 전위적인 그런 음악을 가리킵니다. 꼭 교향곡처럼 여러 개의 악장으로 나뉘기도 하죠. 전개도 아주 장대합니다. 그만큼 이제 곡이 길 수밖에 없죠. 구조도 좀 복잡하고요. 킹 크림슨, 예스, 제네시스, 핑크 프로이드, 그러니까 오늘 소개할 에머슨 레이큰 파머는 1세대로 이들과 함께 꼽힙니다. 먼저 키스 에머슨, 나이스의 키보디스트였고요. 그렉 레이크는 킹 크림슨의 원년 멤버, 베이스와 보컬을 맡았습니다. 마지막 칼 파머는 아토믹 루스터의 드러머, 그러니까 당대 뭐 최고의 테크니션들이 모인 밴드였습니다. 우리나라 팬들에게는 1977년에 발표된 셀라비라는 곡이 뭐 워낙 유명한데 이 곡은 요즘도 라디오에서 간간히 나옵니다. 오늘 소개할 럭키맨도 역시 이들의 음악 여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대표곡이죠. 1970년에 발표된 데뷔 앨범 에머슨 레이큰 파머의 재킷이 지금 제 손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 뭔가 좀 몽환적이기도 하고요. 이 앨범 녹음이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전체 러닝 타임이 한 면을 채우기에는 한 4분가량 부족했다고 합니다. 이게 사이드 2인데 이 앞에 곡들이 좀 짧았던 모양이죠. 예, 그래서 이 레이크가 불쑥 내놓은 게 이 럭키맨이었다고 하는데요. 12살 때 작곡했다고 하니까 천재는 천재인 것 같습니다. 아주 매력적인 발라드로 편곡돼서 음반에 실렸고 그들의 대표곡 가운데 하나가 됐습니다. LP에선 비오는 소리가 들린다. 시대를 뒤흔든 슈퍼그룹, 그 첫 번째 노래 에머슨 레이큰 파머의 럭키맨, 그 위에 바늘을 올려보겠습니다.

0: 예. 유튜브에 4루535455 쓰시는 분께서 MBC의 손석희 12시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유익한 방송이라니. 왜 그러시는가 했더니 방금 들은 럭키맨이 너무 좋다고 하셨습니다. 예, LP에서는 비 오는 소리가 들린다. 시대를 뒤흔든 슈퍼그룹 그 첫 번째 곡으로 에머슨 레이큰 파머의 럭키맨을 들려드렸습니다.
1: 안녕하세요. 장나라입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집, 작은 불안도 크게 걱정되죠. 그래서 허그는 주거 고민은 더 작게, 주거 안심은 더 크게 만들어갑니다. 임대인에게는 안정적 수익을, 임차인에게는 안전한 전세주택을, 전월세 안심신탁. 전세 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든든 전세주택.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든든한 금융기반을 만드는 주택공급 주거금융 공공 플랫폼. 주거의 작은 고민부터 큰 고민까지 허그가 든든하게 함께합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3: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5: 경북 기업이 잘 되는 경북 천재력을 전문가로 경북 4호선 캠퍼스 경북.
6: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7: 경북대학교
8: 1336 1336 1336 1336
9: 아, 도박 문제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10: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지원 1336
1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

0: 한번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1: 예, 유튜브의 이지님, 이 시간에는 꼭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을 끼고 듣는다고 하셨습니다. 너무 좋다고 하셨는데 그게 아마 바깥의 소리가 잘 안 들리는 핸드폰, 헤드폰 맞죠? 예예. 예. 근데 이거 하고 다니실 땐 특히 길거리에서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 또 자동차가 지나갈지 모르니까 아무튼 그거 좀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지님. 문자 6208 쓰시는 분께서 대학 전공 조리과를 졸업하고 23년 동안 요리하고 있습니다. 3D 직군이를 알아서 그만두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음에 감사하고 일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연복 셰프의 인생에 공감한다고 하셨습니다. 네, 꾸준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가장 큰 무기는. 예. 문자 2526 쓰시는 분께서 아까 김기태 씨의 나무가방 노래 듣고 가사가 너무 슬퍼서 잠시 차를 세우고 눈물을 훔쳤다고 하시네요. 이야, 이게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군요. 유튜브로 한 분은 이연복 셰프의 주방 혈투 이야기가 이소룡 얘기보다 더 흥미진진하다고 하셨는데 아유, 후인님 위험했습니다. 그때 얘기 들어봤더니. 예. 그런 일은 더 벌어지지 말아야 되겠죠. 예. 유튜브의 맛소금 대장님, 20대 시절 늘 이연복 셰프님 식당에서 점심을 먹곤 했습니다. 그때 셰프님과 사모님이 얼마나 잘 챙겨주셨는지 항상 감사하고 있다고 하셨다고요. 배고프지 않냐며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음식들을 무료로 주셔서 정말입니까? 얼마나 행복했는지 20대 좋은 추억이라고 하셨습니다. 아주 옛날 일이겠죠. 요즘은 식당에 예약하기도 힘들다고 하던데. 예.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들. 그리고 유튜브의 주운주님, 추석 연휴 있는 월요일이라서 이번 주는 좀 마음이 넉넉하다고 하셨습니다. 모두 여러분께 넉넉한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죠.
2: MBC 라디오 재난안전 캠페인입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10년간 해마다 470회 넘게 산불이 발생했는데요. 그래서 산불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산에 갈 때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을 소지하거나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고 지정된 장소 외에는 취사나 야영 또한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무 곳에서나 쓰레기를 소각하는 것도 안 되겠죠. 무엇보다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119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기 위해서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세요. 지금까지 MBC 라디오 재난안전.
3: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4: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5: 안녕하세요. 울산시립합창단 예술감독 겸 지휘자 박동희입니다. 합창단 공연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름다운 목소리들의 화음입니다. 서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나의 목소리를 맞춰갈 때 비로소 하나의 아름다운 음악이 완성되죠. 우리 삶의 대화도 이와 참 비슷하지 않을까요? 상대의 이야기에 먼저 귀를 기울이는 자세, 그것이 바로 서로의 마음을 이어주는 대화의 가장 기본일 것입니다. 내가 먼저 들을 때 상대방도 마음을 엽니다. 결국 진정한 소통은 들으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화음을 함께 만들어 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4: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화재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엔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놓지 않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우고 완전히 꺼졌나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열기는 사용하지 않을 땐 꼭 전원을 끄고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도시 화재.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시다.
1: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 주세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증상 완화제를 반드시 소지하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세요.

0: 하여 자연 환기를 해주세요.
1: 커피보다 더 진한 즐거움 찾으시나요?
2: 잠시 후 2시 20분부터는
1: 배윤호 이남희의
2: 확 깨는 라디오가
1: 방송됩니다.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4: 표준 FM 97.5 메가헤르츠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4: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2시 종합뉴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1일 월요일 MBC 2시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2기 내각 인선을 둘러싼 후폭풍 속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올라선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장으로서 종합적인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는데 다만 이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아직까지 사의를 수용한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2: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 이후 국민의힘은 대여 공세를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인사검증의 난맥상을 검증하겠다며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예고했고 추석 이후에도 도심 장외 집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1: 정부의 농지 전수 조사를 둘러싸고 농민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연말까지 불법 전용 농지 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농지 전수 조사를 통해 명백한 투기 행위는 엄단화돼 농민들의 고령화에 따른 관행적 위반에 대해선 양성화를 통해 농지 이용을 현실화한다는 계획입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과 관련한 결정을 내리는 단계라며 머지않아 아주 큰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폭스뉴스 기자에게 말했습니다. 유엔 총회에 참석하게 될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과 만날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언급했는데 이번 주가 미국의 이란 전쟁 확전 여부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루키
1: 검색창에서 루키 파크 골프채 루키
2: 저기요 몇 층이에요?
3: 32층이요
2: 난 280층이요
4: 층은 달라도
5: 층은 달라도
4: 고민은 하나 더 난 같이 더 나은 선택
3: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2: 투자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6: 자 오늘 먼저 정치권 소식 청와대 출입하고 있는 김정호 기자와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김정호 기자.
7: 예.
6: 네. 그 아마 청와대 출입하다 보니까 이제 가장 먼저 이 소식을 접했을 텐데 좀 저희는 뜻밖이거든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이거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7: 예, 그렇습니다. 이제 청와대는 오늘 오후 갑자기 예정이었던 브리핑을 열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직 이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하지는 않은 걸로 전해졌는데요. 먼저 성기용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의 브리핑 들어보시죠.
8: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오늘 오전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7: 이 한마디가 전부였고 사의 배경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지지율 하락 등 국정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에 대해서 자신의 부족함 탓이라고 밝힌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기자회견을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본인의 부족함과 책임을 수차례 언급한 상황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장으로서 종합적인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사의를 표명했던 겁니다. 또 최근 개각 관련 논란과 지지율 하락으로 국정 동력이 약해지자 강훈식 비서실장이 책임지고 물러난 걸로 풀이됩니다.
6: 인사 관련 내용도 어느 정도 좀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와 관련해서 김승원 전 법무부

0: 장관 후보자 사퇴 뒤에 이 전직 보좌관들 탄원서와 관련된 의혹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들이죠?
1: 네, 우선 법무부 장관 후보직을 자진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에선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라면서 의원직 제명과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전직 보좌진들이 탄원서를 낸 날 민주당은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다면서 청와대와 민주당이 알면서도 임명을 강행하려 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또 탄원서 제출에 대한 KBS의 보도 직후 민주당 과방위 의원실에서 항의 전화를 한 걸 두고도 언론 탈압이라며 공세에 나섰는데요. 먼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2: 김승원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당장 이 모든 사건에 대해 수사에 들어가야 합니다. 청와대 인사라인의 책임과 김현지 실장 개입 여부도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
1: 오늘 사의를 표명한 강훈식 비서실장은 물론이고 청와대 김현지 부속실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등을 인사시스템의 비선실세로 규정하고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추진하겠다며 전선을 넓혔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직접적인 언급 대신 공식 창구를 통해 정부와 의견을 나누겠다며 제기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3: 여당 다운 방식으로의 논의를 지금까지도 해왔고 앞으로도 해갈 것이다 하는 말씀을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이런 인사 문제에 대해서 단순 비평이 아닌 여당으로서 문제 제기를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경로가 있다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또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김 전 후보자의 추가 의혹에 대해 자신뿐만 아니라 김민석 대표가 알았다면 임명 강행을 반대했을 거라면서 이 의혹 사실 여부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0: 그러면 김 의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의혹하고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거예요?
1: 네, 앞서 김 의원의 전직 보좌진들이 청와대에 제출했다는 탄원서 내용이 KBS 보도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었는데요.
0: 네.
1: 탄원서에는 재작년 김 전 후보자의 술자리 성추행 의혹과 추가 음주운전, 또 상습적인 폭언, 욕설, 별도의 청탁 정황 등이 담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후에 김 의원이 사퇴 전날 전직 보좌진들을 만나서 탄원서 내용을 확인했다는 보도와 함께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술자리에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무소속인 장경태 의원도 동석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특히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이런 탄원서에 담긴 내용 가운데 상당 부분의 진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다만 김용민 의원과 장경태 의원 모두 현장에서 문제 제기가 없었다면서 처음 듣는 이야기란 반응을 내비쳤는데요. 오늘 김 의원 낙마 이후에 처음 열리는 국회 법사위에서 관련 논란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예정입니다.
0: 이 장관 후보자들이 계속 낙마하고 있고 또 게다가 지금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건도 지금 남아 있는데 이렇다면 이제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청와대 입장이 공식적으로 나온 게 있어요?
1: 아, 네, 그렇습니다. 우선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김 의원 임명 여부에 대해서 아직 최종 결론 내지 못했다면서 전반적으로 인사 시스템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서 이번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연쇄 낙마로 말씀하셨듯이 인사 책임론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훈식 비서실장의 사의뿐만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인 입장도 나왔는데요. 강유정 수석 대변인은 KBS 라디오에 출연해서 대통령이 보안 필요성을 언급한 순간 이미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검토가 시작됐다면서 검증 과정을 더 두텁게 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김 의원의 탄원서를 실제 청와대가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질문에는 인사권으로 답을 드렸다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강유정 수석 대변인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4: 청와대는 인사권으로 답을 하고
5: 네.
4: 인사권에 대해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기관인 거죠.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권이 남아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들은 청와대 입장에서는 가십인 거죠.
1: 청와대로서는 계속되는 장관 후보자들의 낙마로 정부 요직 곳곳이 비어있는 상황이 부담일 수밖에 없는데요. 아울러 중수청과 공수청 출범이 이제 2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권 내 사퇴 압력에 직면한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임명 여부도 고심 중입니다. 강수석 대변인은 검찰개혁의 새로운 지표로 새롭게 출발하는 기관인 만큼 인사에 있어서 여러 검증과 사회적 동의가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0: 그렇군요. 당분간 이 청와대가 인사 관련해서 아주 긴박하게 돌아갈 것 같은데 우리 김 기자가 잘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얘기를 조금 저 전환시켜보죠. 민주당이 개헌론을 꺼내들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떤 내용일까요?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세요.
1: 네, 더불어민주당은 개헌 카드를 꺼내들면서 야권 압박에 나섰습니다. 이 대통령이 자신의 연임 가능성은 없다고 앞서 기자회견에서 못바가 언급했는데 이걸 두고 야당을 향해 개헌 논의를 시작해보자고 제안한 건데요. 먼저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5: 헌법상 불가능하고 의사도 없던 연임을 두고 끈질기게 프레임을 씌워온 국민의힘의 억지 공세에도 연임하지 않겠다 명확한 입장으로 불필요한 논쟁을 차단하셨습니다.
1: 반면 야권인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말을 뒤집은 게 한두 번이 아니라고 비꼬면서 여당의 개헌론 카드를 국면 전환론으로 규정지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2: 연임할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가면 연임할 생각이 없다고 했지 연임 안 하겠다고 했냐 이렇게 우길 겁니다.
1: 다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중진 김태우 의원이 개헌 논의 자체를 외면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하는 등 개헌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0: 그렇군요. 최근에 그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아주 강하게 비판했는데 김민석 대표하고 만났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민주당이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회의를 개최했는데요. 여기에 최근 공개 충돌을 빚은 김민석 대표와 추미애 경기지사가 나란히 참석했습니다. 앞서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지명을 두고 추지사가 내란 세력에 업혀 전전긍긍한다며 이 대통령을 공개 비판하자 김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전조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맞섰는데요. 김 대표는 오늘 추지사가 이끄는 경기도가 모범이 될 거라 믿는다고 추켜세우면서 취약한 재정을 해소하기 위해 당도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상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발언 말미에 품격 있는 정당 내 토론 문화를 강조하면서 미묘한 분위기를 내비추기도 했습니다. 김 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3: 멸칭이라든가 또는 품격 있는 정당 내의 토론 문화에 대한 문제의식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모두가 특히 지도부는 더욱더 그리고 당원들 일반이 모두 다 현재의 상황을 더 완화시키는 방향으로의 지혜가 필요할 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 네, 추지사는 경기도의 취약 재정의 체질 자체를 바꿔내겠다면서도 문제를 발견하면 덮어주질 못하는 게 제 성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추지사의 발언 들어보시죠.
6: 왜 떠넘기면 될 일을 혼자서 그러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제 성격이 원래 그렇습니다.
1: 그러면서 추지사는 경기 북부 예산 1000억 원대 확대와 지방세율 인상을 통한 지방정부 세입기반 확보 등을 당에 공개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0: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순방 소식도 있어요. 전해주시죠.
1: 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부터 5박 7일간 미국 뉴욕과 멕시코 순방에 나섭니다. 먼저 뉴욕에서는 유엔총회에 참석해 현지 시간 20일 기조연설을 하는데요. 여기서 유엔 개혁과 함께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우리 정부의 구상을 밝힐 예정이고요. 또 미국과 호주 등 주요국 정상들과도 여러 방식으로 접촉할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뉴욕 일정을 마치면 23일부터 27일까지 멕시코를 국빈 방문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 국내 인사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은 순방을 통한 외교 성과를 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공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4.8%로 지난주보다 1%포인트 올라서 10주 만에 소폭 반등하기도 했습니다. 리얼미터는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연임 개헌과 공소 취소, 파병 등 주요 현안의 입장을 밝히면서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렇게 분석했는데요. 다만 여전히 부정평가는 63.4%로 크게 높은 상황입니다. 이번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 응답률은 4.1%로 자세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0: 자, 그리고 끝으로 순방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조이대 대법원장 만났다는데 이 소식을 좀 전해주시죠.
1: 네, 이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 김성수 신입 대법관에 대한 임명식을 계기로 오늘 청와대에서 만났습니다. 최근에 대법관 재청 문제를 놓고 청와대와 대법원이 정면 충돌한 뒤 첫 공식 대면입니다.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은 별도로 차담도 나눴는데요. 아직 대법관 재재청 문제를 논의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사법부 수장과 대통령이 갈등 이후 직접 마주 앉았다는 것 자체가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0: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소식 김정우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7: 법무부 장관 후보직에서 물러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을 둘러싼 추가 논란에 대해 경찰이 의혹만으로 곧바로 수사에 착수할 순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대전 29도, 부산 28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30도로 평년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8: 계속해서 울산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달 3일부터 시내버스 126번 차량이 증차되고 123번 노선이 복원됩니다. 울산시는 버스 15대를 추가 투입해 시민들의 요구가 많았던 노선을 복원 확충하고 배차 간격과 운행 경로를 조정하는 1단계 개편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에 따라 743번 노선 조정과 증차를 통해 307번 노선의 기능을 복원하고 지역 학생들이 제안한 북구 12번도 운행 시간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광역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국립대학교 병원과 지방의료원이 없는 울산에 울산의료원 설립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울산시는 추진위원회 출범과 함께 10만 명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개발 제한구역 해제 등 선행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입니다. 울산시는 지역의 소아청소년 의료기반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울산의료원을 어린이 치료특화 의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울산여상과 울산미용예술고 통합 추진과 관련해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시민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합니다. 교육청은 다음 달에 학교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고 학교 통합 방향과 교육과정 개편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교육청은 울산여상의 상업계열을 축소해 미용예술고와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지만 울산여상 동문회를 중심으로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주변 성인 PC방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벌여 도박 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업주 3명을 입건했습니다. 울산경찰청은 전통시장 반경 500m 이내의 성인 PC방 81곳을 대상으로 환전과 불법 개인물 제공 등을 단속해 업주 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증거물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설 기준과 준수사항 위반 업소 28곳은 지자체의 행정 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년 가까이 멈춰있던 남구 신정동 비해 01구역 재개발 사업이 시공사 선정을 마치고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남구 비해 01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 주말 시공사를 뽑기 위한 총회를 열어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남구 비해 01구역은 태화로터리 인근 9만 3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최고 35층, 1,482가구 규모의 공동주택 등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로 공사비는 7,110억 원입니다. 정부가 이번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주유소 기름값을 한시적으로 100원 인하하기로 하자 주유소 업계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울산주유소협회는 특정 주유소의 판매 가격만 인위적으로 낮추는 것은 일반 주유소와의 가격 경쟁을 왜곡하는 조치라며 반발했습니다. 또 가격 인하 정책을 추진한다면 전국 주유소가 함께 참여할 수 있게 실질적인 지원과 손실 보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울산 미포 국가산업단지의 7만 5,200킬로리터 규모의 액체 화물 저장 시설 23기가 신설됩니다. 날씨입니다. 울산 지역 오늘은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은 평년보다 높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고 기온은 평년보다 높은 19도에서 26도의 분포가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은 25.3도, 습도는 51%입니다. 김연경이었습니다. MBC 2시 뉴스를 마칩니다.
9: MBC. 울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9대 의회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소중히 여기며 더 따뜻하게, 더 세심하게, 더 책임 있게 일하겠습니다. 소통으로 풀고 협치로 나아가며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일이라면 함께하고 필요한 일에는 분명한 책임으로 답하겠습니다. 울산의 오늘을 살피고 내일의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10: 울산 MBC 캠페인 시민을 향한 마음 책임으로 실천하는 울산광역시의회가 함께합니다.
11: 올가을 우리 달려볼까요? 달리는 즐거움에 축제의 설렘까지 2016 울산 런 페스타. 시원하게 도전하는 하프, 기분 좋게 달리는 10km, 가족 친구와 함께하는 5km까지. 달린 뒤엔 맛있는 먹거리와 신나는 공연, 푸짐한 경품으로 가을을 특별하게 즐겨보세요. 10월 25일 일요일 오전 8시 울산 문수국제 양궁장. 울산 MBC와 함께하는 2016 울산 런 페스타. 지금 울산 런 페스타를 검색하세요.
12: 지금 시각은 2시 20분입니다.

0: 배윤호
1: 이남미의
0: 화학계는 라디오. 안녕하세요, 배윤호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남미입니다.
0: 누구나 한 번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회사에 사직서를 던지는 꿈을 꾸고는 하죠. 하지만 꿈은 꿈일 뿐 진짜 던지면 큰일 납니다. 당장 다음 달 카드값은 누가 갚습니까?
1: 다음 달에 이남미 파이팅! 넌 채무가 있어. 열심히 달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일을 과감하게 실행한 사람이 있는데요.
0: 그래요?
1: 바로 아시안게임 테크볼 종목에서 이번에 금메달을 딴 이준석 선수입니다.
0: 하하, 이준석 선수는 대기업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테크볼에 올인하기 위해서 사직서를 던지고 대회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1: 어제 경기가 끝나고 이준석 선수의 어머니가 많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렇게 아들을 다독이셨는데 그 눈물의 의미를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죠, 그죠?
0: 그렇죠, 그렇죠. 처음 테크볼을 시작했을 때 어머니가 없는 살림에도 200만 원의 거금을 들여 테크볼 테이블을 사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자, 이준석 선수는 대회를 앞두고 사비를 들여서 헝거리로 향한 뒤에 SNS로 헝거리 선수들에게 무작정 연락해서 과외를 받았다 그럽니다.
1: 이준석 선수의 이런 간절함이 금메달로 이어진 것 같은데요. 생업을 그만두면서 꿈을 향해 나아가는 용기. 저와 배윤호 아나운서는 그렇게 못하지만 응원하겠습니다. 저희는 채무자니까요.
0: 절대 안 합니다.
1: 저도요.
0: 당장 입에 풀칠하기도 바쁜 하루살이 생활이지만 마음속에 꿈은 품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 우리 모든 전국의 하루살이들을 응원하며 이거 뭐 이루어질 수 없는 곡. 예.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0: 생각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소연이 불러줍니다.
0: 퇴사할게요.

0: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0: 건강해.
1: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3: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4: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5: 수확량 줄어도?
4: 보장.
5: 가격이 내려도?
4: 아이, 그럼.
5: 보험이 든든하구만.
6: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7: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8: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9: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8: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9: 백조 싱크.
0: 네, 확깨는 라디오 월요일 순서 출발했습니다. 유튜브에서 울산 MBC 뮤직 검색하세요. 보이는 라디오 활짝 열려 있습니다.
10: 샵 2848번으로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그리고 네. 9월 이제 9월 말로 다 접어들고 있어요.
0: 너무 시간이 빠릅니다.
10: 그렇습니다. 9월 한 달 동안 저희가 확계라 주최 시 공모전 열고 있는데요. 여기 많이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네, 9월 한 달 동안 저희가 세 가지 시 주제를 알려드렸어요. 첫사랑, 가을, 나이가 든다는 건 이 세 가지 중에서 아직 못 정했다 하시는 분들 하나를 택해서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시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10: 샵 2848번으로 이 세 가지 주제로 시를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0: 네.
10: 이 세 가지 주제 중에 하나만 택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이용료인 샵 2848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자, 10월에 여러분 시를 소개해드리고 강원석 시인이 직접 여러분의 시도 첨삭해드릴 건데요.
10: 예.
0: 뿐만 아니라 푸짐한 선물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또 공모전에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10: 자, 잠시 후에는요. 확계라 주최 사투리 능력고사가 시작됩니다.
0: 네.
10: 자, 그 전에 노래를 한 곡 들어야 되는데
0: 아하
10: 이거 왜 이렇게 어려운 제목을 썼을까요?
0: 저는 이 노래가 함박스테이크인 줄 알았네요.
10: 아, 그러니까요. 함박스테이크 먹고 싶어서 만든 노래인 것 같아요.
0: 아, 노래 잘하는 음악인이죠. 송소희 씨가 불러주는 곡입니다.
10: 함박할래.
0: 아, 잘 가라는 뜻이래요.
10: 아, 이게요?
0: 같이 들어볼까요?

0: 올가을 가장 화려한 밤 2026 울산 불꽃축제. 다채로운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밤하늘을 가득 채운 1500대 드론 라이트쇼와 멀티미디어 불꽃쇼까지 10월 2일 저녁 7시 30분 북구 강동 몽돌해변에서 만나요.
1: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2: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3: 신삼성 자동차 학원이 밤 12시까지 교육하는 거 알아?
4: 응, 나 퇴근하고 가서 배우는 걸. 원하는 날짜 시간이 예약되니까 기다리지 않고 편하게 교육받아.
3: 그래서 인기구나. 교통 편리하고 대형 버스 트레일러 시험장까지 갖춘 자동차 학원의 명문 신삼성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
4: 삼산 현대백화점 앞 울산 260-0003.
5: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 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누구인가? 누가 이렇게 재밌는 라디오를 진행하는가? 아, 배윤호 이남미 밖에는 라디오구나. 앞으로 이 라디오만 듣도록 하라. 채널 고정.

0: 사투리 퀴즈
1: 모라카노.
0: 찐 경상도인의 자존심을 건 사투리 퀴즈 모라카노.
1: 오늘 과연 어느 지역의 사투리가 여러분에게 혼란을 드릴까요? 경상도냐 전라도냐 충청도냐 강원도냐 제주도냐 함경도냐. 지금부터 사투리 퀴즈를 시작합니다.
0: 지금부터 확결하주체 사투리

0: 자, 문제 나갑니다.
1: 다음 대화를 듣고 질문에 답해 주세요. 이거 진짜 꼬르만 거 아이가?
2: 미안, 니 와 그리 성이 났는데.
1: 야야, 어제 남자 농구 한일전 결승 봤지?
2: 봤지, 당연히 봤지. 우리가 우승했잖아. 완전히 기분 째졌다 아이가.
1: 맞다 맞다, 우리가 우승해가 다행이지. 그 들었나? 어제 아침에 결승 앞두고 우리 선수들이 슛 훈련하려고 버스를 기다리는데,
2: 근데
1: 주최 측에서 연락을 안 해줘가지고 버스를 안 보내줘가 선수들이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오전 훈련을 못 했단다.
2: 그런 법이 어딨노?
1: 와,
2: 완전히 꼬르마다 아이가. 게다가 일본이랑 결승을 앞두고 그랬다니까. 일본 측에서 일부러 그런 거 아이가? 완전히 꼬르마네.
1: 나도 그 생각 했다니까는 그거 완전 꼬르만기라. 그래갖고 우리 선수들이 오히려 도끼 품어가지고 얼마 다지 기쁜다. 걔가 막 그거 이 기쁘다 아이가.
2: 진짜 멋지다 멋지다.
1: 와,
2: 우승애가 완전히 멋지게 벅세졌네.
1: 아, 그건 그렇고 이번 추석에 우리 동서들 맹절에도 출근해야 한다고 알른 소리 했었는데 요것들 일부러 안 올랐고 특근 신청한 거 아이가? 꼬르만네.
2: 가스나 가스나, 네가 먼저 신청을 했어야지 특근 신청을.
1: 내가 이래 늦다.
2: 한 발 늦었다 아이가.
1: 와, 이번에도 완전히 당해 빛네. 요것들 완전히 꼬르마다 꼬르매.
0: 여기까지입니다.
1: 대화 중에 나온 꼬로마다라는 표현은 무슨 뜻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투리의 꼬로마다의 뜻을 예문을 적어서 어떤 부분이 식구 중에 혹은 같이 지내시는 분 중에 꼬로마신 분이 있는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선물 드리겠습니다.
0: 어느 집이나 한 분씩은 있죠. 어느 집이나 있어요.
1: 있을 수 있습니다.
0: 예.
1: YDG. 네.
0: 이거
1: 약간 그 힌트를 주신 것 같아요, 작가님이.
0: 힌트곡이 더 어려운 것 같은데요.
1: YDG, 그러니까 양동근 씨가 부른 노래입니다.
0: 구리뱅뱅이 신청, 저기 뭐지, 힌트곡이 됩니다.
1: 구리뱅뱅.

0: 네, 구리뱅뱅 YDG의 목소리로 듣고 왔습니다.
1: 제가 꼬로마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는데 막상 네. 무슨 뜻이냐라고 물어보면 정확하게 말을 못하겠어요.
0: 근데 이제 뉘앙스는 아시겠죠?
1: 예, 뉘앙스는 알죠.
0: 사람들이 늘 아, 저 꼬로마인데 네. 분위기 꼬로마인데 뭐 이런 얘기해요. 자, 지금 계속 문자가 도착하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뜻일까요? 사투리인데요. 샵 2848번으로 여러분들 계속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8273
1: 회사 간다고 하더니 스크린 골프 치러 갔뿐에 아주 꼬로마다이.
0: 누가요? 신랑이요?
1: 아니 근데 이게 가능해요? 회사 가지 않고 스크린 골프를 치러 가는 게 가능한가?
0: 그 연차 쓰고 몰래 갔다가 걸린 분들도 있더라고요.
1: 아,
0: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1: 집에다가는 예. 출근한다고 하고
0: 노래놓고 이제 다른 데 갔다가 이제 내비를 안 지워가지고 걸린 분이 제 주위에 한 분 있었거든요. 내비에 남았지. 그러니까 치밀하지도 못하면서 거짓말하다 들키지 마시고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그냥 욕먹고.
1: 그러니까 차 안에 있는 내비를 쓰지 마시고요. 핸드폰에 있는 내비를 써야지.
0: 왜 그런 거 알려줘요. 자, 꺼름하다. 얍삽하다는 뜻 아닐까요? 라고 그러니까. 해주셨고요.
1: 예.
0: 자, 그리고 7464번님.
1: 꾸리하다라는
0: 저희 꼬로마다. 예.
1: 이상하다.
0: 라는 뜻이다.
1: 어.
0: 우리 동서 두 명 중에 한 명도 명절 제사 때만 늘 허리에 탈이 납니다. 아프다고 불참하는 습관도 꼬로마지요. 네, 요거 이제 서운하실 수 있습니다.
1: 아니 근데 있잖아요. 진짜 여성분들은 이 명절 때
0: 네.
1: 시댁에 갈 때 되면 아프더라고요. 실제로.
0: 맞아요.
1: 실제 아프더라고요.
0: 두통이 확 올라와요. 없던 급체가 생기고 그리고 몸이 되게 괜찮았는데
1: 예.
0: 으슬으슬 추워.
1: 아니 근데 진짜 제 아내도 그러거든요. 근데 한 번도 빠진 적은 없어요. 한 번도 빠진 적은 없고 가는데
0: 저도요.
1: 가는데 나 아파요.
0: 나 언니 맘 알지. 그리고 제가 진짜 알람 듣기 전에 일어나는 체질인데
1: 예.
0: 알람에도 못 일어나요. 가야 되는데 그렇게 몸이 천근만근이야.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꼬럼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1: 근데 약 하나 안 먹고 시댁에서 오면 나아요.
0: 올 때 나아요.
1: 올 때 나아요.
0: 출발하는 문을 열 때 갑자기 발걸음이 이렇게 명랑해져요. 죄송합니다. 아니, 어머니.
1: 그 얘기를 농담처럼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뭐 시댁에 가서 뭐 이상한 일을 당하거나
0: 아니 뭐 엄청난 일을 하는 것도 엄청난 아니에요.
1: 엄청난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예. 이상하게 아파요.
0: 이게 사람이 마음의 부담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버스와니님께서 거기 터가 안 좋나요? 아닙니다. 터들은 다 괜찮으신데 부모님들이 터가 괜찮은데 며느리로서의 부담감 같은 거
1: 그런 게 그런 있나 봐요.
0: 예.
1: 그러니까 남자들은 오히려 긴장하게 되죠. 왜냐하면 명절 때만 되면 아내가 아프니까 얼마나 긴장하겠어요.
0: 실제로 진짜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는데 제가 진짜 약간 명랑한 발걸음을 했는데 좀 미안하더라고요.
1: 뭘 미안해. 미안할 수 있게 뭐 있어.
0: 너무 티나게 명랑하게 저도 모르게 약간
1: 아니 그렇다고 뭐 안 한 것도 없잖아. 시댁에 가서 다 했잖아요.
0: 물론 다 했죠. 했는데 뭐 명랑한 발걸음 맞아.
1: 아니 그러니까 딴 데 갔다가 집에 올 때 언제나 명랑하잖아요. 그런 의미죠.
0: 연수맘님이 눈치채는 신랑이면 다행입니다. 라고. 아 이렇게 되는군요.
1: 그거를 눈치 못 채는 신랑이 있어요.
0: 깡총깡총 나왔습니다. 맞아요.
1: 아, 그렇죠.
0: 네. 우리 꼭 바쁠 때 꼬로마이 회식 잡아가 육아 탈출을 합니다. 오늘도 독감 접종 하러 간다는데 꼬로마이 또 회식하러 간다 카네. 잔소리 했더만 눈치 살살 보네요. 늦게 오기만 해봐라 오늘 마 진짜 마. 공사.
1: 아니 근데 번님. 독감 예방 접종은 낮에 하지 않나요? 저녁에 할 수 있나요?
0: 아 근데 이제 하고 나면 아이가 컨디션이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이런 날은 좀 지켜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육아를 좀 동참해달라는 뜻이 아니었을까 저녁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1: 아 그래요?
0: 하지만 꼬로마이 회식을 잡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9285번님이십니다. 요게요.
1: 예.
0: 어떠한 일에?
1: 그린만 난다는 뜻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0: 저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일에 자기만

0: 빠져서 안 하려고 할 때 뭐, 하는 말입니다.
1: 그런 얘기 하죠.
0: 명절에 차 밀려서 늦게 도착해서 천천히 출발해서 고기 다 부쳤을 때 도착하는 동선에 아 이거는 진짜 좀 짜증 나실 수 있겠다.
1: 그렇죠.
0: 이거는 진짜 이거는 오는 시간 서로 정해야 돼요. 이거는 이건 진짜 동선 많은 집은 그럴 수 있어요.
2: 회식 얘기해서 그러니까 예. 보통 이제 뭐 술 친구들하고 술 마시면 꼭 이렇게 그 끈도 없는 운동화 신고 와가지고
0: 그렇게 맨다.
2: 끈을 다시 매는 끈이 없는데 끈을 맨다고 늦게 나온 애들이 있어요.
0: 어떤 끈도 만들려는 분이 있습니다. 아, 여기는 오히려 반대로 예. 형님이십니다. 우리 형님 음식하기 싫어서 맨날 일부러 늦게 와요. 아 이거 서운하시겠는데요 이거는. 이번 추석 연휴에 보너스가 안 나온다는 남편 꼬럼합니다.
2: 늘 나오던 추석 연휴 보너스가 안 나온다고요 갑자기? 왜?
0: 아 이유가 있었네요.
2: 예, 예.
0: 7년 경력 단절 여성 생활을 정리하고 일을 시작한 지 한 달째입니다 하셨거든요. 뒤에
2: 예, 예, 예.
0: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안 나온다고 하시는 거 아닐까요? 7177번님
2: 근데
0: 약간 그런 것 같은데
2: 그거 혼자 쓰면 편한가? 마음이 불안하지 않나요?
0: 이미 땡겨 쓰신 거 아닐까요?
2: 아 미리
0: 갚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혹시?
2: 아 외상값 갚는 내 쓰셨나?
0: 생각하는 자체가 바르지 못하고 정당하지 못하다. 우리 집 반려견 테리는요 간식 안 준다고 눈을 꼬로마게 뜨고 쳐다봅니다. 어 진짜 꼬로마네요. 지금 표정 장난 아니네요. 아 굉장히 통통하고 귀여운 친구입니다. 비숑이죠 비숑. 엄청 귀엽네요. 이 눈은 뭡니까 도대체? 내놓으라 이건가요?
2: 이게 보통은 네 그렇게 해봐라. 딱 그런 표정이에요.
0: 자꾸만 나에게 치킨을 시켜달라는 아들 꼬로마다. 돈이 있는 것 같은데 늘 돈이 없다 카네.
2: 아들이
0: 엄마한테 자꾸 조르는구나.
2: 아들이
0: 요 아내를 기다리시는 분이 있어요. 9561번님
2: 우리 마누님이 나하고 저녁에 소주 한잔 하자고 해놓고 지는 자기 친구들하고 미리
0: 간다고 친구들하고 간다고? 꼬로마네. 아 이거 서운하실 수 있겠네. 이건 서운하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2: 그러니까요.
0: 손 아래 동서가 있는데요. 만나면 형님 맛있는 맛집 있는데 제가 쏠 테니 가요 라고 하고 계산할 때 어머 형님 제가 지갑을 안 갖고 왔어요. 이걸 몇 번이나 하는 거예요. 한 번은 가자고 하길래 지갑 챙기라고 했더니 꼬로마이 웃고 있는데 얄미워 죽겠어요. 와 이거 너무했다.
2: 뭐지?
0: 이건 대놓고 그러는 거네 그죠? 아 아내가 뭘 숨길 때 보면요.
2: 예.
0: 어딘가 헐빈하고 베베 꼬여갖고 사람이 삐리합니다. 이거 완전 전문용어.
2: 이게 무슨 말이야? 헐빈하다는 말은 또 처음 듣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0: 약간 좀 이제 헐랭이 느낌이 있다. 베베 꼬여가 약간 이제 구린 데가 있다는 거죠.
2: 삐리하다는 건 뭐예요?
0: 삐리하다는 게 약간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얍삽한 느낌. 삐리하이. 뭔가 확실하지 않은 거 있잖아요. 아 이분은 3단계 사투리로 보내주셨습니다.
2: 꼬롬하다와 삐리하다가 달라요?
0: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꼬롬은 뒤가 좀 그런 느낌이고 삐리는 앞에서 봐도 뭔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2: 뭐야 그게?
0: 아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2: 이게 뭐야?
0: 아 돈이 6,000원이라는데
2: 예.
0: 3,000원을 숨긴 것 같을 때는 꼬로마다예요.
2: 예, 예,
0: 삐리하다는 예. 지금 막 주머니에 넣는 걸 보는 것 같은 느낌? 이렇게 설명하면 될까요?
2: 뭐야?
0: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광고를 듣고 오겠습니다. 광고 갔다 올게요.
3: 울산 화개라에서 들어온 소식입니다. 화개는 라디오에 엄청난 선물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이남미 기자.
4: 네,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선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조울굿 기름오일 구도일 S오일에서 주요 상품권, 철원 별난농장에서 혈관 건강을 확 깨워주는 아스파라거스 액상차, 요가 필라테스 플라잉을 한 번에 삼산동 베스트 사우나 옆 리즈 요가 앤 필라테스에서 한 달 이용권, 귀한 손님에게 대접하는 명품 갈비탕 북구청 뒤편 가리명가에서 식사권, 힘나는 보양식 흑염소 생오리 요리 전문점 솔마루에서 식사권, 잡내 없이 쫀득한 식감 몸에 좋은 콜라겐 듬뿍 남구달동 황족 유황 먹은 족발에서 식사권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스튜디오에 배은우 기자 나와주세요.
3: 네 스튜디오입니다. 삼산 세이브존 내 루이카스텔에서 7만원 상당의 골프모자, 성안동 백양사역 찜갈비명가 정한정에서 식사권, 삼산동 웨딩거리 금수저 피부관리에서 피부 두피관리와 천연 염색 이용권, 뉴코아울렛 성남점 맞은편 나눔을 실천하는 뚠뚠이 돈가스에서 식사권, 남구청 맞은편 크리스탈 녹두민 화장품에서 녹두비누와 남녀 공용 화장품, 일본식 정통 효소욕장 효소지음에서 효소 찜질 이용권, 동구 휴 에스테틱에서 드리는 15만원 상당의 관리 상품권, 12주

0: 기적을 드립니다. 삼산동 디파인 다이어트 센터에서 1개월 이용권과 개인 PT 3회권, 남구 무고초 뒤 진주 한우, 투뿔 넘버 9번만 사용하는 소고기 대장 진주 한우 식사권, 지친 일상의 특별한 쉼표를 찍으세요. 프라이빗한 힐링을 약속하는 포항 알데아 펜션에서 1일 숙박권을 드립니다. 이상 울산 확계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즈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즈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3: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4: 너무 좋아요. 유후,
3: 맑고 진한 육수 연두링.
4: 완전 좋아요,
3: 연두링. 잘 부탁드립니다.
5: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6: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5: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7: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8: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9: 나왔어.
8: 우리 남편 도드람,
10: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7: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8: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11: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네, 확깨는 라디오 오늘 꼬러마다라는 요거 꼬러마다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꼬러마다 아시겠죠?
3: 광고 나갈 동안 이남미 씨가 설명을 해줘서 꼬러마다와 삐리하다를 대충은 느낌으로 알았어요.
2: 제가 괴로워하니까 애청자님들이 정리해 주셨어요.
3: 뭐야.
2: 삐리한 거는요 좀 멍청하고 꼬로만 건 얌체스럽다고요. 네. 이렇게 하셨고 8072번님은
3: 삐리하다 좀 모자란 듯 바보 같다. 예. 근데 사람은 착해.
2: 그렇죠.
3: 사람은 착해.
2: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꼬롬이 더 나쁜 것 같아요.
3: 그러니까 꼬롬이 더 나쁜 거래요.
2: 뭔가 뒤를 숨기고 있는 느낌이 꼬롬하다잖아요.
3: 약간 성격도 좀 이상하고
2: 네.
3: 약간 좀 잔머리도 많이 굴리고 사람 막 속이려고 들고
2: 그렇죠.
3: 그런 걸 이제 꼬롬하다고 하고 삐리하다는 예. 사람은
2: 약간,
3: 착해.
2: 약간 예, 약간
3: 사람은
2: 근데
3: 착한데
2: 확실치가 않아. 예. 사람 하는 게
3: 보면 잔머리를 많이 굴려. 그런 걸 이제 삐리하다라고.
2: 자, 지금
3: 한대요?
2: 남편이 좀 꼬롬한 그 이렇게 추석 연휴에 보너스가 안 나온다는 남편 때문에 의심하고 계시.
3: 요거는 좀 꼬롬한 거.
2: 저도
3: 같아요.
2: 냄새가 납니다. 꼬롬하고 삐리합니다. 요거는.
3: 아, 꼬롬 삐리.
2: 다 됩니다. 7277번님께 선물 갑니다. 축하합니다.
3: 근데 네. 정말 아무리 궁해도 집에다 돈 가지고
2: 그래요.
3: 거짓말을 하지 맙시다.
2: 그리고 얻어먹었으면 좀 씁시다. 지금 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내가 샀는데 받아먹질 못했다 이런 분이 되게 많아요 지금.
3: 그러니까 그거 몇 푼이나 한다고.
2: 그리고 제발 이번에는 동서든 형님이든 일찍 가시기를 네. 좀 응원하겠습니다.
3: 그거 해봤자 몇만 원 안 되는데
2: 에이.
3: 그거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 돈인데 아유. 그거 가지고 인성을 의심받는 그런 일은 하지 맙시다.
2: 자, 우리 이번 마지막 남은 9월에는 꼬롬하고 삐리하지 맙시다. 네, 네. 여러분 꼭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지금도 계속 문자를 보내주고 계시네요. 오늘 1, 2부 끝곡 이 곡 한번 골라봤습니다. 2772번님의 신청곡이네요.
3: 김기태의 나무가방 들으면서 3부로 넘어갑니다.
2: 3시 5분에 돌아옵니다.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서 2만원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이연섭입니다. 경로당 요양원 어르신들을 만나러 가는 날이면 저 마음은 알록달록 무지개 빛으로 물듭니다. 오늘은 어떤 모습으로 웃음을 드릴까 고민하며 분장을 하고 어우동어상을 챙겨 입는 그 시간부터 저는 이미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때로는 제 이름도 나이도 직책도 다 잊어버리고 어르신들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각설이가 돼서 재롱을 부립니다. 누군가를 행복하고 즐겁게 만든다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따뜻하게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마음 하나만 있다면 누구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세상의 주인공이 되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0: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 위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9월 18일 오픈 1551 8454 동원개발.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4: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5: 혈액순환.

0: 눈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1: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2: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3: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3시 뉴스입니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수사한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당시 지휘 책임자 등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오늘 장윤기에게 강간살인 대신 일반살인 혐의를 적용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김철호 전 광산경찰서장과 당시 형사과장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장윤기 부친과 수시로 연락하며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를 받는 수사팀원도 함께 송치하고 이 사건 전 스토킹 신고 당시 미흡한 조치에 대해선 감찰부서에 통보했습니다. 오늘 낮 11시쯤 서부전선 육군 25사단 최전방 부대에서 비무장지대 작전을 하던 중 지뢰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작전에 참여했던 군 간부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폭발한 지뢰가 우리 군의 지뢰인지 북한군이 매설했거나 북측에서 떼내려온 것인지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군 간부 3명이 미상폭발로 다쳤다며 간부 2명은 응급헬기로 긴급 후송하고 1명은 육로 이동 후 헬기로 후송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강훈식 비서실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 아직 수리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후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강 실장을 향해 우리 비서실장께서 오늘 졸업을 해보시겠다고 한 것 같다며 어떻게 할지 아직은 결정을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청와대 참모들이 고생이 많고 밤낮 없이 일하다 보니 건강상의 문제도 있다며 비서실장을 포함해 많은 분들이 체력적으로 어려운데 오랜 기간 고생을 많이 했다고 격려했습니다. 그제 경기 안성에서 화물차 돌진 사고로 사상자 7명을 낸 6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원인과 관련해 진술을 또 바꾼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MBC 취재 결과 남성은 오늘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나와 페달을 착각해 오조작했다고 다시 말을 바꾼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직후 경찰 조사에서 가속 페달을 제동장치로 착각했다고 진술했던 남성이 이후 급발진이었다는 취지로 말을 바꿨다가 다시 원래 진술에 가까운 취지로 입장을 번복한 겁니다. 정부가 담합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업체의 공공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5년간 입찰 담합으로 경고나 시정명령, 과징금으로 벌점을 5점 넘게 받은 사업자의 입찰 참가를 제한해달라고 조달청 같은 발주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8도, 대전 17도 등 전국이 12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9도, 광주 30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30도로 분포하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30도입니다. 이휘준이었습니다. MBC 3시 뉴스를 마칩니다.
5: 안녕하세요. 한국관광공사 사장 박성혁입니다. 대한민국엔 대도시 외에도 여행명소로 성장할 만한 곳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관광공사가 배터리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요. 더 좋다의 배터와 마을을 뜻하는 리를 결합한 사업이죠. 지역 여행의 아이디어를 가진 관광벤처기업을 발굴해서 흥미로운 여행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요. 그걸 경험한 방문객들은 그곳에 또 머물고 싶어집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활력을 충전하는 여행 같이 떠나보시죠.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1: MBC 미래, 보기만 할 건가요? 2026 울산 미래 박람회. 보고 움직이고 직접 경험하는 미래. 온몸으로 즐기는 AR 스포츠 파도. 울산의 하늘을 체험하는 스카이링크. 반구대 암각화 속으로 AI와

0: 로봇을 눈앞에서 미래는 직접 해볼 때 더 재밌으니까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현장 선착순 무료 관람 태화강 국가정원 남구둔치 울산공업축제장에서 만나요.
1: 지금 시각은 3시 5분입니다.

0: 없어. 너는 왜 남의 슈퍼에 와서 이렇게 물어제끼니? 정신없어.
1: 주사를 막 피해서 아줌마네 슈퍼에 숨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안 보이게 좀 숨겨주세요. 네?
0: 예, 네가 이렇게 온 동네 떠나가라 울어제끼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알지.
1: 안 되는데. 우리 엄마 여기 오시면 저 없다고 좀 말해주세요. 진짜 주사 싫거든요.
0: 맞을 건 맞아야지. 맞기 싫다고 숨으면 되니?
1: 아, 독감 예방 주사는 작년에도 맞았는데 뭘 또 올해 맞아요?
0: 얘가 무슨 소리야? 독감 예방 접종은 원래 매년 맞아야 되는 거야. 너는 나라에서 무료로 접종해 준다 그러는데 얼마나 좋아. 아줌마는 맞고 싶어도 백신이 부족하다는데.
1: 그러면 아주머니가 제 걸 대신 맞으세요. 어른 공경의 마음으로 양보합니다.
0: 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아이고, 독감 예방 접종은 네가 양보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1: 더 양보의 미덕을 가로막는 게 어딨나요? 난 정말 아주머니가 저 대신 독감 주사 맞고 앞으로도 건강하게 슈퍼를 이어나가셨으면 좋겠다고요.
0: 예.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만하고 빨리 가서 독감 예방 접종 하고 와. 생후 6개월부터 14세 어린이는 오늘부터 접종을 할 수 있다니까. 매도 먼저 맞는 게 낫지 않니?
1: 저는 매를 거부하겠습니다.
0: 예. 너도 세상의 따끔한 맛을 한번 봐야지. 언제까지 찡찡이 걸릴 거야?
1: 아, 세상이 너무 써였어.
0: 쟤는 뭘 알지도 못하면서 저런 소리를 해.
1: 아이고 애미야, 나는 예방접종이 언제냐. 나도 주사가 이 나이 먹어도 싫은데.
0: 아유, 우리 아버님 엄살도 심하시네요. 아유, 75세 이상은 10월 6일부터고요 70세부터 74세는 10월 12일, 65세에서 69세는 10월 15일부터 접종이 가능하대요.
1: 아유, 그럼 나는 10월 넘어가서 맞아야 되겠네. 명절 지나고 장구야 그때 가자. 좋아요. 그럼 저도 오늘 말고 다음 달로 미뤄야지. 할아버지랑 가야지. 을라을라 을라을라.
0: 예, 짱구야. 너는 오늘 당장 가. 니네 엄마 찾으시잖니?
1: 아, 주사 싫어요. 양보 가능하게 좀 해주세요. 퀴즈 주시죠.
0: 다음 중 오늘부터 14세 이하 어린이와 함께 국가 예방접종이 가능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1: 1번
0: 임산부,
1: 2번
0: 고모부 이모부.
1: 될지 모르겠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자로 정답 많이 남겨주세요. 0545번님의 신청곡입니다.
0: 리아가 부릅니다.
1: 힘을 냅시다.

0: 네, 리아의 힘을 냅시다. 함께 들었습니다.
1: 네, 임산부냐 고모부 이모부냐 정답은요 1번
0: 임산부였습니다.
1: 7073번님께 선물 갑니다. 축하합니다.
0: 자, 잠시 후에는요. 네. 애정의 조건 여러분 혈압을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1: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2: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 락토핏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건강하게 자라는
3: 우리 아이 락토핏,
2: 바쁜 하루를 보내는
3: 어른들도 락토핏,
2: 장 건강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니까
3: 우리 모두 락토핏
2: 종근당 건강
4: 건강기능식품.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2: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1: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3: 혹시 TBX 멤버십?
1: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2: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1: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TBX
4: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사랑했다.
7: 하지만 달라도 우리 너무 달랐다.
8: 평행선을 걷는 우리 사이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9: 부부 사이 조정이 필요할 때 애정의 조건을 찾으세요.
7: 자, 부부 사이 조정을 위해 매일 애쓰고 계신 분이죠. 김경덕 이혼 전문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변호사님.
9: 네, 안녕하세요.
7: 아, 반갑습니다.
8: 네. 추석 때 어디 가십니까?
9: 저는 이번에는 네. 이제 연휴가 좀 짧다 보니까
8: 짧아서
9: 네, 따로 뭐 가진 않을 것 같아요.
8: 예, 아프지 않으시겠네요 그러면. 예.
7: 저희가 아까 막 시댁 문통만 밟아도 아프다.
9: 아, 네.
7: 어떤 고통이 저 오시는 분들이 있다 이런 얘기 하고 있었거든요. 네.
8: 명절 때 되면 이유 없이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네. 특히 여성분들이.
7: 그럼 명절 지나면 바로 바빠지시는 거 아닙니까? 명절 때 쌓아두셨던 걸 바로 그러니까. 폭발하시는 분들이 상담을 하지 않을까.
8: 맞네.
9: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또 재판이

0: 정도 약간 네. 아, 명절 밀어서, 끝난 그쵸. 직후에 또 조금 많이 잡혀 있어가지고 그쵸.
1: 명절 전에는 또 이렇게 판사님들도 아, 네. 신경 쓸게 많으니까
0: 네 그런 아. 것 같습니다. 네. 네.
2: 변호사님도 이때 쉬시고 더 바빠지실 예정인데요. 그러니까
1: 네. 명절 때 많이 싸우고
2: 그럴 수밖에 없죠.
1: 이제는 네. 더 이상 못 살겠다. 변호사님을 찾아가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2: 네. 혹시 뭐 고민 있으신 분들도 익명으로 가능하니까요. 샵 2848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뭐 질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이 이야기를 예. 참견해 주시면 여러분의 의견을 보태 주시면 저희가 또 선물 보내드리니까요. 그렇습니다. 많이 남겨주십시오.
1: 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어떤 조정이 필요한 사연이 도착했을지 네. 소개해드립니다.
3: 두 사람은 결혼 1년 남짓된 부부로 슬하에 돌이 채 되지 않은 딸이 하나 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회사에 다니던 중 지인의 결혼식에서 소개를 받아 교제를 시작했고 교제 몇 달 만에 아이가 생겨 급하게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1: 신혼생활도 잠시 여자는 남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 주된 이혼 사유는 남자가 교제 시절부터 지금까지 여자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왔던 것입니다.
2: 여자의 주장에 따르면 남자는 교제 중에 여자가 헤어지자고 할 때마다 자기 뺨을 때리거나 아이고. 주먹으로 벽을 치는 등 극단적인 행동을 했고 한 번은 돌아가려는 여자를 뒤에서 강제로 끌어안고 끌고 가는 바람에 여자의 갈비뼈에 금이 가기도 했습니다.
3: 여자는 임신 사실을 알고도 결혼을 망설였지만 남자가 그때마다 사정하며 매달려 결국 아이를 생각해 결혼을 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1: 하지만 결혼 후에도 남자의 행동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임신 중인 여자를 밀치며 뺨을 때렸고 신혼여행지에선 여자가 짠 일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여자의 목을 조르고 뺨을 수십 차례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2: 출산 후에도 사소한 말다툼 끝에 욕설과 폭행을 일삼았고 그 후에는 며칠씩 여자를 무시한 채 말을 하지 않는 일이 반복됐으며 육아와 집안일은 전혀 돕지도 않았습니다.
3: 견디다 못한 여자가 시부모에게 사정을 털어놓자 남자는 오히려 크게 화를 냈고 양가 부모가 모두 모여 이야기를 나눈 끝에 여자는 친정으로 돌아가 별거를 했습니다.
1: 몇 달 뒤 남편은 처가를 찾아와 용서를 구해 아내는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하고 집으로 돌아갔지만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남편은 다시 우는 아이 앞에서 아내에게 욕설을 하며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쳤고 아내는 결국 경찰에 신고를 한 뒤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까지.
2: 야, 이거 무한 반복되는 이야기네요.
0: 네.
2: 이렇게까지 이럴 이유가 있습니까?
1: 이제 이유가 없으니까 그렇죠.
0: 그렇죠. 이유가 없으니까 이제 이혼을 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2: 아, 진짜 답답하네요. 네.
1: 이게 제일 제가 답답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게 결혼을 해서부터 폭행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제를 할 때부터 폭행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0: 네.
1: 근데 왜 이런 사람하고 결혼을 하는 겁니까?
0: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사실 뭐 저희가 얘기할 때마다 항상 연애할 때 좀 신중히 하셔라 결혼을 이렇게 막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근데 아마 여러 가지 심리 중에 좀 이런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1: 예.
0: 일단 이런 남자분들이 예.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과격하게 이렇게 사람을 폭행하기도 하는데
1: 예.
0: 대신에 또 한편으로 애정 표현도 좀 네, 과격하게 좀 많이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잘해줄 때 엄청 잘해줬다가 그쵸, 이상해질 그쵸. 때는 한없이 이상해진다.
0: 그쵸, 네,
2: 그러니까 중간이 없네요.
0: 중간이 없는.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그런 좀 엄청난 애정 공세. 그리고 보통 연애를 하더라도 좀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좀 수줍거나 뭐 자기 마음을 사실 다 정확하게 표현을 못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1: 예.
0: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은 너무 적극적으로 애정 공세를 하니까 이제 그런 것을 보고 아,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유단하게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행동을 한다. 그러면 이제 엄청나게 충격을 받으시겠죠.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보통 이제 아 그건 정말 뭐 한순간의 실수고 정말 다시는 그러지 않을 거야. 아, 이렇게 또 극단적으로 또 사과를 하시고 또 애정공세를 또 반복하시니까 이거를 조금 아무래도 좀 진짜라고 믿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있으셨던 것 같고
2: 아, 그리고 아이도 있고 지금
0: 네, 그리고 이런 게 사실 반복되는 게 뭐 가스라이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 네.
0: 네, 거기다가 이제 또 이런 경우에 여자분들이 아, 이 남자가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고 애정공세를 하는데 나로 인해서 이 남자가 바뀔 수 있겠지 약간 요런
1: 바뀔 수 있겠지.
2: 네. 내가 이 사람의 이런 나쁜 버릇을 고칠 수 있겠지라는 네. 거네요.
0: 네, 그렇죠. 그런 좀 착각을 조금 하게 되지 않나. 그래서 결혼에까지 하신 게 아닐까.
2: 그래서 몇 번 네. 초반에 용서를 한 것 같아요. 보니까.
0: 네, 네.
2: 예.
1: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하죠.
0: 네.
1: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닙니다.
2: 근데 이게 너무 슬픈 거는 혼인하기 전에도 지금 교제 시절에도 폭행이 있잖아요. 네. 이런

0: 소송이 이혼 소송의 유책 사유로 이제 인정이 되는지. 혼인 전 문제도.
1: 근데 이제 단순히 혼인 전에만 폭행이 있었고 이거를 뭐 용서하고 결혼을 하셨다. 이런 상황이면 사실 그걸 유책 사유로 삼기는 어렵지만
2: 용서했기 때문에.
1: 그렇죠. 용서했고 게다가 혼인 이후의 사정은 아니잖아요. 사실. 네. 근데 사실 이런 분들이 대부분 뭐 거의 99% 혼인 이후에 갑자기 모든 것을 이제 반성하고 고치는 이런 경우는 좀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2: 제가 볼 땐 99.9% 아니 100% 없습니다.
1: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 사실은 뭐 이렇게까지 네. 이제 보통은 이어지니까요. 그러면 이제 전에 있던 얘기도 같이 꺼내는 것인데
0: 이거는 이거 시댁에 가가지고 이거 보상을 받아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아이를 어떻게 키우신 거예요? 이렇게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1: 사실 뭐
0: 아들을 그렇죠. 어떻게 키우신 거예요?
2: 제가 딸이 있어서 하는 얘기이기도 네. 하지만 결혼을 보낼 때는 항상 그 얘기를 해야 됩니다. AS는 안 됩니다. 아. 환불 안 됩니다. 교환 안 됩니다. 네. 이 얘기를 꼭 하고 시집을 보내야
0: 돼요. 갑자기 그거 생각나네요. 어떤 사위가 장인어른 교정은 AS 아닙니까? 라고 네. 이것도 제가 해줘야 됩니까? 라고
2: 해야지 당연히
0: 아 장인 화내시네요.
2: 당연히
0: 아,
2: 화내
0: 예비 장인 나중에 예비 장인 되실
2: 당연히
0: 거지만
2: 당연히 그거야 네. 시집을 갔는데
0: 아 안 됩니까?
2: 안 됩니다.
0: AS 안 해줍니까?
2: 안 해줍니다.
0: 그렇군요.
2: AS 안 해줍니다.
0: 네. 아니 근데 지금 사실 임신 중에도 아내에게 폭행을 가했잖아요.
2: 이게 신혼여행지에서 그 목을 조르고 뺨을 때렸다는 얘기는 네. 임신을 해갖고 결혼했으니까
1: 그쵸.
2: 임신 중인 아내를 때렸다는 얘기잖아요.
1: 그렇죠. 맞습니다. 네.
0: 너무했다 진짜.
2: 이게 말이 안 되지. 이건.
0: 근데 이건 진짜 이렇게 되면 증거를 갖고 있는 게 중요합니까? 그것도 궁금해요.
1: 그렇죠.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사실 뭐 증거가 이 정도면 뭐 예를 들면 이제 결국에는 부모님들까지 양가 부모님들 대화까지 뭐 이루어졌고 뭐 이런 상황에서 뭐 증거가 하나도 없진 않을 것 같아요.
2: 그러니까요.
1: 경찰도 불렀고
0: 아, 네. 네.
2: 아니 그러니까 꼭 때릴 때의 그 소리라든가 그 네. 동영상이 필요한 게 아니라 네. 사과하는 것만도 녹음을
1: 아,
2: 해놓으면
1: 네,
2: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증거가 될 것 같아요.
1: 네, 네. 정황적인 부분도 이거는 그러니까요. 이제 형사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네. 네, 그런 것도 충분히 증거가 되죠.
0: 근데
1: 네.
0: 이제 뭐 진단서가 있고 없고 몇 주 진단을 받고 이것도 지금 소송에서 아, 중요하게 되는지도 궁금해요.
1: 아무래도 진단서가 있으면 폭행 사실도 명확해지고요.
0: 아, 그리고 서류가 이제, 남으니까.
1: 네, 그리고 형사 사건에서 보면은 단순 폭행과 상해는 또 엄연하게 구분되는 거잖아요.
0: 네.
1: 폭행은 그냥 이렇게 뭐 때리는 뭐 이렇게 신체적인 어떤 유형력 행사를 당한 거. 뭐 내지는 요즘에는 뭐 고성 방가 뭐 고 그런 걸로 뭐 이렇게 청력적인 손상 이렇게
0: 입었다.
1: 충격, 네, 충격을
0: 스트레스를 받았다.
1: 네, 그런 것도 사실은 요새 다 폭행의 범주고 그러니까 신체적 접촉이 없더라도 폭행의 범주에 다 포함해서 판례가 판결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보다는 어쨌든 상해는 조금 더 이제 중대한 어떤 이제 상 우리가 쉽게 말하는 상처가 남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멍이 든다거나 적어도 뭐 멍이 든다거나 이런 어떤 치료가 필요한 행위가 남는 것을 상해라고 하는데 요 경우에는 폭행 같은 경우는 단순히 고소를 취하거나 하면 뭐 죄가 그러니까 처벌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상해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고소한 사람이 취하를 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법에서는 처벌을 하고 네, 결론을 내리고 이제 그 형사 처벌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법 구조가 다르거든요. 조문인데 그 정도로 어쨌든 뭐 기본적인 차이가 있죠. 네. 그래서 아. 가사 사건에서도 진단서를 좀 내시면 아무래도 본인이 받은 폭행 뭐 상해의 피해가 명백해질 뿐만 아니라
2: 네.
1: 그게 또 정도도 이제 또 진단서에는 뭐 몇 주 치료가 필요한 이런 것들이 다 명시가 되니까 네, 그런 부분도 조금 명확해질
2: 그러니까
1: 수가 있죠.
2: 그 임신 중에는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듣고 좋은 것만 먹어라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1: 네.
2: 근데 이런 상태면 굉장히 정신적으로 많이 충격을 받았을
0: 맞아요.
2: 것 같은데
0: 네.
2: 정신과 상담을 한 그 자료도 그런 증거나 진단서가 가능할지.
1: 아, 네, 그럼요. 정신과 상담을 받으시면 또 그런 부분들도 다 증거 자료 내실 수가 있고
2: 네.
1: 또 단순히 뭐 정신과가 아니라고 치더라도
0: 네.
1: 그 상담 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2: 네.
1: 그런 데서 이제 상담 받은 자료 같은 것도 다 증거로 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0: 근데 이제 중간에 장기간에 뭐 무시와 대화 단절 이런 것도 있었다고 했는데
1: 네.
0: 그냥 뭐 때리고 안 때리고 이런 그냥 부부 사이에서 장시간으로 나를 뭐 무시하거나. 뭐 집을 비우거나 대화를 단절한다.
2: 말 안 하는
1: 네.
2: 말 안 하는 남편들 꽤 있거든요.
1: 네, 네.
0: 아내들 중에도 뭐 화나면은
1: 네.
0: 이제 며칠씩 말 안 할 수도
2: 그렇죠.
0: 있잖아요.
1: 네.
0: 이런 것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해요.
1: 그게 이제 혼인 파탄이 났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정도로, 그러니까 뭐 단순히 한번 싸우고 한번
0: 네.
1: 말을 안 한 뭐 이런 정도는
0: 아니지만,
1: 네,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게 계속 지속되고 뭐 부부 생활 동안 뭐 몇 년간 그러신 반복적으로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이고요.
0: 네.
1: 다만 이제 이 가정 폭력 이라든지 하는 것과는 또 정도는 좀 차이는 있겠죠. 당연히 네.
0: 아.
1: 상대방의 책임에 있어서.
2: 근데 아이가 이제 좀 아이를 낳고 아이가 좀 컸는데 아이 앞에서 폭행을 했다.

0: 뭐 이런 경우에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되면 네. 그 면접 교섭권에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1: 근데 이제 뭐 사실 물론 이게 나쁜 행위이고 예. 사실 엄밀하게 형사법적으로 따지면 이거는 아동 학대에도 해당하는 행위거든요.
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2: 네, 네. 아이가 봤잖아요. 봤으니까.
1: 네, 그걸 보게 하는 것 자체가 아동 학대에도 해당할 수 있는 행위인데, 근데 이 부분도 사실은 또 일시적이고 그다음에 또 이 이혼 이후에는 사실은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잖아요. 이분이 또 아이를 뭐 직접적으로 이렇게 뭐 신체적 학대를 하거나 이런 분은 또 아닌 걸로 보이고, 그래서 사실 명백하게 면접교섭을 전적으로 제한하라 이렇게까지는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판결 받는 거는 조금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사실
0: 그런 약한 마음이 네. 그런 약한 마음이 계속 폭행을 하게 만드는 거 아닐까요?
1: 아 근데 사실 이제 예를 들면 뭐 이분은 이제 폭행이지만 부부가 둘이 같이 싸우는 경우도 있거든요.
3: 쌍방으로 때렸다.
1: 쌍방으로 그냥 뭐 때린다기보다는 싸움, 뭐 고성방가 예. 욕설을 하면서 예. 싸우는 건 사실 같이 싸운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아이 앞에서 하는 경우에는 사실 양 부모가 다 이거는 아동학대를 같이 한 거거든요.
0: 그렇죠, 그렇죠.
1: 네, 네. 근데 이제 뭐 그런 경우라 해서 뭐 어떤 그렇다고 영영 이 사람의 부모로서의 뭐 친권
3: 자격을
1: 네, 자격을 박탈하거나 뭐 또 이렇게까지 하기는 쉽지는 않은 부분이 법적으로는 사실 있긴 합니다. 네.
0: 때렸잖아요. 네. 아이 앞에서 엄마를 때렸잖아요.
3: 그러니까 아이도 안 때린다는 보장이 있을까? 저희는 사실 그 생각도 좀 드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계속 만나게 해도 되나? 이런 걱정도 되는
1: 제가
3: 거죠.
1: 제가 이런 말씀은 사실 꼭 드리고 싶은데, 이게 저도 법조인으로서 항상 좀 헷갈리고 어느 선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항상 좀 고민은 많이 있긴 한데요.
3: 네.
1: 근데 예를 들면은 이제 그 당사 어떤 이게 그 기사 같은 걸 보시면 일반 분들은 어떤 사건을 보고 아 이전에 이런 전조가 있었는데 이걸 왜 미리 막지 않고 결국에 나중에 이런 큰 사건이 생기게 만들었냐 굉장히 큰 비난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0: 네. 그렇죠.
1: 근데 사실 법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은 이런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사람을 처벌하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0: 아니죠.
3: 그건 안 된다.
1: 왜냐하면 할 수가 없죠. 그렇게 치면 사실은 뭐 말 안 듣는 저희 아이는 어디 방에 가둬야 되고 뭐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3: 그럼 우리 다 잠재적 네. 그 범죄인데.
1: 네, 잠재적 범죄자인데. 네. 네. 근데 이제 사실 일반적 행동의 자유라는 것도 있고 어쨌든 개인이라는 그 각각의 인격체는 인권이 있잖아요.
3: 네.
1: 근데 그거를 뭐 어떤 예방적인 수단으로 뭘 어떻게 할 수는 없거든요.
3: 그렇게 볼 수는 없다.
1: 네, 네. 그러니까 이분도 물론
3: 요 사안만 봐야 한다.
1: 그렇죠. 그리고 만약 아동 학대를 했다 그러면 뭐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지만 네. 그렇다 해서 그것도 정도에 따라서
0: 때렸잖아요.
1: 아이를 때리진 않았습니다.
3: 그러니까요. 네. 애가 또 너무 어려요. 네. 이 부부 어떻게 됐습니까?
1: 네, 이 부분은 이제 사실 합의를 좀 하셨는데요.
0: 합의를 했어요?
1: 네, 조정을 하셔가지고 네. 네, 끝이 났는데 이 아내분이 어쨌든 남편분의 사실 뭐 두 분이 재산이 아주 많은 그런 네. 경우는 또 아니었고요. 네, 그래서 그 어쨌든간에 이제 혼인 당시에 여자분이 가져온 돈, 네. 그다음에 본인 예금 이런 것들 기여도가 좀 있지 않냐 뭐 이런 걸 주장하셔가지고 한 재산의 40% 정도 결혼이 매우 짧기 때문에 사실 요 정도 기간이시면 뭐 사실 40%를 받는 거는 조금 말이 안 되는 정도의 그런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0: 예.
1: 이제 기존에 가져왔던 돈과 위자료 이런 걸 같이 고려해서 재산의 40% 정도를 여자분이 받으시는 걸로 이렇게 합의를 하고 어쨌든 원만하게 조정.
0: 이건 위자료가 포함된 금액입니까?
1: 네, 포함해서 네 그렇게 합의를 하셨어요.
3: 그래도 남자분이 이혼 안 하겠다고 안 하고 합의를 하셨네요.
1: 네, 사실 뭐
3: 안 한다고 했을 것 같은데.
1: 근데 이제 너무 또 사유가 명백하다 보니까 남자분도 끝까지 그렇게 하기는 조금.
0: 양육권은 누가 가져갔습니까?
1: 양육권은 아내분이 가져갔어요.
3: 당연히.
1: 네, 산.
3: 이렇게 돼도 이제 위자료를 줘야 되잖아요.
1: 아 위자료를 같이 포함해서,
0: 같이. 그러니까 포함해서.
3: 네. 양육비.
0: 양육비를
1: 네. 그쵸 주셔야죠.
0: 네. 양육비는 줘야죠.
3: 이러면 네. 아예 안 만나고. 꾸준하게 양육비 그냥 받을 수도 있어요.
0: 만나긴 만나야 되지 않나요?
1: 네.
3: 어때요?
1: 법적으로는 어쨌든 남자분도 면접교섭을 할 권리는 있으시니까. 네.
0: 근데 만약에 애가 네. 좀 커서 네. 더 이상 아빠를 보지 않겠다라고 네. 하면 어떻게 됩니까?
1: 사실 이제 엄마는 그래도 협조는 열심히 해야 되지만
3: 네.
1: 뭐 정말 아이가 정말 자기 의지로 절대 안 본다. 그러는 경우에 사실 강제할 방법이 없긴 없어요.
0: 제가 아는 사람이 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엄마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1: 절대
0: 이혼을 해서 엄마가 양육권을 가지고 애를 키우는데 애가 아빠를 보지 않겠다고 해요.
1: 네.
0: 그런 집이 몇몇 있거든요. 네. 제 주위에.
1: 맞습니다. 네.
0: 그런 경우는
3: 어떻게 해야 돼?
0: 그거는 못 보는 건가요?
3: 자식은 또 보고 싶을 텐데.
1: 뭐 사실 이제 법적으로는 면접교섭이 이행이 안 될 때는 이행명령이라는 걸 신청을 해가지고 상대방한테 이제 협조를 이제 구하는 뭐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상대방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0: 그러니까 엄마가 그러는 게 아니라 그쵸. 애가 보기 싫다 그러니까 네.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그거는 사실은 법적으로 강제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3: 지금 네. 질문 주신 분이 예. 유책 사유가 있는 사람이 양육권을 가져도 양육비를 줘야 됩니까?
1: 네, 그거는
3: 상관없는
1: 네,
3: 거죠.
1: 유책 사유와는 무관하게.
0: 그렇죠. 아이를 키우는데 쓰라고 주는 돈이지.
3: 그렇죠.
0: 그
3: 나와 그 그렇죠. 남편의 남녀 관계하고는 또 문제가 네. 없는 맞죠. 부분이니까. 맞죠, 맞죠.
1: 네, 그리고 유책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또 애는 양육을 적절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아이 양육권을 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또 필요한 아이의 생존권과 직결된 돈이니까 그건 또 주셔야죠.
0: 그래서 네. 내가 아는 집이 두 집이 있는데 네. 다 남자가 애를 못 봐요.
3: 이건 답이 없네요, 그죠? 네, 마음을 사실, 얻는 수밖에는.
1: 그렇죠. 조금 노력을 뭐 아이한테 이제 좀 어느 정도 크면 뭐 좀 다정한 뭐 그런 문자 보내시면서 조금 마음을 열도록 노력을 하시는 수밖에.
3: 관계 없는데,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네, 수밖에.
1: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저도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봤거든요. 실제로 이제 아이가 정말 원하지 않을 만한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분들도 있지만 네. 또 이제 남자분 입장에서 그 키우는 엄마가 사실 아이한테 뭐 좀 영향을 많이 줬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다. 뭐 이런 또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긴 있어요.
3: 그러니까 사실 아닐 수 없죠.
0: 예. 무슨 얘기를 어떻게 들었는지. 네.
3: 그냥 이제 엄마한테 상처를 줬다. 이것만으로도 사춘기라면 네. 나랑 살아주지도 않고 상처 줬는데 내가 왜 만나?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 아빠들이 너무 착하거든요. 네. 둘 다. 네. 두 집인. 네. 둘 다 네. 너무 착한데 네. 그 착한 애들이 자기 자식을 못 보고 살고 있더라고요.
3: 이게 쉽지 않습니다.
0: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3: 네. 이제 말씀 들어보면 그냥 남녀가 헤어지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관계들이 서로 네. 파괴되는 거기 때문에 진짜 신중함이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요 경우는 좀 적극적으로 이행명령 신청을 하신 다음에 좀 조정 조치라든지 면접교섭 센터를 통해서라도 네. 좀 아이를 보게 해달라고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아니면 진짜 이러다가 영영 단절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3: 그러니까 네. 되게 중요한 문제네요. 아 오늘도 김영덕 변호사님과 함께 저희가 애정의 조건 함께 했습니다. 추석 끝나고 또 만나겠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MBC
2: 라디오 같은 차량도 판매 방식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더 쉽고 현명하게 내 차의 가치를 높이는 선택. 두바이 무역 수출로 고객을 더하고 거래로 감동을 전하는 대한민국 중고차 수출 파트너 검색창에 두바이 모양.
4: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5: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97.5 MBC 라디오.
6: 여러분, 배윤우 이남이의 핫기는 라디오 한번 들어보세요. 알았죠?
7: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디 가지 말고 채널 고정. 배윤우 이남이의 핫기는 라디오.
8: 여러분의 친구 배윤호 이남미의 화개라가 왔단다. 함 들어보이소 좋다이.

0: 속담 퀴즈
1: 알랑가 몰라.
0: 책보다 SNS에 익숙한 요즘 아이들은 어휘력을 키우고 어른들은 아이들의 재치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1: 매주 하나의 속담을 아이들에게 물어보는데요, 아이들이 어떻게 이 속담을 알지 아니면 기상천외한 이야기를 할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맞춰주실 오늘의 속담부터 공개합니다.
0: 네,
1: 맞춰보세요.
0: 어떤 상황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거나 절실함을 느끼는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능동적으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1: 아, 적극적으로 나서서 노력해야 이게 해결이 된다라는 뜻으로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 걸 말합니다.
0: 그렇습니다. 인간은 네. 기본적으로 필요성을 느낄 때 움직이죠.
1: 아,
0: 거기에 적합한 속담이 되겠습니다.
1: 네, 얼마나 급했으면 이걸 이렇게 손으로 하나요, 이걸?
0: 손이요?
1: 삽으로 했나요? 어떻게 팠나 모르겠네. 자, 이 속담입니다. 예.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0: 네.
1: 아, 너무 처절하네요.
0: 유미의
1: 노래가.
0: 사랑은 언제나 목마르다. 그, 물을 안 마셨나 봅니다.
1: 아 그래요? 사랑이 저렇게 처절하고
0: 아이고 막 이런 사랑 안 해도 됩니다.
1: 목마른데 왜 그 때리는 사람하고 결혼을
0: 다른 해? 사람 만나면 됩니다. 목이 마르면.
1: 그러니까 꼭 이런 얘기 할 때만 왜 사투리 써요?
0: 사람이 많아요. 이게 다 집착이라.
1: 이상한 사람이야.
2: 죄송합니다.
1: 왜 사투리 할 때는
2: 그만큼 이제 간절해지면 제가 저절로 네. 사투리가 나오네요. 예.
0: 자, 많은 분들이 이 힌트를 듣고 정답을 남겨주셨습니다. 예.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1: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가 정답이었는데
0: 네.
1: 우물 관련된 속담이 또 있네요.
0: 아 그러니까요.
1: 우물에서 숭늉 찾는다.
0: 맞아요, 맞아요.

0: 속담도 있네요.
1: 아까 그 맞는 사건을 아. 보시고 사랑에 목이 말라 구정물을 드셨네요.
0: 목마르다고 구정물 드셨네요.
1: 절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 정답 남겨주신 분 선물 드리겠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은요 0261번님께 선물 갑니다. 축하합니다.
0: 한참 생각하셨다고 하셨는데
1: 네. 네,
0: 정답을 맞추셨습니다.
1: 아, 잘 맞춰주셨습니다.
0: 자, 그러면
1: 네.
0: 우리 아이들은 과연 이 속담을 어떻게 알고 있을지 자 들어보겠습니다.
2: 목마른 사람이 죽다. 목마른 사람이 수돗물을 먹는다. 목마른 사람이 없다. 목마른 사람이 쓰여지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먹다. 목마른 사람이 식사하다. 목마른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고 다 먹는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먹다.
0: 네, 목마른 아~ 사람이 물을 마시겠죠, 당연히.
1: 그렇죠. 자기들은 이제 목마를 때 뭘 마시는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0: 목마른 사람이 쉬를 싸면 더 목마를까요?
1: 아, 수분이 많이 부족하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예. 목마른 사람이 예. 음료수를 마실 수도 있는데 그런 얘기는 안 나오네요. 그죠? 아이들이라면 좀 뭐
0: 왜 그러냐면요.
1: 우유나 다른 거 얘기 나올 것 같은데.
0: 엄마들이 음료수 못 먹게 해서 그래요.
1: 아, 액상과당 때문에.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준비되어 있을지 여러분 초등학교 눈높이로 맞춰보세요.
2: 목마른 사람이 주스를 먹다. 목마른 사람이 빨리 뛰어가서 물을 마신다.
3: 목마른 사람이 목에 불이 난다.
4: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먹는다.
5: 목마른 사람이 원숭이를 꿀꺽 집어 삼켰다.
6: 목마른 사람 편의점 간다.
7: 목마른 사람이 운다.
8: 목마른 사람이 엄마를 부른다.
9: 목마른 사람이
0: 저학년입니다.
1: 아주 어립니다.
0: 아주 어립니다.
1: 목마른 사람이
0: 예.
1: 자 약간 취한 것 같죠. 목마른 사람이 어린 친구들은 이런 목소리가 나더라고요.
0: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아니 어린애한테 취했다니.
1: 아니 귀여움에 취했다는 거죠. 급하게 포장했습니다. 예.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목마른 사람이 땡땡땡 초등학생들은 뭐라고 생각할지 지금 들어본 걸 다 기억하셨다가 여러분 정답 남겨주시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0: 힌트곡이
1: 네.
0: 양희은 씨의 노래네요.
1: 아 그러네요. 김나영 씨의 집을 얘기했다고 했어요.
0: 예. 양희은 씨하고 바버레츠가 같이 부른답니다.
1: 나영인의 냉장고가 힌트곡인데요. 샵 2848번으로 목마른 사람이 땡땡땡 지금 정답 주세요.

솔직히 사람은 아침밥을 먹어야 속이 든든한 거야. 먹고 또 자더라도 일단 먹자. 어? 아침 먹자.

0: 먹고 또 자더라도 일단 아침부터 먹자.
1: 어, 알았어.
2: 넌 이름이 뭐니? 이렇게 부르시는 양희은 씨의 네. 노래라고 힌트곡이 양희은 씨 노래라고 했더니
1: 아하.
2: 아침 이슬이라고 보내신 분이 계세요?
1: 목마른 사람이 이슬을 먹는군요. 예. 자, 목이 마르면 밥 먹는다라는 문자도 왔습니다. 3739번님. 아. 자, 그리고 0735번님은
2: 목마른 사람이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신다.
1: 아, 목마른 사람이 냉장고를 연다라고 또 보내주신 분도 있고요. 0050번님.
2: 우물 판다라고 보내신 분.
1: 아, 그러니까요. 냉장고에 물 마시러 간다. 9837번님. 자, 그리고 냉장고 문을 열어본다. 아이 목소리 귀여워요. 라고 또 보내주신 분도 있습니다.
2: 그러니까.
1: 자, 예. 그리고 목마른 사람이 냉장고 문을 열어서 물을 먹는다.
2: 왜 물이 꼭 냉장고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1: 이 집이 시원한 물을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2: 아니, 정수기에서 물을 빼먹을 수도 있고.
1: 아, 목마른 사람이 정수기를 누른다도 되겠네요.
2: 그러니까 찬물을 싫어하는 사람은 그냥 물을 마실 수도 있잖아요.
1: 아, 아이들 목소리가 귀여워서 제가 취하는 것 같아요. 라고 3256번님도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정답은 무엇일지 들어보겠습니다.
3: 목마른 사람이 냉장고를 연다.
1: 아,
2: 냉장고를 연다가 정답이었습니다.
1: 그러니까 이 친구는 냉장고를 열어서 물 먹는 데까지는 못 갔습니다.
2: 냉장고를
1: 문만 열었어요.
2: 냉장고를 열어서 물을 마실지 주스를 마실지
1: 알 수 없죠.
2: 그건 모르는 겁니다.
1: 네, 정답 보내주신 0050번님께 선물 갑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정확하게 냉장고 문을 연다 맞춰주셨습니다.
2: 냉장고를 열어서 이슬을 마신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마실 수 있죠.
1: 아, 그렇죠, 그렇죠.
2: 예, 냉장고 안에는 항상 이슬이 들어있는 집이 있습니다.
1: 네. 그래도 저는 제일 귀여운 오답은 목이 마르면 밥을 먹는다.
2: 저는 냉장고, 아니, 냉장고가 아니라 편의점 간다.
1: 아, 이것도 귀엽더라고요.
2: 네, 편의점. 요즘 애들은 다 편의점 가면 뭐든 다
1: 그렇겠네요, 그렇겠네요. 네. 자, 알랑가 몰라 저희가 함께 진행해봤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4: 손녀딸을 위해서 어떤 선물을 준비하셨나요?
5: 선물은 무슨 선물이요? 확결한 듯그 문자 보내서 받아.
4: 어? 샵 2848 말이에요? 어디 보자. 현관문 번호키 파격할인 울산 부자열쇠에서 디지털 도어락 설치권, 족발이 맛있는 집 더만족에서 식사권, 무고동 숙성한우 전문점 토우에서 식사권, 경주 보블로 가든이 아름다운 로스터리 카페, 수제 케이크 전문점 엘가든에서 음료권, 울산의 별빛과 야경을 커피에 담다 성안동 골든드랍 커피앤베이커리에서 음료권도 있네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할아버지.
5: 뭐 이렇게 선물이 많아?
4: 진짜 최고다.
5: 장발장이 훔쳐간 빵으로 유명한 바게트 왕자 슈크림 공주에서 주전 몽돌 쿠키 세트, 제주도에 안 가도 울산에서 고등어회를 즐긴다 읍내 해물전빵 명촌점에서 식사권,
4: 와우!
5: 소중하게 간직해야 할 순간 사진의 명가 마틸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바쁜 하루 속 나만의 쉼이 필요할 때 도심 속 여유로운 휴식공간 애스틴 호텔에서 1일 주중 숙박권,
4: 끝난 줄 알았쥬? 공공기관 판촉물 그린 기프트에서 레디앤반전 립스틱 세트, 신선한 재료와 깔끔한 분위기에서 호텔식 중식을 저렴하게 대성 스카이렉스 뒤편 중식당 청월에서 식사권, 아름답고 건강한 손끝 케어의 시작 신정동 네일제이에서 네일아트 케어 이용권, 성안동 농협사거리 좋은 재료만 고집하는 365 식욕식당에서 한우갈비탕 식사권, 범서온천에서 이용권, 하늘에서 느끼는 감동과 전율 울산 페러파크에서 패러글라이딩 체험권을 드린대요. 너무 좋다.
5: 가족보다 화개라가 낫네.
4: 진짜네.
6: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7: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6: 환인제약.
8: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9: 디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탄탄 방수.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1: 네, 확개는 라디오. 오늘 알랑가 몰라 목마른 사람이 우물 찾는다. 우물 판다.
2: 뭐라는 거야?
1: 지금 어디 갔다 왔어요? 헷갈렸어요.
2: 어디 갔다
1: 왔어요? 숙룡하고 헷갈려가지고요. 예, 요거 알랑가 몰라로 함께해봤습니다. 예. 네, 많은 분들이 또 문자 주시면서 아 소개팅 해준 부부 있었잖아요.
2: 예예예. 예, 예.
1: 아 그 두 분이 이번 명절에 인사 가신대요.
2: 벌써?
1: 어 대단하다.
2: 벌써?
1: 아주 그냥 열심히 추진하고 계십니다. 본인을 추진위원회장이라고 임명해 주셨습니다. 스스로 너무 좋은 소식이네요. 결혼에 꼴이 날 수 있기를 저희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6551번님
2: 오늘 퀴즈 내드렸는데. 아이 목소리가 너무 귀엽다고.
1: 네 맞아요.
2: 그런 문자가 너무 많이 왔습니다.
1: 아 그래서 이런 귀여운 아이들 목소리 잊지 마시라고 그렇습니다. 8273번님의 신청곡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2: 백지영 이명웅의 목소리로 네. 잊지 말아요 들으면서 저희들은 물러갑니다.
1: 내일 2시 20분에 돌아옵니다.
2: 안녕히 계세요.
1: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삼호동에서 20년 넘게 꽃집을 운영하고 있는 서은영입니다. 꽃집을 찾아주시는 분들에게는 아름다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꽃을 찾는 이유는 누군가에게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죠. 꽃을 고르는 분들을 보고 있으면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어쩌면 훨씬 더 행복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받는 분의 감동도 크겠지만 건네는 분의 행복 또한 결코 작지 않으니까요. 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따뜻한 미소와 다정한 목소리 그리고 작은 친절을 선물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하루가 기분 좋은 꽃향기로 가득하길 응원합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 위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9월 18일 오픈 1호 5일 8454 동원개발.
1: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2: 많이 힘들었지. 잘 모셨고?
3: 잘 모셨어.
2: 어디로?
3: 덕원사 추모관이라고.
2: 아, 성안동에? 참 잘 모셨네. 가까우니 언제든 가볼 수 있고.
3: 시설도 너무 잘해놔서 마음이 놓여.
2: 가까운 곳이 곧 명당입니다. 검색창에 덕원사 추모관.
4: 바다가 품은 무한한 가능성은 청년의 무대가 되고 해양산업의 성장은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세계로 향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대한민국 첫 번째 해양수도 부산 울산 경남에서 시작됩니다.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5: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6: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5: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7: MBC 4시 뉴스입니다. 심의삼 내란에 가담한 당시 군 사령관들에 대한 1심 법원 판결이 오늘 나왔습니다. 여인영 방첩 사령관에겐 징역 18년이 선고됐고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징역 15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12년,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10년,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겐 9년이 선고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실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법원이 공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3부는 오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에 대해 내란특검법이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평양 무인기 작전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을 인지했다는 특검 주장에 대해 해당 작전과 범행 주체가 완전히 다르고 피해자들이 공범 관계에 있지도 않아 접촉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유희동 국토위원장은 오늘 오후 전체 회의에서 청문 경과 보고서와 관련해 국토교통 분야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현장 경험 및 전문성을 바탕으로 장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는 적격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통령과 인연을 통한 초고속 승진 인사로 소신대로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며 후보자가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정책의 실패 사례를 볼 때 역량이 부족하다는 부적격 의견도 함께 반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성수 신임 대법관이 오늘 취임하면서 사법부가 흔들림 없이 재판 독립의 원칙을 지키며 책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음을 국민들이 느끼고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신임 대법관은 취임식에서 재판 지연 해소와 절차적 기본권 보장에 힘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취임하는 첫 대법관인 김 대법관은 지난 7일 퇴임한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됐으며 오경미, 권영준, 박영재 대법관과 함께 소부 2부에서 재판 업무를 맡습니다. 영산강 유역의 군사 요충지였던 전라남도 나주 금성산에서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화약무기로 추정되는 화통이 발견됐습니다. 조선 세종대에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황자화통은 화약을 사용해 화살이나 탄화를 쏘아 내보내는 무기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8도, 대전 17도 등 전국이 12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9도, 광주 30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30도로 분포하겠습니다. 현재 동해상과 남해 동부 해상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어 바다의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30도입니다. 이휘준이었습니다. MBC 4시 뉴스를 마칩니다.
8: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네덜란드 연구진이 실험을 해봤답니다. 한쪽 그룹은 대학 교수로 산다는 것에 대해 글을 쓰게 했고 다른 그룹은 그냥 노는 것에 대해 쓰게 했죠. 이어서 어려운 문제를 풀게 했더니 교수를 상상했던 그룹이 더 잘 맞히더라. 이런 실험도 있습니다. 건망증이나 주름 등 노인과 관련된 단어를 본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쪽보다 시험장을 더 천천히 걸어나왔고 기다리다, 참을성 있는 같은 단어를 본 쪽이 더 실험을 오래 잘 견디더라. 뭐든지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말, 괜히 생긴 게 아니네요.
9: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요즘 즐겨 먹는 술이야? 당연히 태아르죠. 턱 쓰는데 깔끔하게까지 자꾸 찾게 돼요.
1: 퇴근길엔 늘 태아르와 함께하죠.
0: 세대는 달라도 취향은 명품 태아르로 통하니까.
1: 정성으로 빚어 전통을 담은 살아있는 생막걸리 울산 탁주 태아르.
2: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3: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0: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1: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0: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1: 아, 이제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될 때가 됐습니다. 네. 올해 추석 연휴 고속도로 혼잡 예상 시간.
0: 일단 막힌다는 건 뭐 다 아시니까 기본으로 깔고 가고요. 예. 귀성길부터 시작할까요?
1: 귀성길의 경우는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는 날짜가 연휴 첫날 24일입니다. 네. 오전. 최대 소요 예상 시간 서울에서 부산까지 10시간 30분.
0: 아, 하루의 절반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죠?
1: 어쨌든 가긴 갑니다.
0: 서울에서 목포는 어떨까요?
1: 목포는 10시간 45분.
0: 아하. 그럼 반대로 귀경길은요?
1: 귀경길은 추석 당일 오후가 가장 막힐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때요? 문천식 씨가 예상하는 시간 얼마?
0: 막 7시간?
1: 9시간. 목포에서 서울까지는 7시간 40분.
0: 예. 그렇군요. 다른 해에 비해서 좀 올해 연휴가 좀 짧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래서 다른 때보다 조급해지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1: 아무래도 그렇죠.
0: 왠지 고향에 갔다가도 서울에 올라야 될 것 같은.
1: 그렇죠. 그리고 피곤함을 느끼는 체감도가 연휴가 길었을 때보다는 혹시 훨씬 더하지 않을까.
0: 그래서요, 전문가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번 추석에 가장 하지 말아야 할 게 방문 일정 강요래요.
1: 아.
0: 너희 왜 오늘 안 내려오니? 왜 내일 오는 거야? 이런 거.
1: 아.
0: 왜 벌써 가니? 뭐 있니?
1: 네, 그럼 쫄린다. 듣기만 해도 쫄린다.
0: 그렇죠?
1: 가장 모범답안은 뭐예요?
0: 너희 일정에 맞춰 움직여라.
1: 야, 그 좋은 말이긴 한데 네. 사실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와 오자마자 와 갈 거 생각하고 이러면 좀 약간 네. 섭섭하더라고요.
0: 아무래도 오빠가, 그렇죠.
1: 네. 저희 오빠가 딱 T인데 네. F가 1도 없어요.
0: 아 진짜.
1: 밥 먹고 나면 벌써부터 엉덩이 들썩들썩 거려요. 아, 차 막힐 텐데. 그럼 되게 빈정상해요.
0: 아.
1: 엄마는 괜찮다는데 난 내가 왜 이렇게 빈정이상하지?
0: 그럴 수 있죠. 온 김에 좀 같이 있어주면 좋은데.
1: 그러니까 오고 가고의 마음이 다 다르니까 사실. 네. 아 추석도 동상이몽인가?
0: 다행히도 뭐 저는 부모님도 서울, 처갓집도 남양주 이래서 가깝거든요 비교적.
1: 네. 조금 방문해야 되는 본가가 먼 곳에 있는 분들은 지금부터 쉬호흡하시고 정신적 안정을 위해서 뭔가를 하세요.
0: 그러게요.
1: 그날 짜증 예상되오니 지금부터 예, 마음을 정화시키는 네. 작업을 하시길 바랍니다.
0: 맞습니다. 자 월요일 첫 곡은요.
1: Easy come, easy go.
0: 러블링입니다.

0: 네, 월요일 첫 곡 러브홀릭의 Easy Come Easy Go. 서정서님, 그래서 그런가요? 오늘 오전에 벽지 용미리로 미리 성묘를 다녀왔는데요. 평일 월요일인데도 많은 분들이 성묘를 오셨더라고요.
1: 그래 진짜 이렇게 미리미리 그 전주가 지난주가 또 차는 제일 막혔고 오늘은 또 오히려 차가 안 막히더라고요. 시내가. 네. 그러니까 미리 먼저 인사드리고 뭔가 이렇게 할도리를 하고 본래 우리가 추석 명절엔 좀 떠나시는 분들이 꽤 계신
0: 점점
1: 것 같아요.
0: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1: 역 귀성길도 만만치 않아요 하시면서 0805님이 전에는 대구에서 서울까지 3시간 30분이면 충분했거든요. 네. 지금은 5시간입니다. 와. 그래서 저는 새벽 일찍 움직여요. 추석 드라이버들 화이팅! 하셨어요. 아,
0: 새벽 일찍이 방법이죠. 그죠?
1: 그렇죠. 그래도 네. 비교적 일찍 출발하자 해도 네. 새벽 일찍은 쉽진 않거든요.
0: 맞아요. 네. 네.
1: 그래요. 진짜 추석 드라이버들 화이팅 하십시오. 저희가 또 추석 연휴에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 네. 지금은 라디오 시대 MBC 라디오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9387님. 이번 추석은 비교적 한가합니다. 딸이 임신 초기라서 장거리는 무리일 것 같아서 다음에 만나자고 했어요.
1: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또 배려해 주시니까.
0: 그렇죠.
1: 네, 지금 추석을 앞두고 여기저기 여러분이 사연을 또 보내주시는데 그 벌써부터 추석 명절의 표정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네. 한편으론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나 추석 명절에 이렇게 좀 들뜰 수 있고 다른 날과 다른 좀 뭔가 설렘을 느낄 수 있을까?
0: 네.
1: 그렇죠?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이런 어떤 가족들이.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추석을 즐기는 걸
0: 맞아요.
1: 우리가 누려보아요.
0: 예.
1: 언젠간 이 날이 우리가 즐길 수 없는 날이 될 수도 있어요.
0: 맞아요. 오늘은요 추석도 앞두고 또 이 계절에 딱 어울리는 목소리의 주인공을 모셔보려고요.
1: 네.
0: 성시경 씨랑 최근에 함께 부른 이별 여행으로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는 가수 원미연 씨를 모시겠습니다.
1: 네. 네. 가수 원미연 씨와 함께하는 지금은 원미연 시대 3부부터 함께할게요. 지금은 라디오 시대 문자 샵 8001번입니다.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고요.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 추가돼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0: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유니베라.
1: 음주 후엔 티맵 대리.
0: 샘표 식품 주식
1: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0: 주식회사 올데이프레쉬
1: 우리 ENL 하루틴
0: 안터지는 맥스보탄
1: 성원에드피아
0: 당진시청
1: 백조싱크
0: 브람스 안마의자
1: 키움증권
0: SK케미칼
1: 경기도청
0: 올품
1: IS동서
0: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1: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1: 안녕하세요.
0: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0: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 완전 좋아요.
0: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2: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3: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4: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5: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6: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7: 네.
6: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7: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6: 맥스 안 터져요.
8: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6: 맥스 안 터져요.
9: MBC 지금은 라디오 시대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는 지난 30년 동안 병마와 어려움 속에서도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이웃들의 삶의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10: 그리고 그 곁에는 라디오 너머로 전해지는 이웃들의 이야기를 내 가족일처럼 마음에 담고 응답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이 계셨습니다.
9: 누군가의 절박한 하루에 귀 기울이고 그 이야기의 끝이 기적과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마음과 정성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청취자 여러분의 사랑은 수많은 이웃들의 삶에 희망을 만들어냈습니다.
10: 평범한 일상의 꿈이었던 이들에게 소중한 오늘을 선물하고 다시 일어서서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9: 30년의 진심 어린 동행, 그리고 앞으로 이어갈 희망의 이야기를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10: 나눔이 필요한 곳에 희망을 전하며 더 따뜻한 내일을 만들어가는 사랑의 열매.
9: MBC 지금은 라디오 시대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는 사랑의 열매가 함께합니다.
11: 지금은 라디오 시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12: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13: 제목 네가 처음이야. 부산에서 익명을 요청하신 분의 사연입니다. 지라시 대표 가명 김정희님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30만 원 상당의 상품 보내드리고 10만 원 상당의 상품을 추가로 받는 주간 베스트 후보, 200만 원 상당의 상품 받는 월간 베스트 후보 되셨습니다.
14: 네, 안녕하세요. 정선아 씨, 문천식 씨.
13: 안녕하세요.
14: 네, 저는 키 192cm.
13: 와우.
14: 몸무게도 세 자릿수 육박하는 어딜 가나 덩치와 험한 인상으로 주변을 압도하는 남자입니다. 오죽하면 술집에서 분위기 이상해진다 싶으면 친구들이 저를 불러요.
15: 어, 정야! 여기야, 여기. 얘가 내 친구예요. 야, 어딜 도망가!
14: 네, 뭐 이렇게 쓰이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네. 이런 제가 소개팅을 하게 됐는데요. 상대가 유치원 교사. 처음에 나긋나긋 귀여운 말투에 아, 역시 유치원 선생님답다라고 생각했습니다.
16: 제가 냅킨으로 종이배 접어줄까요?
14: 네? 갑자기요?
16: 서로 어색할 때는 어디 사냐, 취미가 뭐냐, 뭐 그런 거 묻는 것보다 종이접기 하면서 친해지는 게 더 좋거든요. 친해지면 궁금한 것도 더 많아지고요.
14: 아, 예, 뭐 그렇겠네요. 예.
16: 그러면 저를 따라 접어보세요.
14: 그 모습이 좀 예뻐 보여서 저 애프터를 신청했고 우리는 정식으로 사귄 사이가 됐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이제 길거리에서 큰 말다툼이 일어난 적이 있었죠. 평소 자존심이 세고 욱하는 성격이었던 저는 연애 초 기선을 제압해야겠다는 못된 심보로 잔뜩 인상을 썼습니다.
16: 자기 지금 길 한복판에서 나한테 화내는 거야?
14: 화 안 나게 생겼어? 어? 내가 그랬지. 내가 친구를 만나든 술을 마시든 잔소리하지 말라고. 190 넘는 거구로 아내를 내려다보며 어? 그 일부러 목에 핏대 막 더 세우고
13: 오.
14: 거친 목소리로 윽박지르듯 강하게 말했습니다. 나 지금 진짜 화났어. 어? 장난하는 거 아니니까 내 얼굴 똑바로 봐. 보통 이 정도로 제가 정색을 하면 웬만한 남자들도 기가 죽고 여자들은 막 울면서 최악의 상황에 이별 통보까지 하는데요. 근데 어? 아니, 저 아내는 제 눈을 가만히 응시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두 손으로 턱에 꽃받침을 하고선 눈을 크게 뜨더니 하이톤으로
17: 오구오구 우리 정이가 지금 많이 화가 났죠요? 오구 속상했죠요?
14: 뭐야 지금 나 놀려?
17: 놀림 받는 기분이었죠요? 그래서 마음이 아팠죠요?
14: 뭐하는 거야?
17: 뭐하는 건지 몰라서 힘들었죠요?
14: 아 그런 게 아니잖아.
17: 오구오구 요리요리 입술이 이따만큼 나와가지고 웅변대에 나온 어린이처럼 씩씩하게 말하네. 아이고 속상해라. 많이 속상했죠요?
14: 이 여자 뭐지? 순간 제 뇌가 완전히 정지됐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제가 당황해서 동공지진을 일으키고 있으니까 아내는 한술 더 떴습니다. 제 소뚜껑만한 손을 한 손으로 포개어 잡더니 검지손가락으로 제 미간을 꾹 누르며 조곤조곤 말했어요.
17: 여기에 번개 표시 찌릿찌릿하면 어떤 얼굴이 되나요?
14: 미운 얼굴?
17: 딩동댕! 오구오구 우리 정이 잘 알고 있네요. 자, 속상했던 마음 예쁘게 예쁘게 풀고 내 눈 보고 예쁘게 얘기해볼까요? 눈 예쁘게 떠야지? 예쁜 눈?
14: 힛!
17: 그렇지! 자, 앞으로도 미운 눈 하면 사람들이 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쁜 눈이 되도록 노력해볼까? 할 수 있죠?
14: 네.
17: 어이구, 대답도 잘해요, 우리 정이는.
14: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흐르면서
13: 뭐지?
14: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13: 오.
14: 아 왜냐면 지금껏 살면서 저한테 이렇게 대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거든요.
13: 없지 없지.
14: 다들 제 겉모습만 보고 무섭다 아니면 피하고 막 이랬는데 이 여자는 제 카리스마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다 못해서 저를 귀한 반려동물 취급을 하더라고요. 저는 생각했죠. 뭐 나한테 우쭈쭈를 시전한 여자는 네가 처음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반항심은 그냥 묘한 카타르시스와 함께 아내의 엄청난 포스에 완전히 압도당해버렸습니다. 결국 저는 험악해진 그 표정을 싹 풀고 유치원생처럼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앞으로는 이쁘게 얘기할게요.
17: 아이고 이뻐라 반성했죠요? 그래요 앞으로는 아무리 화가 나도 공공장소에서 목소리 크게 내면 안 되는 거예요.
14: 네 그날 이후로 전 아내가 우리 정이 하고 부르기만 하면 아무리 화가 나도 이상하게 화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화를 내봤자 돌아오는 건 애기 취급이었거든요.
17: 어구 우리 정이 화났네. 그 무서워라. 호랑이가 어흥하는 거 봤죠요? 그래서 호랑이 흉내내는 거예요. 어흥 아이무쳐 아이무쳐 그만해요. 화 풀고 코 풀자. 내가 도와줄게. 흥
14: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조련을 당해서 마침내 우리는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연애와 결혼은 또 다르잖아요. 결혼 생활은 그야말로 기선제압이 생명. 그래서 제가 또 신혼초에 이 집 어떤 권력자가 되려고 일부러 술도 자주 마시고 막 늦게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13: 또 늦었네. 10시에 들어온다고 하고선
14: 술 안 마셔봤어? 술을 마시다 보면 시간 관념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들어오기로 한 시간마다 좀 늦게 올 수도 있는 거지. 그거 하나 이해 못해.
13: 김정희
14: 내 이름 그런 식으로 부르지 마. 이제 안 통해. 그 뭐 연애 때나 통하는 거지 말이야. 나 어엿한 자기 남편이야.
13: 뚝. 김정희 그만해야지.
14: 뭐가 뚝이야. 내가 애야. 도대체 나를 몇 살로 취급하는 거야.
13: 김정희 목소리 높이지 않아요.
14: 내 목소리 내가 크게 낸다는데 무슨 상관이야.
13: 정희가 왜 큰 소리 내고 있을까. 친구 상철이가 시켰을까.
14: 뭐 됐고 나 지금 나가서 한 잔 더 할 거야. 열받네 진짜. 새벽에 들어올 거니까 먼저 자. 근데 그때였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13: 기다려.
14: 뭐?
13: 이리 와서 앉아. 잘못했다고 말하면 나가게 해줄 거야.
14: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러면서 아내는 제 두 팔을 잡고 놔주질 않았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연애 때 봤던 그 유치원 선생님의 상냥함 대신 오은영 박사님 같은 단호함이 느껴졌거든요.
13: 안 되겠네. 계속 이렇게 고집 피울 거면 화 가라앉히는 동안 생각하는 식탁 의자에 앉아 있어요.
14: 어?
13: 얼른. 내가 얘기했어요. 지금 안 앉으면 우리는 평생 만날 수 없는 거예요.
14: 또 그럴 생각 없으니까 제가. 그래서
17: 진짜.
14: 예, 생각하는 식탁 의자에 앉아 있다가 못 나갔어요. 그리고 그날 예, 그 의자에서 난 영원히 아내를 이길 수 없겠구나 이거 깨달았습니다. 현재 아내는 무려 20년 넘는 짬밥을 자랑하는 베테랑 유치원 교사고요.
13: 못 이기지.
14: 저는 결혼 벌써 이제 한 10년째 돼갑니다. 강산이 변한다는 10년 동안 저는 여전히 아내 손바닥 안에서 가장 말 잘 듣는 정의 어린이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겉모습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최부지였던 저를 최고의 남편이자 아빠로 길들여준 나의 아내. 나한테 이러는 여자는 자기가 처음이었고 내 평생에도 자기밖에 없어. 앞으로 20년 30년도 조련당해줄게. 사랑한다.
13: 정이 쓰레기 버리고 와야지.
14: 예.
10: 야, 천생연분이네.
13: 아, 너무 귀엽다. 생각하는 식탁의자.
10: 진짜. 아니, 헤라클라스처럼 덩치 큰 남자가 유치원사장님한테 잡혀가지고.
13: 근데 원래 이런 경우 꽤 있던데. 0689님도 어머, 저희 신랑인가요? 왜 저희 집 얘기가 나올까요? 하하하하. 이렇게 네. 동의해 주셨어요. 근데 진짜 보면 덩치 큰데 좀 부인 앞에서 무장해제되고 마음 열해지고 막.
10: 너무 보기 좋은데요, 저는?
13: 근데 진짜 사랑하니까 그렇게 조련당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10: 네.
13: 그럴 생각은 없다 그러잖아. 헤어질 생각 없으니까 생각하는 의자에 앉아있지.
10: 그렇죠. 영원히 못 만나는 거야 그랬더니 그럴 생각 없어요.
13: 근데 유치원

0: 교사 하시면 어쩔 수 없이 그 말투가 완전 베이기 때문에 집안에서도 거의 그분들은 톤이 다 그래요.
1: 그쵸.
0: 제 친구도 지금 부원장인데 이제 원장 됐겠다 나이가 있으니까.
1: 그쵸, 그쵸. 예.
0: 근데 계속 어린애한테 얘기하듯 얘기해요. 설명하듯이 얘기하고. 그리고 물어보잖아 애들한테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1: 네.
0: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1: 그렇죠.
0: 우리한테도 그래.
1: 참 지혜로운 아내를 만나신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아이한테 다루듯이 뭐 하면 나 귀여워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받아들이세요.
1: 너무 좋습니다. 고경 씨 노래 들을까요?
0: 처음이었어요.

0: 울산 시민의 버스로 함께해온 57년 삶의 희노애락을 나눈 한 잔의 추억들. 오늘도 태화루는 울산 시민들과 함께 익어갑니다. 전통과 세대를 잇다. 깊고 풍부한 맛을 빚다.
1: 울산 시민 행복주는 울산 닭주 태화루.
2: 김 사장, 사업은 좀 어때?
3: 요즘 그렇죠 뭐.
2: 어허, 울산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모르나? 창업 경영 교육, 1대1 컨설팅, 사업장 시설 교체 비용까지 지원한다고.
3: 당장 가요. 아, 어디라고요?
2: 검색창에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4: 1. 총 1만 세대 이상 울산에 빛날 에일린의 뜰.
3: 5.
4: 오래도록 울산을 대표할 압도적 스케일.
3: 2.
4: 이제 남구를 이끌어갈 프리미엄 라이프.
3: 1.
4: 1521 1521세대 랜드마크 대단지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
5: 견본주택 개관 중. IS동서.
6: 의학계열 및 스카이 지망생을 위한 울산 대성학원이 현 중위부터 고위까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겨울방학 윈터스쿨 지망생을 모집합니다. 공부하는 방법과 습관부터 확실히 잡아드리겠습니다. 꿈이 있다면 도전하십시오. 울산 대성학원 이현우 원장입니다.
7: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8: 고수익에 원금보장?
7: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9: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10: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11: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인성바이오에서 비타민 무기질,
10: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세트,
11: 브랜드 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기념타올,
10: 든든한 아침식사 서울 마님중에서 간편식 세트,
11: 보헤미안 박이추커피에서 원두커피 세트,
10: 대한민국 한우의 새기준 꾸석지 돌판 한우 상품권,
11: 100년 가게 떡집 원주 오복떡 본가에서 영양찰떡 세트를 드립니다.

0: 세상 사는 이야기.
1: 나 이제 쪄 화났어. 내 얼굴 똑바로 봐.
2: 어구구 리정이 화났죠요.
1: 뭐? 지금 나 놀려?
2: 놀림받는 기분이었죠요. 그래서 마음이 아팠죠요.
1: 아 그런 게 아니잖아.
2: 그런 게 아니었죠요.
1: 이 여자 뭐지?
0: 네, 방금 들으신 웃음 편지였죠.
1: 네.
0: 그렇죠. 왜 우리가 살다 보면 나를 이상하게 제압하는 사람 만나게 돼요. 이 사람 앞에만 가면 이상하게 말을 잘 듣게 되고 왜 압도당하고 그쵸? 내가 네. 고집 못 부리게 된다.
1: 맞아요.
0: 이 뭐 부인이 또 그런 경우겠죠?
1: 네, 이상하게 와이프 앞에 가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0: 점점 더 그렇겠죠?
1: 그렇게 되겠죠.
0: 엄마보다 더 무서운.
1: 지금 그래도 일이나 하지. 제 언젠가 일이 끊기면 또 더 그렇죠.
0: 숨 쉬는 것만으로도.
1: 예. 네.
0: 자, 오늘 주제는 이걸로 갑니다.
1: 나를 잘 다루는 사람. 예.
0: 있어요. 나를 잘 조련한 사람. 내 그렇죠. 약한 부분을 잘 알아서 나를 정말 희한하게 잘 다뤄. 이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 혹은 이 사람 앞에만 가면 마음이 약해지고 무장해제가 된다.
1: 그렇죠. 뭐. 다 고백하고 싶다.
0: 네, 그렇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도 나이는 어린데 저 그 개인 채널 너튜브 예. 수빈이라는 촬영 감독이 되게 단호해요. 배구 선수 출신이라 키가 170이 넘는데 생글생글 웃는데 되게 압도적인 강한 그 에너지가 있어요.
1: 그래요?
0: 언니 이거 들어보실까요? 그러면 하기 싫어 그러다 그럴까? 언니 여기서부터 저희까지 좀 걸어가실까요? 그럴까?
1: 이상하게 그럴 때는 있어요.
0: 희한하게 몇 명 있어도 조련이 돼. 나이도 어려요. 28인가 밖에 안 되는데.
1: 얘들 우리 뭐 6학년 아빠들 7학년 우리 어르신들도 와이프나 자신 말은 절대 안 듣는데 4살 손녀가
3: 아버지 얼음땡 얼음땡하자.
2: 얼음땡할까? 그래 아유 관절이 삭신이 다 쑤셔도 내가 얼음땡을 해야지.
1: 하지
0: 이렇게 그런 돼. 거. 예. 천하 무적의 존재가 있습니다.
1: 있습니다.
0: 뭐 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애교를 되게 잘 부린다든지
1: 또는 선물을 잘 사온다든지
0: 그래서 화가 났더라도 갑자기 네. 바로 무장해제 돼버리는
1: 다 보내주세요. 네,
0: 나를 잘 조련하는 사람에 대한 에피소드
1: 문자 샵 8001번입니다.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스마트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0: 문자 소개되시면 실비 김치 보내드리고 전화 연결까지 되시면 문어크림 얹을까요?
1: 문자 주신 동안 노래 들을까요?
0: 일기예보입니다. 인형의 꿈.

0: 오늘 취입니다. 나를 잘 다루는 사람 5319님. 예, 아내가 군인입니다. 예, 그냥 군복 입고 퇴근하는 모습만 보면 자동으로 제 몸과 마음이 조련됩니다.
1: 그냥 아내가 군인입니다 해서 끝난 거 아니에요?
0: 끝난 거죠.
1: 알겠습니다. 예, 이 아내가 군인입니다라는 단순한 문장만 봐도 저희도 조련이 되는 느낌이에요. 예, 아, 굉장히 일파만파네. 3077님. 아, 여기도 끝났다.
0: 왜요? 왜요?
1: 아내는 검도 2단, 유도 2단. 저를 순한 양으로 다루는데 잘 따르며 삽니다. 여기도 유도 2단에서 끝났죠. 뭐.
0: 유단자는 안 돼요.
1: 예, 가만히 계셔도 돼요. 그냥 그분들은 가만히 계시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저절로 몸이 움직여.
0: 그렇지.
1: 2319님.
0: 저희 집 근처에 뮤지컬 배우 김호영 씨가 사시는데 가끔 한 번씩 마주칠 때 인사를 하거든요.
1: 아, 네네.
0: 근데 제 패션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세요. 그 말을 교진우처럼 믿게 돼서 조언해 주신 대로 입게 되더라고요. 끌어올려. 아, 호영이 여전하구나. 네.
1: 아, 진짜 제가 김호영 씨만이 소화해낼 수 있는 패션을 자주 목도하게 돼요. 만날 네, 때마다.
0: 근데,
1: 와, 지난해 설이었나? 복조리 있잖아요.
0: 복조리를 왜요?
1: 귀걸이로.
0: 아하.
1: 복조리. 손가락 두 마디 정도의 사이즈 복조리를 이렇게 하고 오셨다고.
0: 네. 대단하네.
1: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네. 와, 그래서 저분만이 소화해낼 수 있다. 진짜. 그래서 2319님도 그 조언을 선별해서 들으셔야 돼요. 네. 무조건 다 이제 여러 색깔로 갖추게 되면은 예, 그 주변에서 아, 저 집 양반이 신내림을 받았대. 그쵸, 이런 소리
0: 놀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1: 예. 호영 씨는 그 패션이 희한하게 잘 어울려요.
0: 아, 신기해요.
1: 9417님. 짝사랑 윤대리 말이라면 명절 당직도 대신 서주게 되고 회식 자리에서 흑기사도 자청하게 됩니다. 해주 씨 좋아합니다.
0: 아,
1: 큰일 났네.
0: 윤해주 대리를 사랑하시는군요.
1: 이건 공개 구원 아니에요?
0: 그러게,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
1: 이 정도면 짝사랑 아닌데 윤해주 대리님께 많이 전해주셨을 텐데 사람들이.
0: 근데 계속 대리 당직 서주고 흑기사하고 아하. 알겠습니다.
1: 좋으니까. 네, 행복하잖아.
0: 예, 그런
1: 걸로 행복하면 된 거예요.
0: 그럼 됐죠.
1: 예. 예. 우린 여기까지 할게요.
0: 알겠습니다.
1: 우린 이제 더 이상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0: 예,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하지 않겠습니다.
1: 예. 네. 2797님.
0: 7살 딸내미가 절 조종합니다. 퇴근해서 지쳐 누워있으면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히어로야 하면서 분리수거 봉투를 손에 쥐어줘요.
1: 나가야지, 나가야지.
0: 그러면 아빠 출동! 하면서 분리수거장으로 뛰어가는 제 모습을 발견하고 현타가 옵니다.
1: 능수능란하다. 굉장하다. 앞으로 뭐 주워도 문천식 씨 지금도 그렇겠지만 네, 더 그렇게 될걸요?
0: 네. 저 술 먹다가 유일하게 잔 꺾고 들어갈 수 있는 존재는 그렇죠. 주합니다.
1: 그래서 사실 엄마들이 딸이 애지간히 크면은 직접 통화 안 한대요.
0: 네.
1: 바로 딸을 바꿔준대요.
0: 네. 딸 시키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바로 들어갑니다.
2: 아빠 어디야?
0: 여기.
2: 빨리 들어와.
0: 그래 알았어. 얘들아 나 먼저 연락해.
2: 주아 얘기했어? 엄마 얘기했어. 알았어, 끊어. 아,
0: 마크 세력이 있는 거군요, 다.
1: 에이, 그럼. 에이, 다 그렇게 되는 거지. 예. 자, 그리고 우리 2166님은 고이 큰아들냄은 저를 무척 잘 다루는데요.
0: 네네.
1: 먹고 싶은 게 있을 땐 감칠맛 나는 설명을 그렇게 잘해요. 엄마. 콧등이 썰렁하니 찬바람 부니까 엄마가 물을 막 숭덩숭덩 썰어놓고 소고기 탁 넣어가지고 맑게 끓인 소고기 뭇국이 생각나. 그럼 막 그냥 한번 탁 마시면 속이 따뜻하게 녹아.

0: 너무 좋을 것 같다. 엄마, 오늘은 엄마가 해준 갓 지은 쌀밥에 도톰한 계란말이랑 밥을 먹으면 진짜 스트레스 날아가고 다 맛있겠어.
1: 우와.
0: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이러면서 막 먹고 싶은 걸 저한테 디테일하게 네. 설명하면서 주문해요. 얘는 나를 너무 조종해.
1: 와, 신기하다. 고등학생 이렇게 한다고요?
0: 이런 방법을 알아냈다는 게 얘는 크게 되려다. 고2 땐 무조건 무기거든요.
1: 그렇죠.
0: 고3을 목전에 둔 아이들은 권력이라는 게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를 이렇게 회유할 수 있는 야. 설명을 한다? 얘는 크게 되려네.
1: 저 말도 뭐 글을 써도 뭘 해도 될 것 같아요.
0: 제갈량이야, 제갈량.
1: 네, 맞아요. 안계영님. 우리 T형 큰언니. 판단력, 진취력이 빨라서 언니가 막 딱 정해줘서 믿고 따르게 되네요.
0: 아하.
1: 한 번은 한 달 여행 갈지 말지 고민했는데 언니한테 말하니까
0: 가. 내가 어디 갈지 교통하고 숙박 전해줄 테니까 넌 결제만 해. 얼른 떠나.
1: 그래서 떠났었네요.
0: 집에 T가 하나는 있어야 돼.
1: 있어야 돼요.
0: T나 J가 있어야 돼.
1: 그렇죠. 필요합니다.
0: 다 F만 있고 다 P만 있잖아요. 어딜 못 가.
1: 그렇지.
0: 그리고 가도 헤매.
1: 다 F만 있으면 막 울고 있어.
0: 지도 못 봐.
1: 안 돼, 안 돼. 네.
0: 옆에서 울잖아? 그러면 일어나! 이렇게 안 해. 같이 주저앉아 울어. 그러니까 세상은 공평한 거야.
1: 맞아요.
0: 기질 따라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원망할 필요 없는 거야. 그쵸?
1: 그럼 T가 있어야 균형이 잡힙니다.
0: 맞아요. 네. 또 F가 있어야 잠시 머물고
1: 맞아요.
0: 공감하고.
1: 그러네요.
0: 5169님.
1: 우리 큰형부 앞이요.
0: 큰형부요?
1: 네. 제가 중학생 때부터 봐서 그런지 또 다른 아빠 같은 느낌. 살짝 배우 지지니스 닮기도 했고
0: 오잉?
1: 또 교장 선생님이라서 진짜 뭔가 앞에 서면 진실을 다 얘기하게 되고요. 날뛰던 망아지 같은 저희들이 전부 순한 양이 됩니다.
0: 교장쌤이 지진이 씨라면 우와. 저는 월요 조회 안 빠지죠.
1: 진짜 그 학교 다니고 싶다.
0: 무조건이지. 약간 그런 중년인데 왜 되게 멋있게 그 중년의 스타일을
1: 맞아요.
0: 완성하고 계시는 분이
1: 그래, 신뢰감 가는 외모.
0: 그냥 분데 아빠네. 중학생 때부터 왔으면
1: 아빠죠.
0: 언니랑 터울이 차이가 많이 나죠.
1: 실제로 교장 선생님이니까 지금.
0: 그렇지 그렇지. 그래요. 그렇게 나를 조련할 수 있고 내가 몸을 맡길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건 든든한 일 같은데.
1: 그럼요. 의지가 되니까.
0: 맞아. 네. 이적의 노래 듣고 다시 또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눌게요. 그대랑.

0: 자, 오늘 세상 사는 이야기 주제, 나를 잘 다루는 사람 보고 있는데요. 양수진님, 제가 화가 많은 편인데요. 뭐 하나 마음에 안 들면 막 화가 솟구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남자친구가 차분히 저를 잘 다뤄줘가지고 언제 그랬냐는 듯 싱글벙글 하게 됩니다. 알고 지낸 지는 어느덧 19년 차인데 아직도 애 같다고 막 놀리긴 해요. 크크크.
1: 오, 와, 19년 동안 사귀고 이게 남자친구로 지내시는 거예요? 와, 여기도 좀 독특하다. 네. 멋있다. 전화 연결해 볼까요? 남자친구 통신원.
2: 안녕하세요. 경기도 시흥에 있는 남자친구 통신원 양수진입니다.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냈던 남자친구 있어요. 얼마 전 오랜만에 만났는데 제가 좋아하는 장미꽃을 주면서 누나, 장미의 꽃말이 첫사랑의 고백이야. 누나가 나의 첫사랑이야 하고 고백해서 사귄 지 한 달 되었습니다. 남자친구가 못소리지만 제가 욱할 때마다 남친이 달래주는데 마음이 사르르 녹아요. 물소리 아닌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남자친구 동신원 양수진이었습니다.
1: 아, 양수진 씨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아, 저희가 착각했어요. 19년 동안 사귄 줄 알았더니 남자 사람 친구로 있다가 사귄 지는 얼마 안 되신 거예요?
2: 네, 한 달 되었어요.
1: 어머, 뭐야. 이거 연하예요? 아니면 동갑이에요?
2: 저보다 한 살 어려요.
1: 아, 그래서 누나라고 그러는구나.
0: 아, 그래서 알게 된 지 오래됐지만 중학교 때부터 알고 한 지인인데.
1: 이게 무슨 일이야.
0: 남자친구 목소리인데 이제 한 달 전부터 사귀게 된 거예요?
2: 네.
1: 그럼 지금 목소리 이거는 남자친구가 몇 분 전까지 조련을 끝낸 목소리예요? 왜 이렇게 순해? 왜 이렇게 양순해? 어디 화가 느껴져? 하나 화가 안 그러게. 느껴지는데.
2: 아니요. 화 진짜 많아요.
1: 그래요? 남자친구랑 사랑에 빠지면서 다 달콤해졌나 보다. 아니 근데 19년 이렇게 지기로 지내다가 남자로 보이고 여자로 보이고 이게 쉽진 않은데 어떤 시점에서 남자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2: 원래 고등학교 때 제가 고백했다 차였고요.
1: 에이? 진짜?
2: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때 그 친구가 한번 저한테 만나자 했는데 제가 이제 약간 좀 이렇게 거리를 두자. 왜냐면 저는 이제 그때 너무 일이 바빴거든요.
1: 어머, 나 이거 어느 날 사랑이로 좀 받고 싶은데
0: 진짜.
1: 이거 좀 길게 늘려봅시다, 사연으로. 어머, 이거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2: 엇갈렸어요.
1: 네.
2: 그리고 저는 기억도 못하는데 그 친구가 이미 제가 대학교 시절 때 말했대요. 누나가 내 첫사랑이라고. 근데 저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1: 웬일이야.
2: 그다음 이번에 8월 달에 이제 같이 만났는데 전 플러팅했다고 생각 못했는데 그 친구를 제가 플러팅했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고백을 하면서 만나보지 않겠냐 하면서 하게 된 거죠.
1: 어머, 짜릿하다. 어머, 재밌다잉. 도파민.
0: 그러게요.
1: 아니, 플러팅을 한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남자친구가 플러팅으로 받아들였으면 양수진 씨가 살짝 끼를 부렸구만.
2: 아니.
1: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0: 수진 씨, 남자친구가 모쏠이어서 좀 서툴거나 그런 부분 없어요? 괜찮아요?
2: 맨 처음엔 좀 걱정했는데 이 친구가 사회성을 되게 많이 이렇게 길러놨더라고요. 다행히 그런 건 없어요.
0: 아우, 다행이네.
1: 그래, 모쏠이 뭐 크게 다르진 않아요. 연애 경험이 없다 뿐이지.
0: 궁금한 게 수진 씨와 화났을 때 남자친구가 어떻게 달래요?
1: 그래, 나 궁금하다.
2: 둘 다 MBTI도 딱 한 끗 차이기도 하지만 네. 원인과 결과를 되게 많이 따져요.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내서 미안하다고 하고 개선해보자 하면서 약간 그러면 저희 둘 다 수긍을 해요.
1: 되게 논리정연하구나.
0: 그러네, 남자친구가. 납득이 되나 보다.
2: 네, 맞아요.
1: 그리고 되게 침착한 성격이구나.
2: 네.
1: 수진 씨는 조금 감성적이고 흥분도가 있는가 하면 남자친구 좀 약간 늘 이렇게 한결같은 그런 온도를 유지해요?
2: 네, 약간 정말 좋다. 잔잔한 정말 그런 사람.
0: 요즘 인기 많은 안정형 남자.
1: 너무 잘 만났다.
2: 맞아요.
1: 네, 맞아요.
0: 잘 만났다.
1: 수진 씨 있잖아요. 저도 약간 화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 화가 많은 사람이 진짜로 격정적인 또 사람을 만나잖아요. 굉장해, 네. 굉장해. 정말, 정말 네. 굉장한 전쟁을 치르고 끝내든지 하여튼 얼굴에 막 침 뱉고 끝내든지 하여튼 그럴 텐데 너무 잘 만났다.
2: 네, 맞아요.
1: 축하드려요. 자, 한 달 된 네. 아주 네. 사랑스러운 이 커플. 그러면 오늘 메시지 전하는 시간 남자친구에게?
2: 너무 부끄럽다.
0: 아니, 한 말씀 하세요.
1: 부럽긴. 네. 지금 한 달 됐는데 딱 해야죠. 남기기 좋을 때죠. 네.
2: 그럼 짧게 좀 남겨볼게요.
1: 네.
2: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맨날 내가 어리광부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약간 급발진해서 미안해. 그럴 때마다 되게 차분하게 괜찮다고 하면서 도닥이는데 너무 고맙고 19년의 인연을 계속 이렇게 이어와줘서 너무 고마워. 내가 앞으로도 잘할게. 네. 사랑해.
0: 사랑해까지.
1: 너무 네. 사랑스럽다. 수진 씨가 되게 사랑스러운 성격인 것 같아.
0: 그런가 봐요.
2: 네. 아, 감사합니다.
1: 근데 수진 씨.
2: 네.
1: 김병에 효자 없다고 계속 그렇게 화를 내면 남자친구는 떠나요.
2: 아, 맞아요.
1: 알지?
0: 네.
1: 언니가
0: 네.
1: 무슨 말 하는지 알지?
2: 네, 자,
0: 수진 씨 오늘 퀴즈도 준비하셨죠?
2: 네, 맞아요.
0: 네, 퀴즈 부탁드립니다.
2: 남자친구가 이 말하면 심쿵하는데요. 과연 무엇일까요? 1번 잘될 거야. 2번 사랑해. 3번 밥 먹으러 갈까?
0: 샵 8001번으로 맞춰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1: 3번이면 재밌겠다. 자, 오늘 수진 씨 너무 러블리한 시간이었어요. 감사드리고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2: 네,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3: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노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다이어리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4: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5: 당진 해나루쌀
4: 덮밥에도
5: 당진 해나루쌀
4: 국밥에도
5: 당진 해나루쌀
4: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6: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7: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로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6: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볼.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5: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4: SK 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0: G마크 확인하고 건강해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G마크.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4: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5: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4: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5: 혹시 TVX 멤버십?
4: 네,

0: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 받고 일석삼조니까
1: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0: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TBX.
2: 남자친구 통신원이 남자친구한테 들으면 심쿵하는 말 정답은요.
3: 1번 잘 될 거야. 어, 너무 스윗하다. 박영수님, 8945님, 7462님 이분들 포함 정답자 5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2: 1949님, 제 아내는 중학교 체육교사입니다. 중2병 아이들을 잘 다루죠. 그래서 무섭습니다.
3: 예, 중2병 아이들을 다룰 정도면 다 잘 다뤄요. 예. 예. 9289님, 저는 특전사 전역했는데 간호사 아내에게 무조건 복종입니다.
4: 주사 놓을 거야. 아픈 거로 떼찌 떼찌.
2: 아이고. 예.
3: 자, 뉴스 듣고 5시 5분에 또 함께 할게요.
5: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6: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울산 안각화박물관장 이승희입니다. 수천 년 전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은 특별한 공간을 찾아 두 곳의 바위에 그림과 문자를 새겨 그들의 생각과 염원을 담았습니다. 방구천의 양각화는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같은 공간에 서 있는 지금 우리에게 경이로움을 안겨줍니다. 방구천의 양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지 어느덧 1년이 넘었습니다. 울산 안각화 박물관은 그 경이로움을 누구나 제약 없이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는 무장애 전시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시공간을 넘어 장애를 넘어 모두에게 열려있는 선사의 메시지, 울산 안각화 박물관에서 그 가치를 직접 만나보세요.
7: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0: KBC.
1: 야, 뭐 먹을래?
2: 해장국?
1: 오, 좋지. 이 근처에.
2: 에이, 해장국 하면 진사골이지. 순대, 내장, 수제비 싹 다 무한리필인데.
1: 와, 사장님, 남는 게 있나요?
2: 24시간 언제나 든든하고 푸짐한 진사골.
1: 울산이 만든 해장국 진사골 감자탕을 응원해 주세요.
3: 일상 속 건강을 지키는 시간, 울산 MBC 시민 건강 클래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9월 29일 화요일 오후 2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7층에서 열리는 이번 강의는 강병원 외과 전문의와 함께 다리 혈액순환을 돕는 정맥의 역할부터 하지 정맥류의 원인과 주요 증상, 그리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 방법까지 알아봅니다. 꼭 알아야 할 건강 정보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고, 레크레이션과 경품 행사도 마련된 이번 행사의 입장권은 삼산동 보람병원, 달동 배양규 연합비뇨의학과 의원, 범서 온천 디지워터피아, 일산동 산너머 남촌 울산 대왕암점, 학성동 울산 MBC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9월 29일 화요일 오후 2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7층에서 열리는 울산 MBC 시민 건강 클래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4: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4: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5시 뉴스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노사와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메가특구특별법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사전협의가 열렸습니다. 정부와 노사는 조만간 실장급이 참석하는 실무회의도 개최할 예정인데, 이르면 내일과 모레 중 열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무회의에서는 메가특구특별법 관련 고소득 관리자와 연구개발자에게 주 52시간 근로 상한을 없애고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을 적용하지 않는 화이트칼라 이그잼션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근로자 합의 시 2년 더 연장하는 기간제 2+2 등이 다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80대 여성 노인 감금 폭행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이무재 전 삼성전기 고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0: 이무재 전 고문의 특수 중감금 치상 등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5일 상고 기각 결정으로 확정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상고 이유가 부적법한 경우 별도의 판단을 하지 않고 바로 상고 기각 결정을 합니다. 함께 기소된 임 전 고문의 연인인 무속인과 피해 할머니의 손자도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 4개월의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계약 체결의 대가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된 서울시 전직 과장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감사원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서울시의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총괄하며 업무 관계자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51회에 걸쳐 고가의 의료와 금목걸이 등 구매에 2,103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전직 서울시 과장을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자 사격 대표팀이 10m 공기소총 단체전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일본 아이치현 종합사격장에서 열린 대회 남자 10m 공기소총 개인전 본선 겸 단체전에서 박하준이 631.4점, 신민기가 629.2점, 권협준이 623.6점을 쏴 우리나라는 합계 1884.2점으로 중국, 인도에 이어 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자 사격은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땄던 지난 항저우 대회에 이어 2개 대회 연속 메달을 땄습니다.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새로 도입된 종합격투기 종목에서 이보미 선수가 첫 메달을 따냈습니다. 이보미 선수는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대회 여자 모던 54kg급 준결승전에서 바레인의 포고시안에게 0-3으로 졌지만 동메달 결정전 없이 준결승 패배 선수에게 주어지는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8도 등 전국이 12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9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30.4도입니다. 오승훈이었습니다.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한국관광공사 사장 박성혁입니다. 대한민국엔 대도시 외에도 여행명소로 성장할 만한 곳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관광공사가 배터리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요. 더 좋다의 배터와 마을을 뜻하는 리를 결합한 사업이죠. 지역 여행의 아이디어를 가진 관광벤처기업을 발굴해서 흥미로운 여행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요. 그걸 경험한 방문객들은 그곳에 또 머물고 싶어집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활력을 충전하는 여행 같이 떠나보시죠.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1: MBC. 김 사장, 사업은 좀 어때?
2: 요즘 그렇죠 뭐.
1: 어허, 울산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모르나? 창업 경영 교육, 1대1 컨설팅, 사업장 시설, 교체 비용까지 지원한다고.
2: 당장 가요. 아, 어디라고요?
1: 검색창에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울산문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지금은 라디오.

0: 정선희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3부 시작됐죠.
1: 네. 보이는 라디오로 시작이 됐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들어오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0: 오늘 3, 4부는요.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멋지고 무대 위에서는 더 반짝이는 분이죠. 가수 원미연 씨와 지금은 원미연 시대 함께할게요.
1: 네. 보이는 라디오로 꼭 봐주시고요. 원미연 씨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문자 보내주세요.
0: 뭐 예를 들면 미연 언니 시간만 왜 거꾸로 가나요? 요즘 더 젊어진 비결이 뭐예요?
1: 아 맞아. 진짜 깜짝 놀랐어요. 대기실에 계시는데.
0: 네.
1: 네. 아니 아들이 대학생이래. 말도 안 돼. 자, 뭐 원미연 씨에게 궁금하신 점 또는 나 어디서 미연 언니 봤어요. 어느 빵집에서 미연 언니 봤어요. 뭐 이렇게 제보도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자, 소개되신 분께는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0: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문자 샵 8001번으로 문자 주세요.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고요. 긴 문자 포토 문자는 100원 추가됩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고요.
1: 지금은 라디오 시대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0: 음주 후엔 티맵 대리,
1: 주식회사 본 컴퍼니,
0: 한국 도박 문제 치유원.
1: 예방 안 하셨어요?
0: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치유원. 아, 예방이 들어가는군요.
1: 네. 환인제약,
0: 하나증권,
1: 국제우주항공기술대전,
0: 한국도로공사,
1: 빅토스,
0: 국민연료 써연료,
1: 데이펙,
0: 루키루키 파크골프채,
1: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3: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부르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1336 1336 1336 1336.
2: 아, 도박 문제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1: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지원 1336.
3: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4: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자동중문 전문기업 태성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3: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에서 문어크림,
4: 카론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3: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4: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3: 진한 쑥향과 쫀득한 맛 춘인의 쑥개떡에서 쑥개떡을 드립니다.

0: 행복한 월요일에 펼쳐지는 아주 특별한 만남.
1: 지금은
2: 원년시대.
1: 오랜만에 만났을 때 유난히 더 반가운 사람이 있는데요. 한참 못 봤어도 어제 만난 것처럼 편하고 맞아. 밀린 이야기들 술술 나오는 오늘 그런 분이 나오십니다.
0: 아유, 요즘 사는 얘기부터 뭐 노래 이야기, 옛날 추억 이야기까지 이분은요 정말 이야기의 스펙트럼이 넓으신 분이라 다 가능하고 다 안아주는 예. 큰 언니, 아하. 큰 누나입니다. 가수 원미연 씨,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미연입니다. 네, 큰 아. 언니, 큰 누나.
0: 그렇죠.
3: 너무 좋아.
0: 진짜 오랜만에 뵙는데. 아니 정말 그때 제가 마지막으로 뵀을 때 살도 많이 빠지셨을 네. 뿐더러 어려지셔서 제가 딱 붙잡고 왜 이래 진짜 언니 왜 이래 정말 이러기야 막 이랬는데 네. 요즘 저는, 관리를 좀 더
3: 아, 관리를 예, 조금
0: 가열차게 하신 것 같아요.
3: 가열차게 왜냐면 이제 저도 뭐 큰 공연을 이렇게 앞두고서는 그냥 제가 갖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드리기가
0: 아, 좀 다듬으셨구나. 좀,
3: 네, 조금 다듬었습니다. 아, 네, 다이어트를
1: 관리.
3: 조금 했어요.
1: 관리.
0: 그러신. 아, 최근에 성시경 씨와 함께 콜라보한 오, 네. 이별 여행으로 그렇죠. 진짜 제8의 전성기를 누리고 계시고 네. 그 콘서트에서도 같이 노래를 부르셨다고 문천식 씨가 다녀왔대요.
1: 오, 저는 그 자 오늘은 공연
3: 자 오늘은 네,
1: 잔디밭에서 선배님 노래하신 모습 보면서 야. 미연 누나 여전하시구나.
0: 그러니까 네. 방구철이 된 몇 안 되는 가수.
1: 가창이 또 말도 안 돼요 선배님.
3: 아니 근데 저 그러니까. 정말 네. 궁금했던 게 저는 무대에 있었지만 거기가 만천석이었거든요.
1: 맞아요.
3: 그러니까 저 객석에서 앉아서 보시는 저분들의 느낌 어떤? 전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는 위에서 노래를 하지만 네. 제가 이렇게 점으로 보이더라고요. 네. 모니터에서 보니까.
0: 네, 그렇죠.
3: 그래서 참 그게 궁금했는데 다들 뭐 너무 호응해
0: 너무 좋았다고.
3: 너무 네. 좋은 출연진과
1: 맞아요.
3: 또 성시경 씨가 너무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네. 저희야 뭐 진짜.
0: 진짜 근데 또 원미연 씨의 포스와 네. 그 가창력이
1: 그럼요.
0: 그 자리를 꽉 채웠기 때문에 계속 후기가 뜨겁게 회자되는 네. 것 같아요.
1: 지금 환영 문자가 네. 급합니다. 급해.
0: 자, 웰컴.

0: 웰컴 김영자님. 꺄! 저 원미연 언니 너무 보고 싶어서 어제부터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하셨고요.
1: 8127님 믿고 듣는 원미연 믿듯 원. 여전한 보컬 실력으로 우리 곁에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0: 그러니까 맞아요. 진짜 네네. 여전한 보컬 실력. 네. 5201님 오 미연님 대환영합니다. 얼마 전 TV에서 뵀었는데 진짜로 한결같으신 모습에 놀랐습니다. 비결 궁금하네요.
2: 비결은요. 네. 저는 아직 아기가 아기라고 말이니까 너무 올해 이제 대학생이 학교 갔는데 어려요. 그러니까 제 나이에 비해서. 그래갖고 아. 눈높이를 항상 우리 딸한테 맞추고 있어요.
0: 아, 진짜.
1: 따님이 스물이에요, 대학생?
2: 네. 아. 그러니까 이게 그 딸한테 따님이, 네, 눈높이에 맞춰줘. 그리고 이런 거 나가고 뭐 할 때도 엄마 웃을 때 너무 그 웃음소리 너무 아니야.
0: 그 젠지 세대와 함께 열을 맞춰가고 있는 네. 아, 요게 중요합니다.
2: 그 의상 오늘 패션. 안 어울려. 헤어스타일. 제가 요번에 갔을 때도 그 무대 의상을 같이 골라줬어요.
0: 아, 그래서 감각적으로 네. 확실히 정말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네.
2: 엄마한테 어울리고 안 어울리고 너무 명확하게 구분해주고 그다음에 뭔가 또 남편도 살짝 저한테
0: 그렇죠. 연하시잖아요.
2: 그러니까 뭐 눈높이는 다 밑으로 아,
1: 연하시구나.
0: 그렇네.
2: 너무 좋아요. 그렇죠.
0: 그렇구나. 지금부터 어린이집에서 아이들하고 놀아줘야 되나? 어? 초조한데. 이번 추석 때 어디서 보내시냐고 신은주님이 네. 언제나 똑같은 모습의 원미연님 씩씩하고 쾌활한 텐션이 너무 부럽습니다 하셨어요. 네. 추석 때 가족들과 함께 어디 네, 가세요? 아니면 본가가 서울이세요? 부산?
2: 본가는 이제 부산이죠. 네, 시댁은 부산인데 여기 저는 이제 주말에 또 라디오도 하고
0: 그래서
2: 뭐 여러 가지로 그냥
0: 네, 네 맞아요. 지금 라디오 있고. 진행이 계속 몇 년째 하고 계시는 거죠?
2: 지금 거기서 한 8년
1: 하고
2: 있죠. 예, 예. 그 전에는 제가 네. 이제
1: MBC에서 하셨잖아요.
0: 네. 4년.
2: 하고 예, 4년을 하고 이제 거기로 넘어가고.
0: 와, 그러시구나. 네. 진짜. 근데 원미연 씨는 정말 그냥 최초의 DJ이셨어요. 네, 그냥 계속 제가 기억하는 엄미연 씨는 계속 DJ를 하고 계셨어요.
2: 맞아요. 네. 제가 맨 처음에 MBC에서 깊은 밤 짧은 얘기를 강남길 선배님하고 했었어요.
0: 이게 언제요?
1: 강남길 선배님.
2: 그때 제가 이별여행 발표하고 이제 한참 이제 이렇게 좋아질 때 반응 왔을 때 깊은 밤 짧은 얘기를 깊은 밤 짧은 얘기 뭐 이렇게 해서 예. 아~ 했었죠 MBC에서.
0: 그러시구나. 네. 그러니까 완전 우리 대선배님이세요.
1: 그렇죠.
2: 언제 쪽 얘기하고 있나 지금 그러고 계신 거죠?
0: 아니 근데 이게 역사가 중요한 게
2: 91년.
0: 이게 뿌리를 얼마나 잘 내리냐에 따라서
2: 아, 네,
0: 예, 그 어떤 질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저희에게는 원미연 씨 같은 선배가 있기 때문에
1: 그럼요.
0: 얼마나 예, 든든합니까?
1: 맞습니다.
0: 근데 얘기 나누고 있는데 사진 하나가 딱 와가지고 네. 지금 뭐지 이렇게 봤는데 구의 요사님이 1984년 해병대 근무 시절 팬이었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철모 안에 원미연 씨 사진을 넣고 다녔습니다. 자세히 보면 보입니다 하셨어요. 아 진짜 철모 확장해봐야 되나? 사진 한 장이 있다 진짜.
2: 아, 너무 멋지다 진짜.
1: 대단하시다.
0: 철모 안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찍은 사진인데 진짜 보여요 사진이.
2: 그러니까 제가 이분을 지켜드리고 있었군요.
1: 그렇죠.
0: 대박. 오,
2: 와. 나 이런 사람이었어?
0: 너무 이게 군인에게 철모 안에 사진을 얻은다? 이건 뮤즈예요.
1: 네. 원미연 선배님은 네. 84년도에 스타였던 거잖아요.
0: 그럼 그럼.
2: 84년도에는 제가
1: 신이셔서 신
2: 아니요 아니요 84년에 제가 있을 수가 없었는데 잘못 알고 계시 제가 그때 학교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MBC 대학가요제를 85년에 나왔어요.
1: 아 그렇구나.
0: 선생님 혹시 원미경 씨라고 착각하신 건 아니에요?
1: 아 배우랑 같은
0: 선생님 선생님 이 사진 지금
2: 있겠다.
0: 저기 저 과학적으로 좀 많이 네. 확대해서 좀 네네. 보여주십시오.
1: 그러니까요.
0: 선생님 아니면 연도를 착각하신 걸라고 저는 네. 생각하는
2: 아니 그래서 지금 혹시나 대학가요제가 제가 그때 앞머리를 내리고 나왔거든요. 시그니처 앞머리도 여전하시네요 하는 거 보니까
0: 아 이분은 최은주님
2: 아 네 다른 분이구나
0: 아 근데 원미연 씨 동생 나오셨냐고
2: 아
0: 아까 이제 설명해 주셨지만 은주님 예 연하의 남편분과 그리고 젠지 세대인 따님과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활발히 하신다고 하십니다 예 이게 좀 그래야겠어요 대화를 활발히
1: 나눠서 정선희 씨
0: 어려줘야겠어요
1: 배우시라고요 정선희 씨도 마침 또 젊은 문천식이랑 또 진행하시잖아요
0: 누구 어디 있어요 젊은 문천식 10년 전에 없어지지 않았어요
1: 지금 5학년 돼가지고 선배님
2: 오
1: 네, 엄청 무시해요.
0: 50대 아저씨가 어디서 지금
2: 그랬구나.
1: 그나저나 제가 식경의 콘서트
2: 다니다가
1: 선배님이랑 성시경 씨 같이 부른 그 이별 여행 그 네. 영상이 너무 화제가 돼가지고 네. 제가 식경한테 식경아 나 거기 가고 싶어. 자리 좀 줘. 해서
2: 진짜로?
0: 네. 아, 이게 조회수가 100만 뷰가 훨씬 넘었대.
2: 125만 됐어요. 와.
1: 그걸 매일 확인하신다고요? 조회수. 네.
2: 아침에 눈 뜨면
1: 주식 보듯이.
2: 일단 그거부터.
0: 아, 중요합니다.
2: 그거 확인하고
0: 중요하지.
2: 네. 네. 아니 근데 그 이제 확인도 확인이지만 거기에 이제 이게 댓글들 많이 달려주시잖아요.
1: 네.
2: 근데 다 추억 소환이세요.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좋아했던 이 언니가 내 아들이 지금 중학교 2학년이 됐어.

0: 그렇구나.
1: 그 감회가 다들 그때 당시에 있었던 우리 엄마가 기억나. 뭐 아빠가 어디에 카세트 테이프를 사주는데 거기에 보너스로 끼어있던 테이프에 이별링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추억 소환이.
2: 그죠.
0: 네, 맞아. 정말 그거 다... 읽으시는 그 느낌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나 그게 너무 감사해요.
2: 그때 그 저는 이게 좋았어요. 느낌. 이 노래 들으니 나는 참 낭만 있는 시대에 살았었구나 싶다. 울컥 이런 거.
0: 맞아. 예. 사실 요즘 노래 굉장히 세련되고 그 뭐 굉장히 강렬한 후크에 진짜 세계적으로 뭐 K-POP이 대세지만
1: 그렇죠.
0: 이게 가사에 어떤 서사가 있고 어떤 내용을 계속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1: 네.
0: 그거는 사실 그 시절 그 우리가 느꼈던 90, 20 그때
1: 맞아요.
0: 그때가 정말 르네상스였던
2: 맞아요.
0: 것 같아요.
2: 네.
1: 근데 이제 노래는 어떤 장르나 세대를 떠나서 그 시대 반영도 있기도 하고
2: 네.
1: 뭐 사회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제 반영이 되는데 이 노래는 그때 나왔을 때도 이거 약간
2: 네?
1: 외국 팝 아니야? 번안 곡이야? 뭐 이런 말씀을 저한테 많이 하셨었어요.
0: 그러니까 지금 들어도 사실 우리가 뭐 어색하거나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1도 없어요.
2: 없어요. 네.
1: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신재홍 씨가 비엔나인가 어디 오스트리아 이게 유학 하면서 방학 때만 나와서 곡을 쓰고 나가셨어요.
0: 그랬구나.
1: 유럽에 계시면서.
0: 그래. 약간 그래서 이렇게 슥 유럽의 정취가 싹 느껴지면서
1: 약간 저는
0: 유럽 바람이 싹 느껴지는.
1: 제가 왜냐면 혼자이고 싶어요를 내고 난 다음에 네. 이별령이 나온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조정현 씨 그 아픔까지 사랑한 거를 듣고 이거야. 그래서 그 제가 신재홍 씨를 찾아간 거예요.
0: 그랬구나. 아 근데 그 이별 여행 이후로 많은 부작용이 있었던 게 원미연 씨의 노래만 들으면 이별 여행 같은 그 서사가 어디 있어요? 그 서정성이 어디 있어요?
2: 최고죠, 근데요.
0: 떠나 같이 연인이랑 이별 여행 떠나보자. 그 노래 이제 배경으로 딥다 싸우고 냅다 말싸움하고 네. 상처도 여기 9299님 제보해 주셨어요. 아니 이별 여행 네. 노래 감명받아서 진짜 부산으로 이별 여행을 갔었습니다.
2: 그래서요, 그래서요. 근데 현실은 노래 가사 같지는 않더군요. 같이 갔다가 말싸움만 계속하다가 결국 따로 돌아왔던 이별 여행이었죠.
0: 이게 같지 않아.
1: 그때 당시 어떤 분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마 여자친구한테 이별 여행이라는 말을 못하고 당일로 그냥 바다를 보러 갔대요. 근데 이별 여행이라는 말을 못하고 갔다 와서 이제 헤어졌는데 그게 자기 마음속에는 그 이별 여행이었다.
0: 그렇죠. 아니면 원미경 씨 노래를 들려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1: 거기 가서 굳이 바다 가면
0: 이별 여행이다. 그러니까 단어가 참 신박하다는 생각을 했었대요. 1145님은 그 이별 여행이란 노래 제목을 보고 어쩜 그렇게 제목을 잘 줬을까.
1: 그러니까 이별과 여행이 만난 거였거든요. 네. 그렇죠. 이별 여행 카페도 생겼었어요.
0: 맞아요, 맞아요.
1: 카페 이름이.
0: 네. 맞아요, 네. 진짜. 저도 그거 봤어요.
2: 그럼 처음에 이 노래 제목이랑 곡이랑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받으셨을 때 노래?
1: 저는 처음에 받았을 때 여기가 쉬는 곳이 없어요. 노래가.
2: 아 그래요?
1: 제 노래는 이게 쉬었다 맞아요. 들어가는 부분이 없어요. 투명한 시작되면은
2: 쭉 가는 거예요?
1: 네. 많은 것을 원했던 거야까지 한 번에 가요. 그랬다 쉬었다가 또 다시 벽에 걸린 시작해서 뒤로 가서 뒷사비가 한 번 더 올라갔다 치고 올라갔다 내려오는 게 끝이에요.
2: 약간 과로하는 노래네요. 네.
1: 노래 너무 볼 때
0: 힘들구나.
1: 너무 힘들었던 게 신재홍 씨는 또 노래를 한 호흡으로 가길 원해요. 투명한 너의 눈빛이 어쩐지 부담스러워 아무런 말도 못하고 창밖에 기대어 바라보네까지요.
2: 네.
1: 그다음에 이렇게 떠나가지만 너에게 정말 미안해 하지만 언제까지나 너를 잊을 수 없을 거야 벽에 걸린
0: 그런데 듣고 보니까 진짜 가수가 쉴 틈이 없네.
1: 쉴 틈이 없어요. 그때는 제가 이렇게 오래 이별 여행을 부를지 모르고
2: 이걸 라이브로 이렇게 교차적으로
1: 진짜 너무 노래가 마음에 드는데 진짜 네. 너무 힘들다 이 생각을 했는데
0: 네. 그러면 30년 넘게 이 노래를 부르셨는데 20대 원미연 씨가 불렀던 그 느낌과 이렇게 좀 다른 느낌이 확실히 좀 실리나요?
1: 제가 중간에 많이 변질된 이별 여행을 많이 불렀었어요.
0: 변질된 이별 여행
1: 그러니까 뭐냐면 노래를 너무 이제 행사 무대 뭐 뭐 진짜 안 불러본 데가 없는 것 같아요.
2: 네.
1: 그러니까 이 노래를 정석대로 가기엔 너무 힘드니까 투명한 너의 눈빛이 어쩐지 막 이렇게 눌렀다 줄였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들어본 적도 있어요. 왜 노래를 저렇게 하지? 근데 저는 이제 이 노래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0: 변화를 좀 주고 싶어서
1: 그냥 어떻게든지 오늘 잘 이 노래를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부터 제가 약간 정신을 차리면서
0: 네.
1: 이별랭은 원곡대로 가는 게 맞다. 근데 이번에 이제 성시경 씨가 부탁을 했을 때
0: 네.
1: 제가 첫 번째 노래 녹음을 해서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만 저는 뒷사비만 부르는 거고 성시경 씨 노래가 없이 제 파트만 노래를 해서 보내드리면 성시경 씨가 거기다가 앞에 1절을 부르고 위에다가 코러스를
0: 입히시겠어요. 네.
1: 근데 이제 저한테 노래 녹음하기 전날 김정은 씨 버전을 보내주셨더라고요.
0: 네네.
1: 들어보라고. 네. 김정은 씨 노래가 예전보다 더 잘하셨어. 내 느낌에. 정석대로 또박또박 그래서 아 이별행을 처음 들어보신 분. 그러니까 성시경 씨 팬덤이나 지금의 10대나 20대 30대 분들이 저를 모르는 분들 계시잖아요.
0: 그렇죠.
1: 그분들한테는 내가 갖고 있던 이별행을 그대로 들려드려야겠다. 그래서 이별행을 연습을 했어요.
0: 그러셨구나.
2: 만 번 이만 번 불렀어요.
1: 앨범을 들으면서 벽에 걸린 거기서부터 이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제 노래를. 제 목소리를 듣고.
0: 멋지다.
1: 그래서 그 창법을 다시 시경 씨한테 시경아 나 시간을 조금만 더 줘. 내가 다시 해서 한번 보내줄게.
2: 야.
1: 그래서 2주의 시간을 얻어가지고 벽에 걸린을 다시 불러가지고 보내줘서 시경 씨가 노래를 한 거죠.
0: 와. 아 그래서 그런지 그 댓글에 박자 밀당 없이 담백하고 깨끗하게 부르는 이별 여행이 너무 좋다고 원래 이별 여행을 아는 팬분들도 맞아요. 좋아하시더라고요.
1: 네. 그 처음 들어본 분들은 이제 이 노래를 듣고 원곡을 찾아보는 거죠.
0: 아 맞아요, 맞아요. 원곡을 찾아보게 돼. 또.
1: 그러니까 성시경 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맞아요. 성시경 씨 노래를 듣다가 이거는 원곡이 어떻게 된 거야? 이래서 이제 제 노래를 맞아요, 맞아요. 듣게 되신 분들도 많았어요.
0: 8856님.
2: 저는 국민학교 수학여행 때 버스 안에서 이별 여행 열창했던 기억이 나네요.
0: 그렇죠. 그때는 국민학교였어요.
1: 맞아요.
0: 맞아요. 초등학교 이전에 801호님은 92년도 신병훈련 마치고 자대 가는 기차 타러 가는 수송버스에서. 이별 여행 듣고 눈물 났던 기억 납니다. 이게 많은 걸 뒤로 하고 또 가시는 기분이.
1: 아마 이때 맞아요. 그때는 군 생활이 길었어요. 여자친구를 맞아요. 놓고 간다는 건 진짜 정말 긴 이별 여행이야. 네. 군대 생활 자체가.
0: 그렇네 진짜.
1: 네, 여행 가는 거죠.
0: 자 우리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원미연 씨의 이별 여행 듣고 와서 좋아요. 이야기 계속 나눠볼게요.

0: 보석 같은 노래는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우리가 이 노래가 주는 힘은 그냥 과정 없이 나를 그 시절로 데리고 가.
0: 맞아,
1: 과정 없이. 노용식님 갔다 왔어 지금.
0: 이거. 그 여느 때보다 지금 이 순간 지라시에서 원미연 누님의 이별 여행을 들으니 이 노래를 처음 들었던 중학생 시절로 되돌려주는 듯하여 뭉클 울컥합니다.
1: 다녀오셨어 이분도 지금. 다 지금 오셨어요? 이제 다들 오셨어요? 2915님 30여 년 전 산의 노래자락에서 이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비록 탈락했지만 저는 어느새 50대 중반이 훌쩍 넘어갑니다. 시간 참 빠르다. 다 따라 불렀대요. 그러니까요. 가사 한번 들리고. 자, 원미연 씨와 광고 듣고 또 함께 할게요.
2: 1. 총 1만 세대 이상 울산의 빛날 에일린의 뜰.
3: 5.
2: 오래도록 울산을 대표할 압도적 스케일.
3: 2.
2: 이제 남구를 이끌어갈 프리미엄 라이프.
3: 1.
2: 1521 1521세대 랜드마크 대단지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
4: 견본주택 개관 중. IS 동서.
5: 의학계열 및 스카이 지망생을 위한 울산 대성학원이 현 중2부터 고2까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겨울방학 윈터스쿨 지망생을 모집합니다. 공부하는 방법과 습관부터 확실히 잡아드리겠습니다. 꿈이 있다면 도전하십시오. 울산 대성학원 이현우 원장입니다.
6: 야, 뭐 먹을래?
7: 해장국?
6: 오, 좋지! 이 근처에!
7: 에이, 해장국 하면 진사골이지! 순대, 내장, 수제비 싹 다 무한리필인데?
6: 와, 사장님! 남는 게 있나요?
7: 24시간 언제나 든든하고 푸짐한 진사골!
6: 울산이 만든 해장국! 진사골 감자탕을 응원해주세요!
8: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외출 시 가스 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9: 잠시 후 6시 5분부터 시사와 정보가 있는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이

0: 라디오 시대.
1: 네, 정선우 전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지금은 원면 시대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2: 0315님이 목격담을 보내주셨어요.
1: 네.
2: 90년대 후반쯤 저 20대 초반이었는데 덕수궁에 언니 오셔가지고 이별 여행 부르는 모습 보고 친구랑 뿅 가가지고 입고 있던 티셔츠에 사인 받았어요. 그때도 언니는 단발머리였는데 지금이랑 똑같아요 진짜.
3: 그래요, 그래요.
2: 티셔츠에 사인 받고 이거

0: 학생들이 진짜 좋으면 막 흥분해가지고
1: 맞아요.
0: 여기다
1: 맞아요.
0: 여기다, 여기다 네, 주세요. 네. 괜찮아요. 막 책가방에도 받고 이러잖아요.
2: 어, 더 가까운 목격.
0: 어, 예. 7530님.
2: 91학번 중앙대에 무용과였는데요. 연영과가 바로 옆 건물이었어요. 지나가던 미연 언니를 보고는 언니 좋아요 했더니 앨범 샀니? 언니 노래 듣고 순간 91년도로 타임슬립.
0: 아니 진짜 엄연 시체 뭐 다워요. 되게 시원시원하잖아들.
1: 맞아요.
0: 엄연 시 되게 시원시원해요.
1: 저희가 예대 안에 무용과 연영과 같이 있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니까 앨범 샀니? 뭐 이렇게
0: 약간 그게 좀 장난 좋아하는 사람들의 맞아요. 특정 반응이에요.
2: 그렇죠.
0: 언니 너무 좋아요. 그래 나도 내가 좋다. 뭐 이런 거 있잖아.
1: 뭐 라이브 공연 꼭 보러 가고 싶어요. 뭐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 그 얘기잖아요. 티켓 샀어? 예매했니?
2: 맞아요.
0: 아, 좀 친해진 느낌이 들죠. 그러면 아무래도. 아, 원미연 씨가 사실 저희 이 라디오와 굉장히 밀접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노래 나가 광고 나가 동안 계속 우리가 그 MBC의 라디오 역사 진행
2: 네, 네.
0: 계속 얘기를 나누는데 그 DJ를 하시면서 좀 남녀 DJ를 하시면서 네. 호흡이 그래도 비교적 잘 맞았던 사람이 있었다면
1: 박상규 선생님이요.
0: 오? 오. 우리 대선배님 박상규 네. 선생님이요. 오, 그분은 진행자의 거의 탑급이죠.
2: 일요일 청백전 하셨던 네,
1: 아, 그래, 네. 저한테는 너무 영광이었죠. 제가 12시에서 2시 프로그램을 이제 MBC가 아닌 다른 곳에서 했었는데 MBC에서 하다가
0: 네.
1: 근데 그 박상규 선생님께서는 저를 공주라고 불러주셨어요.
0: 아.
1: 뭐 우리 원공주 왔어? 아이고 우리 원공주 오늘 방송 끝나고 뭐 먹을 거야.
0: 아.
1: 그러니까 그 기운이
0: 맞아,
1: 이 공주라는
0: 살려주는...
1: 말을 듣는 순간부터 잘해야 되겠다. 정말 선생님한테 너무 잘해야 되겠다. 보통 그렇죠. 미연아 맞니? 뭐 오늘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이래 선배님이 아니시고 어휴 우리 미연이 오늘
2: 그러시구나.
1: 우리 원공주 우리 원공주가 문제냅니다. 어. 이런 거 있잖아요.
0: 우쭈쭈
1: 어, 해주시는 그럼요. 네.
2: 그러시구나.
1: 뭘 해주고 계세요 지금?
0: 저는 서로 멸시천대하고
2: 비난, 네. 홀대,
0: 조롱. 네. 근데 저희는 설정값이 그래서 네. 저희가 서로 칭찬하면 청취자 여러분이 불안해하세요.
2: 네. 싸워야 재밌어하시더라고요.
1: 아니 그래도 네. 두 분의 얼굴에서 웃음꽃은 이미 피어있는 상태예요. 아 네. 그렇게 네. 하면은 우리는 약간 등 돌리는데
0: 아, 저희는
1: 굉장히
0: 좀,
1: 가까이 계시네요.
0: 네. 서로 공격하고 멱살 잡는데 네. 웃긴 거에 좀 약해서 서로 웃기면 용서하는.
1: 아 너무 좋아요. 네.
0: 그런 게 이제 암묵적으로.
2: 지랄 제 목적이 또 웃기는 거니까.
0: 그렇습니다. 네. 근데 원미연 씨가 그리고 7년 넘게 좀 부산에서 좀 오래 활동을 하시지 않았어요?
1: 맞아요.
0: 라디오를?
1: 제 기억에는. 여기 라디오에서 오래 하다가 라디오를 제가 낮 12시에서 2시, 밤 12시에서 1시를 하루에 두 개를 한 적이 있었어요.
2: 에이?
0: 아니 그게 가능해요?
2: 돼요?
1: 그렇게 되더라고요. 낮 12시고 밤 12시니까.
0: 와, 진짜
1: 방송사가
0: 대단하시다.
1: 다른
2: 와.
0: 데일리를.
1: 네 데일리를.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동시에 같은 가을편에 같이 내려오게 됐어요. 제가.
0: 어머.
1: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좀 뜨면서 그래 나 지금부터 놀 거야 난 맘 놓고 놀 거야 그래 한 달 놀았는데 너무 몸이 쑤시는 거예요 진짜
2: 아, 매일 일하던 사람이니까
0: 놀던 사람이 놀지
1: 할 게 없어 노는 것도 한 달 딱 해보니까 놀 것도 없어
0: 놀 법을 몰라 잘
1: 근데 그때 마침 부산에서 교통방송이 개국한다 그래서 혹시 놀고 있는 DJ 없어 그러니까 누가 또 어떤 PD님 아 그래 미연이가 아침 저녁 일하다가 요즘에 좀 놀고 있어 오라 그래 그래서 제가 개국방송을 시작하면서 제가 짐을 다 싸들고 내려갔어요.
0: 와.
1: 바다가 보이는 스튜디오에서
2: 와.
1: 광안리가 보이는데 나 이거 할 거야. 마음속에서. 나 이거 해야 돼.
0: 당연히 그런 생각 들죠.
1: 짐 싸갖고 내려갔죠.
2: 그러셨구나.
0: 와. 그러니까 어쩌면 좀 뭐 안타깝긴 하지만 그때 그 두 프로가 이렇게 하차하게 된 게 어쩌면 또 다른 기회였겠네요. 좀 힐링이 필요한 시기에.
2: 부산 얘기 나와서 말인데요. 옛날 원미연 씨가 부산 달맞이에서 카페 하실 때 제가 서비스를 맥주를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0: 어머,
2: 참 호탕하셨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0: 카페 사장님도 하셨어요?
1: 그럼요. 제가 라이브 카페를 전용록 라이브 하우스 하던 걸 제가 인수해가지고 제가 한 5년 정도를 라디오 DJ를 하면서 밤에는 제 카페도 하고
0: 아니 가만 보면 원미연 씨가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에너지가 이미 느껴지지만 네. 가만히 못 계시네요. 네.
1: 맞아요.
0: 이분도 뭘 해내야 되네.
1: 약간 조급증도 있고
0: 에너지가
1: 쉬면은 이상해. 집에서 가만히 있어요.
2: 아, 뭘 하셔야 네, 되는구나.
1: 뭔가를 해야 되는.
0: 원래 가수들이 보통 조금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네. 배짱이 형일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건 누구나 자기한테
1: 그렇죠.
0: 또 어울리는 시간대가 있으니까 올빼미일 때가 있는데 보면은 되게 그 흔치 않은 개미 타입이에요.
1: 맞아요. 왜냐하면 네. 이제 아이를 키우면 엄마가 아침형이 안 되면은 가정이 돌아갈 수가 없어요. 아이 이제 학원 보내는 것도 네. 아침 뭐라도 해서 먹여서 보내야죠. 그다음에 그쵸. 새로 옷 머리핀도 꼽아줘야 되고 막 그 생활을 몇 년을 하고. 네.

0: 근데 이렇게 적극적이셔서 그런지 우리 엄미연 씨는 곡 욕심도 많으신 것 같아요.
1: 맞아.
0: 서태지 씨한테도 태자 곡하나 줄래 이런 적 있다고요?
1: 아, 적극적이셨죠. 아,
2: 제가 젊은 행진 MC를 했었어요.
0: 예예.
2: 네, TV MC를 할 때 그 무대를 통해서 서태지 씨가 데뷔를 했어요.
0: 아.

0: 그냥 좋다. 왜냐면 그때는 나는 이미 유명 가수고 서태지 씨는 데뷔를 할 때고.
1: 신이.
0: 그러니까 네. 이제 뭐 곡 하나 쓰는 거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셨던 것 네. 같았는데 곡을 준다는 약속을 받고 한 달 만에 뭐 이분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2: 아 바쁘지.
0: 너무 바빠졌어요.
1: 갑자기 빵 떠져서.
2: 예, 맞아요. 맞아요.
1: 떠서,
2: 예.
0: 가사를 나보고 쓰라고 하더라고. 어, 예. 그래서 어쨌든 막 어떻게 해서 만들어서 썼어요. 근데 그 노래가 왔는데 랩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2: 이게 약간 서태지 특유의 랩.

0: 이게 그대 내게 들어오란 노래인데요.
1: 네, 그대 내게 들어. 저는 이제 이별링 을 하고 난 다음에 이 그대 내 곁으로를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댄스를 이제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조금은 깊은 사랑이 이미 히트가 나 있는 상태였고
0: 그렇죠
2: 저 영역을 넓히고 싶으셨구나.
1: 그쵸. 그때부터 서태지와 아이들 나오면서 룰라, 투투, 1과 2분의 1, 노이즈, 뭐 REF 뭐
2: 와.
1: 너무나 터보, 뭐 영턱스클럽 막 쏟아져 나오는데
0: 댄스팀들이
1: 예. 저희가 91년, 92년까지는 발라드 시대였어요.
2: 아, 양수경
1: 씨, 원미연, 신효범, 뭐 김혜림 씨, 조각경 씨, 강수지 씨 너무나 많은 선배님들
2: 엄청 났죠 그때는 진짜.
1: 근데 댄스를 너무 하고 싶은데 그때 이제 박진영 씨한테 그냥 물어봤어요. 이런 곡이 있는데 나 댄스를 너무 하고 싶은데 아 이렇게 안무 같은 거 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이제 뭐 춤을 조금 몇 개 이렇게
2: 한번 진짜 쳐보신 거예요?
1: 아니 그냥 그냥 같이 작업실에서 있다가 뭐 이렇게 하니까 누나는 그냥 발라드 계속 하시는 게 저
0: JYP 솔직하시군요. JYP
2: 아이 진짜
1: 아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심각하게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누나는 발라드 하던 거 그냥 계속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근데 그때만 해도 안무가 없이는 댄스를 무대를 쓸 수가 없었어요. 그때 뭐 무용 이렇게 각 방송사마다 뒤에서
2: 그렇죠.
1: 백업 해주시는 분들이 계셨잖아요.
2: 그렇죠,
1: 그분들이 다 제 무대를 해주셔가지고 저는 그냥 노래만 했었던 그래서 이 노래를 안타깝게 띄우지도 못해보고
2: 아 이 노래 뒤에 JYP 붙을 뻔
1: 아 그랬었어요.
2: 아, 그랬구나. 네. 오, 근데 진짜 여러 가지로 도전을 많이 하시네. 연기도 사실 우리가 배우 원미연도 우리가 조금 기대에 범직했었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1: 저는 원래는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
2: 그러니까.
1: 네.
0: 근데
1: 네.
0: 연기 데뷔를 대학가요제로 하시는 바람에 그죠?
1: 네. 네. 대학가요제를 연극영화과 학생이 대학가요제를 데뷔한 거죠.
2: 아, 이렇게 되면 뮤지컬 같은 장르를
1: 하고 싶었죠.
2: 예, 도전해 보셔도 되잖아요.
1: 아바의 예. 아바 뮤지컬이 저한테도 들어오긴 했었어요.
2: 이봐 이봐. 아니 최은숙님이 기억하시네. 원미연 씨 예전에 연기도 하셨잖아요. 연기도 되게 잘하셨는데
1: 제가 이제
2: 혹시 연기에 대한 미련 없으시냐고.
1: 있죠. 네. 있죠. 그때 해돋는 언덕이라고 제가 슈퍼마켓에서 가수 지망생 역할을 했어요.
0: 아~
2: 제가 그거 기억나요. 네. 네.
1: 그래서 이제 항상 뭐 먼지를 털면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2: 맞아 맞아 맞아.
1: 그대 곁에 있던 난 행복해 막 이렇게 무용 그러니까 거기서 가게 정리를 하는 애가 맨날 이제 시골에서 가수가 되겠다는 꿈을 꾸고 있는 그런데 거기서 제가 고정을 1년 하다가 이제 아웃이 돼요.
2: 아웃이
1: 왜냐면 슈퍼마켓 김선 선생님이 이제 이사를 서울로 가면서
2: 아, 왜 가셨을까?
1: 본의 아니게. 그 다음에 이제 뭐 드라마 게임 전설의 고향 형사 25시 그거. 가요 드라마
2: 되게 맹렬하게
1: 그의 겨울은 따뜻했네 욕망의 문 안 해본 드라마
2: 와 다 기억을 하시는구나.
1: 이름이 없어요.
0: 아 역할이
1: 네. 아, 친구 1, 2, 3
0: 아, 가수는 데스탄데
1: 친구 1, 2, 3 소매치기 1, 2, 3 뭐 주로 야, 3, 2, 자 걸어봐봐, 2, 뭐 이런 거 있잖아요.
2: 아, 안타깝다.
1: 그러다가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 깊은 밤 슬픈 날이라는 싱글 앨범을 해요.
2: 네.
1: 이름 없는 가수. 네. 88년도에. 근데 그 노래가 반응이 오면서 제가 혼자이고 싶어요를 대학 졸업하면서 내면서 연기를 접었어요.
2: 아, 이게 그렇게 됐구나.
0: 그렇게 됐구나. 연기가 먼저구나.
2: 네, 배우 엄미연 씨를 잃었구나.
1: 네, 그때. 왜냐면 그때는 이렇게 두 가지 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2: 맞아요, 맞아요.
1: 하나만 똑바로 해.
2: 그때는 개그맨들이 음반 내도 선배들이 막 뭐라 그랬어.
0: 맞아요, 맞아요.
1: 어떻게 노래면 노래, 네가 뭘 한다고 그냥 둘 중에 하나만 하지. 그래서 이제 연기를 뒤로 하게 되고 노래를 선택을 하게 됐죠. 네.
2: 근데 배우 엄미연 씨를 얻었다면 우린 이별 여행을 못 얻었겠죠? 그죠. 아, 인생이라는 게 참 다 가질 수 없네.
0: 그러게요.
2: 아니, 또 우리가 잠깐 부산 얘기하다가 이제 다른 얘기를 했는데 제가 부산 얘기를 여쭤본 이유는 남편 되시는 분을 부산에서 만났거든요.
1: 아, 맞아요.
0: 그래요?
2: 그녀의 사랑은 부산에서 완성되었다.
0: 부산에서 맞아요. DJ 하시면서?
1: 그러니까 제가 아마 부산을 가게 된 이유는 진짜 남편을 만나러 갔다
2: 그러니까.
1: 해도
2: 아,

0: 마흔이 아닐 정도로
1: 운명적이네요.
2: 어떻게 운명이 어. 그녀를 이렇게 이끌을까?
0: 어. 근데 이제 그분은 진짜 내가 그렇게 별로 반갑지 않았어요.
2: 왜요?
0: 그냥 가수가 부산에 와서 이제 DJ를 한 거 개국 방송이 네. 그러니까 개국 멤버로 계셨던 분이고 저는 저대로 그냥 DJ 하니까 하루에 맨날 가서 두 시간만 방송하고 오고 근데 제가 갑자기 부산에서 일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어. 원면이 부산에 떴다? 그러니까 이제 일들이 막 들어오는
1: 그렇죠.
0: 거예요.
1: 그렇죠.
0: 예를 들어서 전화를 받으면 안녕하십니까 엄연 씨. 그 제가 뭐 하나 뭐 물어볼라 하는데 뭐 엄연 씨 몇 시부터 시간이 납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2: 섭외가
0: 네. 무슨 말인지 반은 못 알아듣는. 그러면 뭐 서면 오면은 뭐 한 몇 곡 몇 곡 하면 되겠습니까? 얼마만 돼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갖고 제가 이제 우리 남편한테. 이제 누구누구 씨 아~ 죄송한데 내가 대화가 잘 안 돼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근데 이제 남자들은 네 안녕하십니까 오면 씨한테 전화하셨습니까? 그러면 그쪽에서 이제 예 맞습니다 막 이러면서 이제 두 분이 네. 그러면 이제 저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아 여기 어디 출연을 하면 일주일에 몇 번 할 수 있느냐? 그럼 이제 얼마를 드리면 되냐 이걸 물어볼 아주 간단한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걸 이분한테 좀 부탁을 해야 되겠다.
1: 매니저 역할.
2: 이야.
0: 아, 그래서.
2: 통역사네, 통역사.
1: 통역사, 통역사.
0: 제가 말이 익숙하기 전까지는 그.
1: 아, 통역사 역할이네, 진짜.
0: 해줬어요.
2: 말이 익숙해질 때쯤이면 이제 사랑이 싹 터져. 뭐. 연애 관계로.
0: 왜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더 눈에 들어오고. 그리고 원래 남편이 말이 없어요. 말이 없으니까 무슨 말을 시키기 전에는 네. 먼저 말을 시키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네, 잔잡형. 네네. 약간. 그러니까 좀 궁금하기도 하고.
2: 아, 그렇구나. 네.
0: 어머. 그러면서 예.
2: 다 잡았어. 예, 일과 사랑을 다 잡았어 부산에서. 예. 예, 우리 조인현님이 또 이렇게 사연을 주셨어요. 미연님 2000년 밀레니엄 때 해운대 달맞이 곡에 원면 라이브 카페에서 몰래 몰래 만나던 직장 동료에게 제가 좋은 사람 같다고 칭찬해 주셔가지고요. 여자친구로 아내로 지금까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0: 세상에.
2: 근데 달맞이 곡에 전영록 원면 라이브 카페 저희 부부에게 좋은 추억입니다 하셨어요. 이야. 어머 이때 보증을 서주신 거네.
1: 그러네.
2: 좋은 사람 같아.
0: 제가 좀 이렇게 사람 보는 눈이 있거든요.
2: 오예 오예.
0: 네, 그래서 아마 제가 그냥 좋다고 안 했을 거예요. 분명히 무슨 어떤 좋은 점이 있었기 때문에 뭐 놓치지 말아라든지 너무 좋은 분 같다. 막 그런
2: 그래 그렇게 또 얘기를 나서서 하시는 타입은 아니잖아요.
0: 근데 우리 라이브 하우스가 유머차까지 이렇게 끌고 오시는 그런 곳이었어요. 가족들이
1: 가족
0: 네 가족. 예. 그다음에 서울에서 해운대를 찾으시는 분들이 우리 저 택시를 하시는 분들이 여기 원면 씨다 아닙니까? 아,
2: 예. 관광상품 예. 관광 코스가 돼
0: 코스처럼
2: 부산의 자랑.
0: 그 하면은 원면 씨다 아닙니까? 예. 노래합니다 이래가지고 택시로 저한테 내려주고 가시는 거예요.
1: 야.
0: 여기 뭐 어디 가면 돼요? 여기 재밌는 곳이 어디 있어요?
2: 맞아 맞아. 저희도 택시 타면 부산에 그렇지, 맛있는데 그렇죠. 뭐
0: 맛집 물어보잖아요.
2: 예.
0: 그 덕을 제가 참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1: 그러셨구나.
2: 아니 그 지금 부산 사투리 너무 맛깔나게 하시는데요.
0: 저 한 7년 8년 정도 살았으니까.
2: 그러니까. 네. 아 오늘 또 얘기가 나온 김에 그 라이브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 라이브가 땡기네요. 오늘 원면 씨가 라이브를 해주시다
1: 가능하세요? 컨디션
0: 그래서 괜찮... 제가 네. 지금 소리가
2: 목 감기 코 감기
0: 네, 조금만 이해를 해주시면 네.
2: 아이 참 코로나도 비껴가신 건강 체신데
1: 그러니까요.
2: 예, 요새 너무 무리하셔가지고
1: 오늘 블러셜러는 소리 질러란 노래십니다.
2: 네, 이 노래 네.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0: 조수미의 나 가거든.
2: 네.
0: 늘 작곡하셨던 이경석 씨가 제가 다시 노래를 시작하게 되면서 아 원미연 씨가 좋은 목소리로 많은 분들한테 소리를 냈으면 좋겠다.
2: 와.
0: 직접 작사 작곡해주셨어요.
1: 우와.
0: 조성모 씨의 나가고 아 조성모 씨 아시나요?
2: 네.
0: 트웹은 뭐 김정민의 슬픈 언약시 그런 곡 등을 지어주셨다.
2: 아 저분은 한 곡 한 곡의 서사가 말도 못합니다.
1: 그러네요. 네.
2: 자 원미연 씨 라이브로 청해 듣습니다. 소리 질러.

0: 좋다 이래.
1: 오, 야. 너무 좋다.
2: 아,
3: 아니 죄송한데 그 감기가 걸려서
2: 아유, 예.
3: 그 약간 뒤에 네. 막 그 후렴구가 더 막 아, 절절하게 그래요? 저미는 맞아요. 느낌. 너무 죄송한데
2: 아이고,
3: 더 절절해진 느낌.
0: 8512님 헐 라이브예요? 네. LP 듣는 줄?
3: 어.
0: 세상에 진짜 멋진 분이에요.
3: 이 노래의 분위기와 감칠맛이 오늘 더 산 느낌?
2: 아 그래요?
3: 네. 이동우님 엄마 누가 감기 걸렸다고 한 겁니까? 엄마 너무 좋은데 얘. 아, 너무 좋아요.
0: 진짜.
3: 근데 가끔씩 왜 감사합니다. 가수분들 컨디션, 목 컨디션에 따라서 약간 원하는 소리가 안 나온다고 하실 때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듣는 입장에서 약간 그러면서 느껴지는 약간의 그 LP 정서가 있어요.
2: 맞아요.
3: 그게 딱 느껴지니까 죄송하면서도 감사하죠.
2: 근데 이제 저희는 항상 일단 요즘에는 라이브 할 수 있는 장소가 별로 없어요. 가수들이. 아,
0: 그래요.
2: 행사 말고는 저희가 방송 말고는 라이브를 들려드릴 데가 없어요.
3: 그렇긴 그래요, 진짜.
2: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는 이렇게 음원을 듣다가 너무 차이가 날까봐.
3: 아,
2: 이런 라이브로 오면 걱정이 많이 돼요.
3: 전혀
0: 아니요.
3: 그래요? 원미연이 원미연했다.
0: 네, 너무 좋았어요.
2: 아, 그래요?
3: 하루였어요.
0: 그 노래 자체가 감사합니다. 또 박정수님이 노래 좋습니다. 중년들에게 힘이 되는 노래네요.
2: 맞아요.
0: 하셨고요.
2: 저는 정말 맞아. 이런 위로를 좀 받으셨으면 하는 게 저도 이제 뭐 엄마로 살고 뭐 원미연으로 살지만 이제 뭐 누구 엄마예요? 어디 가면은
0: 맞아.
2: 누구 와이프
0: 맞아.
2: 그런 자리가 진짜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내 이름 석자 말하기 쉽지 않고
3: 그게 너무 마음에
2: 내 목소리를 낸다는 건 사람들하고 많이 있으면서도 같이 융화해줘야 되고 그러다 보면 나를 많이 잃게 되는데
3: 맞아.
2: 가끔은 그냥 내가 내 목소리 내가 소리 지르면서 이 세상에 한번 소리를
3: 나
2: 낸다는
3: 여기 있다고
2: 거.
3: 네. 아. 그게 뭉클한 포인트인 네. 것 같아요. 네. 지금 산책 중에 듣는데 눈물 난다고 7864님이 신은주님은 저는 미연 언니 소리 질러 이 노래 들으면 진짜 소리를 지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2: 소리 지르세요.
3: 진짜 스트레스 네. 해소곡이라고 생각합니다.
2: 네.
3: 소리 질러 하시면서.

0: 내적 환호와 내적 샤우팅을. 네. 근데 사실 이게 해소하는 느낌도 있지만 존재 자체를 좀 증명하고 싶은 그런 분들에게는 위로도 될 것 같아요. 되게 많이.
1: 그 나는 특히 이제 사회생활을 해보다 보니까 우리 남자분들 사회생활 하시는 걸 전 옆에서 많이 보게 되잖아요. 네. 근데 정말 자기 목소리가 뭔지도 모르고
2: 맞아요. 점점. 네. 점점
1: 뭐 물론 점점. 어디서든지 원하는 본인의 역할이 네. 있긴 하지만 내 소리를 네, 낼 수 있다라는 거 참 네. 중요한 것
0: 그러니까.
1: 같아요.
0: 그러니까 네. 그런 마음을 대변해 주셨어요. 네. 네. 네.
1: 감사합니다.
0: 자, 저희 광고 듣고 아쉽지만 또 마무리해야 될 것 네. 같아요.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4: 저기요, 몇 층이에요?
5: 32층이요.
4: 난 280층이요.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난
5: 같이 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4: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3, 2, 1, fire
6: 국내 우주항공 전문 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7: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8: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7: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9: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10: 안전하는 오늘부터

부탄가스의 힘.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참 쉽다 데이팩. 건강에 하루 한 번 전해요. 참 쉽다 데이팩. 사랑해.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0: 루키루키
1: 검색창에서 루키루키 파크 골프채 루키루키
2: 올라가네 올라간다 어디로
3: 애지우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지게에 땔감을 쥐고 산에서 내려오면서 부르는 나무 등짐 소리입니다.
2: 8월 추석에 지사를 모시고
3: 추석 차례상에 올릴 음식을 장만하려면 집집마다 땔나무가 많이 필요했겠죠.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후 애지우 협찬이었습니다.
4: 원래 오늘 끝곡으로 원미연 씨 추천곡 모든 세상은 내 안에 있네 준비했는데 못 들었어요. 이 노래 내일 꼭 지라시에서 들려드리겠습니다.
5: 아니, 이 노래가 김동률 씨 곡이에요.
6: 네, 맞아요. 김동률 씨 제 4집 앨범에 있었던 노래인데 이 노래 제목이 요즘에 저한테 그냥 딱 올린 모든 세상은 어떻게 그때 그 나이에 이런 노래를
4: 대학생 김동률이 쓴 노래예요?
6: 네, 그렇죠. 네,
5: 아, 원미연 씨와 함께할 시간 너무 아쉬웠어요.
4: 진짜 짧아요.
5: 더 길었어야 돼. 2시간 네. 텄어야 됐어.
6: 어떡해.
5: 한 번 더 나와주셔야죠.
6: 그래요. 한 번 더 나와야죠.
4: 네.
5: 목 회복하시면 나와서 라이브로 이별 여행 가셔야죠. 아,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6: 네네네.
5: 네.
6: 아,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4: 네, 네, 네. 고맙습니다.
5: 항상
4: 네.
5: 팬으로서 네. 응원하겠습니다.
6: 아유, 고맙습니다.
5: 네. 고맙습니다.
6: 아,
5: 고맙습니다. 네. 자, 저희도 인사드릴게요. 내일 오후 4시 5분에 다시 올게요.
4: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대한유화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청소년들에게 우리 소리를 가르치는 엄영진입니다. 작은 무대에서 수줍은 표정으로 준비한 공연을 펼치는 청소년들을 자주 보게 되죠. 서툰 몸짓과 떨리는 목소리지만 그 안에는 세상을 향해 외치고 싶은 우리 아이들의 진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꿈을 키워가는 세상에서 가장 큰 무대입니다.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아이들의 공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한 무대입니다. 따뜻한 시선과 작은 박수 한 번이 청소년들의 꿈을 완벽하게 만드는 가장 멋진 조명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대한유화 협찬입니다.

0: 못 받은 돈,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이십니까? 망설이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재산을 찾아주는 세일신용정보 울산지점. 못 받은 돈은 울산 249-4040
1: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2: 많이 힘들었지. 잘 모셨고?
3: 잘 모셨어.
2: 어디로?
3: 덕원사 추모관이라고.
2: 아, 성안동에? 참 잘 모셨네. 가까우니 언제든 가볼 수 있고.
3: 시설도 너무 잘해놔서 마음이 놓여.
2: 가까운 곳이 곧 명당입니다. 검색창에 덕원사 추모관.
4: 잠시 후 6시 5분부터 시사와 정보가 있는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이 방송

0: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6시 뉴스입니다.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남자 단거리 수영의 기대주 김영범 선수가 한국 수영의 첫 금메달을 안겼습니다. 김영범 선수는 일본 도쿄 아쿠아틱스 센터에서 열린 남자 자유형 50m 결승에서 21초 66의 대회 신기록으로 가장 먼저 터치패드를 찍었습니다. 어제 자유형 100m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던 김영범은 대회 두 번째 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번 대회 이종목 우승 지난 대회 이종목 우승자 지유찬 선수는 21초 94의 기록으로 동메달을 추가했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입 원서 접수 시스템의 장애 대응 매뉴얼을 11년 동안 7차례나 개정하면서도 접속자 폭증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 절차는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이 대교협으로부터 제출받은 대학 원서 접수 시스템 장애 대응 매뉴얼 개정 사유에 따르면 대교협은 2016년과 2018년, 2021년 장애 유형과 대응 범위를 확대해왔지만 접속자 폭증으로 원서 접수가 지연되거나 중단됐을 때 수험생에게 어떻게 알리고 접수 마감과 경쟁률 공개는 어떻게 처리할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후속 절차는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2026년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에 반발하며 전체 회의에 전원 불참했습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하지 않는 이유는 사법부의 독립성 때문인데 수십 년간 해온 관행을 어그러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경기 고양시 대장동과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를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주택 2만 3천 호 공급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양 대곡 지식융합지구는 3호선과 경의중앙선 GTX-A 노선이 지나는 대곡역과 가깝고 9,400여 가구 규모로 주택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의왕 오전 왕곡지구는 14,000 가구 규모로 조성되고 오는 2029년 인덕원 동탄 복선 전철 의왕시청역이 인근에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영향평가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지구 계획을 승인하고 2029년에 착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코스피가 1% 넘게 상승하며 7거래일 만에 7천선을 회복했습니다. 지난 금요일보다 0.64% 오르며 출발한 지수는 종일 1% 안팎의 상승세를 유지하다 113.49포인트 1.65% 오른 7,007.72에 장을 마쳤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8도, 대전 17도 등 전국이 12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9도, 광주 30도 등 전국이 24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동해상과 남해 동부 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어서 바다의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오승훈이었습니다. MBC 6시 뉴스를 마칩니다.
3: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네덜란드 연구진이 실험을 해봤답니다. 한쪽 그룹은 대학 교수로 산다는 것에 대해 글을 쓰게 했고 다른 그룹은 그냥 노는 것에 대해 쓰게 했죠. 이어서 어려운 문제를 풀게 했더니 교수를 상상했던 그룹이 더 잘 맞히더라. 이런 실험도 있습니다. 건망증이나 주름 등 노인과 관련된 단어를 본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쪽보다 시험장을 더 천천히 걸어나왔고 기다리다 참을성 있는 같은 단어를 본 쪽이 더 실험을 오래 잘 견디더라. 뭐든지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말, 괜히 생긴 게 아니네요.
4: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1: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2: 가을 한가운데 유난히 크고 환한 보름달이 뜨는 날 바로 추석입니다. 이제 사흘 뒤면 기다리던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짧지만 바쁜 일상에 잠시 숨을 고르게 해주는 소중한 연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랜만에 가족과 마주 앉아서 따뜻한 밥 한 끼 나누고 그동안 미처 전하지 못했던 안부와 고마움도 건네보면 좋겠습니다. 9월 21일 월요일이고요.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 출발합니다. 여러분은 이번 추석 연휴 어떻게 보내실지 계획이 혹시 나오셨나요? 아직 특별한 계획이 없거나 어디로 떠나볼지 고민 중인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퇴근길 톡톡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추석 연휴 가족과 함께 찾아볼 만한 전시부터 소개를 해드리고요. 문화가 소식 고영서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 라디오로펌에서는 무심코 했던 행동이 불법이 되는 순간, 명절 전후로 자주 일어나는 상황들을 김민수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울산사리에서는 추석을 앞둔 전통시장 분위기 그리고 시장 이용에 도움이 되는 소식들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명절을 앞둔 만큼 지역 주민 여러분께 전하는 우리 기관장 혹은 정치인들의 따뜻한 마음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중구를 시작으로 남구, 갑과 을, 동구, 북구, 울주군까지 공직선거법 별표 1에 기재된 지역구 순서에 따라서 오늘은 먼저 울산의 각 지역구 국회의원들께서 퇴근길 톡톡 저희 청취해주시는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추석 인사 말씀을 전해오셨습니다. 지금 함께 들어보시죠.
3: 울산 시민 여러분, 중구민 여러분, 박성민 국회의원입니다.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전쟁으로 어렵고 또 코로나가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도 민생은 힘들고 우리 국민들의 삶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명절인 추석에는 가까운 친지들, 이웃들과 함께 더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모든 시름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가족분들과 함께 따뜻한 명절 보내시기 바라고 또 이웃들에게도 서로 안부를 전하는 이런 훈훈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 경찰관 여러분, 소방관 여러분, 또 의료진 여러분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고향을 오가는 운전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 존경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남구 주민 여러분, 남구갑 국회의원 김태규입니다.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한가위가 찾아왔습니다. 올 한 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석만큼은 잠시 일상의 걱정을 내려놓으시고 사랑하는 가족, 소중한 분들과 함께 따뜻하고 넉넉한 명절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고향을 찾으시는 분들의 발걸음마다 안전과 행복이 함께하고 우리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도 따뜻한 명절의 온기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저 역시 울산과 우리 남구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국회에서 맡은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울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남구 주민 여러분, 가족과 함께 웃음과 정이 넘치는 행복한 추석을 보내시기 바라며 풍요롭고 평안한 한가위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김기현입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맞아 밝게 빛나는 보름달처럼 시민 여러분 모두 소중한 가족, 친지와 함께 넉넉하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요즘 살림살이가 참 팍팍합니다만 오직 열정과 노력으로 땀 흘려 일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우리 울산은 다시 한번 힘차게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저 역시 늘 시민 여러분들 곁에 함께하면서 울산 발전과 시민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도도 말고 돌도 말고 한가위만 같으라는 말처럼 이번 추석이 시민 여러분들께 작은 위로와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6: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위원장 김태선입니다. 퇴근길 톡톡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 여름은 유난히 더웠고 집중호우까지 겹쳐서 힘든 날도 많았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한가위만큼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웃고 이야기 나누며 마음 편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명절에도 쉬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애써주시고 계신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도 울산의 좋은 변화가 시민 한 분 한 분의 일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울산의 더 큰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 가득한 한가위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7: 울산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보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울산 북구의 윤종호 국회의원입니다. 민족의 큰 명절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올해도 폭염과 물가 걱정, 어려운 민생 속에서 힘든 한 해를 보내고 계신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최근 호르무즈 해협 파병 논의까지 이어지면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평화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평화를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저 윤종호도 국회에서 국민의 뜻을 제대로 전하고 우리 장병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민생을 더 든든하게 만드는 일에도 더욱 매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번 추석만큼은 잠시 걱정 내려놓으시고 가족 친지와 함께 따뜻한

0: 나누며 서로 위로하는 한가위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울산 시민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울산 을주군 국회의원 서범수입니다. 추석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울산 시민 여러분께 추석 인사드립니다. 모두 풍성하고 넉넉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영남 알프스의 산자락에도 울주의 들녘에도 가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올 한해 각자의 자리에서 애써오신 울산 시민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추석만큼은 잠시 걱정을 내려놓으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따뜻한 정 많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서범수 늘 울주에서 울산에서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시민 여러분과 울산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울산 시민 여러분 풍성하고 행복한 한가위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2: 네, 이렇게 지역 국회의원들의 한가위 인사까지 들어보니까 이제 정말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게 실감이 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번 연휴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신가요? 고향으로 향하는 분들도 있으실 테고요. 집에서 푹 쉬면서 재충전하는 분, 여행길에 오르는 분, 그리고 연휴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일하는 분들까지 여러분만의 소중한 추석 계획표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2848 문자 혹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나는 이번 추석에 뭐뭐 한다 이렇게만 남겨주셔도 됩니다. 재치 있고 알찬 계획을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특히 일하시는 분들 가운데 세 분을 뽑아서 푸짐한 선물 챙겨드릴게요. 여러분의 연휴 계획도 기다리면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Walk it,
1: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저기요, 몇 층이에요?
3: 32층이요.
2: 난 280층이요.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나은
3: 가치, 더 나은 선택.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2: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5: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지자체 인증 브랜드 보유 기업을 포함한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지원 혜택으로는 방송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로 구매 시 보너스 250% 송출입니다. 연중 상시 모집으로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6: 네, 지금 시각이 6시 15분 20초 막 지났습니다. 퇴근길 톡톡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튜브 울산의 매시 뉴스 채널로 오시면 보이는 라디오와 함께 실시간 댓글창으로 소통하실 수 있겠고요.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되는 문자로도 소통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도 드릴게요. 명절 연휴를 앞두고도 태국 전사들의 도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처음으로 정식 종목이 된 e스포츠에서 우리나라 이준석 선수가 금메달을 따내면서 초대 챔피언이 됐는데요. 휘어진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손을 제외한 신체 부위로 축구공을 주고받는 스포츠입니다. 탁구와 축구를 합쳐놓은 것 같은 이 종목 무엇일까요? 1번 태크볼, 2번 골든볼. 정답을 샵 2848 혹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7: 퇴근길 톡톡에서 드리는 상품입니다. 조울굿 기름오일 구도일 S오일에서 주유권, 정직한 보험 더 베스트 금융서비스에서 상품권, 청정 동해바닷물로 만든 깨끗한 소금 한주소금에서 소금 한 상자, 맛있는 고기를 만나는 방법 한성 미트뱅크에서 5만원 고기 상품권, 참치 랍스터 전문점 본참치에서 초밥 런치 식사권, 21년 이상 경력 오사카 출신 셰프가 만드는 오마카세급 판초밥 스시 전문점 시바스시에서 식사권, 첨가물 없이 담백하다 크네기 농장에서 청년농부가 당일 생산한 100% 국내산 땅콩버터, 요리 초보도 셰프처럼 비비푸드에서 만능 표고버섯 맛간장과 대게 맛간장 세트, 지친 일상에 특별한 쉼표를 찍으세요. 프라이빗한 힐링을 약속하는 포항 알데아 펜션에서 1일 주중 숙박권, 가족의 추억을 담는 바른 사진관에서 촬영권, 학성동 가구 옥성 사거리 퀸즈앤 학성점에서 염색 1회 이용권, 도심과 가까운 치유와 힐링의 공간 울산 양떼목장에서 4인 가족 이용권, 12주의 기적을 드립니다. 삼산동 디파인 다이어트 센터에서 1개월 이용권과 개인 PT 3회권, 100% 천연 안반수 온천 범서 온천에서 이용권을, 일본식 정통 효소욕장 효소지음에서 효소 찜질 이용권을 드립니다.
6: 네, 울산의 문화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고영서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8: 네, 안녕하세요. 센치해지는 가을을 맞아서 감수성을 자극하는 전시 소식이 많습니다. 가장 먼저 전해드릴 소식이 장생포 문화창고에서 11월 1일까지 진행되는 페이퍼 후추 사각사각의 순간들 인 울산인데요. 특별히 전시 티켓 나눔 선물도 있습니다. 총 10매가 준비되어 있고요. 1인 2매씩 가족 단위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최대 4명 인원까지 가능합니다. 문자를 보내주실 때 동행하실 인원까지 같이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 네, 저희 지난주에 우리 동네 리포터에 이어서 다시 티켓 이벤트가 진행이 되는데요. 그 전에 지금 저희 청취자께서 교통 제보를 주셔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900번님께서 남부순환도로에서 문수사거리 가기 전에 대형 차량 고장으로 2차로 운행이 안 됩니다. 우회하세요 보내주셨어요. 남부순환도로에서 문수사거리 가기 전에 대형 차량이 고장으로 2차로 운행만 되고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티켓 이벤트 다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페이퍼 후추 사각사각의 순간들 인 울산 요거군요.
8: 맞습니다. 예. 이 전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예. SNS에서 종이로 만든 그림이나 작품에 또 화장을 하고 그 모습이 변화하는 과정에 사각사각 종이 소리가 더해지는 영상이 인기인데요. 그 콘텐츠를 만든 사람이 페이퍼 후추고요. 무려 230만 팔로워를 보유한 크리에이터입니다. 서울에서 큰 반응을 얻었던 전시가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울산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6: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전시 가보고 싶다 하는 분들 샵 2848번으로 저요라는 말머리 붙여서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한 분께 두 장의 티켓을 드리는데 우리 가족 네 명입니다. 혹은 추석 때 좀 많이 가보기로 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인원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워낙에 크리에이터 팔로우 수가 많으신 분이어가지고 유명한 크리에이터셔가지고 SNS에서 영상으로도 볼 수가 있더라고요.
8: 맞아요. 인기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또 이 현장에서는 동화책이나 그림 속으로 직접 들어간 듯한 공간을 만나볼 수가 있고 직접 작품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사각사각 체험존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작가의 작업 과정을 따라서 저만의 이런 나만의 종이 작품도 만들어 볼 수가 있으니까 한번 가보셔도 좀 좋을 것 같아요.
6: 네. 샵 2848번으로 저요라는 말머리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일정이 언제까지죠?
8: 11월 1일까지
6: 넉넉하군요.
8: 진행됩니다.
6: 알겠습니다. 저희 코너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티켓 이벤트 진행하니까 저요라는 말머리 붙여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네. 소식은 또 뭐가 있을까요?
8: 네. 이번에는 유재희 작가의 개인전 정리되지 않은 시간인데요. 울주군 범서읍의 위치한 갤러리 지엔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9월 27일까지 이어지고요. 주로 평면 작업을 중심으로 작품을 만나볼 수가 있는데 최근 새롭게 제작한 작품들까지 함께 선보인다고 합니다.
6: 예, 전시 제목이 정리되지 않은 시간.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8: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빠르게 소비되고 흩어져버리는 이미지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는데요. 그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화려한 순간들 뒤에 남겨진 게 무엇인지 돌아보게 만드는 전시라고 합니다. 또 제가 몇 가지 작품을 미리 살펴봤거든요. 네, 뭔가 빛이 조금 바랜 듯한 느낌으로 표현된 작품들이 있었는데 그래서인지 좀 정리되지 않은 시간이라는 제목과 좀 분위기가 잘 어울렸던 것 같습니다.
6: 이게 우리 일상이 참 빠르잖아요. 어느새 맞아요. 추석 연휴 다가오고 어느새 추석 연휴 지나고 나면 10월이 될 테고요.
8: 맞습니다.
6: 이럴 때 좀 여유를 가지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만들어줄 것 같아서 가보고 싶다. 제목만 봐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8: 네, 전시를 천천히 즐기면서 잠시 쉬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울산 아트포럼이 준비한 기획전 기억의 리얼리티입니다. 중구에 위치한 가기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고요. 전시는 10월 2일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6: 네, 기억의 리얼리티. 네. 이건 또 어떤 내용일까요?
8: 앞서 소개해드린 전시와 비슷한 무드로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요즘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쉽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정작 깊이 있는 감정의 교류 또 소통은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느끼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번 전시가 바로 그 부분을 다뤘다고 해요. 좀 궁금하지 않나요?
6: 예, 그러니까요. 이게 어떤 형식의 작품으로 표현이 된 걸까요?
8: 설치 작업으로 재해석됐고요.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연결은 뭔지 또 디지털 소통 속에서 흐려지고 사라지는 감정의 흔적들을 다양한 설치 작업으로 재해석했다고 합니다. 물론 온라인 환경이 물리적인 거리는 좁혀졌지만 그 안에서는 공감과 정서적인 소통이 단절되고 또 왜곡되는 모순을 다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감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6: 네, 굉장히 현대적이면서도 네. 요즘에 우리 현 현대인들이라면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8: 맞습니다. 또 설치 작업인 만큼 이 관객이 전시장을 직접 돌아다니면서 그 단절과 오류를 오감으로 느낄 수 있도록 구성을 했다고 해요. 한번 직접 가보셔서 체험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식이고요. 네. 울산 시립미술관 이 전시실과 로비에서 열리고 있는 팬레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9월 27일까지 진행되는 전시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협력 전시입니다.
6: 네, 팬레터라는 네. 게 네. 사실은 편지를 전시한 것 같기도 하고요.
8: 네.
6: 어떤 내용일까요?
8: 우리가 잘 아는 트로트를 비롯해서 아시아 대중음악을 현대미술로 새롭게 풀어냈습니다. 트로트에는 인생이 좀 들어있다고 하잖아요.
6: 네.
8: 트로트를 통해서 그 시절을 살아간 사람들의 삶과 애환이 담긴 소중한 추억으로 만들어보는 그런 바라보는 전시인데요. 사운드부터 영상, 설치, 미술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접 듣고 보고 체험하면서 즐길 수 있는 게 가장 이 전시의 인기를 끄는 이유라고 해요.
6: 뭔가 음악이 계속 나오나 봐요.
8: 어떤 구간에 가면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구간에 가면 또 볼 수도 있고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구지은 작가님의 부스에 가시면 울산의 옛 공장과 사택 그리고 회식 문화의 상징이었던 노래방 공간을 재현해놨고요. 또 특히 전시장 안에 실제로 들어가면 노래를 직접 부를 수 있는 코인 노래방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 팀당 한 곡이 무료로 직접 불러볼 수가 있어서 관람객들이 정말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6: 여기서 진짜 부르시는 분이
8: 네,
6: 있어요?
8: 네, 있습니다. 코인 방이니까 아무래도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부를 수 있고요.
6: 정말 우리나라 분들은 네. 흥의 민족인 것 같아요.
8: 맞아요. 그리고 또 유혜미 작가님의 참여형 작품에서는 관람객이 직접 아시아 여러 지역의 대중음악 음원을 조합해서 나만의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또 이렇게 만든 음악이 내 이메일로 전송이 돼서 파일로 저장될 수도 있거든요. 뭐 이 밖에도 로봇들이 테크노트로트에 맞춰서 춤을 추기도 하고 인도네시아의 신나는 대중음악 당두시라는 그런 음악 장르도 만나볼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재미있는 작품들이 부스마다 가득하다고 합니다.
6: 네. 이게 옛 추억을 떠올리게 하면서도 네. 색다른 체험이 되겠네요. 팬레터라고 해가지고
8: 네.
6: 어떤 내용일까 했는데
8: 네.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예. 뭔가 체험을 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좋은 것 같고요.
6: 예.
8: 그리고 또 전시가 본 전시뿐만 아니라 오아시스 레코드로 보는 트로트의 역사 같은 알찬 연계 전시도 함께 만나볼 수가 있으니까요. 이번 주 시원한 가을 바람도 쐬면서 감성 가득한 울산시립미술관으로 나들이 다녀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6: 네. 지금 뭐 저희 실시간 댓글창에는 울산에는 상어 안 나타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게요.
8: 네. 그러니까.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문화 소식을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네. 또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 네. 자, 다음 주에도 알찬 문화가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8: 네, 감사합니다.
6: 네, 고영서 리포터셨어요.
9: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위 태화강과 3호선 사이

0: 건축물은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9월 18일 오픈 1551 8454 동원개발
1: 1.
2: 총 1만 세대 이상 울산의 빛날 에일린의 뜰
1: 5.
2: 오래도록 울산을 대표할 압도적 스케일
1: 2.
2: 이제 남구를 이끌어갈 프리미엄 라이프
1: 1.
2: 1521 1521세대 랜드마크 대단지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
3: 견본주택 개관 중 IS 동서
4: 매년 1만 건 이상의 산악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산악사고의 유형을 살펴보면 조난과 실족으로 인한 사고 건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5: 도로가 없는 산에서 발생한 긴급상황 어떻게 신고할까요?
4: 산행 중 보이는 국가 지정 번호판을 미리 확인하세요. 위치 표시 번호가 한글 두 글자와 숫자 8자리로 적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국가 지정 번호판을 알아두면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구조대와 구급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국가 지정 번호판이 보이지 않는다면 주소정보 누리집을 활용합니다. 주소정보 누리집에 접속해 오른쪽 아래 지도 모양 버튼을 눌러주세요. 내 위치 정보를 공유한 후 나의 위치 지정 번호를 누르면 가장 가까운 국가 지정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안전하게 산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6: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7: 97.5
8: 네, 추석 연휴 기간 퇴근길 톡톡 생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특별히 굉장히 일이 많고 연휴를 연휴처럼 느끼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선물 이벤트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휴 기간 뭐 하실 건지 여러분께 문자를 보내달라 말씀을 드렸는데요. 2360번님, 추석에 저희는 가족이 없어서 와이프랑 둘이서 노지 캠핑 갑니다. 캠핑 가서 집 짓는 것도 한일 합니다. 전어가 맛있는데 숯불에 구워 먹어봐야겠습니다 하셨고요. 2664번님 이번 추석에는 작은 아들이 근무 중인 강원도로 부모님 모시고 면회 가려고 합니다. 3953번님은 추석 연휴 때 가을 농사 준비해야 합니다. 수고하세요. 3932번님은 멀리 있어 항상 그리운 우리 아들 만난 거 해주고 식구들과 함께 집에서 푹 쉬고 싶습니다 하셨고요. 5102번님 저는 중환자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곧 연휴가 다가오는데 추석은 송편 먹는 날이 아니라 근무표 확인하는 날입니다. 이번 추석에도 저는 가족들과 함께 차례를 지내는 대신 환자분들의 활력 징후를 지키러 중환자실로 출근하는데요. 추석에 뭐해? 라고 물어보면 일해. 이 대화만 몇 년째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추석 연휴에 근무하는 간호사들한테 명절인데 왜 이래? 라는 질문 대신 고생 많다 한마디만 해주세요. 5102번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올 추석 때도 정말 덕분에 편하게 쉬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6337번님 추석에는 외롭게 병원에 계신 부모님께 1박 2일 보내기 하겠습니다 하셨고요. 9716번님 추석 당일은 차례만 모시고 회사에 나와서 일을 해야 합니다. 울산 그리고 회사에서 필요한 인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안전한 업무 보겠습니다. 한가위 추석 나누는 넉넉함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프로그램 끝나기 전까지 여러분 추석 연휴에 뭐 하실 예정인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퀴즈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이번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처음으로 정식 종목이 된 e스포츠에서 우리나라 이준석 선수가 금메달을 따내면서 초대 챔피언이 됐습니다. 휘어진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손을 제외한 신체 부위로 축구공을 주고받는 스포츠인데요. 탁구와 축구를 합쳐놓은 것 같은 이 종목 무엇일까요? 1번 태크볼, 2번 골든볼. 정답을 샵 2848 혹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1: I'm gonna give it to you.
8: 우리 주변에서 벌어질 만한 사건들, 내가 당사자가 될지 모르는 법적인 문제들,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변호사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라디오 로펌 시작하고요. 김민수 변호사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9: 네, 안녕하세요.
8: 변호사님께서는 연휴 때 뭐 하시나요?
9: 저는 이제 가족들이랑 대마도 여행 그래서 지금 여행 앞두고 있습니다.
8: 편안하게 즐겁게 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추석 연휴 특집으로 내용을 준비를 해봤는데 그중에서도 명절 기차표 정말 그야말로 예매하는데 전쟁이잖아요. 이 관련된 사건이 있어서 그걸 토대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A씨가 고향 가는 표를 구하려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승차권 8장을 예매를 했어요. 그리고 4장은 취소했고 2장은 직접 썼고 나머지 2장은 동생 친구한테 돈을 받지 않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A씨가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해요. 변호사님, 그 A씨 같은 경우에는 웃돈을 받고 표를 되판 게 아닌 거잖아요.
9: 네, 맞습니다.
8: 매크로를 썼다는 이유만으로도 업무방해죄가 성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9: 이게 매크로 프로그램인 게 마우스 클릭이라든지 키 입력 등 어떤 반복되는 작업을 자동으로 해주는 소프트웨어거든요.
8: 예.
9: 그래서 이거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예매한 자체가 업무방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판매 목적이 아니더라도 업무방해죄 성립할 것 같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8: 이게 그러면은 매크로로 기차표를 예매했다는 행위 자체가 철도 회사의 어떤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는 거예요?
9: 이게 이제 매크로를 이용해서 대량으로 예매하다 보면은
8: 예?
9: 그 철도공사의 정상적인 예매 업무를 방해한 거죠. 그래서 일반 국민의 어떤 공정 구매 기회를 빼앗는 행위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그 자체가 업무 방해 행위로 볼 수 있는 겁니다.
8: 그러면은 다량이라고 하기에는 8장을 구매를 했고 일부는 취소했고 지인한테는 공짜로 나눠줬어요. 이런 거는 처벌 여부나 수위에도 영향을 줄까요?
9: 일단은 범죄는 성립할 여지가 있는데
8: 예.
9: 이렇게 뭐 판매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8: 예.
9: 그러면 처벌이 안 될 수도 있고 보면 하더라도 가벼운 이제 벌금형 정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어쨌든 이제
8: 예.
9: 범죄는 범죄입니다.
8: 그런데 이 수사기관이 매크로 사용 사실을 어떻게 확인하는 거예요?
9: 이거는 지금 보면 그 철도 운영사 측에서 보면 이게 서버에 비정상적인 접근한 내역이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걸 이제 일괄 고소를 한 거로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그 수사기관 그걸 다 받아서 다 이걸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8: 예를 들면 매크로 프로그램에 어떤 패턴이 있는데 그걸 계속 읽어내면서 일괄적으로 이걸 사용한 사람들한테는 다 수사받아라 라고 통지가 간 거군요.
9: 맞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8: 사실 A씨 입장에서는 가족 생각해서 나는 도와준 건데 억울하다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분명한 불법 상황은 맞다고 하셨으니까요. 명절 기차표 예매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거 뭔지 변호사님께서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9: 네, 이렇게 매크로 사용해서 예매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범죄 행위가 될 수 있으니까 절대 하시면 안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판매 목적이 아니더라도 이게 철도 운영사의 어떤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8: 네.
9: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8: 만약에 돈 받고 판매했다면 조금 더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9: 그렇게 되면은 그 범죄 수익금도 몰수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형사 처벌도 가중되겠죠. 이게 금액이 많다 하면 이게 좀 후속도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8: 알겠습니다. 또 다른 추석 연휴 즈음이며 많이 일어나는 사건을 토대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명절이 지나고 나서 선물 받은 것들 온라인 중고 플랫폼에 많이들 내놓으실 거예요. 나는 이거 우리 집에 많은데 혹은 이것까지는 필요 없는데 하는 분들은 플랫폼에 많이들 내놓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떤 경우에는 불법인 경우가 있다고요?
9: 네. 이게 기본적으로 문제되는 게 식품 같은 거 좀 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8: 식품이요?
9: 예, 수제청과 같은 어떤 개봉 수제식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안 돼요. 이게 식품위생법에서 금지하고 있거든요.
8: 예.
9: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이 그 제조한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이제 식품위생법 위반이라고 판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8: 예.
9: 그리고 정전용 화장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8: 예.
9: 그런 것도 이제 이게 정상적인 품질 관리라든지 유통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8: 네.
9: 그래서 이게 화장품법에 위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전용 이렇게 홍보나 판매 목적에

0: 증명품 있지 않습니까? 판매하시면 안 돼요, 화장품 같은 경우.
1: 뭐 샘플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0: 그 맞습니다.
1: 원래 본품은 괜찮아요, 그러면?
0: 예, 본품은 뭐 처벌되지 않, 처벌한 오. 규정이 없는데 샘플은 하시면 안 되고 예? 또 본품이라 하더라도 이걸 갖다가

0: 그러면 요 두 가지 정도는 유념을 하시는.
1: 그리고 참 그 제일 많이 있는 게 한약하는 한약이라든지 그 의약품은 절대 안 됩니다. 영양제 같은 것도 안 됩니다. 이거 지금 약사법에 보면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은 이런 의약품 판매해서는 안 되거든요.
0: 예.
1: 그래서 이렇게 선물 받았다고 하시더라도 판매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0: 어르신들한테 무슨 고 이런 거 많이 선물을 드릴 텐데 환 이런 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1: 맞습니다. 안 되는 겁니다. 네.
0: 영양제 말고요. 식품 건강성 기능 식품 이거는 영양제에 속하는 거예요?
1: 그렇다. 이게 영양제라든지 영양제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식품을 볼 수 있거든요. 식품도 안 되지 않습니까? 아. 둘 다 안 되는 겁니다. 예, 어쨌든 이쪽에서 안 되거나 저쪽에서 안 되는 거 다 안 되는 겁니다.
0: 이게 그러면은 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 판매글만 올리거나 구매자를 찾는 단계에서도 처벌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1: 이거는 이제 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만 해당하는 거거든요.
0: 예.
1: 이게 단순하게 판매 결막을 했다든지 구매자 찾는 단계라면 미수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실제
0: 예.
1: 판매를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0: 예.
1: 이게 근데 식품위생법이라든지 그 화장품법이라든지 약사법에 미수범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처벌되지 않습니다. 네.
0: 그럼 이게 판매가 이루어졌을 때는 처벌이 되는 거군요.
1: 맞습니다. 판매가 됐다면
0: 만약에 판매가 됐다면 처벌은 어느 정도 수위예요?
1: 이게 지금 화장품법 같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인데 약사법 같은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요.
0: 예.
1: 식품위생법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이 처해질 수 있는 거예요.
0: 생각보다 심각하네요.
1: 네, 맞습니다. 강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횟수가 많다든지 또 사실 또 뭐 이게 실제로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처벌이 강하게 되겠죠, 보면.
0: 예. 그러면은 지금 이 세 가지 분류 정도만 유념하면 되는 걸까요?
1: 기본적으로 또 안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담배 안 되겠죠. 그죠? 그리고 뭐, 그, 모의 총포 같은 것도 안 될 테고요. 당연히 안 되는, 유해한 물질 당연히 안 되는 거고.
0: 예.
1: 그래서 주류도 안 되겠죠, 당연히.
0: 주류도 안 되고.
1: 네, 주류도 그 판매업 승인 받은 사람만 판매할 수 있거든요.
0: 이게 그러면은, 방송을 물론 들으신 분들은 기억을 해보시겠지만, 판매해도 되는 건지 아닌지 좀 가장 간단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 같은 것들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1: 제가 이제 그래서 인터넷에 이제 판매 제한 물품이라고 써봤습니다. 오늘 보니까.
0: 네.
1: 그러니까 생활 법령 정보로 이렇게 넘어가시더라고요. 보니까요, 그게.
0: 네.
1: 그러니까 생활 법령 정보에 보면 판매 제한 물품 목록이 조금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인터넷에 간단하게 이제 검색만 해보셔도 판매 제한 물품 딱 나오니까 그거 확인하셔서 그래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0: 그냥 내 일상이겠거니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중고 거래에 올렸다가 낭패 당할 게 아니고 이것만큼은 유념을 하셔야 되는 거겠군요.
1: 맞습니다. 괜히 잘못 판매했다가 전과자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0: 네, 그러니까
1: 조심하시는 게 맞겠죠.
0: 알겠습니다. 오늘은 추석 연휴 앞두고 좀 조심해야 할 것, 주의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김민수 변호사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앞두고 장보기 막바지에 나선 분들 많으시죠? 과일과 나물, 고기와 생선까지 챙길 게 정말 많은데요. 오늘은 울산 태화종합시장 상인회와 전화 연결해서 명절을 앞둔 시장 분위기와 장보기 혜택, 또 시장 상인들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권영호 상인회장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많이 바쁘시죠?
1: 시장 상인회장을 맡고 있는 권영호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요즘 진짜 많이 바쁘시죠?
1: 아, 예, 조금 바쁘고 있습니다, 지금.
0: 상인회장님께서는 추석 연휴 어떻게 보내실 계획이신가요?
1: 저희들도 지금 손님 맞이를 이제 대목장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손님 맞이에 지금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해서 지금 준비를 아직 며칠 남았는데요. 네. 다들 분주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0: 분주하고 연휴 때는 어떠세요?
1: 연휴 때에도 저희들 사실은 뭐 장사를 하실 분도 계시고 예. 그리고 또 뭐 휴가를 가신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0: 그러시군요. 지금 상인분들 매일 손님 맞이 준비로 참 분주하실 텐데 우리 지금 청취자 네. 여러분도 장 보러 갑니다 하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1: 예, 예,
0: 이 명절 앞두고 특별히 신경 쓰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1: 네. 저희들 지금 뭐 새벽부터 손님 맞이로 좀 분주하고 있는데요. 예. 상인들이 가장 공을 들이는 건 우리 시장의 최상의 신선도와 착한 가격 아니겠습니까?

0: 네. 그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위생과 그 원산지 관리까지 깐깐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1: 예, 아무래도
0: 믿고 찾아주셔도 좋겠습니다.
1: 최근 경기나 소비 분위기를 아무래도 전통시장이시니까 가장 현장에서 체감하실 텐데요.
0: 네, 예, 예.
1: 어떠세요? 그 손님들의 장보기 방식, 소비 패턴이 작년과 비교해서 어떻게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0: 요즘 많이 좀 달라졌죠. 그 요즘은 대용량보다는 딱 그 필요한 만큼만 사시는 그 소포장.
1: 네.
0: 그 뭐 실속형 장보기가 그 눈에 띄게 많이 늘었죠.
1: 네.
0: 손님들이 그 달라진 소비 패턴에 맞춰가지고 저희 상인애들도 상인분들도 이제 소비 소분 판매와 그 온누리 3분권 환급 등 다양한 알뜰 그 장보기 혜택을 제공해드리면서 발빠르게 또 맞춰가고 있습니다.
1: 사실은. 예. 손님은 많은 편인가요? 어떻습니까?
0: 아무래도 이 시장에는 대목 시장이라는 네. 게 있다 아닙니까? 옛날부터 네. 그런 말이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대목이네 사람이 엄청나게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면은 그냥 뭐 제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고 이런 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밀려갈 정도로 그렇게.
1: 좋은 소식이네요, 진짜. 그러면은 시장을 꾸준히 찾아주시는 단골 손님도 분명히 있으실 테고요.
0: 네네.
1: 가족 단위로 뭐 할머니, 손자, 손녀 손잡고 오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상인 회장님께서 가장 시장을 지키시면서 힘나는 순간은 언제이실까요?
0: 장사를 오래 하신 상인들께서 하시는 말씀이신데요.
1: 네.
0: 어릴 적 부모님 손을 잡고 시장에 오던 아이가
1: 네.
0: 자라서 이제는 자기 아이의 손을 잡고 3대가 함께 장을 보러 올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 하거든요.
1: 내가
0: 손님들이
1: 이
0: 예, 장을 보시면서 역시 태화시장이 제일이다며 그 이렇게 건네주시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참 우리 상인들은 제일 큰 저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힘이 안 나겠습니까?
1: 그 조그맣고 어려 보이기만 했던 분이 어느새 네. 아들, 딸을 데리고 와서 역시 네, 네, 네. 대화시장이 최고네요 하면 진짜 장 보시면서 역시 여기가 최고네요 한 말씀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죠?
0: 아유, 그럼요. 예, 예. 예.
1: 울산에 시장이 정말 다양하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 태화시장은 예, 예. 특히 어떤 품목이나 점포가 강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0: 시장의 강점은 그 수십 년 그 영업을 하실 그 내공을 자랑하는 베테랑 상인분들의 손맛과 진사람만 얘기했습니다. 그죠?
1: 상인 그
0: 제가
1: 자체.
0: 네. 자신 있게 그 추천하는 필수 품목이 한 세 가지 정도 있는데요.
1: 예?
0: 그 뭐 우선 정성껏 반죽해서 고소하게 지지내는 명절 즉석 그 즉석 모둠 전이 있고요.
1: 오.
0: 그리고 태화시장에서 동정 점포가 가장 많습니다. 이 정육점이 한 10군데 정도 되는데요. 10군데가 넘어요, 사실.
1: 예.
0: 거기에서 명품 한우가 정말 뭐 이름이 많이 나와 있고요.
1: 예.
0: 그리고 가짜 내에서 이제 고소함이 남다른 100% 방앗간 참기름이 아주 유명합니다.
1: 역시 시장은 참기름이죠.
0: 네.
1: 그러시군요. 이게 네. 올해는 특히 온누리 상품권 뭐 여러 가지 행사 할인 혜택들도 많잖아요.
0: 네, 네, 네.
1: 이런 거는 언제까지 이게 끝난 건가요? 지금 혜택이?
0: 예, 네, 어제 날짜로 마감을 했는데요. 네. 5일 동안 이제 시행을 했는데 이번 농축산 환급 행사 덕분에 명절 장보기에 나서는 이거 시민분들이 부담을 좀 크게 덜어드릴 수 있어가지고 참 다행이라 생각하고요. 시장 전체에도 뭐 손님들의 발길이 뭐 끊이지 않아가지고 상인들에게도 정말 큰 힘과 활력이 되었습니다.
1: 이게 이렇게 환급 행사가 있고 없고가 시장을 찾는 분들이 많고 적고 영향이 있나 봐요.
0: 예, 사실은 이게 예전에는 그 시행을 하는 시장만 해서 좀 그 시행을 안 하는 시장에서는 좀 불만 사항이 좀 있었는데요.
1: 네.
0: 이제는 올해는 좀 다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이제 배려를 해서 이렇게 다른 시장에도 같이 이제 시행을 했습니다.
1: 예. 지금 회장님이 약간 기분이 좋아지신 듯한 느낌이 여기까지도 전해져서 저희도 덩달아 행복해집니다.
0: 예, 예, 예.
1: 아무래도 명절은 가족과 이웃이 함께하는 시간이잖아요. 태화시장 예. 상인들을 대표해서 시민과 또 저희 청취자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추석 인사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예예, 예.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올 한 해 보내주신 따뜻한 성원과 사랑 덕분에 저희 태화시장이 늘 활기를 잃지 않고 달릴 수 있었습니다. 그 이번 추석 명절 사람 냄새 나고 정이 넘치는

0: 저희 태화시장에서 풍성하게 준비하셔서 사랑하는 가족, 이웃들과 함께 따뜻한 마음 나누시길 바라며 밝은 한가위 보름달처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만 가득하시길 저희 태화시장 상인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원하겠습니다. 풍성하고 행복한 추석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1: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직 연휴까지 며칠이 남았습니다만 더 장사 잘 되시고 대박나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건강하시길 저도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30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5: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6: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7: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저기요, 몇 층이에요?
2: 32층이요.
1: 난 280층이요.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난
2: 같이 더 나은 선택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1: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3: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5: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브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브.
6: 캣박시브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7: 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는 월화수 퇴근길 톡톡에서는 추석 연휴에도 마음 편히 쉴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떤 계획이신지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말씀해 달라고 문자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7550번님께서 추석 연휴 한가위지만 직업 특성상 저희들은 시민들을 위해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시민들의 수송에 만전을 다할 겁니다 하셨습니다. 아마도 버스기사님이시지 않을까 혹은 택시기사님 아닐까 싶습니다. 안전운영 하시고요. 3045번님, 남편이 운영하는 식당이 올해부터 추석 당일도 가게 문을 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개인 사정으로 조금 빈자리에 저희 가족들이 모두 총출동할 것 같아요. 평소 외식업이 많이 위축되다 보니까 월세도 조금 밀리기도 해서 이렇게

가족이 단합해서 명절에도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아, 우리 가족끼리 한번 어딘지 알려주시면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8996번님, 저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추석에 출근해서 노래방 프로그램 진행합니다 하셨고요. 8343번님, 이번 연휴 계획 아버지 모시고 다낭 여행 갑니다. 사실 23일이 아버지 팔순이라 고민하다가 아버지 몸이 더 힘들어지기 전에 해외 한번 가보자는 아내 의견에 급 잡았습니다. 전에 계획했다가 코로나 오고 미루다 해서 이제야 가게 됐습니다. 연세 더 들기 전에 함께 하려고 해도 바쁘다는 핑계로 함께 못했었는데 이번에 모시고 가서 재미있게 힐링해서 오겠습니다. 아버지와 추억거리 만들어 오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일 텐데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무엇보다 건강하게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선물 받아 가실 분 발표하겠습니다. 3045번님께 한주소금 한 상자, 8996번님께 백화점 상품권, 7550번님께 SO1 주유권, 2664번님께 또 역시 SO1 주유권 선물로 챙겨드립니다. 그리고 퀴즈 당첨되신 4083-1007번님께도 저희가 선물을 챙겨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성함과 주소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티켓 당첨자는 개별적으로 저희 작가님이 연락을 드리고 있으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끝곡은 연휴 때 우리 잔소리 집어넣자고요. 미리부터 서로를 리마인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골랐습니다. 아이유와 스롱의 잔소리 들으시고요. 내일도 역시 이벤트 이어갑니다. 퇴근길 톡톡 생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울산사회복지공동모험회 사무처장 양호영입니다. 부자의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지금껏 기부 현장에서 만난 진정한 부자는 바로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아오신 김춘희 할머님은 생의 마지막 순간 전 재산인 옥탑방 전세금 1,500만원을 더 어려운 이웃에게 유산기부로 남기셨습니다. 또 다른 기부자인 인천 괭이부리 마을 주민들도 폐지와 고철을 팔아 생계를 이어가면서 매일 조금씩 모은 돈으로 해마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습니다. 부자는 가진 것의 크기가 아니라 나눌 수 있는 마음의 크기로 완성됩니다. 나눔은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생각났을 때 바로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눔의 시작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5L 협찬입니다.

0: RBC
1: 1. 총 1만 세대 이상 울산의 빛날 에일린의 뜰
2: 5.
1: 오래도록 울산을 대표할 압도적 스케일
2: 2.
1: 이제 남구를 이끌어갈 프리미엄 라이프
2: 1.
1: 1521 1521세대 랜드마크 대단지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
3: 견본주택 개관 중 IS 동서
4: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5: 미래, 보기만 할 건가요? 2026 울산 미래 박람회 보고 움직이고 직접 경험하는 미래 온몸으로 즐기는 AR 스포츠 하도 울산의 하늘을 체험하는 스카이링크 반구대 암각화 속으로 AI와 로봇을 눈앞에서 미래는 직접 해볼 때 더 재밌으니까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현장 선착순 무료 관람 태화강 국가정원 남구둔치 울산공업축제장에서 만나요
6: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7: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6: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저녁엔 뉴스.
1: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 장성들에 대해 1심 법원이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18년,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2: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군 장성들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일제히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1년 9개월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겐 징역 15년,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겐 징역 12년,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겐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계엄 해지 직후 양심 고백을 하는 등 유일하게 혐의를 인정하며 비상계엄 실체 규명에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 대해선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국회와 선관위에 무장한 병력을 보내거나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일으킨 내란 폭동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여인영 전 사령관에 대해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명백히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사전에 모의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진우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내란 사건에서 진상규명을 위해선 관련자 진술이 매우 중요하다며 곽 전 사령관이 실체 규명에 기여한 점을 참작했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여인영 이진우 전 사령관에겐 징역 30년, 박안수 전 참모총장에겐 징역 25년, 곽종근 문상호 전 사령관에겐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5명 전원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박안수 전 총장

0: 총장과 이진우 곽종근 사령관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1: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인 강훈식 실장이 오늘 오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인사를 둘러싼 논란과 지지율 하락 등 종합적인 국정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걸로 풀이됩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청와대는 오늘 오후 예고 없이 브리핑을 열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전 중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3: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오늘 오전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1: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입니다.
2: 청와대 관계자는 사의 표명 배경으로 지난주 열린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언급하며 전반적인 국정 상황에 대해 이 대통령이 자신의 부족함과 책임을 수차례 탓한 만큼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장으로서 종합적인 책임을 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장관 후보자 인선 등 인사검증 논란으로 지지율이 떨어지며 국정 동력이 약해지자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비판적인 여론을 수용한 걸로 풀이됩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아직 강 실장의 사의를 수용하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강 실장의 사의 표명 발표 이후 참모진 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수용 여부를 두고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며 청와대 참모들이 밤낮 없이 일하다 보니 건강상 문제 등 어려운 점이 많을 거라 언급했습니다.
4: 비서실장께서 오늘 이제 드디어 졸업을 한번 해보시겠다고 하신 것 같아요. 아직은 제가 어떻게 할지는 결정을 못하겠는데.
2: 이어 강 비서실장을 포함한 참모들을 향해 많은 분들이 체력적으로 어려운 긴 기간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린다며 국민들께서 일상 속에서 겪는 어려움에 비하면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위안 삼으시길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낙마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선 논란, 참모진 사의 표명 등 국내에 산적한 현안을 뒤로하고 이 대통령은 유엔 총회 참석 등을 위해 오늘부터 5박 7일간 미국 뉴욕과 멕시코 순방길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1: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폭발로 군 간부 3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DMZ 수색작전 중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이 발생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미상 폭발의 원인은 조사를 해야 하는 사안으로 현 시점에서는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앞서 오늘 낮 11시쯤 서부전선 육군 25사단 최전방 부대에서 지뢰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나 3명이 다쳤는데 이 가운데 대대장은 발목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고 국군 수도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전국에 공적주택 119만 호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5년간 공적주택을 1년에 약 24만 호씩 오는 2030년까지 119만 호를 공급하고 이 가운데 77%인 92만 호를 수도권에 공급하는 주거안심플랜을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1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이 2024년 기준 193만 1000가구에서 2030년에는 250만 가구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제 경기 안성시 한 나눔 장터 행사장으로 트럭을 몰고 돌진해 7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남성 운전자가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김대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오늘 남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안성시청 기간제 근로자인 남성은 사고 직후 경찰 조사에서는 가속 페달을 제동 장치로 착각했다고 진술했지만 이후 차량이 급발진했다란 취지로 주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료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의혹으로 고발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법인인 더본코리아는 허위 광고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는 최근 백 대표에 대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더본코리아 법인과 덥죽 제품의 유통사업팀 홈쇼핑 담당 직원에 대해서는 고의로 허위 광고를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소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오전 9시부터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24시간 운영되는 원화 국제 결제망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시범 운영에는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4개사가 참가했으며 오늘 오전 참가기관 가운데 두 곳이 약 14억 원 규모의 첫 시범 거래에 나섰습니다. 한국은행은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금융기관이 아닌 해외 원화 업무 취급기관에서 계좌를 개설해도 자국의 영업시간대 원화 결제를 할 수 있어서 원화 결제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쿠팡과 한화에 대한 공정위 조사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데 대해 이례적으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오늘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법원의 결정으로 쿠팡 조사가 한 달가량 유보돼 조사의 실효성이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정위 관련법은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사로 기업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8도, 대전 17도 등 전국이 12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24에서 30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박소영이었습니다. MBC 저녁엔 뉴스를 마칩니다.
5: MBC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리,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9월 18일 오픈, 1551 8454 동원 개발.
6: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7: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울산문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지금 시각은 7시 10분입니다.
9: 거침없는 시사 그리고 유쾌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10: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현재 시각 7시 10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방송 중에 좋은 질문이나 피드백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한 분께 선물을 드립니다. 문자 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이어지는 3부와 4부, 정치권을 달구는 뜨거운 현안들 그 구석구석을 들여다보고 전망하는 코너죠. 정치 모아니에서 서영주, 김종혁, 박원석, 이석현 네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1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AI가 생성한 음성입니다.
3: 안녕하십니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홍승권입니다. 아프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곳이 병원이죠. 그런데 막상 어디가 좋은지 어떻게 골라야 할지 막막하시죠. 사실 좋은 병원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심사평가원의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를 통해 믿을 수 있는 좋은 병원을 선택하세요.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일, 심사평가원이 합니다.

0: 가치 있는 심사평가, 같이 가는 국민건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 때론 순하게, 때론 독하게, 무엇보다 시원하게. 평일 저녁 6시 5분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2: 우리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일을 구석구석 들여다보고 전망하는 시간입니다. 정치 모아니 함께하는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영주 전 민주당 상금 부대변인,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원석 전 의원, 이석현 평론가 네 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2: 오늘은 뭐 당연히 강훈식 비서실장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의를 굉장히 전격적으로 표명을 했어요. 예상 못하셨죠?
3: 아니 뭐 서영주 부대변인. 예상은 못했어도 네.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정도는 했죠.
2: 아 하고 계셨어요?
3: 왜 그러냐면 이제 청와대에 대한 인사 실패에 대한 책임의 여론이 높아지니까 누군가는 네. 책임을 진다면 뭐 인사 수석이 책임지면 그거를 잠재울 수 있을까?
2: 네.
3: 그렇다면 인사의 총 책임을 맡고 있는 인사위원장 역할을 그렇죠.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강훈식 비서실장이 책임을 지려나?
2: 네.
3: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정치인은 정치인인 것 같아요. 삼선을 했고 정치권 오래 있어서 정무적으로 본인이 책임지는 게 인사 실패에 대해서 청와대가 흔들리는 걸 막을 수 있겠다.
2: 네.
3: 그런 어떤 생각에서 사회평을 한 것 같은데 일단 대통령께서는 졸업이라는 표현으로 썼더라고요. 네. 이제 경질은 아닌 것 같고
2: 네.
3: 사실상 일단은 보류 상태니까
2: 네.
3: 돌아와서 어떤 결정을 하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 근데 이 정도면은 뭐 사이 받겠죠 뭐.
3: 뭐
2: 안 받을 거면
3: 안 받을
2: 뭐
3: 이유는 없는데
2: 이렇게
3: 지금 현재 그 비서실장 강훈식 비서실장이 좀 나름대로 정무적 판단한 것 같다니까요.
2: 네.
3: 그래서 지금 이 인사 실패의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어느 정도 책임지고 그런 돌파의 뭐 재료를 쓰이겠다.
2: 네.
3: 그런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어느 정도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2: 제가 보니까 이석현 평론가가 계속 웃고 있어요.
4: 아니야, 전 늘 웃상입니다.
2: 아 그래요?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4: 비웃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2: 네. 아니 그래서 무슨 할 말이 좀 있는 거 아닌가.
4: 뭐 그렇게 뭐 경사라고 할 말이 있지는 않은데요.
2: 네.
4: 어쨌든 뭐 종합적 책임을 지는 것인데 사의 사실을 발표를 청와대에서 했으니까
2: 네.
4: 이거를 반려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2: 네.
4: 결과적으로 비서실장이 선도적으로 직을 던졌다는 거는 이제 청와대 내부에도 좀 압박이 있을 것 같고 소위 이제 경기 성남파라고 불리는 이제 청와대 핵심 라인에게도 일정의 압박은 될 것 같아요.
2: 네.
4: 먼저 이제 실장이 던졌으니까
2: 네.
4: 그런 효과가 있어서 약간 반전을 분위기 반전을 만들 수 있다면 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 같죠.
2: 저 박원석 전 의원 어떻게 보셨어요?
5: 저는 뭐 불가피했다고 봅니다.
2: 네.
5: 그러니까 어떤 대통령이 그 내 불찰, 내가 부족해서 내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가만히 있으면 참모가 아니죠.
2: 네.
5: 당연히 참모들이 먼저 저는 책임져야 되고 당연히 그러면 참모 중에 누가 책임질까? 비서실장이 책임져야 누가 책임집니까? 인사위원장인데
2: 네.
5: 그래서 그거는 인사의 실질이 무엇이건과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인사의 총책임을 지고 있는 비서실장이 먼저 사표를 내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는 차제에 청와대 개편해야죠. 인적 개편해야 되고 대통령이
2: 네.
5: 인사 시스템을 점검하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뭐 인사 매뉴얼이나 혹은 인사 뭐 기준이나 이런 게 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결국엔 사람 문제입니다. 그리고 기준 문제고
2: 네.
5: 때문에 사람이 바뀌는 걸 보여줘야 국민들도 바뀌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우리 이런 시스템을 보완했습니다. 이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때문에 책임을 물어서 누군가를 교체를 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효과가 가장 큰 거는 비서실장이
2: 네.
5: 어쨌든 책임을 지는 거죠. 물론 이제 비서실장 하나로 그칠지 연쇄적으로 다른
2: 네.
5: 수석들까지 뭐 인사가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기적으로도 그렇게 분위기 전환을 통해서 뭔가 좀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그 모양새를 갖출 필요도 있다고
2: 그러면
5: 생각합니다.
2: 그러면 이게 참모진 전면 개편의 어떤 뭐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
5: 글쎄요. 그게 폭이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겠지만은
2: 네.
5: 뭐 지금 벌써 한 6개월 이렇게 됐잖아요. 15개월 정부
2: 네.
5: 초보만지. 뭐 바꿀 만도 하죠.
2: 네.
5: 청와대 수석 한 1년 하면 진짜 힘들대요. 오늘 대통령께서 모두 발언에 뭐 건강이기도
2: 네.
5: 하고
2: 네.
5: 힘든데 어쨌든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 얘기를 했지만 이쯤 되면은 좀 뭐 정책실장 지금 공석이고 그러면 뭐 포함해서 조금 전체적인 분위기를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2: 대대적인 개편이 있을 수도 있.

0: 있다. 자, 김종혁 전 최고는 어떻게 보십니까?
1: 수석 보좌관에서 이제 옆에 앉혀놓고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하신 거잖아요.
0: 네.
1: 그래서 그걸 졸업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근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졸업? 무슨 꽃다발이라도 전달해 줘야 되나 졸업식에?
0: 네.
1: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저걸 졸업이라고 얘기를 하지? 아니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은 법무장관 인사를 비롯해서 인사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금 물러나는 거잖아요. 경질이잖아요 사실상. 그런데 그거를 무슨 졸업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들이 뭐 어떻게 보면 비서실장에 대한 어떤 네. 그런 배려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0: 그러겠죠.
1: 듣는 입장에서는 네. 뭐야 저게 네. 그러니까 뭐 잘못한 사람 아무것도 없는 거네 졸업했으면 박수 쳐줘야겠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보니까 그 강훈식 비서실장이 굉장히 묘하고 씁쓸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0: 네.
1: 아주 시니컬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네. 느낌이 무슨 뭐 누구 사고는 누가 다쳐놓고 뭐 내가 무슨 뭐 이게 뭐야 이거 에이. 완전히 졸업하는 모습새 이게 나도 꿈이 있고 미래가 있는 사람인데
0: 이렇게 관심법이 좀 있으신 거예요
1: 비서실장에서 이렇게
0: 표정만 보고 그걸 다 아신단 말이에요
1: 아니 그냥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아,
0: 그런 느낌적인 느낌 에이,
1: 그런 느낌을
2: 받았다고
1: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 잘 모르지 그리고 거기다가 원래 인사라는 건 전격적이고 전폭적이고 의외일수록 네. 그럴수록 이게 파급효과가 큰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수석부장관에서 무슨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듯이 아 이제 졸업하실 때가 됐는데 뭐 고생하셨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것도 무슨 초식이지 이것도 좀 이상했어요. 네.
3: 요즘 보면 전반적으로 이 친한계가 감정과 레토릭이 불리죠. 심해요.
1: 레토릭은 뭐가 불리하는데
3: 무슨 뭐 사찰이라 그러고 하여튼
0: 복수라 그
3: 인플레이션이 심해요.
0: 일단 그 지금 저기 유엔으로 떠났으니까 돌아오고 그러면 또 추석이란 말이에요 한창. 그러면 추석 연휴니까 연휴 끝나면 뭔가 뭐 새로운 뭐 비서실장 뭐 인선 뭐 이런 게 있겠네요.
2: 일단 이제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지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본인 업무는 계속 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0: 그렇죠.
2: 뭐 추석 연휴인데 뭐 거기에서 지금 비서실장 인선을 하는 것도 시기상 맞지 않고 일단 유엔으로 떠난 상황에서 사의 표명을 한 거는 네. 인사 실패에 대한. 계속 논란을 한번 끊고 가겠다라는 의지가 강하겠죠.
0: 네.
2: 그래서 종합적 총괄적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비서실장이 이 부분을 책임진다는데 더 책임지러 가면 그거 야박하고 국민들 시각에서
0: 네.
2: 물론 야당은 계속 주장할 거예요. 다른 사람 책임져라 그거 갖고 되겠냐 뭐 하는데 근데 거기서 더 나가면은 이미 저는 그 인사 이 논란은 시의성이 있어서 녹아버린 거예요. 사실 김승원 후보자 사퇴했고 용인 후보자 사퇴했고 그다음에 나머지 후보자들 일단은 채택해서 지명하면 나머지가 일단락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계속 이제 정쟁의 소재로 삼는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비서실장의 사퇴 사의 표명으로 저는 이거는 한번 끊고 가는 저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추석 밥상에는 이제 다른 부동산 문제나 다른 문제로 이제 얘기거리가 되겠죠.
0: 상당히 그런 희망을 갖고
2: 아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1: 근데 난 이해할 수 없는 게 구윤철 씨도 그랬잖아요. 미국 가기 전에
0: 네.
1: 경질 뭐 이렇게 돼갖고 미국 가려고 하다가 회의 안 참석하려고 하다 다시 갔다가 근데 이번에도 또 그래. 근데 왜 이러지? 그러니까 이게 아마 우리가 지금 뭐 뭔가 인사 조치를 하겠다라는 것들을 그 추석 전에 뭐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상식적으로 뭐 일정이 있어서 미국에 갔는데 그 사람 왜 안 자르냐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구윤철 씨에 의해서 이번에 그 강훈식 비서실장도 굉장히 특이하게 인사를 한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무슨 초식일까?
3: 아니 그거는 좀 공통점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강훈식 실장이 뭐 사의를 표한 건 인사 실패 논란이 좀 크지 않습니까?
0: 네.
3: 그 논란에 어쨌든 불을 끄고 뭔가 대통령이 그 인사 시스템을 개편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여지를 줘야 되잖아요. 그 참모들이 먼저 사의 표하는 게 좀 당연한 수순이고 저게 경질이 됐든 자발적 사의가 됐든 실체가 뭐가 뭐이든 간에 불가피했다고 보고 지난번에 뭐 그 인사하고는 좀 경우가 좀 다르고요. 다만 이제 후임 인선이 지금 보면 빈자리가 되게 많잖아요. 이게 청와대뿐만이 아니라 내각의 빈자리도 있고, 그다음에 각종 사정기관의 빈자리도 있고,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다 겹쳐져 가지고 현 정부가 지금 잘 안 돌아간다 이런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공소청 준수청이 10월 2일 날 출범하는데
0: 그렇죠.
3: 양쪽 다 지금 수장이 공백인 상태에서 출범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김지영 후보자 당장 그 인사청문 요청을 국회에 해도

0: 10월 2일까지 되나? 거의 뭐 빠듯하거나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지금 내부에서 막 반대를 하고 있어요. 공소청은 아예 지금 뭐 윤곽조차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21개월째 공석인 경찰청장.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국가가 돌아가는 거냐. 근데 이런 걱정마저 나올 정도예요. 그래서 이게 모두가 겹쳤기 때문에 서두른다고 능사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걸 그냥 이렇게 방치해둔 채로 오래 끌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미국 갔다 돌아오시면 신속하게 이 후속 인사들이나 이 공백들이 정리가 돼야지 이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봐요 지금.
1: 알겠습니다.
2: 머리 싸매고 해야 돼요 인사 문제나 말씀하신 대로 저는 박원석 의원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것은 이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러면 인사를 안칠 사람 없습니다. 최대한 차선책이라도 해서 그 국가기관을 돌릴 수 있는 수장들을 임명해야 되는 게 맞고 그게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다는 것들은 안정감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번에 인사 시스템에 대한 개선 플러스 그 공석에 대한 그 방치 부분은 분명히 충고를 받아들여서 빨리 채워놔야 된다라고 저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 그러니까 이게 사실 청와대 인사가 제일 쉬운 인사입니다. 반발도 적고 검증의 어떤 뭐랄까 화살도 좀 덜 맞는 자리인데 거기에도 지금 빈자리가 많다는 거는 사실 좀 문제라고 지적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좀 구조적으로 이재명 팀 이재명이라고 하는 팀이 좀 변방의 장수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동안의 여정도 되게 험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내부의 어떤 워킹그룹 생각에서는 믿을 사람 안 믿을 사람이 되게 선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분을 아주 선명하게 지으면 이제 쓸 사람이 되게 적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청와대 자리가 비어 있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런 자리를 다 넣어서 자기 편을 확장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곳에서는 이제 당 진영 내에서도 비판이 많았던 거죠 그동안.
4: 알겠습니다. 누가 하죠 그 인사를? 지금 보면 구멍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1: 네.
4: 근데 그 인사를 총체적 위상인데.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이번 인사 보면 다섯 명의 장관 낙마를 통해서 봤지만 인사 시스템이라는 게 완전히 엉망진창이었다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그 지금까지 있었던 시간을 충분히 두고서 했던 이 인사들도 이런데 그러면 지금 이 짧은 시간 안에 그 많은 구멍을 다 채우는 인사를 과연 누가 할 것이냐. 그것도 저는 그래서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원래대로 하자면 비서실장이 그냥 사의를 표명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뭐 미리 공개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그 다음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갖다가 충분히 고려를 한 다음에 뭐 그래서 다 한꺼번에 발표를 해서 확 그 전기를 만들든가 이래야 되는데 그럼 이거 앞으로 이제 띄엄띄엄 이렇게 하나씩 인사할 건가요? 그것도 이상하고 하여튼 그래서 좀 조금 상식적 있지 않은 그런 인사 시스템을 하고 있다.
1: 하기는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지난번에 개각 이후에 김용범 실장이 물러났죠. 그 다음 날인가?
4: 네. 그렇죠.
1: 그리고 나서 이번에도 보면 김승원 후보자 물러나고 바로 또 이제 강훈식 실장이 또 책임을 지고 또 물러나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계속 지금 그런 타이밍상 좀 그렇네요. 좀 보니까
4: 개각을 할 때도 한꺼번에 바꾸든가. 그런데 제일 논란이 됐던 김영범 실장 그냥 놔뒀다가 뭐 그거 관련해서 온갖 얘기들이 돌고 있잖아요. 뭐 누구하고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한 게 문제가 됐다느니 뭐 그 태도가 문제가 됐다느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식의 잡음만 계속 만들어내서 인사 시스템이 왜 이렇게 돼가지라는 느낌이 든다니까요.
1: 자 김승원 후보자 얘기 나온 김에 좀 해보죠. 자, 요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보니까 일단 지금까지 나온 언론 보도 등을 좀 종합을 해보면 18일 금요일이 이제 대통령 기자회견이었는데 그 전날 탄원서가 전달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까지는 거의 지금 뭐 팩트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탄원서를 보고 이제 18일 날 이제 기자회견에서는 대통령은 일단 약간 심사숙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거죠. 신중하게 결정하겠다 했죠. 그때 워딩이. 그리고 나서 19일 날 이제 사퇴를 했습니다. 자, 이 상황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0: 그러니까 오늘 그 탄원서를 제출한 전직 보좌관 중에 한 사람이
1: 그렇죠.
0: 중앙일보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 타임라인을 아주 상세하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17일 날 오전에 홍익표 정무수석하고 대통령
1: 네.
0: 두 분한테 텔레그램으로 그걸 드렸고
1: 오전 11시쯤이었던
0: 거 아니에요? 홍익표 정무수석이 한 30분 이후에 연락이 와서 이제 구두로 경위 파악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인사청문위원이었던 법사위원 한두 사람한테
1: 네.
0: 구두로 얘기를 했다. 그런데
1: 네.
0: 이미 그때는 인청 보고서가 채택이 된 다음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가시적인 어떤 움직임이 있어서 김승원 후보자 이제 사퇴 쪽으로 가고 있는.

0: 네. 여전히 김수건 후보자가 미적거리고 있어서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다음날.
1: 그렇죠.
0: 본인이 직접. 네. 그랬더니 그때까지만 해도 사퇴 결심을 못하고.
1: 그렇죠. 뭐 검찰개혁 완수하고
0: 여전히, 여전히 미련 남은 모습을 네. 보여서
1: 형님, 그럼 우리가 뭐 이렇게 합니다.
0: 그럼 우리가 내일 기자회견한다. 네. 라고 하니까 이제 그때 정리가 돼가지고 다음날 사퇴하게 된 경위는 이건 것 같아요.
1: 네.
0: 뭐 그게 사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고. 그런데 네. 이제 김수건 후보자는 마지막까지도 그 탄원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뭐 기타 등등 청와대에 그걸 냈다는 걸 파악을 못했고 이렇게 둘러댐으로써 또 이제 좀 비판을 좀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어쨌든 먼저 알았다면은 당도 청와대도 이렇게까지 안 올 수 있었겠죠. 근데 17일 날 오전에서야 비로소 이걸 네. 접수했기 때문에 그리고 당에는 안 줬대요. 김민석 대표한테도 안 줬고 누구한테도 그 문서를 준 적이 없고 물론 한동훈 의원 쪽에도 안 줬다고 합니다.
1: 아까 2부에 나온 박범계 의원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네. 당도 전혀 몰랐대요.
0: 몰랐다는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니 모를 수도 있죠. 더군다나 뭐 몇 명 소수의 사람들만 있었던 현장에서 일어난 성추행 뭐 관련된 건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모든 게 종합해보면은 검증 실패예요. 그 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평 수집이라는 걸 하잖아요.
1: 네.
0: 그리고 지난번에 강선우 여성부 장관 후보자 네. 낙마의 원인이 뭐였어요? 보좌관들 보좌관. 각질 문제였습니다. 네. 때문에 현역 의원을 할 때는 이제는 필수 코스가 됐어요. 전직 직원들 통해서
1: 네.
0: 혹시나 문제가 없는지를 한 번쯤 들어보는 거. 근데 그 이제 간과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문이 아예 없지 않았어요.
1: 아 그래요?
0: 네, 소문이 조금 있었고 저도 들은 바가 있고 그러나
1: 아, 그래요?
0: 사실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뭐 공론의 장에서 얘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근데 검증 단계에서는 그런 소문도 사실 검증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된 건지 안 한 건지 그건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나 인사 실패 책임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이거는
1: 네.
0: 인사 검증 실패 책임이라고.
1: 서영기 보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전혀 낌새도 몰랐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2: 낌새라는 것들은 이제 경기도당 위원장 할 때 회계부정
1: 그거는 이미 나왔던 얘기고
2: 뭐 뉴스타파에서 나와서 그쵸. 그 부분은 뭐 후보자 측에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1: 네.
2: 그거는 이제 절차에 따라 선관위 고발이 돼서 선관위가 이 부분은 나중에 경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낼 부분이라서 그 결과를 보겠다라는
1: 네.
2: 부분인데 지금 이제 탄원서에 기재된 부분들이 이제 송치영 건이라든지 뭐 부적절한 뭐 갑질 문제 이런 네.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사실 카더라 정도만 있었지 구체적으로 드러난 건 없었던 걸로 알고 가장 문제가 되는 건 김수근 후보자의 문제 태도죠. 장관 지명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보좌진과 본인 사이에 알 수 있었던 내밀한 이런 정보는 후보자만 알 수 있잖아요.
1: 네.
2: 물론 보좌진도 알고 있으니까 탄원서를 썼지만 그때까지 보좌진들이 오랫동안 당에 생활했기 때문에 이번 인사가 스스로 김승원 후보자가 선택하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문제가 불거지지 않고 본인 스스로 이 거취를 좀 결정해 주기를 바랬는데 그 부분이 좀 의사가 관찰되지 않으니까 마지막에 17일날 청문보수 채택되면서 탄원서 형식으로 청와대에 전달이 된 것 같은데 저는 김수근 후보자가 좀 무책임했다. 이런 부분들을 장관 지명을 할 때 안 받아야죠.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아니 결과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김수근 후보자를 편들고 방어했던 지도부도 멀쑥해지고 또 사실 진영에 소속돼 있는 평론가들도 사실 조금 찝찝해요. 그런 의미에서는 김성은 후보자가 여러 가지 참 많은 사람 힘들게 하고 사퇴를 했는데 저는 이제 남은 정치적인 책임은 탈당을 해서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유혹에 대해서 소명을 하거나 또 이 민주당이나 당 전체에 대해서 좀 누를 끼치는 부분들은 나름대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좀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3: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왜 받았을까에 이제 미스터리가 계속 될 것 같아요. 이런 문제를 알고 계셨다면 그리고 사실 이 보좌진들 몇 명만 검증해도 되거든요. 이게 소위 호사가들이 있습니다 국회에 이런 얘기를 다 알고 있는 소위 복도 통신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분들 다 계신데
1: 아, 그걸 복도 통신이라고
3: 그렇죠. 복도에서 이루어지는 통신인데
1: 저 처음 들었습니다.
3: 네 그런 분들한테만 여쭤봐도 이건 알 수 있는 얘기고 꼭 이런 사건 아니래도 유사한 사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보통 이러면. 네. 근데 그걸 검증 안 한 건지 혹은 정무적 고려가 강하게 반영돼 있으니까 아. 덜 했을 수 있다 이런 생각.
1: 검찰 문제라든가
3: 그렇죠. 그리고 또 최근에 제가 이제 보좌관 출신으로 말씀드리면 갑질하는 의원들이 예전보다 훨씬 많아진 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박원석 의원님도 계셨던 그 낭만의 시대에는 이제 해봤자 뭐 별거 없었습니다. 여기 서영 선배님도 계시지만 근데 요즘은 그게 더 일상화된 그래서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0: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 위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9월 18일 오픈 1551 8454 동원개발
1: 울산사랑 법인 대리운전 둘둘 대리운전 전 직원 100% 보험 가입업체 둘둘둘의 둘둘둘둘 둘둘 대리운전 범칙금 전액 보상 법인 대리운전 안전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오직 안전운행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둘둘둘의 둘둘둘둘 둘둘 대리운전
2: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3: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입니다.
4: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배문섭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즐거움만큼 행복한 일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 행복을 야속하게 빼앗는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위식도 역류질환인데요. 성인 10명 중 1명이 갖고 있을 만큼 흔한 질환이죠. 밥 먹고 누우면 소가 된다는 속담이 있죠. 게으르면 고생한다는 뜻으로 밥을 먹고 바로 누우면 위산이 식도로 올라와서 염증을 일으키고 가슴 통증 등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 고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오래 먹는 즐거움을 누리고 싶다면 식사 후 바로 눕지 않는 것이 위와 식도를 편안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3: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이었습니다.
5: 지금 시각은 7시 35분입니다.
6: 여러분께서는 지금 퇴근길을 함께하는 가장 완벽한 루틴 조승환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7: 김승원 후보자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김종혁 전 최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8: 이게 김승원 씨와 관련돼서는 뭐 민장 내에서도 그 국회에서도 소문들이 뭐 아까 뭐 복도통신이라고 얘기하셨지만 그런 식의 얘기들이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검증이 제대로 안 된 거잖아요.
7: 네.
8: 검증을 안 한 거냐 못 한 거냐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잖아요.
7: 네.
8: 정상적이라면 정상 시스템이라면 다 확인을 했겠죠. 근데 그게 안 됐어요. 안 된 이유가 뭘까? 그러면 그거는 정상 시스템이 아닌 걸로 인해서 임명이 됐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정진상 라인이니 뭐 김현지 라인이니 성남 라인들이 가동돼 갖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야 우리가 괜히 저쪽에서 대통령의 측근들이 인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괜히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고 찍힐 이유가 뭐 있냐라고 하니까 알아서들 긴 결과가 그래서 걸러져 있어야 될 것들이 마땅히 걸러지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니까 당에서도 일제히 앞다투어서 커버를 쉽게 얘기하면 옹호를 하고 나선 거죠. 아니 김민석 대표 그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건 보면 볼수록 잘된 인사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건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적어도 그때까지만 해도 드러나왔던 그런 얘기 내용들만을 봐도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서영교 법사위원장 뭐 다 해명이 됐다. 그리고 뭐 하자가 없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행위들을 어떻게 보면 이거는 국민을 속인 거예요. 대국민 기만 행위예요. 기만 행위를 지금 민주당에서 앞장서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이것을 뭐 대충 뭐 아 별게 아니었는데 뭐 비서실장이

뭐 옷을 벗는 정도 뭐 네. 그것도 졸업이라는 표현을 해가면서 그러면서 또 청와대 대변인은 나와서 김승원 그 낙마한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 정추행이라든가 음주운전이라든가 그다음에 갑질한 것들에

0: 지금 그 청와대 인식은 그거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걸 자꾸만 이런 식으로 덮어버리려고 뭐 이른바 쉴드 치고 방패막이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1: 예전에는 보면 현역 불패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한때. 그래서 왜냐하면 현역 의원들은 특히 지역구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선거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나기 때문에 상대 진영에 의해서 폭로도 되고 그래서 이 폭로 검증전을 통과한 사람들이라서 좀 이런 유리한 측면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런 말도 다 뭐 그런 말인 것 같아요.
2: 있고 또 상대당 의원들도 함께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기 때문에 해왔기 때문에 네. 약간의 그런 동료의식도 있고 해서 너무 결정적인 게 아니면 그냥 넘어가고 이런
1: 그랬죠. 뭐
2: 관행 같은 게 있었는데 지금 그런 게 사라졌고요. 그리고 현역이다 보니까는 검증의 잣대가 좀 느슨해진 거죠. 네. 저는 검증 실패는 이미 실패가 이루어진 거고 그에 대해서 그러면 청와대뿐만이 아니라 당도 그에 대해서 국민적인 유감 표명을 해야 됩니다.
1: 네.
2: 아니 뭐 보면 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졸속으로 청문회 해가지고 일사처리로 보고서 통과시켜 놓고 지금 낙마하고 결과적으로 뒤에 탄원서로 저런 내용까지 알려지고 있는데 이건 후보자의 결단이다 이렇게 미화하거나 의미를 축소하는 걸로 이걸 뭉갤라 그러면 됩니까? 누군가 낯서게 유감 표명하든가 사과라든가 해야죠.
1: 네.
3: 그러니까 제가 이제 조금 그 민주당 지도부에 조언을 드리면 지금 이제 김민석 대표가 이 김수근 후보자의 이 사태와 관련해서 유감 표명을 해야 된다.
1: 네.
3: 왜냐하면 대통령이 일단은 대통령의 몸을 굽혔어요.
1: 네.
3: 그 다음에 비서실장이 책임지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3박자 당의 지도부의 대표인 김민석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하는 것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그것도 사실 뭐 여론에 좋지 않을 거예요. 보면 볼수록 잘된 인사다. 이 부분에 이제 후폭풍도 있기 때문에 설사 뭐 인사에 관여한 바는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인사에 대한 여러 가지 김수근 후보자를 방어했던 부분들은 국민들한테 일단 이 부분은 송구하다 얘기하는 것들이 마지막 이 인사 실패에 대한 책임지는 모습. 저는 그래요. 이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는 거는 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건 사실상 정치인들이 잘못한 부분들 인정하고 네. 또 새롭게 잘하겠다는 것들은 네. 국민의 신뢰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대목이다.
1: 아니 그리고 사실 그 기자회견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국정 지지율이 너무 떨어지니까
2: 예.
1: 그 브레이크도 좀 잡고 또 반등도 좀 시키려고 한 건데 제가 보니까 이번 이 탄원서 이 의혹이 탄원서 이게 그런 효과를 다 그냥 반감시켜버린 것 같아요.
2: 그치.
1: 그냥 대통령 기자회견이 다 그냥 그때 상당히 선명하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 가지를 좀 털어냈잖아요, 사실. 근데 이 효과가 그냥 다 주말 사이에 그냥 싹 다 사라져버린
2: 거예요. 일단 뭐 김수근 후보자는 낙마했고
1: 네.
2: 그걸로 끝난 겁니다.
1: 네.
2: 다만 그걸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던 책임은 책임도로 남으니까
1: 네.
2: 그 책임에 대해서는 뭐 누군가의 인사로 책임지고 인사조치로
1: 네.
2: 누군가는 그에 대해서 아까 서영주 부대변인이 얘기했듯이 유감 표명을 해서 책임을 지고
1: 네.
2: 그렇게 하고 건너가야죠.
1: 네.
2: 뭐 그렇다 그래서 이게 모든 국정 성과를 다 가리는
1: 네.
2: 뭐 이런 거라고 보는 것도 지나치게 제가 보기엔 과장이라고 보고요.
1: 네.
2: 그리고 김승원 후보자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을 겁니다 아마.
1: 네.
2: 시간이 조금 더 흐르게 되면 윤곽이 드러날 거예요.
1: 네.
2: 그건 그것대로 본인이 감당을 해야 되는 거고 이게 대통령의 기자회견이나
1: 네.
2: 향후에 뭐 국정 운영을 전부 다 가리는 그런 악재로 이걸 두면 안 됩니다.
1: 네.
2: 빨리빨리 정리하고 넘어가야죠.
1: 네.
4: 그러니까 빨리 정리하면 될 문제라고는 생각합니다. 저는 기자회견 자체가 뭐 다 뭐 쓸모없었다고는 생각 안 하고 뭐 연임이나 공소시도 문제를 털어냈으니까
1: 네.
4: 그 효과는 컸던 것 같은데 정부 여당이 큰 시행착오를 겪었다고도 생각하고 근데 이제 청와대 이제 그 인사라인의 내재적 접근도 한번 해보자면 일단
1: 네.
4: 적임자들이 다 고사하는 문화가 되게 오래되긴 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단 파묘나 소위 나락 보내기 캔슬 컬처가 너무 심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점점 모두가 또 멀쩡할수록 안 하게 되는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좀 더 뻔뻔한 분들만 남게 되는 좀 악순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에 대해서 한번 좀 공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 청문회 검증 때에 오르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너무나 그냥 다 밝혀버려 버리니까
4: 그렇죠.
1: 두려워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면
4: 맞아,
1: 결국 쓸 사람은 없어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근데 좀 근본적으로 아까 그 보좌관 얘기도 나왔지만 뭐 세평을 강화하자니 그러면 또 한쪽에서는 사찰이라고 또 이런 의혹도 생기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이런 인사 검증.
0: 근데 저는 궁금한 게
1: 네?
0: 강선호 씨 같은 경우도 그 말이 안 되는 일들을 한 거지 않습니까?
1: 네.
0: 그리고 지금 김성원 후보자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람.

0: 법무부 장관에 앉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마치 이게 지금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다 그렇고 그다음에 이거 장관할 사람은 없고 검증을 하려면 말이야 사람은 과거 발겨벗겨지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건 저는 진짜 좀 다른 정상적으로 살아온 사람들 모두에 대한 공격이라고 생각해요. 네.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댓글에 너 그렇게 깨끗해? 라고 막 공격을 하시더라고요. 그 진짜 웃긴 얘기 아닙니까? 아니 누가 평균적인 가치 이상의 어떤 그 깨끗함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인간은 누구든지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지금 김성원 씨가 한 것들이 이게 용납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 문제입니까? 혹은 강선우 씨가 한 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인사 실패를 마치 뭐 이게 시스템과 제도 때문에 청문회 시스템 때문에 청문회 제도 때문에 제대로 된 사람을 할 수가 없어서 이상한 사람들만 온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여기 서영주 대변인 저 시키면은 제가 보기에는 훨씬 나을 거예요.
1: 그러지 마세요.
2: 그러니까 검증 시스템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아니, 아까 박원석 의원과대해서는 사람을 바꿔야 된다 이게 하셨으니까.
3: 아니 말고. 이 시스템 자체를 바꿀 수 없어요. 네, 이미 국민들이 여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식으로 일단 신상은 비공개로 하고 정책만 청문회에 올리자. 그거 대한민국 국민들 수용 못합니다. 그리고 언론이 수용하지 않을 거예요. 일단은. 그렇죠. 그 거의 다 지금 검증이 언론에 몫이 돼 있잖아요. 네.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 큰 윤곽은 유지를 해야 되고 네. 다만 사전 검증 단계에서 네. 이렇게 허술하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청와대가 갖고 있는 매뉴얼이나 어쨌든 그 검증의 기준이 원천적으로 그렇게 허술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내 편이면 작용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원칙대로 잘 안 되는
2: 거예요. 매뉴얼대로 못 한다는 거죠.
3: 근데 야당에서 여당의 후보를 검증하듯이 검증한다고 자기 편을 향해서 검증을 해보십시오. 걸릴 거 많아요. 일단은 좀 부정적인 눈으로 인사 검증하는 사람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정적인 눈으로 본 드라이한 보고서를 올려야 돼요. 결정은 인사권자가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게 안 올라가는 거예요. 드라이하게. 인사권자의 의중이 보이면 이거 안 내는 겁니다. 그 뭐 뭔가 걸리는 거 있을 것 같아도 대충 넘어가고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시스템이 작동 안 한다는 얘기예요. 시스템은 사람이 누구이든 간에 검증의 대상자가 누구이든 검증을 하는 사람이 누구이든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작동을 안 한다는 얘기인 거죠. 아,
4: 이해됐습니다. 그 시스템을 하다 보니 근데 적임자를 찾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좀 깨끗한 사람을 찾기 저는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일종의 도덕 정치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일종 윤리와 도덕의 기준에 맞춰서 저는 무능하고 도덕적인 사람보다는 유능하고 조금 흠 있는 사람이 하는 게 더 국민들한테 좋다고도 생각합니다. 과감한 얘기일 수 있겠는데
3: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김승원 후보자는 그런 거에 적합한 문제가 아니고 지금 낙마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적합한 문제가 아니에요. 적합한 경우가 아니에요.
2: 그러니까 그러기에는 좀 수준이 조금 그래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막 라인 얘기도 나오고 막 이러는데 서영주 부대 혹시 어떻게 보세요? 이런 뭐 라인의
5: 시스템 문제죠. 그러니까 저는 인사 부분에 있어서는 늘 어려워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정치권의 하나의 그 교과서처럼 됐어요. 네. 인사가 만사라는 거 그만큼 어렵다는 소리입니다. 인사를 잘하면 좋은 평가를 받는 건데 인사 실패 부분들은 각 정부마다 다 있었어요. 그렇죠. 돌이켜 보면 그렇죠. 남맥상은 아주 그 뭐 아주 두드러진 거는 윤석열 정부 때였고 이번 이재명 정부도 잘하고 일은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왜 인사가 이렇지라는 좀 이 의아심을 줄 정도로 인사를 컨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조금 저도 허술한 부분들은 보여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타인이 검증하듯이 하는 그런 인사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편이 우리 진영이라고 그냥 팔이 안으로 굽을 수는 있으나 최소한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하듯이 인사 시스템도 그렇게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 합니다.
2: 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자, 기자회견 얘기도 또 안 할 수 없으니까 자, 지난주 금요일 오전에 있었던 기자회견 일단 어떻게들 보셨는지 여러 가지가 좀 많이 말이 나왔습니다.
5: 그냥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국민에게 지겠다. 네. 이기는 정부 안 하겠습니다. 제가 겸손하지 못하게 보였다면 국민들께서 다시 한번 저희 기회를 주십시오. 납작 엎드린 그런 기자회견이었다고 저는 총평하고 싶고 톤의 매너는 매우 좋았어요. 그런데 네. 이제 내용 면에서는 뭐 사실 비판

0: 의 대목도 없진 않으나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국민한테 제가 소리했던 부분들이 결국에는 국정 지지율의 네. 하락으로 왔고 모든 게 제 탓입니다. 제가 신기 일전에서 기회를 주신다면 다시 그 부분을 회복하겠다. 네. 이런 읍소형 기자회견이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 뭐 나름대로 하락의 이 지지율 추이는 일단은 네. 막았다. 그리고 이제 반등은 그 다음에 말로만은 안 되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행동들이 포인트로 나와야 국민들이 역시 이재명 대통령은 스타일이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보여주는구나. 요 연결까지가 가야 다시 이제 반등 포인트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1: 그동안에 논란이 제일 컸던 게 뭐 임기 연장 개헌, 네. 공소 취소 이런 거였는데 임기 연장 개헌은 뭐 완전히 털어냈다고 보고요. 네. 불가능한 걸 전제로 전혀 생각이 없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거기다 국민의힘이나 정병욱 대표가 뭐라고 얘기하는 건 그냥 말꼬리 잡기에 불과하다고 보고 공소 취소는 조작기소 특검법의 필요성은 여전히 남겨뒀지만 명시적으로 그 법에 공소 취소 조항을 담거나 뭐 이런 건 안 하겠다고 한 거여서
2: 빼라고 했죠.
1: 진전이 된 거죠. 근데 조작기소 특검법이 당장 갈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 지금 여당 상태로 그거 입법하기 쉽지 않아요.
2: 그렇죠.
1: 그리고 입법을 설사 한다 하더라도 그게 특검이 만들어져서 수사하고 기소하고 누군가 이제 그에 대해서 처벌이 이루어지고 그래야 비로소 공소 취소나 공소 기각의 길이 열린 거잖아요. 이게 산 넘어 산이에요. 당한테 어떻게 보면 맡긴 셈인데 대통령은 당 입장에서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벌써 2026년 10월입니다. 내년 되면 이제 총선이 가시권에 들어와요. 이거 하기 쉽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봐요. 그러면 그것도 그렇게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될 건 없다고 보고 다만 이제 그걸 넘어서 국정 성과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지금 문제나 뭔가 좀 그 엇박자가 나고 있는 정책들 정리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개혁과제에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좀 밀도 있게 국정을 끌고 가서 성과를 내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이제 대통령의 그 기자회견이 충분히 내용을 담지 못했고 국민들한테 전달이 덜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성과를 내야 지지율은 반등이 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하락하는 건 막을 수 있어요. 네. 이 정도 저지선을 치면. 그런데 이제 성과를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낼 거냐 이게 이제 우선 관건이겠죠.
2: 김종혁 전 최고.
3: 저는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네. 일단은 17일 오전에 보고를 받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7일 오전에 자료가 넘어갔다.
2: 네.
3: 그다음에 기자회견은 24시간이 더 지난 18일 10시 30분이었다.
2: 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승원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미온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돼요.
2: 아, 신중하게라는 표현이.
3: 네, 그러니까 거기서 뭐 네. 국민들의 눈높이에 뭐 이렇게 네. 하면서 애매모호하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보고를 받아서 그 확인하는데 청와대에서 그 당사자들이나 뭐 이렇게 쭉 확인하는데 24시간이면 하고도 남았어요 이미.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그 두리뭉술하게 얘기한 건 도대체 왜 그랬을까 이해가 잘 안 돼요.
2: 지금 드는 생각이 그 30분 연기됐잖아요. 그것도 혹시 이거하고 관련 있는 거 아닌가?
3: 뭐 저는 잘 모르니까 그게 이제 첫 번째가 하나고 그다음에 이해가 안 된다는 거 두 번째 우리는 친문 친노 뭐 혐오 버려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네. 진영에 대한 구애를 많이 하셨어요.
2: 네.
3: 이분은 진영의 대통령입니까? 세금은 친문 친노만 냅니까? 아니 도대체 어떻게 공식 기자회견에서 자기 진영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공개적으로 하시면서 구애를 하시는지 이거 공사고부를 또 좀 어떻게 하시는 거냐?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 뭐 굉장히 겸손한 태도라고 얘기하시는데 나중에 전세 관련해서 기자가 질문할 때는 정말 그렇게 고압적이고 억압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시는 거는 대통령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기자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그 답변을 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분명히 본인이 전세는 이게 사그러 없어질 제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사규명이라고 얘기를 하셨고. 근데 사규명은 본인 아파트를 파시면서 거기 아파트에 있는 사람한테 돈을 그 많은 돈을 대출을 해 주셔서 하신 게 사규명 아닙니까? 아니 본인도 그렇게 사규명 하셨으면서 거기다 대고 그 질문한 기자에 대고서 그렇게 눈 이렇게 밑으로 그 이렇게 아래로 내려보시면서 얘기하는 걸 보면 야 저게 왜 저렇게 얘기를 하시지라는 어떤 굉장히 좀 마치 내가 그런 걸 당하는 듯한 그런 불쾌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거는
0: 팩트만 말씀드리면 전세만 얘기할게요. 그거는 기자의 질문이 틀렸어요. 대통령은 전세를 폐지하겠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이런 부동산이 정상화되면 전세는 사라져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지 기자가 물어본 거는 이게 사라질 것이라고 단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0: 그렇잖아도 부동산 문제가 국정 지지율에 가장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 기자의 질문 자체가 국민들한테 오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바로잡아야죠. 그러면은 대통령이 전세를 폐지한다는 거 아니야? 이거 엄청난 이거 부동산 규정이에요. 근데 그런 질문을 했는데 바로 안 잡아 못 떠갑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걸 뭐 입틀막이다. 뭐 대통령이 뭐 격양됐다 하지만 부동산 문제는 그만큼 조금 네. 민감해서 그런 것이라고 저는
1: 저도 기자 출신인데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 해당 기자는 엄청난 압박으로 아니,
0: 질문을 잘해야죠 기자가. 근데 팩트를 확인해서.
1: 2020년 6월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뭐라고 정확히 뭐라고 했냐면
0: 저도 알고 있습니다.
1: 전세라는 게 여러분이 아시지만 대한민국에만 있는 거예요.
0: 사금융이다.
1: 전 세계 없어요. 특이한 대한민국에만 있는 제도인데 일종의 사금융이죠. 특이한 금융기법입니다. 월세 대신 전세로 하면 이익인 시대가 있었지만 이게 시장을 왜곡하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0: 뒤에 사라져 갈 것이다.
1: 이게 사라져가는 추세고 결국은 조금씩 조금씩 사라져가지 않을까 싶다라고.
0: 그러니까 사라진다고 안 해.
2: 기자분이 틀린 걸 했어요. 하긴 했는데 그렇다고 대통령이 거기에서 설명을 더 해줬으면 좋았겠죠.
3: 자,
2: 그 정도.
3: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예, 거기서 조금만 더 설명을 더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보면서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네,
2: 감사합니다.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5: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 락토핏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건강하게 자라는
6: 우리 아이 락토핏.
5: 바쁜 하루를 보내는
6: 어른들도 락토핏.
5: 장 건강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니까
6: 우리 모두 락토피
5: 좋은 근당 건강
7: 건강기능식품.
8: 개미의 길이는 5mm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먹이를 찾아 수백 미터를 이동하죠. 그 먼 길에서 길을 잃지 않는 건 꽁무니에서 나오는 페로몬 덕분인데요. 앞서간 개미가 집에 가는 길에 페로몬을 묻혀놓으면 그 냄새를 따라 뒤따르는 개미들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남긴 작은 흔적 역시 누군가에게는 길이 되어줄지 모릅니다. 이 캠페인은 국민과 함께하는 말문화를 만들어가는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과 함께합니다.
9: 잠시 후 8시 5분부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3: 내일은 시사인 김동인 기자, 노영희 변호사, 박상수 변호사, 장윤선 기자, 국민의힘 김성태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10: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1: 추석 연휴에 자주 발생하는 사고가 조리 중 화재 사고입니다. 기름을 써서 요리하다가 불이 나는 건데요. 실제로 추석 명절에 발생한 화재 중 40%가량이 주거 공간에서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식용유를 쓰다가 불이 났을 땐 물을 뿌려선 안 되죠. 뜨거운 기름이 튀어서 화상을 입기 때문에 젖은 수건으로 덮거나 주방용 소화기로 불을 꺼야 합니다. 명절을 앞두고 친척 집에 가져갈 선물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주방용 소화기나 화재경보기 준비하면 어떨까요? 돈보다 귀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1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2: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3: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14: 안녕하세요. 울산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동차 회사에서 정년 퇴직하고 지금은 나만의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고 있는 최성철입니다. 수십 년간 익숙했던 일터를 떠나는 날 쓸쓸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새로운 걸 배우게 됐습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린다는 것을요. 퇴직은 내 인생의 무대가 끝나는 은퇴가 아니라 진정한 나를 만나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하죠. 이제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만의 길을 걸을 때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퇴직을 했고 또한 앞두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했으면 합니다. 빛나는 황금기는 바로 여기이고 지금입니다. 퇴직은 남이 정하지만 은퇴는 내가 정합니다.
13: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1: 국내에서 항공기 비상문을 개방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항공기 비상장비에 대한 인식 부족이 다른 사람까지 위험하게 만든 건데요. 항공기 비상장비, 안전한 사용법을 알아볼까요? 항공기 내 주요 안전장비에는 비상구, 좌석 벨트, 산소 마스크, 구명복이 있습니다. 기내에 탑승할 때 내 좌석과 비상구까지의 거리를 미리 파악해두세요. 좌석 벨트를 멜 때는 복부보다는 골반 위쪽으로 버클을 끼워 착용하고 몸에 맞도록 조여주세요. 비상 상황 발생 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앞으로 잡아당겨 입과 코에 대고 머리에 맞게 고정합니다. 구명복은 비행기가 바다에 내렸을 경우 사용합니다. 원활한 탈출을 위해 비행기 외부로 탈출한 후 부풀려주세요. 비상 상황 시에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0: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2: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3: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4: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8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30대 유튜버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 1단독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해당 유튜버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유튜버는 지난해 3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재명이 지역화폐로 비자금 만드는 법 알려드림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발언 내용이 현저히 악의적인 공격이 아니라면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향전신성 의약품을 비대면으로 처방받고 매니저에게 대리 수령하게 한 가수 싸이 박재상 씨가 벌금형 약식 명령을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약식 12단독은 지난 15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박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박 씨는 2022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대면 진료 없이 향정신성 의약품인 자낙스와 스틸녹스를 처방받고 매니저에게 이를 대리 수령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박 씨 측은 현재까지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내일 진행되는 김건희 씨의 이른바 매건 매직 의혹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녹화 중계됩니다. 서울고법 형사 15의 3부는 내일 오후 2시 열리는 김 씨의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선고에 대한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의 중계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다만 선고 장면은 실시간 생중계가 아닌 녹화 형식으로 선고 이후 영상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앞서 김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전후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등으로부터 각종 청탁을 대가로 3억 원 가까운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여자 축구대표팀이 아시안게임에서 펼쳐진 남북대결에서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신상호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북한과의 대회 주별리그 F조 최종전에서 전반 36분 코너킥 상황에서 선제골을 내줬지만 후반 1분 교체 투입된 윤수정이 동점골을 터뜨려 1대1로 비겼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북한과 같은 승점 7점을 올렸지만 골득실에서 밀리며 북한에 이어 조 2위로 8강에 진출했습니다. 대표팀은 오는 25일 G조 2위에 오른 우즈베키스탄과 준결승 진출을 다툽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0: 서울 18도, 대전 17도 등 전국이 12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9도, 광주 30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동해상과 남해 동부 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어서 바다의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다은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you know.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보기만 해도 미소가 절로 나오고 마음에 위안을 주는 강아지들 좋아하시나요? 국내 연구진이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강아지 영상을 15분간 시청하게 한 다음 혈압과 맥박, 스트레스 변화를 분석했더니요. 혈압과 맥박수가 낮아지고 불안과 부정적인 기분이 한결 나아졌다고 합니다. 강아지의 귀여운 외모가 사람의 관심과 보호 본능을 자극한 결과입니다. 강아지 영상이 고혈압 치료를 대신할 수 있다? 물론 그건 아닙니다. 일시적인 긴장과 스트레스를 낮춰서 혈압 안정에 도움을 줄 가능성이 확인된 건데요. 그래도 이 정도면 금쪽 같은 강아지 맞죠?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지난 주말에도 전국 방방곳곳에서 문자를 많이 주셨습니다. 3845님은 철원에 있는 소류지에서 친구들과 밤낚시 중이라고 하셨고요. 방수영님은 서산에 있는 류방택 천문기상과학관에서 별을 보고 왔다고 하셨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구석구석 멋진 곳들이 참 많죠? 자, 이런 가운데 영국 도시여행 전문 매체인 타임아웃이 전문가들의 추천을 받아서 2026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동네 40곳을 선정했는데요. 서울의 종로 3가가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동네 1위로 뽑혔다고 합니다. 오, 축하합니다. 종로 3가는 2021년에도 같은 조사에서 3위를 기록한 적이 있는데요. 이 영국 매체에서는 종로 3가가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동네로서 전통적인 분위기를 유지하면서도 이 공예 작업실 같은 개성 있는 독립 상점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젊은 세대가 찾는 공간으로도 변하고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종로 3가 가보신 분들 공감하시나요?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멋지다고 생각하는 동네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고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2026년 9월 21일 월요일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부 첫 곡은 서태지의 소격동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종로 3가가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동네 1위로 뽑혔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저는 이 소격동을 정말 좋아하는 동네 중에 하나예요. 마침 또 첫 곡으로 듣고 왔고요. 심진영님, 종로 3가 좋죠. 근처에 대형 서점이 있어서 거기 잠깐 들렀다가 가보긴 했는데요. 현재와 과거가 공존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하고 글 남겨주셨고 7190님은 내년 휴가 때 종로 3가에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하셨고 4723님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노트북 앞에서 일하면서 듣고 있어요. 대학 시절 종로 3가 피카디리 극장 단성사 서울극장에서 영화 참 많이 봤죠. 중요한 건 같이 갔던 남자친구가 다 다른 사람이었다는 거. 그러면 피카디리 극장이랑 단성사 서울극장 다 다른 분이랑 가셨다는 거잖아요. 김여민님, 저는 매년 찾아가는 전주국제영화제의 영화의 거리를 좋아해요. 영화인들이 좋아해 주시는 만큼 저 역시 낭만에 심취하기 좋고 활기가 샘솟아요 하면서 좋아하는 또 동네 이야기 해주셨고요. 정예원님, 서울 삼청동도 좋아요. 그렇죠. 삼청동이 아까 소격동 그쪽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맞죠. 그 국립현대미술관 그쪽부터 해가지고 쭉 이렇게 그리고 서정성님은 저희 동네 서울 가양동 좋아요. 공항 가깝고 대형마트도 있고 식물원도 있고 한강도 가깝고 대중교통도 너무 좋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를 좋아한다는 거는 정말 그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아요. 내가 사는 지역, 내가 사는 동네를 좋아하면 그만큼 또 애정을 가지고 늘 이렇게 지낼 수 있으니까. 3649님은 젠디 선선한 가을이 물씬 나는 저녁. 저는 익산 유천 생태습지공원으로 산책 나가요. 2시간 잘 부탁드립니다. 현 시점 저의 개인적인 멋진 산책 동네 1, 2위는 전주 덕진공원, 익산 유천공원이랍니다. 이렇게 좋은 공원들을 추천해서 보내주셨네요. 종로 3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옛 것과 새로운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또 조화롭게 섞여 있다는 점이 가장 매력적인 곳인 것 같아요. 저도 종종 찾는 동네이고 좋아하는 곳 중에 하나인데 요즘에 되게 핫한 곳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그 익선동부터 해가지고 또 서순라길 들어보셨죠, 여러분? 거기에 돌담을 따라서 뭐 작은 샵들도 있고 또 뭐 피자집 그런 곳들도 있고 맛있는 것도 많이 있고 해가지고 여기도 조용하게 지금은 안 조용한가? 예전에 되게 조용했었거든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근데 요즘은 굉장히 핫해져가지고 젊은 친구들도 많이 찾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가을에 또 특히 가장 예쁜 동네가 아닌가 싶어요. 거기 은행나무들도 많아서 사실 저는 지난 주말에도 이 동네에 갔다 왔는데 은행이 아주 지금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냄새가 많이 나긴 하지만 그래도 점점 노란빛으로 물들어가는 은행나무도 구경할 수 있고 아주 예쁜 동네이기 때문에 한번 또 안 가보신 분들은 언제 기회가 되시면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동네에서 또 궁도 근처에 많이 있으니까 구경 가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동네 추천하고 싶으신 곳들 계속해서 많이 보내주시고요. 오당제는 오늘도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을게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하루를 되돌아보는 사연도 좋고요. 지금 어디에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현재 진행형 사연도 좋습니다. 신청곡도 보내주세요. 문자 미니 활짝 열려 있어요. 문자 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3부,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김민호 아나운서, 그리고 스포츠평론가 이종훈 작가님과 함께 지난 주말에 개막한 2026 아이치 나고의 아시안게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름하여 요즘 아시안게임은 기대해 주시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 2부는요. 올품, 음주 후엔 팀앱 대리, 우리 ENL 하루틴,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올데이 프레시, 본컴퍼니, 현대오피스, 데이팩, 국민연료, 썬연료, 환인제약, 빅토스, 하나증권, 주택도시보증공사,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과 함께합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피곤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4: 이번 추석 가족의식은 샤브올데이. 가을신 메뉴와 함께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디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오늘 나온 주요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뉴스. 오늘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군 사령관들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여인영 전 국군 방첩 사령관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고요. 이진우 전 국군 수도방위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편성 운영한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서 부하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와 관련해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내란죄는 어떤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하다면서 피고인들은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저버리고 특정 세력을 위해서 군을 정치적으로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독감이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유행하면서 국가 예방접종 시기도 앞당겨져서 오늘부터 무료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최근 독감 환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4.6배 증가한 수치인데요. 특히 초등학생 연령대에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질병청에 따르면 독감 국가 예방접종은 생후 6개월부터 14세 어린이, 또 임신부를 시작으로 다음 달에는 65세 이상의 어르신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생후 6개월에서 14세 어린이는 접종 횟수와 관계없이 오늘부터 접종할 수 있고요. 75세 이상의 어르신은 다음 달 6일부터, 70에서 74세 어르신은 다음 달 12일부터, 65에서 65세의 어르신은 다음 달 15일부터 접종이 가능합니다. 면역 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연령별 접종 일정과 관계없이 다음 달 6일부터 의료진과 상담한 후에 접종할 수 있습니다. 접종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위탁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고요. 방문 전에 미리 병원에 접종이 가능한지 확인한 뒤에 신분증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부산 동구 초량동 북항 친수공원 수로에 들어온 3.5m급 상어가 나흘째 모습을 드러내면서 시민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에만 2만 명에 가까운 시민이 몰려들면서 때아닌 상어 특수가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무리하게 몰아내며 상어가 예민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는 국립수산과학원의 권고에 따라서 부산 해경은 현재 상어가 스스로 바다로 나가도록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소셜미디어에는 부산의 상어 아쿠아리움이 개장했다. 700억 원 예산을 들인 여수 세계 섬 박람회보다 부산이 더 핫하다는 풍자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어 덕분에 매출이 늘어난 친수공원 인근 카페 점주는 제가 푼 상어는 아니지만 고등어라도 몇 박스 사다 주고 싶은 심정이라면서 재치 있는 입장문을 남겼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베이비 샤크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의 뉴스 함께 하셨는데요. 범진호님이 아기 상어 노래를 오케스트라로 연주하는 거 처음 들어봅니다. 구예찬님도 와, 이 노래 진짜 오랜만이네. 뭔가

웅장하면서도 괜찮은데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색다르네요. 박현진님, 크크크 맞아요. 카페 사장님 글 봤는데 센스 있으시더라고요 하면서 글을 남겨주셨어요. 여기 그 북항 친수공원에 지금 상어가 나올지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 근처에 카페가 있나 봐요. 공원에 딱 하나 카페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 카페에서 상어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하는데 보니까 사장님이 상어 풀었죠. 음료 나오는데 40분 걸렸어요. 이 카페 사장님이 가장 최대 수혜자인 듯 이러면서 글이 막 올라오니까 사장님이 아마 그런 글을 올리신 것 같아요. 뭐 이현주님이 상어 출몰해서 난리 난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핫해졌네요 하면서 글을 또 남겨주셨어요. 이게 그러니까 상어가 지금 아까 전해드린 것처럼 일부러 그 억지로 몰아내면 예민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바다로 나가도록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진짜 신기할 것 같아요. 가서 보면은 뭔가 이 가까이서 상어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구경하러 많이들 몰려오셨다고 합니다. 지난 주말에 막 2만 명이 넘게 이 공원을 찾았다고 하는데 좀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독감 접종 소식도 전해드렸어요. 안 그래도 독감과 코로나가 동시 유행하고 있어서 조심하셔라는 이야기를 지난주부터 계속 드리고 있는데 독감 예방접종이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날 임신부를 시작으로 이제 9월 20일 오늘부터 시작됐고요. 75세 이상의 어르신들 10월 6일 아까 전해드렸죠. 그리고 70에서 74세 어르신 다음 달 12일부터 그리고 65세, 69세 어르신은 다음 달 15일부터 접종 가능하니까 접종 일자 잘 확인하셔서 독감 예방접종도 미리미리 맞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0524님이 신청해 주신 뉴진스의 아름다운 구속.

0: 올가을 우리 달려볼까요? 달리는 즐거움에 축제의 설렘까지 2016 울산 런 페스타. 시원하게 도전하는 하프, 기분 좋게 달리는 10km, 가족 친구와 함께하는 5km까지. 달린 뒤엔 맛있는 먹거리와 신나는 공연, 푸짐한 경품으로 가을을 특별하게 즐겨보세요. 10월 25일 일요일 오전 8시 울산 문수국제 양궁장. 울산 MBC와 함께하는 2016 울산 런 페스타. 지금 울산 런 페스타를 검색하세요.
1: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이재은입니다.
1: 오당제가 좋다.
0: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지금부터는 청취자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가까이서 만나보는 시간이죠. 나의 오늘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를 앞둔 월요일이었는데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오당제 듣고 계신지도 궁금하니까요. 소소한 이야기라도 좋습니다. 오당제 살짝 들려주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앞에서 독감 접종 뉴스를 전해드렸더니 김영훈님이 독감 예방주사 유료 부담은 날짜 상관없이 가능한 거죠? 라고 글을 남겨주셨는데 유료 접종은 가능한데 환자가 급증해서 백신의 물량이 빠듯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시기 전에 전화로 한번 확인을 미리 해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0838님이 젠데 안녕하세요. 고3 딸아이 입시 준비로 오당제 오랜만에 들려봅니다. 요즘 쭈꾸미가 제철이라서 친정 오라버니가 낚시로 잡아온 쭈꾸미를 주셔서 저희도 쭈꾸미 풍년입니다. 손질하느라 어깨 목 허리 다 아프지만 소분해서 얼려놓고 내년까지 아껴 먹으려고요 하면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오 깨끗하게 잘 씻어가지고 진짜 딱 봐도 양이 엄청난데요. 이거 두고두고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요즘 쭈꾸미 제철이군요. 이거 직접 잡은 싱싱한 주꾸미라서 더 맛있을 것 같고 아주 한가득 사진으로만 봐도 엄청 많아요. 든든하시겠습니다. 손질하시느라 진짜 고생 많으셨을 것 같아요. 소분해 두시고 오래오래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3983님, 재은님 오늘 낮에 친구가 어제 뭐야? 낚시로 잡아온 주꾸미를 가져다 줘서 아내와 딸 맛있게 먹으려고 하고 저는 야근 나왔어요. 저도 내일은 오랜만에 낚시 갑니다. 사진은 작년에 한강에서 만난 멋진 쏘갈입니다 하면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우와 우리 3983님이 직접 잡으신 쏘갈이가 엄청 크네요. 팔뚝보다 더 큰 것 같은데 우리 3983님의 팔뚝보다 훨씬 큰 것 같은 쏘갈이 사진까지 같이 보내주셨는데 앞에서 주꾸미 얘기하셨는데 또 이거 혹시

가족인가? 신기하네요. 주꾸미가 철이라서 진짜 제철인가 봐요. 다들 많이들 드시나 봅니다. 8988님. 기차 타고 춘천으로 이사 간 친구 만나고 왔어요. 오랜만에 기차 여행이라 혼자 설레고 김현철이 부른 춘천 가는 기차 무한 반복해서 들으면서 가을 햇살 가득 받았습니다. 행복했던 하루 서랍 속에 고이 넣어두고 내일도 파이팅이요. 오늘 사진을 많이 보내주셨네요. 너무 멋진. 여기 어디라고? 춘천이에요? 춘천 어디예요 여기가? 어디이지?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는데 너무 예쁜 강과 산 이렇게 하늘 가을 하늘까지 펼쳐진 곳에서 아마 카페이신 것 같아요. 커피와 케이크 사진까지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오 진짜 저런 풍경을 보면서 먹는 커피 너무 맛있을 것 같네요. 0039님, 젠디 오늘 우울증 검사 결과 받고 왔어요. 결과 보고 조금 우울했지만 오당제 들으면서 다시 힘내보려고 합니다. 하루하루 기운을 쌓는 것도 오당제 덕분인걸요. 아 그러셨군요. 우리 0039님 저희 오당제 함께 하시면서 또 좋은 노래 들으시면서 기분이 좀 나아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수요일마다 또 우리 오동훈 선생님이 또 재밌는 이야기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 이야기 들으시면서 또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117님 젠디 안녕하세요. 오당제에서 코로나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입원 중에 처음으로 코로나에 걸려서 고생했어요. 와 엄청난 기침에 고열에 온몸 통증에 전 코로나 증상이 이렇게 심한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렇죠. 코로나 걸리면 진짜 아프죠. 코로나에 독감까지 유행이라고 하니까 진짜 아프대요. 독감도 아프잖아요. 엄청. 그래서 다들 마스크도 잘 끼고 다니시고 손도 깨끗하게 잘 씻으시고 예방접종도 꼭 맞으시고 아프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독감이 예년보다 유행이 빨라가지고 예방접종도 빨리 시작됐대요. 한 달 이상이나 빠른 시점이라고 합니다. 6677님은 22주 임산부입니다. 라디오 들으면서 걷기 운동 중입니다. 요새 괜히 불안하고 걱정되는 마음이 있는데 저녁마다 오늘도 당신 편 라디오 들으면서 좋은 기운 받고 있습니다. 행복 기운 주셔서 감사합니다. 22주 되셨군요. 6677님. 그런 생각 드실 것 같아요. 이제 출산도 다가오고 그러다 보면 걱정도 되고 불안하기도 하고 당연히 그러실 텐데 그럴 때마다 저희 오당제 들으시면서 좀 마음 편안하게 쉬었다 가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이분의 목소리를 들으면 더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박보검 씨의 별보러 가자. 우리 방수영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전해드릴게요.

박보검의 별보러 가자, 방수영님의 신청곡 전해드렸습니다. 범진호님이 윤 기자님이 부릅니다. 등산하러 가자. 아, 이렇게 아름다운 박보검 씨의 노래를 듣고 왔는데 네. 4218님 오전 7시부터 배송 시작해서 이제 모든 배송 마치고 귀가합니다. 힘든 하루였지만 추석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낍니다. 아, 우리 기사님들 진짜 몇 주 전부터 아마 너무 고생 많으시고 바쁘셨죠. 명절 선물부터 뭐 여러 가지로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물량을 매일매일 나르셨을 텐데 와, 진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을지. 그래도 오늘 7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귀가하시는 거 보니까 지난번에는 막 10시 넘어서 끝날 것 같다 이런 이야기 며칠 전에 소개해드렸는데 이제 추석이 다가오면서 조금씩 그래도 일이 좀 아 여전히 일은 많지만 오전 7시부터 지금까지면 아 여전히 너무 많은 일이네요.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추석 명절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3911님 6시 기상 7시 30분까지 아이 등교 8시 30분 출근 저녁 6시 퇴근 후에 남편 사무실로 또 출근 건설업 합니다. 내일 일할 자재 준비 도와주고 저녁 준비하고 식사하고 설거지 중 점점점 하 진짜 퇴근하고 싶어요 유유 집엔 언제 가지 물음표를 5개나 붙여주셨어요. 우리 3911님이 진짜 오늘 바쁜 하루 보내셔서 너무 피곤하고 힘드신 것 같아요. 점점점이 문자에 한 너무 많이 곳곳에 들어있고 그 힘듦이 이 문자에서 너무 잘 느껴져가지고 아 어떡해요 빨리 퇴근하시고 좀 푹 쉬셨으면 좋겠는데 3911님 6시부터 아이 등교시키시고 출근하시고 또 일 마치고 나서 또 남편분 도와주러 가신 거예요. 식사하고 또 설거지까지 하시고 저녁 준비까지 하시고 언제 진짜 쉬시려나 우리 3911님. 안은영님 오늘도 수영 갑니다. 아들 남편 저 이렇게 수영 다녀요. 수영 가족이 되었어요. 수영 가기 전에 아들이 치킨 시켜달라고 해서 시켜줬는데 닭가슴살 한두 개만 먹네요. 이러니 저희 부부만 살쪄요. 아 치킨을 시켜달라고 해서 정작 시켰더니 아들은 닭가슴살 한두 개 먹고 남은 거는 이제 우리 은영님과 남편분이 드셨다 그런 이야기군요. 그래도 뭐 수영하면은 칼로리 소모가 엄청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영 지금 가시는 거죠? 수영 가서 그 열심히 먹은 치킨을 잘 이렇게 소화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영하려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드셔줘야 돼요. 무리하지 마시고 또 건강하게 수영 즐겁게 하고 오시길 바랄게요. 9567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젠디. 오늘 가까운 도서관에 가서 정약용 목민심서를 읽었어요. 신청곡 최현재의 너의 마음을 내게 준다면 이 노래에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 노래 들려드릴 건데 이어서 아까 택배기사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가 있어서 이것도 같이 전해드리려고요. 김영중의 그랬나봐. 오, 4218님 아까 신청해 주신 이 노래까지 두 곡 듣고 굿뉴스 퀴즈 풀어볼게요.

0: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 제조원
2: 현대 오피스.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4: 하루 한 번쯤 가요. 잠시 따 데이팩
3: 건강해.
4: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0: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저기요, 몇 층이에요?
2: 32층이요.
1: 난 280층이요.
3: 층은 달라도
4: 층은 달라도
3: 고민은 하나 더 난 같이 더 난 선택
5: 한 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1: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6: 안녕하세요, 장나라입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집, 작은 불안도 크게 걱정되죠. 그래서 허그는 주거 고민은 더 작게, 주거 안심은 더 크게 만들어갑니다. 임대인에게는 안정적 수익을, 임차인에게는 안전한 전세주택을, 전월세 안심신탁. 전세 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든든 전세주택.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든든한 금융기반을 만드는 주택공급 주거금융 공공플랫폼. 주거의 작은 고민부터 큰 고민까지 허그가 든든하게 함께합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
7: 서울 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8: 파크로쉬 서울환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9: 우리 사회 훈훈한 소식들 전해드리는 굿뉴스 퀴즈 시작할게요. 생일에 암수술을 받게 된 환자의 팔에 의료진이 축하 메시지를 남긴 사연이 알려지면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한 SNS에 12시간에 걸친 큰 수술을 받았다는 사연이 올라왔는데요. 작성자에 따르면 수술실에서 마취하기 전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확인하던 중 오늘이 생일이라는 걸 알게 된 의료진이 축하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성자는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회복실에서 팔 소매를 걷어올리는 순간 울컥했다고 하는데요. 팔에는 수술할 때 쓰는 펜으로 해피 버스데이 투 유라는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해요. 작성자는 수술 전 집에 있는 아기가 너무 보고 싶어서 많이 울었는데 순간 이것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아, 따뜻하고 진짜 너무 훈훈한 사연이죠.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을까요?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작성자는 생일 축하 글을 보고 자신이 무엇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느꼈을까요? 1번 사랑, 2번 휴가, 3번 용돈. 이 노래도 있죠. 당신은 뭐뭐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죄송합니다. 네, 뭐뭐를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었는지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정답 뉴스 듣고 와서 9시 5분에 발표할게요. 조이의 해피 버스데이 투 유.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울산도서관 사서 서예린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는 어떠신가요? 시간에 쫓기어 정신없이 보내시진 않으신가요? 독서는 나의 이야기가 끝나면 너의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작은 안부 같습니다. 오늘은 별일 없었는지, 기분은 또 왜 그런지. 누군가가 오랫동안 썼다 지우기를 반복하며 고민 끝에 건네는 인사처럼요. 요즘처럼 바쁜 일상에서 나의 안부를 물어줄 책 한 권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따뜻한 한 권의 책이 당신에게 말을 걸어올 겁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SBC 미래 보기만 할 건가요? 2026 울산 미래 박람회 보고 움직이고 직접 경험하는 미래

0: 온몸으로 즐기는 AR 스포츠 파도, 울산의 하늘을 체험하는 스카이링크, 반구대 암각화 속으로 AI와 로봇을 눈앞에서, 미래는 직접 해볼 때 더 재밌으니까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현장 선착순 무료 관람, 태화강 국가정원 남구둔치 울산공업축제장에서 만나요.
1: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9시 뉴스입니다. 경찰이 법을 왜곡하는 등 중대한 수사 비리를 저지른 경찰관에 대해 파면이나 해임을 원칙으로 엄중한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 국가경찰위원회에서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 규칙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형법 제123조에 규정된 법 왜곡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을 신설하고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배제 징계를 원칙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뇌병변 장애인 자녀를 태우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댄 여성이 불법 주차를 했다면서 유튜브에 관련 영상을 올린 유튜버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동부지법은 지난 8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남성은 서울 강동구에 있는 한 주차장에서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를 데리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댄 여성이 불법 주차를 했다는 취지의 영상을 지난해 1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 특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관내 사전투표함을 공급한 제작업체 대표를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선관위 직원 출신인 업체 대표는 선관위가 발주한 관내 사전투표함 제작 사업 수주를 사실상 낙점받은 상황에서 입찰 경쟁에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선관위의 입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입찰 과정에서 해당 업체가 선관위 담당자와 사전에 공모했는지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노려 수차례 금품을 훔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영종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5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성은 지난달 초부터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인천공항 제1, 2여객터미널 장기주차장에서 차량 안에 있던 현금 30여만 원과 300만 원 상당의 골프 가방 등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남성은 주로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을 찾아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확인한 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번 아시안게임에 참가 중인 북한 선수단에게만 신칸센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8도, 대전 17도 등 전국이 12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9도, 광주 30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동해상과 남해 동부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어 바다의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청은 모레까지 동해안과 경남권, 남해안,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이 밀려오겠다며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4.1도입니다. 김민호입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4: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지구 온난

0: 변화로 극지방의 얼음이 녹아내리자 일부 국가들이 북극 항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존 항로보다 이동거리가 줄어서 경제적으로 이롭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동시에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같은 선박 사고가 나도 북극해에서는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죠. 수온이 낮기 때문에 인명구조는 물론 기름을 제거하는 일도 훨씬 어려워집니다.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 환경과 안전을 외면하는 행동. 인류가 수없이 반복해온 잘못인데요. 북극 항로도 같은 길을 가는 건 아닐지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울산문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6: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굿뉴스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작성자는 의료진 선생님이 남겨주신 생일 축하 글을 보고 자신이 무엇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느꼈을까요? 0372님 정답 사랑. 그대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네요. 큰 수술 잘 이겨냈으니 앞으로는 꽃길만 걸으시고 빠른 쾌유 바라요 하면서 문자 보내주셨어요. 0372님 따뜻한 문자 감사합니다. 정답도 맞춰주셔서 오늘의 끝곡 선곡권 당첨되셨어요. 듣고 싶은 노래 지금 골라서 보내주시면 이따가 저희 끝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술을 무사히 마친 작성자는 퇴원하는 길에 토스트와 음료를 사서 의료진에게 전달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의료진 선생님들도 동료들과 잘 나눠 먹었다면서 좋은 기억을 남겨드릴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 이렇게 전했다고 하네요. 오늘도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굿뉴스 퀴즈였고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 4부는요. 안 터지는 맥스부탄, 환인제약, 현대오피스, 휴온스 글로벌, 국제우주항공 기술대전, 하나증권과 함께합니다.
7: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8: 네.
7: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8: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7: 맥스 안 터져요.
9: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7: 맥스 안 터져요.
1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6: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1: 혹시 지난주에 개회식 봤어부터
12: 요즘엔 이종목이 인기래까지
6: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속 놓쳐서는 안 되는 2026 아시안게임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요즘
13: 아시안게임은
6: 자,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아시아 최대 스포츠 축제죠.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는 시간 가질 건데요.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저희가 MBC 김민호 아나운서 그리고 오랜만에 뵙는 스포츠평론가 이종훈 작가님 어서 오세요.
14: 안녕하세요.
15: 안녕하십니까.
6: 자, 이종훈 작가님은 지난 북중미 월드컵 때 만나고 3개월 만인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14: 뭐 늘 똑같죠 뭐. 애들 케어하고 집에서 가사와 육아에.

0: 있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고 또 요즘은 뭐 스포츠 또 아시안 게임 때문에 바쁘고
1: 그쵸.
0: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오랜만에 또 김민호 캐스터 정한수 캐스터죠.
1: 네.
0: 김민호 캐스터 예전에 저랑 그 카타르 월드컵 중계 같이 했었거든요.
2: 맞아요.
1: 진짜?
2: 라디오 네. 그 생중계
0: MBC 라디오 생중계
2: 같이 했었습니다.
1: 오 그러셨구나. 네. 인연이 또 있으시군요.
2: 네. 그럼요.
0: 이 자리에서.
1: 네. 이 자리에서. 네. 와 그래요. 두 분의 케미가 그래서 더욱 더 기대가 되는데 우리 김민호 아나운서는 네. 매주 월요일마다 출연을 하고 있지만 지난 일주일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2: 정말 정신없는 일주일이었습니다. 토요일에 제 첫 핸드볼 중계가 시작이 네. 됐거든요. 아무래도 첫 중계다 보니까 부담이 많이 돼서
1: 그랬어요?
2: 뭐 전전날부터 계속 공부하고 막 보고 하느라 정신없이 했고 네. 지금 3일 연속 오늘까지 이제 핸드볼 중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 그렇죠. 오늘 핸드볼 중계 안 그래도 남자 핸드볼 예선 대한민국 대 쿠웨이트의 경기 중계했다고 하는데 네. 경기 소식 좀 전해주세요.
2: 네, 일단 정말 너무나 좋은 소식인 게 26-23으로 대한민국이 이겼습니다.
1: 네.
2: 쉽지는 않았어요. 전반을 12-12 동점으로 끝냈고 후반에도 계속 접전이어가지고 이게 누가 길까 저도 중계를 하면서
1: 네.
2: 좀 뭔가 응원은 하지만서도 아, 좀 불안한 느낌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마지막에 우리 대표팀의 집중력이 좋아서
1: 네.
2: 이겼고요. 한국 남자 핸드볼이 사실 굉장히 성적이 좋았어요.
1: 네.
2: 6회나 금메달을 딴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난 항저우 아시안게임에는 4강 진출이 실패를 해가지고
1: 네.
2: 지금 굉장히 다들 이 금메달에 대한 열망이 크거든요. 오늘 컨디션 보니까 잘하는 것 같아요. 금메달까지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어떤가요? 작가님 기대해도 될까요?
0: 요즘 아시아 권에서는 이제 중동 팀들의 텃세 그리고 또 중동 팀들이 이제 아시안 게임을 할 때서 홈도 아닌데 홈콜을 불러주고 그러거든요.
1: 예.
0: 텃세들이 좀 심한데 우리 대표팀 뭐 지금 김민호 아나운서 얘기한 대로 지난 항저우 때의 아픔이 있잖아요.
1: 네.
0: 그 아픔을 서려고 하게 된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 대회 한번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기대가 됩니다. 그럼 김민호 아나운서 핸드볼 말고 또 어떤 종목을 네. 한다고 했죠?
2: 저는 육상 하는데
1: 육상에
0: 되게 많잖아요. 네. 육상은.
2: 세부적인 종목이 되게 많아요.
1: 그러니까
2: 뭐 높이뛰기도 있고 100m 달리기도
0: 다요?
2: 있고 계주도 있고 예 제가
1: 그쵸.
2: 필드도 하고 트랙도 하고 전부 다 책임지게 됐습니다.
1: 그 중에서 가장 기대되는 종목은 어떤 종목이에요?
2: 일단 당연히 스마일보이 가 출전하는
1: 우상혁 선수의
2: 높이뛰기
1: 네.
2: 정말 기대가 되고요. 또 지금 100m 달리는 이제 선수들이 굉장히 기대주가 많아요. 계주도 그렇고요.
0: 계주, 남자 계주.
1: 네. 남자 계주.
2: 그래서 꽤나 많은 금메달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1: 작가님 육상에서도 금메달 많이 기대해도 되나요?
0: 육상에서 우리가 한번 기대해볼 만하죠. 특히 이제 남자 100m에서 우리 좋은 선수들 많거든요. 좋은 선수들 많기 때문에 기대해볼 만하고 또 그 선수들이 남자 100m에 선수들이 남자 400m 계주를 뛰잖아요.
1: 그렇죠.
0: 계주에서 항상 또 아시아권에서 선두권에 있는 입장이고 물론 홈팀인 일본의 강세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만
1: 네.
0: 우리 선수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사고 치겠다는 결의가 대단하니까 기대해볼 만해요.
1: 우리 김민호 아나운서 중계하는 남자 핸드볼 그리고 또 육상까지 많은 응원 보내주시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아이티 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출전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 선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먼저 12년 만에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다시 목에 건 우리 남자 농구 대표팀
2: 와 축하합니다. 야 정말 멋졌어요.
1: 와 진짜 두 분 어제 우리 대표팀 경기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이야기 나눠볼게요.
0: 사실 경기 전에는 좀 걱정도 했죠.
1: 네.
0: 왜냐하면 그 어제 결승전 오전 훈련을 우리가 못했잖아요.
1: 맞아. 버스를 안 보내줬다면서요.
0: 네. 버스 노쇼 사건.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1: 그러니까.
0: 오죽하면 일본에서도 그 일본 내에서도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일본 대표팀이 우승을 차지해서 금메달을 목에 걸더라도 이건 떳떳하지 못한 우승이 될 수 있다.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다.
1: 네.
0: 대회 운영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반대로 우리 선수들 입장에서는 처음엔 너무 황당하고 화가 많이 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금메달의 장작이 된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0: 선수들의 투혼을 불태우는데 정말 뜨거운 불쏘시개. 처음에는 화가 너무 많이 났는데 이현중 선수라든지 아니면 이정현 선수라든지 이런 우리 대표 선수들이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나오면 한번 해보자는 거지 싸우자 네. 절대 질 수 없다
1: 맞아.
0: 각오와 투지를 불태웠다고 합니다.
2: 네. 사실 경기 초반에는 조금 밀렸거든요. 1쿼터도 12-16으로 뒤졌고
1: 그쵸.
2: 전반까지만 해도 뭐 28-28 팽팽했는데
1: 네.
2: 3쿼터부터 막 수비가 확 살아나면서
1: 맞아.
0: 또 이제 일본의 네. 홈터세도 있었잖아요.
2: 맞아요.
0: 그러니까 우리가 흐름을 가져가려고 그러면 심판이 홈폴.
2: 그러니까요.
0: 탁 반칙 부르고.
1: 맞아.
0: 흐름 끊어먹는 데서
2: 네.
0: 와 터세 심한데 이런 네.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2: 완전 그래도 마지막까지는 팀 전체가 하나로 움직이는 느낌이었어요.
1: 맞습니다. 사실 우리 남자 농구 대표팀 이번 아시안게임이 시작되기 전에 8

0: 이번에 평가전을 가졌는데 2승 6패라는 좀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였었잖아요. 그래서 마줄스 감독의 지도력을 비롯해서 우리 대표팀 경기력 좀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많았거든요. 가장 중요한 무대에서 근데 완전히 달라졌단 말이죠. 비결이 뭘까요?
1: 이거 페이크였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올 정도인데.
0: 진짜 그 정도요. 지금 전승이잖아요.
1: 가장, 네, 대표적인 게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과 그 앞뒤로 이제 우리가 일본 대표팀과 평가전 치렀거든요. 네. 그때 대패를 당했단 말이에요. 두 경기 모두. 맞아. 그리고 마주스 감독이 계속 믿어달라고는 하는데 경기력이 너무 나쁘니까 뭘 믿으라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중간에 그 9월로 넘어오는 시기에는 마주스가 불안하다, 마주스 감독 뭐 사기꾼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뭐
0: 명장이죠.
1: 이딩크. 네, 그러니까. 명장판 이딩크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맞아. 지금 굉장히 평가가 후려지고 있는데 네. 마주스 감독이 사실은 그 평가전에서 대표를 할 때도 이런 말을 빼놓지 않고 있어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중이다. 우리의 시스템 농구가 자리 잡아갈 것이다. 그러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네.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그 마주스 감독이 추구했던 시스템 농구가 자리를 잡은 모습.
0: 그랬어요.
1: 특히 대표적인 게 이 마주스 감독의 시스템 농구는 뭐냐면 흔히 생각할 때 이제 농구는 에이스가 있잖아요. 네. 우리 대표팀 같은 경우 에이스 이현중 선수가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기존의 이제 플레이를 보면 에이스 중심의 플레이, 팀 전술도 에이스 중심으로 짜고 소위 이제 몰빵 농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주스 감독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특정 선수 개개인에게 의존하는 농구를 하지 말고 그 선수가 빠지더라도 에이스가 없더라도 특정 선수 잘하는 선수들이 빠지더라도 팀 전체가 역할을 분담해서 유기적인 농구를 해나가야 된다. 이런 지론을 펴왔거든요. 네. 근데 이게 먹혔어요. 대표적인 게 요르단전이었는데 요르단전 우리가 대승을 했는데 12명의 엔트리 전원이 득점했거든요. 이거는 득점도 골고루 하고 있고 네. 리바운드 어시스트도 역할이 다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아시안게임 같은 토너먼트 경기에서 에이스에게 의존하는 그 경기를 하게 되면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에이스의 피로도 누적돼요.
0: 그렇죠.
1: 그러면서 막상 정작 중요한 준결승이라든지 결승전에서 팀 성적이 안 나올 때가 있거든요.
2: 네. 그렇죠.
1: 근데 시스템 농구를 해서 12명의 엔트리 모두가 역할 분담을 하고 자신들의 역할을 수행한다면 이게 톱니바퀴처럼 유기적으로 돌아간다면 팀으로서 본다면 뭐 로테이션이 가능하고 백업 멤버가 가고 팀 전체가 강해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0: 그렇네.
1: 그런 모습을 이번 그 아시안 게임에서 마줄소가 보여줬다.
2: 네.
1: 그래서 사실 다음 올림픽까지도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나.
0: 올림픽까지?
1: 네. 월드컵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올림픽 티켓도 한번 거머쥘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좀 주고 있죠.
2: 맞아요. 그만큼 분위기가 지금 너무 좋잖아요.
1: 너무 좋아요. 네.
2: 뜨겁죠. 저도 작가님 의견 동의하는 게 네. 약간 이현중 선수 인터뷰에서도 새로운 전술을 익히는데 좀 시간이 걸렸다는 취지 이야기 한 적이 있거든요.
1: 맞아요.
2: 약간 이 마주스 감독의 새로운 농구가 선수들 몸에 익힐 시간이 좀 필요했던 거고 이게 다 익혀졌고 이 아시안 게임에서 완전히 폭발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 평가전 때 우리 선수들의 경기력을 보면 네. 3쿼터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3쿼터 이후부터 확 무너져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선수들이 새로운 그 몸에 익지 않은 전술과 농구를 익히려고 하다 보니까 더 힘들어진 거죠. 경기에 이제 집중력이나 피로도가 뒤로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고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네. 대패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제는 우리 김민호 아나운서가 얘기한 대로 완전히 적응한 거죠. 완전히 달라진 나. 보여줄게.
0: 근데 작가님 말씀처럼 정말 올림픽까지 노려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안대범님이 이현중 선수 NBA 갔군요 하고 글을 남겨주셨는데 우리 대표팀의 에이스 이현중 선수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다음 주부터 NBA 무대에 도전한다면서요.
1: 이번 주말에 출국해서 이제 NBA 포틀랜드 트레일블레이저스 팀 훈련에 합류를 해요. 근데 이제 이현중 선수 NBA 도전하는데 그 이 계약이 정식 계약은 아니고 이그지비텐 계약이라고 해서 이그지비텐이 뭐냐면
0: 뭐라고요?
1: 이그지비텐 이게 뭐냐면 이제 계약서에 이제 부속 서류들 있잖아요. 열 번째 부속 서류 이런 뜻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식 계약 선수라기보다는 언제든 방출할 수 있는 뭐 그 팀의 입장에서 보면 부담 없이 쓰고 부담 없이 관찰해보고 뭐 아니다 싶으면 언제든 내보낼 수 있는 선수 계약을 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현중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뭔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아시안게임 금메달이 이현중 선수의 미래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무슨 네. 말이냐면 이현중 선수를 바라보는 해외 구단들, 뭐 NBA 구단들이 볼 때 이현중 선수의 가장 큰 약점은

0: 군... 다름 아닌 병력이에요.
1: 그렇죠, 그렇죠.
0: 언제 군대 갈지 모르는 선수랑 장기적인 계약을 할 수는 없어요.
1: 네. 그러네요.
0: 그리고 이 선수가 잘한다고 해도 병역 문제가 딱 걸려 있으니까 다른 선수에게 눈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현정 선수가 이제 포틀랜드에서도 쇼케이스를 통해서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쇼케이스를 병역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쇼케이스를 아무리 잘 뛰어도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아시안 게임을 통해서 이현정 선수가 어떻게 보면 이 병역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이현정 선수 입장에서 보면 좀 더 긴 호흡으로 좀 더 여유를 가지고 포틀랜드뿐만 아니라 NBA 무대를 도전하는 차근차근 스텝을 밟아갈 수 있다. 과거에는 한 살 한 살 먹어가면 두렵거든요.
2: 그쵸? 맞아요.
0: 근데 이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특히나 이현중 선수 같은 경우는 병역 문제가 해결되기 전부터 이번 시즌에 포틀랜드와의 유기적 계약을 통해서 NBA 무대에 도전하겠다라고 선언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1: 네.
0: 하, 역시 대단하다. 이현중 선수 예전에 호주리그 뛸 때 잠깐 이렇게 본 적이 있었는데 근데 제가 그때도 놀랐는데 참 이거 애 늙은인데 굉장히 진지하고
1: 맞아.
0: 농구에 대한 열정이 대단한 것 같아요.
3: 진짜. 인성도 너무 좋고
0: 인성도 좋고.
1: 그러니까.
0: 근데 이번에 포틀랜드와의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뭐 언제든지 아니면 내보내는 계약,
1: 네.
0: 계약서의 부속 서류 같은 계약 이런 계약을 했는데 이현중 선수가 일본 구단에서 뛰었잖아요. 일본 구단에서 이현중 선수에게 제시했던 연봉이 우리 돈으로 20억 원이에요.
3: 맞아요.
0: 보장 연봉이 20억 원.
3: 엄청난 거죠.
1: 그쵸.
0: 20억 원이라는 금액의 보장 연봉을 포기하고 도전을 또 나섰잖아요.
1: 정말
0: 박수를 보낼 수밖에
1: 맞아요.
0: 없어요.
1: 맞아요. 우리 이현중 선수가 꼭 NBA에서 뛰는 그 날을.
0: 특히 이제 포틀랜드는 2004년에 어제 결승전 중계했던 MBC 하승진 해설위원.
1: 네. 뛰었죠.
0: NBA 한국인 선수로 최초로 NBA의 그 지명을 받고
1: 네.
0: 드래프트 지명을 받고 뛴 구단이잖아요.
1: 저 자랑 하나 해도 돼요? 네. 직관했어요.
3: 하승진 선수 뛰는 걸요?
1: 네. 포틀랜드.
3: 폭풍 이동을 혹시 목격하셨나요? 그 경기가 아니었나요?
1: 그건 아니었지만. 네. 아무튼 우리.
0: 포틀랜드에서 뛰는 걸 직관했다는 거죠?
1: 네. 우리 농구 선수들 응원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 대한민국 여자 농구 대표팀의 경기도 있었는데 몽골을 상대로 88대 61로 승리했죠?
3: 맞습니다. 여자 대표팀도 지금 순조로운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몽골을 88대 61로 이기면서 2연승 거뒀고 8강 진출까지 확정을 했습니다. 사실 승부가 좀 일찍 갈렸습니다. 전반에 이미 51대 19까지 벌렸고요. 첫 경기도 살펴보면은 말레이시아 를 106대 40으로 크게 이겼기 때문에 뭐 지금까지 아주 안정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고
1: 네.
3: 내일 대만과 또 조별리그 경기 치르니까 많은 분들 기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0: 내일 4시에 대만과의 경기가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 여자 대표팀의 도전이 시작되는 경기다라고 볼 수 있는데
1: 네.
0: 사실 이번 우리 여자 농구 대표팀 같은 경우에 우리 한국 여자 농구의 간판 스타들이라고 할 수 있는 박지현 선수, 박지 선수가 없어요. 박지 선수가 부상으로 결장해 있는 상태고 또 박지현 선수는 WNBA에서 구단에서 지금 그 차출을 허락해 주지 않아서 못 나왔단 말이에요.
1: 네.
0: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원투펀치라고 할 수 있는 박지수, 박지현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도
1: 그렇네.
0: 말레이시아와 몽골과의 경기에서 좋은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뭐 강희수 선수가 중심 잘 잡아주고 있고
1: 네.
0: 이해란과 이소희 선수가 또 딜을 잘 받쳐주면서 경기를 보여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엔트리도 우리 지금 11명이에요. 다른 팀이 12명인데. 근데 11명이 똘똘 뭉쳐서
1: 네.
0: 지금 금메달을 향해서 도전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남자 농구 대표팀의 이 금메달 소식이 아마 더 큰 자극이 됐을 것 같아요.
3: 맞아요.
1: 네, 맞아요.
0: 특히나 우리 여자 농구 대표팀 같은 경우에 지난 항저우 대회 때 3, 4위 결정전에서 그 동메달 땄고 그전 자카르타 팔렘방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대회에서 은메달을 땄단 말이에요.
1: 네.
0: 그러니까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 남자 대표팀과 마찬가지로 인천 아시안 게임이 마지막 금메달이에요.
1: 그렇네.
0: 그러니까 남자 대표팀과 마찬가지로 12년 만에 아시안 게임 금메달을 도전하는데 이미 남자 대표팀 했습니다.
1: 네.
0: 제가 볼 때 이 좋은 기운을 받아서 우리 선수들 내일도 좋은 모습 보여주시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1: 네.
3: 맞습니다.
1: 선수들 뭐 소식 있어요?
3: 어쨌든 바로 옆에서 같은 태극 마크를 단 선수들이. 금메달 가져가는 모습 보면 부럽기도 하고
1: 그쵸.
3: 나도 저 자리 서고 싶다 생각 당연히 들잖아요.
1: 자극도 받고.
3: 네. 근데 이제 병역 면제는 사실 뭐 여자 대표팀한테 해당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뭐 그런 게 있으면 좀 더 힘을 낼 수도 있겠지만요. 어쨌든 그런 의욕이 부담으로 네. 바뀌지 않는 게 일단 중요할 것 같고.
0: 그 대표적인 게 근대 5종이에요.
1: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근대 5종 이야기도 해볼 건데 근대 5종에서 대한민국 선수단 첫 번째 금메달이 나왔잖아요.
3: 네.
0: 여자 홍승민 선수.
3: 맞습니다. 한국 여자 근대 5종 사상 첫 아시안게임 금메달이에요.
1: 네.
3: 근대 5종 설명을 좀 드리면 펜싱, 수영, 장애물 경기 달리기, 사격 이런 것들을 모두 한

0: 선수가 소화를 동시에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쵸. 저는 한 가지만 잘해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걸 다 잘해야 메달을 딸 수 있다는 게 일단 진짜. 정말 엄청난 그런 종목인 것 같고 그 체력뿐만이 아니라 이런 집중력을 이제 다시 잡아야 되잖아요. 종목 바뀔 때마다.
1: 그쵸.
0: 그런 능력까지도 있는 선수인데 우리 성승민 선수가 금메달을 첫 번째로 여기서 따냈습니다.
1: 네.
2: 근데 오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목이 많잖아요. 종목이 많아서 과거에는 또 특히 지금은 빠졌지만 과거에는 승마도 있었단 말이에요.
1: 맞아, 네. 맞아.
2: 그래서 선수들이 상주에서 훈련하거든요. 상주에서 훈련하는데 모여서 남자 대표팀, 여자 대표팀 모두 이제 상주에서 훈련을 하는데 예전에 한번 가봤어요. 제가 전웅태 선수랑 친해서
1: 네.
2: 전웅태 선수랑 이야기하면서 한번 그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아 이건 너무 살벌해요.
1: 그러니까
2: 훈련이 선수들이 아무리 늦어도 새벽 6시에 일어나야 돼요.
1: 와. 매일매일. 네.
2: 그리고 6시 30분에는 훈련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그 예전에 다섯 종목이었잖아요. 네. 승부까지. 다섯 종목 다 돌고 나면 9시예요. 밤
1: 그러니까.
2: 9시.
1: 소화해야 될 종목이 워낙 많으니까.
2: 이걸 매일 해야 돼요.
0: 주 50시간 이거 어긋나네요.
1: 진짜.
2: 예, 근데 오정이 쿠베르탱 올림픽 창시자라고 하는 쿠베르탱이 직접 제안해서 만든 종목이거든요.
1: 네.
2: 근데 이 근대 오종목 같은 경우에 우리 선수들이 그렇게 훈련을 하는데 정말 남자 선수, 여자 선수 대표팀 모두 끈끈해질 수밖에 없죠.
1: 그렇겠네.
2: 그렇게 훈련을 하면
1: 네.
2: 그렇게 모여서 훈련을 하면 끈끈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정준 선수가 그 남자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따면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었어요. 많이 걱정도 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 그 우려했던 것들도 있는데
1: 네.
2: 경기 전에 성승민 선수가 금메달을 딱 보여주는 게
0: 오, 참 진짜요?
2: 이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1: 네.
2: 같이 훈련하던 선수들 함께했던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고 하는 것이
1: 맞아요.
2: 팀 전체 그리고 선수단 전체에 으쌰으쌰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특히나 부담을 덜어줘요.
1: 네.
2: 왜냐하면 앞에서 누가 금메달을 따주면
0: 그런 것도 있겠네요.
2: 선수들 입장에서 좀 부담 없이 경기해요.
0: 아.
2: 반드시 금메달을 따야 된다는 이런 압박감이나 부담감을 좀 털고 경기를 할 수 있거든요.
1: 네. 맞아요. 두 번째 금메달도 역시 근데
2: 오정이 이제 그 여자 개인전에서 성승민 선수 금메달, 그 남자 같은 경우에 단체전 금메달인데
1: 네.
2: 단체전 경기 방식은 어떻게 되냐면 그 출전한 선수들 해당 국가의 선수들의 1, 2, 3위 선수들의 성적을 합산해서 전체 점수가 높은 팀을 그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로 나누거든요.
1: 네.
2: 근데 여기서 우리 선수들이 금메달을 확보한 거죠.
0: 그러니까 단체전이라고 뭐 따로 릴레이 하는 건 아니고
2: 따로 또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0: 개인전 점수 합쳐가지고
1: 합쳐서
0: 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다름 가릅니다.
1: 네.
2: 그래서 4명이 출전하는데 1명이 빠지죠.
1: 아 그렇네요. 자 이번에는 우리 선수단에게 세 번째 금메달 안겨준 종목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테크볼 남자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이준석 선수 이야기 해볼게요. 테크볼이 뭐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서 먼저 테크볼 어떤 종목인지 먼저 소개해 주세요.
0: 네 쉽게 말씀드리면 탁구대 위에서 하는 족구라고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다만 테이블이 좀 평평하지 않고 양쪽으로 둥글게 휘어져 있고요.
1: 그렇더라고요.
0: 네, 축구공을 발이나 머리 같은 신체 부위로 받아서 상대편 테이블로 넘기는 경기입니다.
1: 네, 진짜 보니까 너무 어려워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0: 네.
1: 이준석 선수 이번 아시안게임 준비 과정도 화제가 되고 있다면서요.
0: 맞습니다. 이준석 선수가 원래 축구 선수였대요.
1: 아 그렇구나.
0: 그래서 족구를 거쳐서 테크볼에 도전한 선수인데
1: 네.
0: 심지어 또 대기업 생산직으로 일하다가 아시안게임 준비하려고 회사도 그만뒀다고 합니다.
1: 아,
0: 굉장히 이력이 있어요.
2: 이준석 선수 같은 경우는 보면 그 이번 대회 전에도 그 많은 방송사들이 취재하고 그 이야기를 많이 해서 특히나 이제 테크볼 같은 경우 2014년에 헝가리에서부터 시작된 경기이고 지난 그 유로 대회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지만 우리에게는 굉장히 낯선 종목이잖아요.
1: 네.
2: 그래서 이색 종목으로 아시안 게임 전부터 이 테크볼 선수들에 대한 취재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근데 눈에 띄는 게 이제 이준석 선수를 비롯해서 우리 테크볼 선수들 같은 경우는 그 진천 선수촌 합류 입소가 안 됐어요.
1: 네.
2: 이번에 금메달을 따고 나서 지금 대한체육회 그 유승민 회장을 비롯해서 대한체육회에서 테크볼도 진천 선수촌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좀 그 조성해보겠다, 노력해보겠다, 힘써보겠다라고 얘기해줘서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
1: 네.
2: 그러니까 선수촌에 들어가지 못하고 촌외 훈련을 해야 됐죠. 촌외 훈련을 해야 됐고 방금 김민호 아나운서도 얘기했지만
1: 네.
2: 다니던 직장까지 대기업까지 그만두고 훈련에 임했고
1: 네. 저희가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이 노래를 꼭 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김민호 아나운서가 김민호 캐스터가 직접 좀 예. 소개해주세요. 아직 이 노래 못 들었죠? 중계할 때.
0: 아직 못 들었어요.
1: 난 들었는데.
0: 너무 듣고 싶어요.
1: 소개해 주세요.
0: 네, 2012년 런던 올림픽 때 MBC가 제작한 곡이고요. 이번 아시안 게임도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고 싶습니다.
1: 네.
0: 김현우의 그곳에 올라 함께 하시죠.

0: 사실은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엔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놓지 않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우고 완전히 꺼졌나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열기는 사용하지 않을 땐 꼭 전원을 끄고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도시화재.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시다.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2: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의 힘을 얻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4부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MBC 김민호 아나운서, 이종훈 작가님과 함께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또 글을 많이 남겨주셨네요. 하나씩 소개해주세요.
3: 네. 김현수님께서 이준석 선수 부모님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웃음. 무조건 믿어줬다고 하더라고요. 오,
4: 멋지시다. 정말 대단하신 게 그거예요. 이준석 선수가 태크볼을 하려면 테크 테이블이라고 해서 네. 그 테이블이 필요한데 그게 좀 고가예요. 200만 원이 넘어요.
2: 딱 봐도 비싸구나.
3: 매끈매끈해가지고.
4: 이걸로 훈련을 하고 싶다라고 어머니께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준석 선수의 어머니가 흔쾌히 와 사주셨다고. 와. 그리고 실제로 이준석 선수 같은 경우에 앞서 얘기를 못했지만은 저는 이번에 태크볼 선수들이 이번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왜 선수단 식사가 부실하다는 얘기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그 태크볼 선수들의 식사가 굉장히 부실했거든요. 그거 보면서 굉장히 속이 상했던 게 뭐냐면 태크볼 선수들 아까 촌외 훈련했다 그랬잖아요. 촌외 훈련하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분식집에서 식사했어요.
2: 그랬구나.
4: 분식집에서 식사하면서 뭐 훈련해갖고 했는데 이번에도 일본을 갔는데 일본의 분식집 김밥 전땡 같은 그런 데서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태크볼 경기 중에 점심 식사가 제공되는데 네. 그거는 지금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어요. 브로콜리 두 개 이상 못 가져가는 식단. 그 밥도 너무 작게 주고.
2: 어떡해.
4: 그래서 이거밖에 안 먹어요? 일본 선수들은 이거밖에 안 먹어요? 외국 선수단이 다 화를 낼 정도의 진짜. 그런 부실한 식단인데 이걸 먹은 또 일본까지 가서도 먹었다고 이렇게 속이 상했는데 이중 선수 보란 듯이 금메달 따주니까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3: 네.
2: 유민정님도.
3: 네. 이준석 선수가 정규직 되기 직전이었는데 박차고 나왔다고 해요. 스포츠 정보 너무 좋아요. 라고. 네.
2: 꿈이 있었구나 우리 이준석 선수.
4: 그러니까 이준석 선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테크볼이 이번 2월이거든요. 2월에 네. 아시안게임 올해 2월에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됐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사표를 낸 거예요.
2: 와.
4: 아시안게임에 올인해야겠다.
3: 근데 태크볼, 그 이준석 선수가 이제 어쨌든 금메달은 땄는데 네. 아직 실업팀이 없대요.
2: 아, 그래요?
4: 태크볼 자체가 실업팀이 네. 없어요.
3: 그쵸. 앞으로 생계를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라고 인터뷰에서 금메달 딴 이후에 이걸 말했거든요.
2: 네.
3: 그러니까 좀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2: 그랬으면 좋겠어요.
4: 저는 그 유럽 진출을 한번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 유럽에서는 태크볼이 그나마 그래도 좀 인기 좀 얻고 있거든요.
2: 그래요?
4: 그리고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도 푸열 선수가 홍보대사로 나왔잖아요. 유럽에서는 이제 그 바르셀로나의 전설인 FC 바르셀로나의 전설인 푸열이라든지 아니면 호나우지뉴 같은 선수들
2: 이런 선수들이 레전드들이
4: 축구 레전드들이 시범 경기도 하고
2: 진짜? 네,
4: 실제로 그 태크볼 홍보대사로서 역할을 굉장히 톡톡히 해내고 있거든요. 유럽에서 좀 주목받는 선수가 되면 어떨까 하는 기대도 좀 가져봅니다.
2: 너무 좋네요.
3: 좋네요.
4: 쉽지는 않겠죠.
2: 그렇죠. 그럼에도 이준석 선수
4: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대한체육회에서 좀 도와줬습니다.
3: 맞아요.
2: 그러면 좋겠네요.
4: 유승민 회장이

0: 부임하고 나서 대한체육회가 좀 많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저는 이번 아시안게임에 우리 대한체육회가 달라졌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네. 확인하는 게 있는 것들이 농구대표팀 같은 경우에 숙소 컨테이너 숙소 나쁘다고 얘기 계속 되어 왔잖아요. 네. 그 소식을 접하자마자 대한체육회가 나서서 호텔을 잡아줬어요.
1: 그랬어요.
0: 선수도 컨디션 관리하라고. 그리고 태권 같은 경우도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진천 선수촌 입촌을 추진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네. 이렇게 대한체육회가 선수들을 위해서 이렇게 발벗고 나서주는 모습 너무 좋아.
2: 아, 좋네요.
1: 그렇네요. 우리 이준석 선수 비롯해서 태크볼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이번에 또 독특한 종목들이 많이 포함돼 있더라고요. 기존의 태권도에 더해서 버추얼 태권도라는 종목도 새롭게 생겼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버추얼
2: 이게
1: 태권도?
2: 이름이 버추얼이잖아요. 네. 느낌이 좀 오실 거예요. 바로 가상 공간에서 하는 태권도예요.
1: 진짜?
2: 무슨 얘기냐? 네. 선수들이 VR 장비를 착용합니다. 눈 이렇게 가려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0: 헤드셋, VR 헤드셋. 네.
2: 그 몸에도 동작을 인식한 센서를 붙이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서로 몸을 때리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발차기를 하면 그 움직임이 화면 속에 어떤 아바타한테 그대로 반영되는 방식인 거죠.
1: 그러니까
2: 이게 좋은 게 남녀 혼성이 가능한 거예요.
1: 그렇겠다.
2: 네, 실제로 때리는 게
0: 남녀
2: 아니니까.
0: 남녀 구분도 없고 체급 구분도 없고.
2: 맞아요. 뭐 나이 구분도 없고 네. 아주 공평한 이제 경기가 되는 거죠.
0: 우와. 근데 이제 그 미국의 뉴욕 타임즈도 그런 지적을 했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아요. 반론이 만만치 않은 게 뭐냐면 신체 접촉이 없는 것이 격투기 종목인가?
1: 네.
0: 격투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가? 게임이지. 그게 어떻게 격투기 종목에 포함될 수 있냐? 그러면 복싱을 버추얼로 하면 그걸 우리는 복싱이라고 해야 되는가? 수영을 버추얼로 물에 들어가지 않고 한다면 너무나 안전하고 편안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수영이라고 할 수 있나? 이런 식의 이제 비난과 우려의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어요.
1: 그럴 수 있겠네요.
0: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태권도라는 종목에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도전인데
2: 맞아요.
0: 게임, 미디어 게임에 익숙한 그 젊은 세대들에게 태권도를 좀 더 널리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1: 네.
0: 또 이제 버추얼 태권도가 실제로 그 선수들이 경기하는 영상을 우리가 TV 중계로 보면 그 게임이 게임 오락 시대에서 우리가 봤던 버추얼 파이터나 아니면은 뭐 철권 뭐 이런 게임을 직접 하는 것처럼 그런 영상들이 맞아요. 나와요.
2: 그렇군요. 위에 에너지 바도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0: 네, 에너지 게이지가 진짜? 없어지는 거거든요. 네. 에너지 게이지를 다 달게 하는 쪽이 승리를 한단 말이에요. 상대 에너지 게이지를 다 달게 하는 쪽이 승리한단 말이에요. 완전히 게임기 구조가 똑같아요. 스트리트 파이터 같은 것을 현실판에서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이것이 어떻게 보면 태권도의 저변을 좀 더 넓히고 확대하는데 네.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성별 구분 없고 체급 구분 없이 누구나 네. 도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1: 그리고 또 오락실에서 자주 보던 추억의 게임이죠. 같은 색깔의 블록을 연결해서 없애는 퍼즐 게임 뿌요뿌요. 저는 이 게임 굉장히 좋아했는데
0: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저는 이거 채택됐다는 소식
1: 이게 듣고. 또 아시안 게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다고 하는데
2: 네.
1: 이 구리하라 유키라는 일본의 11살 초등학생이 가장 또 강력한 우승 후보라면서요.
2: 맞습니다. 이분이 초등학교 5학년 선수예요. 11살에 국가대표가 됐다는 것부터 일단 놀랍고요.
1: 네.
0: 뿌요뿌요니까 가능하죠. 네.
1: 그러니까
2: 이게 아실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같은 색 블록을 연결해서 없애는 게임이잖아요.
1: 네.
2: 근데 이게 고수 레벨로 올라가려면 당장 그 눈앞에 블록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블록이 어디에 떨어지는지
1: 더 멀리
2: 이것까지 한 수 앞을 계속 봐야 되는 게임인데
1: 네.
2: 이 분이 유치원생부터 게임을 시작했는데
0: 이렇게 그 안경 쓰고 그 사진 보면 네. 게임 잘하게 생겼어요. 워낙 잘하게 생겼어요.
1: 아무튼 그래가지고 유치원 때부터 시작했는데
2: 초등학교 3학년 때 이미 국제대회 우승할 정도로 성장했대요. 성인들하고 이렇게 붙어도 우승할 정도. 그리고 재밌는 이 자료 조사를 좀 했는데
1: 네.
2: 평일에는 아직 학생이니까 학원을 다녀야 되잖아요.
1: 네.
2: 그래서 게임 연습을 모르겠어요. 부모님 하에 부모님 때문에 그런지 하루에 한 시간밖에 연습을 못했대요.
1: 공부도 해야 되고. 스크린 타임이 정해져 있구나.
2: 네. 그래서 학교 갔다가 아시안게임 나가는 선수가 실제로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친구 때문에. 엄청나죠.
1: 뿌요뿌요가 어떻게 이렇게 정식 종목이 되다니 대단한데요?
0: 예. 놀라워요. 정말 놀랐던 게 뭐냐면 이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다는 얘기를 듣고
1: 네.
0: 제가 했던 말이 야 이러면 내가 어릴 때 오락실에서 봤던 추억의 게임들 다 e스포츠로 들어오겠는데? 라는 이야기 했거든요. 이미 스트리트 파이터는 들어와 있잖아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들 애들한테 너무 게임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실 네. 시대가 좀 아닌 것 같다.
2: 세상 많이 변했습니다.
1: 게임하고 게임 잘하면 국가대표 되고 네. 금메달도 따고.
0: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뉴스를 접하고 그러니까 e스포츠 종목을 쭉 보고
1: 네네네.
0: 나서 우리 초등학생 그 남자
1: 아들한테
0: 아들이 그 게임 정말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엄마랑 그래서 매일 싸워요. 게임 시간 때문에.

0: 매일 싸우고 주말이면 게임 때문에 늘 트러블이 생기는데 집이 평화가 깨지는데 네. 제가 가감하게 닌텐땡
1: 사줬어요?
0: 그 스위치를 사줬잖아요.
2: 오, 좋은 아빠. 이거 해라. 멋진 아빠. 우리 아빠 하고 싶다.
0: 이거 아시안게임 종목들이다.

0: 설명을 살짝 드리면 다섯 명씩 두 팀이 포켓몬이라는 것을 조종해서 대결하는 게임인데요. 우와. 리그 오브 레전땡, 이 롤이라고 하는 게임 있잖아요. 이거랑 네. 좀 비슷한 팀 대전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0분 동안 포켓몬을 성장시키고 모은 에너지를 상대편 골존에 넣어서 더 높은 점수를 얻는 팀이 이기는 게임이고요.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하대요.
1: 네.
0: 우리나라는 유명한 게임팀이죠. T1에 김재영, 박성순, 이지환, 진수빈, 조민혁 선수가 대표로 출전을 한다고 합니다.
1: T1에 팀이 있군요.
2: 네. 네. 물론 이게 휴대용 게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 스위치, 그리고 또 모바일로 플레이하는 게임이거든요.
1: 그런 게임이죠. 네.
2: 그러니까 좋아하는 포켓몬 뭐 실시간 조종할 수 있다는 매력도 있지만 네. 어떻게 보면 지금 딱 저희 아들 같은 초등학교 6학년 저희 아들 같은 네. 아니면 뭐 중고등학생들이 좋아하는 네. 그 게임을 아시안 게임에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1: 와 진짜 근데 저희도 이 게임 중계 하나요? 김인호 아나운서?
0: 아직 그 어떤 캐스터가 배정돼 있진 않은데 MBC에서는 아마 보진 못할 것 같긴
1: 그래요?
0: 합니다만.
1: 아쉽네요.
0: 뭐 너튜브나 이런 데에는 예, 영상이 올라올 때 거니까.
1: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우리 수영 대표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어제 열린 남자 자유형 100m 결승 경기에서 우리 김영범 선수가 중국의 판잔러에게 0.04초 차이 역전을 허용했지만 값진 은메달을 목에 걸었잖아요. 근데 김영범 선수 오늘 아시안 게임 대회 신기록 세우는 아주 멋진 결과를 얻어냈어요.
2: 대회 신기록도 세우고 금메달도 따고.
0: 맞아요.
2: 오늘 열린 자유형 50m 예선 경기에서 김영범 선수가 21초 7일로 터치패드 찍으면서 개인 최고 기록이자 대회 신기록을 세웠고요. 네. 이어진 결승 무대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0: 그런데 그러니까 결승 무대에서 더 땡긴 거예요. 네. 이 기록을.
1: 맞아,
0: 예선에서 맞아. 본인 최고 기록 세우고 결승에서 더 땡기고
2: 금메달의 네. 신기록. 대회 신기록.
0: 대단합니다.
2: 그런데 또 이제 놀라운 게 뭐냐면 김영범 선수 같은 경우에 그 어제 이제 자유형 100m에서 앞서 얘기 좀 0.04초 차이로 판잔러에게 금메달을 내줬잖아요.
1: 네.
2: 그 경기 끝나고 나서 김영범 선수 인터뷰를 제가 들었는데 네.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 김영범 선수 같은 게 우리 대표팀, 우리 수영 대표팀의 이 황금 세대의 막내로 유명하고
1: 그렇죠.
2: 이미 전국체전을 통해서 황선우 선수를 능가할 제목으로 평가받아 왔던 선수거든요. 근데 이런 선수들을 봤을 때 기량은 이미 완성형이에요.
1: 네.
2: 이제 중요한 건 멘탈인데 어제 인터뷰를 보면서 김영범 선수의 멘탈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사고 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정말 사고를 치더라고요. 김영범 선수가 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100m 하는데 75m까지는 정말 제가 생각해도 너무 완벽하게 경기 운영을 했습니다.
1: 네.
2: 그런데 마지막 25m 남겨놓고 아마추어였어요. 경기 운영 못한 거죠. 아마추어 티가 팍팍 났어요.
1: 진짜 본인의 스스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2: 본인 스스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판잔러가 더 잘했어요. 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이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잖아요.
1: 멋지다.
2: 김홍우 선수 뭐 피지컬도 대단하지만 그 윙스팬이 2m16 굉장히 그 체격 조건이나 피지컬도 대단하지만 저는 이런 마인드, 이런 멘탈이 정말 더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0: 네. 역시 역시.
1: 50m 그 또 우리 다른 선수 지유찬 선수도 동메달을
0: 맞아요. 21초 9사로 동메달 따면서 우리 선수 두 명이 함께 시상대에 올랐습니다.
2: 대회, 한국 대회 때로 금메달 리스트.
1: 그러니까요.
2: 그래서 우리 한국이 어떻게 보면 남자 자유형 50m는 대회 2연패에 성공한 거죠.
1: 그렇네요. 와 멋집니다. 자 이번에 황선우, 김영범, 김우민 같은 대한민국 남자 수영의 황금세대 모두 출전해서 중국, 일본과 치열한 레이스 펼쳤던 경기죠. 남자 계영 800m 경기 소식도 알아볼까요?
0: 네. 이 경기는 아쉽게 동메달이었습니다. 뭐 당연히 좋은 메달이지만요. 한국이 7분 6초 76으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1: 네.
0: 중국이 7분 17 그리고 아시아 신기록으로 금메달, 일본이 7분 1초 05로 은메달.
1: 네.
0: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당시 아시아 신기록으로 이 종목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2연패를 노렸는데
1: 그렇죠.
0: 이번에 중국과 일본이 정말 강했어요.
2: 중국과 일본이 강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일본이 초반에 의외로 너무 치고 나갔어요.
1: 그랬어요.
2: 일본이 초반에 치고 나가면서 그 중국이 그걸 따라가는 영향이 되면서 우리가 네. 약간 완전히 초반부터 쳐져버렸거든요. 3위권으로. 그러니까 일본이 굉장히 앞으로 강하게 치고 나갔고 사실 막판에 중국이 역전한 거예요.
1: 네.
2: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경기 레이스 운영에서 일본이 그렇게 강하게 치고 나갈지 좀 예상을 못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은 좀 경기였어요.
1: 네. 그래도 값진 동메달.
2: 동메달 값지죠.
1: 그럼요. 자, 우리 대한민국 남자 야구 대표팀의 이 대만과의 경기도 오늘 첫 경기 있었잖아요. 조금 전에 경기 끝났는데 그 소식도 살짝 전해주세요.
0: 네. 일단 5-0으로 대한민국이 이겼습니다.
1: 네.
0: 곽빈 선수가 선발로 나왔는데 6이닝 동안 안타를 거의 허용하지 않았고요. 단 하나도 허용하지 않았고
1: 네.
0: 삼진 무려 10개 잡으면서 대만 타선을 무실점으로 막았습니다. 첫 경기에서 에이스 역할 제대로 해줬습니다.
1: 그렇네요. 자 야구 결과까지 전해준 우리 김민우 아나운서가 이제 10시 라디오 뉴스 관계로
0: 아이고.
1: 여기서 인사를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저는 먼저 나가지만

0: 네. 남은 얘기 많이 나누시고 저는 네. 이제 캐스터로 앞으로 어. 그 아시안 게임 함께 할 테니까요. 네. 저의 중계 또 MBC의 중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1: 내일 중계 있어요?
0: 내일도 핸드볼 남자 경기가 있습니다. 이란과의 경기가 있으니까요. 네,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1: 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자, 그럼 우리 야구 대표팀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볼게요, 작가님이랑. 네. 우리 목표는 당연히 우승인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2: 우승해야죠. 사실 그 첫 경기 상대인 대만이 좀 난적이거든요. 네. 언제나 우리가 첫 경기에 부담감도 있고 요즘 뭐 WBC도 그렇고 모든 국제대회에 나가면 대만과 우리가 참 상성이 안 맞아서 껄끄러운 상대로 지금 자리 잡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대만전 5대 0 가뿐히 제압을 했고 특히 앞서 이제 김민호께서도 아나운서도 얘기했지만 네. 각빈 선수가 오늘 정말 눈부신 역투를 보여주면서 한국의 그 대표팀이 그동안 좀 어떻게 보면 갈증을 느껴왔던 네. 선발 투수 에이스 선발 투수의 부재를 완전히 해소해줬다. 박빈 선수가 이런 투구를 보여준다면 우리가 네. 어떻게 보면 유정 감독이 앞으로 토너먼트에서 그 일정을 짜는데 선발 로테이션 일정을 선발 투수 일정을 짜는데 네. 굉장히 좀 어떻게 한숨 돌릴 수 있는
1: 그런 힘이 되겠네요.
2: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네. 상황이죠.
1: 내일 이제 아시안 게임 4회 연속 우승에 도전한 우리 대한민국 남자 대표팀과 또 사우디아라비아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가 열리는데 이 경기 승자가 조 1위가 될 전망이죠.
2: 네. 이 경기 승자가 조 1위가 되는데 우리가 조 1위를 해야 됩니다. 조 1위를 해야 조 1위로 올라가야 우즈베키스탄을 피할 수 있거든요. 네. 우즈베키스탄이 좀 까다로운 상대다 보니까 이걸 피하는 그 최적의 조건을 만들고 앞으로 이제 결승까지 올라가는 좀 꽃길을 타려면 네. 아무래도 이제 내일 경기가 꼭 승리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는데 네. 이민성 감독과 우리 선수들 입장에서 본다면 내일 사우디전은 반드시 서력해야 될 무대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네. 사우디와 우리가 이민성 감독이 그 작년에 평가전 가졌거든요. 네. 비공개 평가전 두 경기를 가졌는데
1: 지금 이제 축구 남자 대표팀 네.
2: 네. 축구 남자 대표팀 같은 경우에 그때 우리가 두 경기에서 6실점하고 1득점 하면서 대패했어요.
1: 네.
2: 그 사우디아라비아에게 6점을 내줬다고? 라고 하면서 우리가 경기 영상은 못 봤지만 네. 그 뉴스가 접해져서 한국 축구에 충격에 빠졌거든요. 그때.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홍명보 감독 문제 뭐 남자 A 대표팀 문제 때문에 이게 잘 드러나지 않았는데 그때 축구 관계자들이 모이면 이야기하는 게 야 남자 A 대표팀이 문제가 아니야. 지금 이민성 감독 23세 이하 대표팀이 더 큰 문제야. 아시안 게임 어떡하니? 이렇게 걱정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우려가 많았었는데 네. 물론 그때 멤버와 지금 멤버는 다르죠. 다른데 내일 사우디와의 경기에서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만 마주소의 남자 농구 대표팀처럼 네.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만 어떻게 보면 우리 대표팀도 좀 경기력에 대해서 좀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4회 연속 우승 기대해 봐도 되겠죠? 그러면?
2: 기대해야죠. 왜냐하면 앞서도 얘기했지만 남자 농구 대표팀 이현중 선수 얘기도 했지만 이 그 남자 축구 대표팀에 있는 선수들도 지금 해외파 선수들이 많잖아요. 해외에서 도전을 이어가고 있는 선수들이 많잖아요. 이 선수들의 어떻게 보면 해외에서 좀 더 안정적이고 좀 더 긴 호흡으로 도전하기 위해서는 네. 이 선수들에게도 병역 혜택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누구보다도 네. 금메달을 갈망하는 선수들이에요. 이 선수들. 그러니까 자신들의 물론 뭐 꼭 갈망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네. 우리 선수들 원하는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1: 맞습니다. 많은 응원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앞에서 이제 남자 농구 대표팀도 또 좋은 선전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걸 이어서 남자 그러니까 축구 대표팀,
2: 우리
1: 야구 대표팀까지
2: 구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사실 이런 아시안 게임이나 국제 대회, 그러니까 종합 스포츠 대회에서 올림픽 같은 종합 스포츠 대회에서 국민적인 관심, 우리 국민들의 이제 관심을 쫙 집중시키는 방법이 구기 종목에서의 선전이 나와야 되거든요.
1: 그렇죠. 네.
2: 구기 종목이 본선에 못 나가면 사실 힘들어요.
1: 네.
2: 흥행에 좀 참패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인데 남자 농구 대표팀이 좋은 모습 보여줬잖아요.
1: 네.
2: 그리고 남자 농구 대표팀 앞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 남자 농구 대표팀이 이미 보여줄 게 완전히 달라진 내 모습 보여줬잖아요.
1: 네네.
2: 이제 이민성호가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남자 축구 대표팀이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1: 네. 실전의 강한 모습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형희 님이 아시안 게임 잘 못 보는데 많은 정보 얻어서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었네요. 오당재 파이팅입니다 하셨고 방수영 님 지금도 게임하고 있는 우리 아들 뿌요뿌요를 권해볼까? 오당재 들으면서 생각 중입니다. 뿌요뿌요 저도 도전을 해보고 싶다.
2: 뿌요뿌요도 좋고요. 네. 포켓몬도 좋습니다. 싶습니다.
1: 그러니까요. 저희가
2: 여기 또 게임기를 사줘야 되니까.
1: 그렇죠, 그렇죠. 아, 그 정도 투자 정도는 우리 수영님이 70만 원
2: 넘더라고요.
1: 아, 비싸네요.
2: 또 올랐어요. 요즘 반도체 칩값이 올랐잖아요.
1: 투자를 많이 해줘야겠네.
2: 그래서 반도체 칩값이 올라가지고 예전에 제가 샀을 때 60만 원대였는데 네. 지금 한 10만 원 이상 올랐더라고요.
1: 네. 그렇군요. 자, 저희가 이대로 끝내기 아쉬워서 다음 주 이 시간에도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우리 민호 아나운서는 아시안게임 일정이 있어서 함께 못하고 캐스터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우리 이종훈 작가님과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도 계속 이렇게 이야기 해주셔가지고 직접 소개 좀 해주세요.
2: 그냥 한 소절 불러주시면 어때요? 이걸 어떻게 보면 이 높은 걸.
1: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2: 감사합니다.

0: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 제조원 현대 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3, 2, 1, fire.
2: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3: 저기요, 몇 층이에요?
4: 32층이요.
3: 난 280층이요.
5: 층은 달라도,
6: 층은 달라도
5: 고민은 하나. 더 나은 가치, 더 나은 선택.
7: 한 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8: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9: 잠시 후 하루 끝의 경제 습관,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가 이어집니다.
10: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아시안게임 이야기 해봤는데요. 여러분 즐거우셨죠? 우리 선수들이 이 시간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을지 생각하면 정말 그 결과보다 그 시간들을 더 응원하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데요.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 좀 내려놓고 지금까지 해온 만큼 마음껏 실력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항상 같이 응원해 주시고요. 오늘 굿뉴스 퀴즈 당첨자 0372님이 골라주신 끝곡은 신청곡 화사의 So Cute 꼭 듣고 싶다면서 보내주셔가지고 오늘 끝곡으로 이 노래 전해드리겠습니다. 들으시면서 모두 모두 편안함만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내일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울산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 권학선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신가요? 우울감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마음의 신호이며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울증은 기분이 잠시 가라앉는 것과 달리 2주 이상 우울한 기분과 의욕 저하, 수면과 식욕의 변화 등이 지속되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작은 변화를 살피고 규칙적인 생활과 가벼운 운동,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 같은 작은 실천이 우울 예방의 시작입니다. 혼자 견디지 마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을 돌보는 오늘의 작은 실천이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they say.
1: 울산 MBC는 2017년부터 지상파 초고화질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 초고화질 방송인 UHD 방송은 2017년 7월 이후 출시된 LG, 삼성 제품만 지상파형 수신 안테나를 통해 직접 수신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수신 방법은 울산 MBC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울산 MBC 디지털 기술부 299개 111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3: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4: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3: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10시 뉴스입니다. 아시안게임 5회 연속 우승에 도전하는 우리 야구 대표팀이 첫 경기에서 대만을 완파했습니다. 류지연 감독이 지휘하는 대표팀은 일본 아이치현 오카자키 중앙종합공원 야구장에서 열린 아시안게임 비조 1차전에서 선발 투수 곽빈의 6이닝 18삼진 무실점 호투를 앞세워 대만의 5대0으로 완승했습니다. 타선에서는 김주원이 4타수 3안타에 맹타를 휘둘렀고 윤동희가 솔로 홈런을 터뜨리며 승리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대표팀은 내일 오후 홍콩과 2차전에서 맞붙습니다. 재정경제부가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이 작년보다 소폭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재경부에 따르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서울 25개구 시장과 마트에서 지난 3일부터 이틀간 가격을 조사한 결과 4인 차례상을 마련하는 데 드는 비용은 31만 3,089원으로 작년보다 2.3% 줄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지난 18일 조사한 차례상 비용도 19만 6,630원으로 1년 전보다 1.5% 낮아졌다고 재경부는 전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수억 원을 챙긴 20대 유튜버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부산경찰청은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군이 일으킨 폭동이란 허위 정보 영상으로 2억 5천만 원가량의 수익을 챙긴 20대 유튜버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해당 유튜버는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서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5.18은 북한군이 일으킨 폭동이라거나 이태원 참사는 조작된 연출이라는 등 허위 정보가 담긴 영상 34건을 AI로 제작해 유튜브 채널에 올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 추진비 인원 부풀리기 정황에 대해 조 대법원장의 사법부 독립이 영수증 뻥튀기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용우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38명이 큰 식사했다는 식당에서 가장 큰 식사 장소는 19명만 들어갈 수 있는 등 전형적인 영수증 뻥튀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자신의 영수증 하나 정직하게 쓰지 못하면서 법치를 말할 자격이 없다며 업무 추진비 전체 내역과 참석자 명단을 공개하고 국민께 해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만 당국이 현지 쿠팡 이용자 20만여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쿠팡 대만과 대표에게 모두 150만 대만 달러, 우리 돈 약 6,489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대만 공상시보에 따르면 대만 디지털 발전부는 지난달 쿠팡 대만과 대표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각각 75만 대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8도, 대전 17도 등 전국이 12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9도, 광주 30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동해상과 남해 동부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어 바다의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김민호입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you know.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보기만 해도 미소가 절로 나오고 마음에 위안을 주는 강아지들 좋아하시나요? 국내 연구진이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강아지 영상을 15분간 시청하게 한 다음 혈압과 맥박, 스트레스 변화를 분석했더니요. 혈압과 맥박 수가 낮아지고 불안과 부정적인 기분이 한결 나아졌다고 합니다. 강아지의 귀여운 외모가 사람의 관심과 보호 본능을 자극한 결과입니다. 강아지 형성이 고혈압 치료를 대신할 수 있다? 물론 그건 아닙니다. 일시적인 긴장과 스트레스를 낮춰서 혈압 안정에 도움을 줄 가능성이 확인된 건데요. 그래도 이 정도면 금쪽같은 강아지 맞죠?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3: MBC.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0: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0: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1: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AI 속도 조절론이 제기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미국에서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기업들이 함께 개발 속도를 늦추기로 한 건 담합에 해당한다는 주장인데요. 시장 역시 실제로 속도가 느려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는 분위기입니다. 한때 흔들렸던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는 다시 반등했는데요. 그렇다면 AI 개발 속도에 대한 우려는 불식된 걸까요? 잠시 후 테코노미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희토류 같은 핵심 광물의 수출을 통제해왔죠. 최근에는 통제 범위를 기술로 넓혀서 고성능 자석을 만드는 제조 공정의 해외 이전까지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술을 가진 사람의 출국까지 제한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중국이 기술 봉쇄의 수위를 높이는 이유, 잠시 후 글로벌 리포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9월 21일 월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따 데이팩.
3: 하루 한 번 데이팩. 잠시 따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4: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최근 우리나라에도 크고 작은 지진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보통 1, 2분을 넘지 않는데요. 만약 운전 중 지진이 발생한다면 교차로를 피해 길 오른쪽에 정차하고 라디오의 정보를 잘 듣다가 열쇠를 꽂아둔 채 대피합니다. 가정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로 인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가스와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지진,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세요. 이 캠페인은 MBC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4: 경제생활에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5: 세상을 바꿀 과학기술을 알아보는 테코노미 시간입니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6: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5: 우리 소장님께서 지난주에 네. AI 속도 조절론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아주 딥하게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네. 한 주 만에 이슈가 더 커진 것 같습니다.
6: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래도 AI 회사들 간에 오갔던 얘기인데 이제는 정치권으로 예. 확장이 됐죠. 뭐 지난 한 주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영국 국왕까지 개입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좀 확대된 얘기를 좀 더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5: 예, 먼저 그 사이 어떤 일들이 더 있었는지 정리 좀 해주세요.
6: 네, 그러니까 논쟁의 성격이 좀 바뀌었는데 지난 12일에 이제 엔트로픽 아모데이 CEO가 프론티어 모델 개발 속도를 의도적으로 늦추자라고 얘기를 했고, 샘 올트먼, 일론 머스크, 구글 딥마인드, 허사비스까지 이제 동조를 했죠. 여기까지는 그래서 개발자 위주였는데. 그런데 이틀 뒤에 미국 대통령이 그거 다 사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정면으로 받아쳤고 네. 사흘 뒤에는 또 영국 국왕이 AI 기업 수장들을 불러 모아서 인류 존립의 위험을 경고를 했습니다. 이제 반대 얘기죠. 일주일 네. 사이에 어떻게 보면 기술 논쟁이 정치로 가고 있는 건데요. 그리고 이제 우리 정부에서 조금씩 입장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늦추자, 아니다, 사기다, 아니면 뭐 책임을 지우자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정부 정책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 일단 여러 사람들의 발언들 중에 제일 먼저 궁금한 건 네. 트럼프 대통령의 그렇지. 발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6: 아, 네. 아마도 보신 분들 많을 텐데 쇼맨십이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요. 네, 현지 시간 9월 14일이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투자자 팟캐스트 공개 행사였는데 여기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패널 토론을 하다가 갑자기 전화를 받아요. 근데 그게 또 하필 또 이제 삼성폰이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이제 스피커폰으로 켜서 4분 동안 이제 그대로 생중계가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로봇이 세상을 장악하는 일도 없고 AI가 지배하는 일도 없다. 전부 사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뭐 다만 약간은 신중해야 된다는 말을 덧붙이긴 했어요. 그래도 산업을 멈춰 세울 생각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젠슨 황도 갑자기 뭐 미스터 프레지던트 막 계속 그러면서 네.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안 받았을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스피커폰을 이제 못 켜서 놀림받는 장면들까지 나갔죠.
5: 재밌더라고요.
6: 네, 젠슨 황 뭐 이제 보면 젠슨 황은 전 세계에서 뭐 모든 AI 산업을 잘하는데 스피커폰을 못 켜서 그러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왔었는데 어쨌든 이 내용을 보면 아 확실히 두 사람이 같은 편이었구나라는 예. 생각을 할 수 있었던 맥락들이 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 네. 대통령이 이런 쇼맨십에 가까운 퍼포먼스를 하면서 직접 전화까지 걸어서 얘기한 이유 뭘까요?
6: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결국 포인트는 투자 문제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통화에서 이제 얘기를 한 게 야 이렇게 되는 거 가장 행복해야 할 거는 중국이다. 그리고 AI는 인터넷보다 훨씬 큰 산업이라서 AI에서 이기는 사람이 이길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 간의 경쟁에서도 얘기를 한 거고요. 젠슨 황 역시도 데이터 센터를 앞으로 20년 혹은 25년 동안에 있을 석유다 이런 표현을 한 거죠.
5: 네.
6: 그리고 이제 9월 말에 워싱턴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어서 지금 속도를 늦추자는 말이 나오는 것 자체를 미국 정부가 부담스러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협상을 해야 되니까.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부분에 있어서 또 미국 국내에서도 또 이슈가 되는 게 주정부들이 지금 AI 규제 조례를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연방정부는 소송까지 거론하면서 주단위 규제에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속도 조절론이 움직임에 이제 속도 조절론에 대한 움직임에 명분을 주는 걸 지금 막아야 되는 상황이다.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 그렇군요. 저도 뉴스 단신으로만 봐서 그냥 그 스피커폰 못 키는 장면만 주로 봤는데 네. 젠슨 왕은 뭐라고 답변했나요?
6: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모든 발언과 그때의 이제 팟캐스트의 맥락들을 보면 결국에 이게 맞다 틀리다라는 건 잘못된 양자택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빠른 혁신이냐 안전이냐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구도 자체가 이거는 공포에서 나온 거짓 선택이고 그래서 규제를 완전히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예전에 소셜미디어를 규제하는 방식으로 AR 규제에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분명히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은 필요하지만 이게 마치 규제 안 하면은 망하는 거야라는 거나 아니면 한쪽에서 너무 하이프 주는 양쪽 다 이렇게 양비론으로 가서 안 된다라는 게 좀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위험론에는 좀 선을 그으면서 이제 지난주에 안전의료를 사임했었던 그 콕슨이라는 사람 되게 이슈가 됐잖아요. 이 사람의 이야기에 대해서 용기 있게 말한 것이다 라고 평가를 했고 내부에 있는 경고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위험성은 어느 정도 인정은 하지만 네. 그 관리를 뭔가 법으로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회사 안에서 일단은 좀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 포인트는 위험의 존재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지만 기준을 정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떻게 가면 좋을까에 대해서 좀 더 딥하게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 정도로 좀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5: 네. 뜬금없이 영국 국왕은 왜 나선 겁니까?
6: 그러니까 이게 또 현지 시간 9월 17일이죠. 스코틀랜드의 덤프리스 하우스에서 국왕이 직접 회의를 열었어요.
5: 예.
6: 근데 이때 이제 젠슨 왕, 뭐 구글 딥마인드 허사비스, 오픈 AI 최고 재무 책임자, 엔트로픽 임원까지 왔고요.
5: 예.
6: 찰스 3세가 얘기한 건데 AI의 발전과

0: 그 속도가 흥미롭고도 그만큼 깊이 우려스럽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기술이 잘못된 손에 들어갔을 때 실존적 위험을 언급하면서도 너무 늦기 전에 충분한 통제 수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물어보기도 했고요. 다만 이제 한쪽만 얘기한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AI가 뭐 생명과학이나 의료에서 사람의 삶을 구할 잠재력도 있다라는 평가도 했다라는 겁니다. 이때 젠슨 황이 또 얘기한 게 예. 이제 소셜 미디어나 이런 것처럼의 규제를 하던 이제 방식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AI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합의가 된 건 없고 입장 차이를 얘기한 거죠. 규제가 필요하긴 하지만 좀 다른 방식이거나 너무 규제론으로 가시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때는 뭐 이거를 가지고 막 사기니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공감은 하지만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정도로 지금 정리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사실 많은 청취자들, 시청자분들도 딱 한 단어가 잘 막연하게 이게 뭐지? 의미가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게 우리 존립 위협이 지금 도래했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네. 아니 우리 그 화면상에서만 띄워놓는 AI가 우리를 도대체 어떻게 위협한다는 건지 실제 무슨 사례 같은 게 있습니까?
0: 이게 저도 헉했어요. 예. 왜냐하면 결국에는 AI 자체도 있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AI를 쓰는 사람이 과연 AI를 어떻게 보는가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예. 저는 그런 맥락에서 되게 중요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1: 네.
0: 이게 실제로 이제 뭐 CNN에서 보도가 된 것이라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올해 봄에 이란전이 진행되는 때에 중동에 있던 중국 선박 한 척이 핵무기 프로그램 관련 부품을 싣고 있다라는 정보 보고서가 미군 내부에서 이제 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장정 병력이 배에 오를 준비도 했고 군용기까지 출격할 상태였는데 실행 직전에 보고서를 다시 들여다보다가 중단이 됐다고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이제 그 특수작전부 분석관, 사령부 분석관이 챗봇에 선박 화물 목록을 물어봤고 챗봇이 화물을 잘못 식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내용을 봤더니 분석관이 그 잘못된 결론을 다시 AI에 넣어서 표준 정보서 보고서 형태로 만들어서 배포를 한 거거든요.
1: 네. 그러니까
0: 정리를 하면 뭐냐면 오류가 있었고 그 오류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를 하고 문서를 만들다가 그 오류가 섞여 있었던 모양을 보고 지휘 계통에 그 자료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주 쉽게 말하면 AI가 만든 할루시네이션, 거짓이었는데 그 거짓 내용이 정부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에게 들어갔고 그 들어간 것 때문에 실제로 전쟁이 시작될 뻔했다.
1: 아.
0: 라고 했었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1: 야, 이거는 진짜 실질적인 위험이 되는 정확한 사례네요.
0: 그렇죠.
1: 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이런 의견도 나오고 실제 사례도 설명해 주셨고
0: 네.
1: 이거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요?
0: 그러니까 지금 AI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근데 지금 두 가지로 생각을 하면 이게 AI가 결정한 거냐 사람이 만든 보고서 때문이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보고서를 분석하는 것도 AI였는데 이런 문제가 나왔다는 거는 이거는 심각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AI에 대해서 세 가지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성능 자체 속도 늦추자라는 쪽. 두 번째 규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더 가야 된다라는 쪽. 세 번째는 성능은 올리되 사회에서 쓰는 범위를 제한하자.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앞에 두 개 성능 자체를 늦추자 규제 없이 달리자가요. 참 흥미로운 게 둘 다 얘기하는 걸 보면 결국에는 프론티어 모델을 갖고 있는 미국 중국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결국에는 늦추는 것도 달리는 것도 힘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지금 결국에는 모델의 포인트가 되고 있는 국가들이 이런 걸 또 주도하기 시작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정치에 대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여기 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그런데 속도 자체를 늦추자라는 것 그것도 문제다. 이런 지적도 나왔다면서요.
0: 네.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에서 집단 소송이 제기가 됐어요. 물론 네. 뭐 소송을 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1: 네.
0: 이제 어쨌든 집단 소송이라는 게 중요한 의미를 가져서 가져왔는데 캘리포니아 북부에 있는 연방 지방 법원에서 이제 집단 소송이 나왔고요. 원고가 클로드와 챗 GPT, 그록, 제미나이를 돈 내고 쓰고 있는 유료 구독자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아모데이 CEO가 올린 속도 조절 글과 거기에 동조한 뭐 올트먼 머스크 허사비스의 합의가 반독점법 위반 담합이다라는 겁니다.
1: 네. 그러니까
0: 이 소장의 논리를 보면 각 기업이 개별적으로 안전 기준을 세우고 속도를 조절할 자유와 의무가 있는데 그거를 경쟁사끼리 많이 합의를 했다라고 하면 이건 금지된 행위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비자가 지금 여러 개를 다 돈 주고 비싸게 쓰고 있는데 최고 제품을 쓰고 있다가 갑자기 기업들이 각자 속도 조절을 한다고 그러면 분명히 비싼 구독료를 내고 쓰고 있는데.

0: 갑자기 성능이 떨어진다거나 더 좋은 제품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경쟁을 서로 안 한다고 했으니까. 네.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담합이다라고 지금 어쨌든 소송을 걸었다는 겁니다.
1: 네.
0: 뭐 물론 이게 아직 담합으로 입증된 것은 아니고
1: 예.
0: 그리고 아직까지는 좀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이게 뭐 논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슈가 될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커지게 되면 시장 이제 이런 그 집단 소송이 커질 수도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소비자의 불만들도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미국 또 영국도 어떤 분위기인지 쭉 설명을 주셨는데
0: 네.
1: 우리 입장도 궁금하긴 해요. 왜냐하면 제 주변 사람들도 요 주말 또 여러 기간 동안 이거에 대해서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뭐라고 하는 논조들이 있었냐면
0: 네.
1: 거봐 위험하잖아. 이거 속도 조절해야 돼. 이런 논조도 있었고요. 반대로는 우리는 입장이 달라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언제까지 미국의 프론티어한 모델 받아 쓰고 구독료 잔뜩 내고 있어야겠어. 이참에 미국의 선도 모델 만드는 데 잠깐 쉬라고 하고
0: 네.
1: 우린 또 좀 따라잡자. 뭐 의견이 여러 가지더라고요.
0: 네.
1: 이런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혹시 입장 이런 거 있었습니까?
0: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참 고민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논조 자체가 1, 2등 압도적인 1, 2등끼리 하는 거니까 우리가 뭐 3등권이라고 하지만 그 격차가 좀 있죠.
1: 네.
0: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뭐 공식적이진 않지만 배경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과장이 이제 장관이 16일에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 어쨌든 대한민국의 AI 시계를 늦추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핵심 문장에 이제 AI에게 필요한 것은 속도 조절이 아니라 속도 책임이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1: 속도 책임.
0: 네, 그러니까 네. 논리는 이런 거죠. 이미 앞서서 있는 나라가 속도를 조절하는 것과 추격하면서 새 시장까지 만들어야 되는 나라가 스스로 속도를 낮추는 건 전혀 다른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속도 조절론이 나온 배경의 문제들은 인정을 하되 처방은 다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유가 결국에는 범용인공지능에 가까운 이 프론티어 AI 역량을 가진 나라와 그러지 못한 나라의 격차가 결국에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정치권까지 연결되고 안보까지 연결되고 있잖아요.
1: 그러니까 네.
0: 산업 경쟁력과 안보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 모델을 못 가지면 나중에 규제할 대상도 결국엔 남의 게 된다라고
1: 아.
0: 하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1: 네. 뭐 정부의 약간의 의견은 제가 이해를 했는데 저는 정부의 의견보다 우리 소장님 개인 의견이 궁금합니다. 우리가 속도를 늦춰야 할 만큼 앞서 있지 않은 건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0: 네.
1: 어떻게 해야 될까요?
0: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난 시간에도 그 얘기 드렸잖아요. 이렇게 속도 경쟁론이 나오면 예. 3등 기업이 좋다.
1: 네.
0: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다라고 아. 생각이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추격 위치이고요. 실제로 뭐 도파모 모델들 평가들이 나오더라도 그 모델에서 실제로 어느 정도 순위는 있고 항상 얘기하는 우리가 뭐 세계 3위권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1, 2등하고 3등의 격차가 계속 크다.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크고 그리고 냉정하게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럼 지금 도파모 모델이 나왔는데 도파모 모델 쓰실 거예요? 아니면 오픈 AI 쓰실 거예요? 아니면 뭐 클로드 쓰실 거예요? 그러면 현장에서는 아이고 쓸 수 있으면 미국 모델이 좋죠라는 게 솔직한 지금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제 계속 걱정되고 우려되는 게 지금 이미 좀 이런 논란이 나오고 나서 이미 미국에 있는 모델들이나 그런 이제 사용자들의 체감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니 페이블이 처음 나왔을 때보다 일주일 지났더니 성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 그리고 실제 좀 쓰다 보면은 갑자기 옛날 모델로 돌아가는 것 같아. 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1: 네.
0: 그럼 결국에는 모델에 대한 주도권이 국가에 없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당장 1, 2년의 얘기가 아니라 한 10년, 15년을 보더라도 이거 되게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이 안에서 좀 가야 되는 방향성들은 분명히 좀 있다. 우리나라 모델들이 더 지금 달려야 되는 상황이긴 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과기부 장관, 어떻게 보면 주무부처 장관일 것 같은데
0: 네.
1: 그분은 뭐라고 평가하셨는지도 설명 좀 해주세요.
0: 아니, 결국에는 지금 얘기한 속도 책임론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1: 네.
0: 그 AI 기본법 틀 안에서 위험이 큰 영역만 따로 묻겠다는 거예요.
1: 네. 그러니까
0: 지금 이 AI 기본법이 있죠. 근데 거기가 지금 보면은 뭐 에너지, 먹는 물, 보건, 뭐 원자력 막 등등 해서 10개 영역을 고영향 AI로 규정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1: 네.
0: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개발 속도에는 상한을 두지 않고 이 영역에서 안전 침해했을 때 책임을 어떻게 지울지를 손보는 논의는 좀 진행 중입니다.
1: 네.
0: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논의 중이라는 게 뭐냐면 고영향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될 것이고 어디까지 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판단 결과나 사람의 권리가 안전에 바로 영향을 주는 영역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 계속 좀 논란이 되고 있거나 정말 요거는 고영향이에요? 이건 아니에요? 라고 하는 것들이 좀 아직은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또 시청자분들, 청취자분들은 또 다른 관점에서 이거 바라

0: 바라보고 계신데 당연히 반도체 주가 흐름이 아니겠습니까?
1: 그렇죠.
0: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1: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 속도 조절론이 나오면 반도체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랬었잖아요. 근데 확실히 좀 방향이 분명해진 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서 데이터 센터 건설은 멈추지 않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에는 속도 조절론은 다음 모델의 학습 속도 얘기고 지금 당장 반도체 수요는 모델을 팔고 돌리는 지금 용량에서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이제 투자는 계속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이 좀 하나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보면 이 모델 성능이 회사마다 비슷해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각자가 이제 속도 조절하면서 내용이 되면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능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AI라는 지능이 특별한 기술을 넘어서서 좀 더 지나면 전기나 클라우드처럼 사다 쓰는 범용 자원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0: 네.
1: 그렇다면 결국에는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이 누가 제일 센 모델을 가졌느냐가 아니고 저는 이제 조금 응용의 영역으로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그 지능을 얼마나 싸게 가져다가 자기 일에 붙이느냐라는 것도 중요할 거고
0: 네.
1: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지능이 실제로 들어왔을 때 이 우리의 일하는 프로세스나 방식이 정말로 그 지능에 맞게 바뀔 수 있느냐라는 네. 걸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말한 산업혁명이 처음 시작했을 때 제가 이거 오픈AI 한국 대표께서 다른 발표에서 하시는 거 되게 인상 깊게 들어서 이제 차용을 하는 건데
0: 네.
1: 그 이제 실제로 산업혁명이 처음 생겼을 때 공장이 처음부터 잘 효율화가 되지 않았다고 해요.
0: 예.
1: 왜냐하면 처음에 공장의 시스템은 사람이 하던 시스템을 그대로 옮기다 보니까
0: 아.
1: 이 공장의 기계 설비의 구조에 맞는 게 아니라 기존에 사람이 하던 방식에 맞게 계속 되다 보니 초반에는 효율성이 나오지 않았는데
0: 네.
1: 어떤 사람이 아니야 이거는 기계를 쓴다는 건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기계가 잘 어울릴 수 있는 방식으로 공장의 공정 설비나 흐름이 바뀌면서 우리가 말하는 엄청난 혁신이 일어났다는 건데요. 마치 AI가 지금까지는 뭔가 산업혁명 시대에 공장에 기계들이 들어오는 것 같았다면 이제 앞으로는 이 공장에 들어오는 기계들을 우리가 기계 방식에 맞게 움직인 것처럼 이 AI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똑똑해지고 효율성 있고 다올 때 그걸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거꾸로 AI에게 맞춰야 되는 방식들이 아~ 오기 시작하는 것 같다.
0: 예.
1: 그리고 그거를 얼마나 잘하고 커스텀하고 세팅을 하는 기업이나 관련된 산업체들도 그 안에서 독보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최근에 많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0: 아, 소장님 말씀에 저도 동의해요. 저도 그 옛날 제 개인적인 경험이 하나 생각나는데 삐삐라는
1: 네.
0: 거 처음 등장했을
1: 아,
0: 때
1: 삐삐 오랜만이네요. 네.
0: 그때 음성 메시지 남기는 거 있잖아요.
1: 네.
0: 그런데 사람 통화 대상자가 없는 소화기를 들고 말하는 게 전 익숙치가 않은 거예요.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요.
1: 그쵸?
0: 그래서 그때는 음성 메시지 남기기 위해서 처음에 약간 글을 제가 써서 그걸 아. 읽은 적이 있어요. 새로운 매체가 제가 숙달되지 않으니까
1: 네.
0: 어떻게 보면 지금 AI라는 거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것도 네. 그런 초기 단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 드네요.
1: 아 갑자기 숫자로 파리파리 치더니.
0: 자 그러면 이 네. 논쟁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이십니까?
1: 그러니까 질문을 좀 하나 바꿔보면 좋을 것 같은데
0: 네.
1: 그러니까 AI를 늦춰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는 솔직히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은 지금 아니에요.
0: 그렇죠.
1: 왜냐면 결국 이건 프론티어 기업이 정하는 거고 정부 미국 정부가 정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쓰는 서비스에서 AI가 어디까지 결정하게 둘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AI가 계속 좋아지니까 그 안에서 놀라움도 있고 걱정도 있고 또 우리의 생각에서 오류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는 내가 스스로 AI와 함께하면서 AI의 방식으로 일도 하면서 또 나의 일에 어느 정도의 통제권을 주면서 일할 것이냐.
0: 네.
1: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는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사람이 일을 할 때 AI에게 다 맡기는 게 아니라 새로운 AI의 변화에 맞춰서 어디까지 시키고 내 스스로 어느 부분은 반드시 검증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잘 생각하고 세팅하는 게 결국에는 AI 시대에서의 개인의 역량에서 앞으로 더 중요해지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좀 최근에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쭉 말씀 듣고 보니까 이 논의는 이번에 끝날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어떤 이슈가 터지면 다시 불거질 논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쪽은 늦추자, 한쪽은 사기다, 한쪽은 우리는 이참에 따라잡자
1: 네.
0: 여러 논의가 있네요.
1: 네, 맞아요.
0: 앞으로도 계속 좀 팔로우업 좀 해주십시오.
1: 네, 알겠습니다.
0: 지금까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저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 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3: 최신 지구촌 소식 만나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이혜인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3: 중국이 이제는 첨단 기술뿐만 아니라 관련 기술자들의 해외 출국까지 막고 있다고요? 무슨 일입니까?
4: 네, 이제 쉽게 말을 하면 반도체 설계도나 AI 소프트웨어 이런 것만 국경에서 막는 게 아니라요. 이 기술이 머릿속에 들어있기만 해도 이 사람을 붙잡아둘 수 있도록 한 제도를 정비를 한 겁니다. 이제 중국 국무원이 7월에 발표한 출경 입경 관리 규정인 건데 이게 지난주부터 시행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 눈에 띄는 조항이 하나 들어갔는데 수출 통제나 기술의 수출입 관련 규정을 위반해서 중국의 산업기술 안보를 해칠 수 있는 중국인은 출국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모든 기술자의 출국을 막겠다는 건 아니고요. 이제 중국 정부의 설명대로라면 이 규정을 위반했다 이 조건이랑 산업기술 안보를 해칠 위험이 있다 이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뭐 막 심각한 규정은 네.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긴 했는데요. 중국에 원래 출국 금지 제도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네. 이제 공무원이나 국유기업 직원 같은 경우에는 그 여권을 소속 기관이 보관하기도 했고요. 네. 해외에 나갈 때는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관행이 있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기술 유출 그리고 사람의 출국을 명시적으로 연결했다는 점이 조금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3: 네. 마침 이런 이슈가 불거질 즈음에 화웨이 창업자 런쥔페이가 가족과 함께 야밤 도주했다 이런 소리가 들렸다고요.
4: 그렇습니다. 이게 조금 중국 SNS를 달궜던 소식인데요. 9월 11일 전후로 해서 이 런정페이랑 가족들이 연락이 끊겼다. 이런 소문이 좀 돌았었습니다. 예. 그래서 선전에 해안 쪽으로 이동해서 중국을 빠져나갔다. 이런 주장까지 나왔는데 이거를 뒷받침할 만한 그 증거들은 나오지 않았고 예. 뭐 실제로 중국을 떠났는지도 확인이 되진 않았고 근데 이제 시기가 이 규정이 나오기 직전이다 보니까 좀 관련이 있다. 이런 좀 주장이 나왔던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막내딸이 베이징의 행사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면서 적어도 가족 모두가 야반도주한 건 아니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소문까지 퍼질 정도로 이번 규정이 조금 관심을 받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3: 그렇군요. 정말 이슈가 되긴 했나 보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가 알만한 기업의 어떤 핵심적인 인물이 출국을 제지당하거나 제한당한 사례가 있습니까?
4: 그렇습니다. 최근에 있었습니다. 중국의 AI 스타트업인 마누스 사례가 대표적인데요. 예. 이제 마누스는 잘 아시겠지만 미국 메타가 작년 12월에 약 20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했었던 중국계 기업입니다. 이제 올해 1월에 중국 상무부가 이 거래에 대해서 감시를 하기 시작해요. 수출 통제나 기술 수출 관련 규정을 위반했는지 조사하기 시작한 건데요. 이 과정에서 좀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이제 마누스는 공동 창업자가 세웠는데 최고 경영자인 샤오홍이 있고 수석 과학자인 찌 차오가 있어요. 이제 당시 중국에 아니라 싱가포르에 두 사람 다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 중국 당국이 이제 조사를 해야 되니까 베이징에 들어와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돼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중국을 못 나왔어요. 네. 4월에 결국에 이 중국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이 메타의 마누스 인수 자체를 막아서 이제 네, 인수 자체는 끝났거든요. 네. 거래가 되돌려졌고 네. 이제 중국은 기업 인수만 막은 게 아니라 창업자들의 출국까지 막았던 겁니다. 이제 창업자나 핵심 연구자의 머릿속에 어떤 모델을 만들었는지 뭐 어떤 방법을 써봤다가 실패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성능을 끌어올렸는지 이런 것처럼 문서나 특허만으로 옮기기 어려운 노하우가 축적돼 있다 보니까요. 이 핵심 인력이 미국 기업으로 이동하면 별도의 설계도나 기술 자료를 들고 가지 않더라도 그동안 쌓은 경험이나 노하우 이런 게 넘어갈 거를 우려했던 겁니다.
3: 야, 이거 좀 충격적인 사례네요. 마누스 공동 창업자들은 그냥 국가가 뭐 얘기 좀 해보자 아니면 회의 좀 해보자 해서 들어갔다가 너 이제 못 나가 이렇게 한 거니까
4: 그렇습니다.
3: 이거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됐었으면 난리 날 일인데
4: 네.
3: 자, 그렇다면 중국에서는 최근 출국 금지 자체가 늘고 있습니까?
4: 그렇습니다. 이제 BBC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 중국의 최고인민법원에서 출국 금지를 언급한 기록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늘었는데요. 10년 전에는 이게 89건에 불과했는데
3: 예.
4: 작년 기준으로는 18만 8천 건까지 늘어났었습니다.
3: 이야.
4: 그리고 실제로 공개된 민사 판결 중에 출국 금지를 언급한 판결의 비중도 2019년에 0.23%였는데 2025년에 7.3%로 한 30배 정도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이 숫자가 모두 반도체 연구자나 AI 기술자한테 내려진 출국 금지는 아닙니다. 당연히 뭐 채무나 민사 분쟁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출국 제한이라는 수단 자체가 중국에서 훨씬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이 점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3: 그렇군요. 그런데 출국 금지를 당한 사람은 자신이 대상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 수 있을까요?
4: 원칙적으로는 출국 제한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되는데요.
3: 그래야겠죠.
4: 그렇습니다. 근데 새 규정에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출국 금지 사실을 통보하는 게 국가안보나 형사사건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3: 예.
4: 당사자한테 안 알려도 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이 출국 제한 대상이라는 걸 모르고 있다가 출국 과정이 돼서야 알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3: 예.
4: 그래서 외신이랑 인권단체들이 규정의 적용 범위뿐만 아니라 이 절차의 투명성까지도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3: 네, 모르겠습니다.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고 개인의 어떤 뭐 이동의 자유도 침해당하는 그런 사례인 것 같은데 중국 정부의 입장이 궁금한데요. 중국 정부는 뭐라고 합니까?
4: 중국은 좀 예상 가능할 수도 있는데
3: 네.
4: 우리가 그렇게 심한 건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유별난 건 아니다. 이런 입장입니다.
3: 네.
4: 이제 이번 조치가 나오면서 주요 외신에서는 중국이 기술 안보라는 명분을 앞세워서 뭐 해외 이직이나 기업 인수 이런 정상적인 경제 활동까지도 제한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 측은 이런 해석이 좀 지나치다. 이런 입장입니다.
3: 네.
4: 마치 중국에서 일하는 기술자는 이제 마음대로 해외에 나갈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너네 해석하면 안 돼. 이런 입장인 건데요. 중국 인민경찰대학교의 한 교수가 이 관영 매체에다가 한 말을 보면 정상적인 출장이나 학술 교류, 뭐 해외여행을 막는 규정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3: 예.
4: 수출 통제나 기술 수출 관련 규정을 위반했고 이게 산업 안보를 진짜 해칠 위험이 실제로 있어야만 출국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3: 예.
4: 이런 요건에 따라서 출국 제한 결정이 내려지면 여행이나 출장 등의 목적과 관계없이 중국 밖으로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3: 예.
4: 또 이제 중국은 이런 제도를 우리만 두고 있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 호주 같은 경우도 국가 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여권 발급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가 있고요. 미국도 국가 안보나 외교 정책에 심각한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여권 발급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이렇게 중국 측에서는 너네도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 그렇군요.
4: 그래서 관건은 이 규정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 이게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불법적인 기술 유출에 연루된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이 잘 될 수 있을지 아니면 해외 이직이나 외국 기업과의 거래까지 기술 안보 문제로 폭넓게 해석할지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3: 그렇군요. 야, 앞으로 이런 기술 안보 차원의 접근으로 개인의 자유의 침해가 더 많아질 것 같다 이런 걱정들도 됩니다. 자, 다음은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우편 투표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요?
4: 그렇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11월에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걸 앞두고 지금 우편투표 관리를 대폭 강화하겠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연방대법원이 일단은 제동을 걸었습니다.
3: 예.
4: 이제 그러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투표는 국가를 파괴하는 사기극이다. 뭐 대법원이 급진좌파에 굴복했다 이렇게 맹비난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한 건 아닙니다. 이제 지금 제도를 바꾸기에는 선거가 지금 너무 가까워졌으니까 일단 이번 중간선거까지 는 기존 방식대로 하자 이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3: 그렇군요.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싫어하는 우편 투표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부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4: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꽤 낯선 개념인데요.
3: 그렇죠.
4: 쉽게 말하면 집에서 하는 사전 투표입니다.
3: 집에서 투표를 해요?
4: 그렇습니다.
3: 예.
4: 선거 당국이 투표 용지를 집으로 보내주면 이제 집에서 편하게 후보를 고르고요. 봉투에 다시 넣어서

0: 우체통에 넣으면 됩니다.
1: 예. 뭐
0: 우편 대신에 지정된 투표함에 직접 넣어도 되고요.
1: 야, 이건 대리투표에 위험이 있을 것 같은데.
0: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 제도가 발달한 이유는 예.

0: 하는 이유는 있긴 있네요.
1: 그렇습니다.
0: 자, 그런데 집에서 혼자 투표해서 우편으로 보낸다면 이게 정말 본인이 맞는 건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리투표. 네. 이거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1: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지점이 논쟁의 출발점인데요. 예. 이제 보통은 투표용지를 보내면서 봉투에 서명을 하면 선거당국이 등록돼 있는 서명과 대조를 하는 방식으로 본인인 걸 확인을 하고요. 뭐 주에 따라서 신분증 사본 같은 걸 추가로 요구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처럼 투표소에서 신분증 보여주고 또 선거 관리인이 보는 앞에서 투표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집에서 기표하기 때문에 옆에 누가 있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직접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0: 예.
1: 그리고 또 이 투표용지가 우편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분신이나 배송 지연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편리한 대신 관리가 너무 허술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투표를 어렵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도 계속 충돌해 왔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 투표에 유독 민감한 이유는 또 뭐예요?
1: 과거 2020년의 기억 때문에 그런 건데요. 당시에 코로나 때문에 우편 투표가 특별히 폭발적으로 한번 늘었었어요.
0: 네.
1: 그래서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이 공화당 지지자보다 우편 투표를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용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0: 예.
1: 그러면서 좀 묘한 개표 장면이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개표 초반에는 트럼프가 앞서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바이든 표가 좀 빠르게 늘어나는 지역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뭐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이제 공화당 지지자는 선거 당일에 직접 투표하는 비율이 높았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우편 투표 비율이 높았던 거예요.
0: 예.
1: 그래서 이제 일부 지역에서는 현장 투표를 먼저 세고 우편 투표를 나중에 세다 보니까 이제 빨간 표가 먼저 나오고 파란 표가 나중에 나오는 블루 시프트 현상이 생겼던 겁니다.
0: 그렇군요. 우리나라도 뭐 사전 투표 제도에 대해서 약간 어느 정당이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런 갑론을박이 있던데
1: 그렇습니다.
0: 미국도 약간 비슷한 유의 네. 갑론을박이 있네요. 이런 논란이 있으면 꼭 등장하는 게 또 부정 선거 얘기 있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미국도 그렇습니까?
1: 네, 똑같았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 현상을 바로 이제 부정선거 주장과 연결을 했고요. 이제 내가 이기고 있었는데 밤이 깊어질수록 민주당의 표가 쏟아졌다 이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여태까지는 그런 특별한 근거는 없고요. 이제 민주당 지지자가 우편 투표를 많이 이용했다는 것과 이제 우편 투표가 조작됐다는 건 좀 다른 얘기기도 하고
0: 네.
1: 또 실제로 부정 사례가 개별적으로 적발된 적은 있기는 하지만
0: 네.
1: 이 대선 결과를 뒤집을 정도의 광범위한 부정이 있었다는 증거는 아직까지는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0: 네.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 투표를 아예 없애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군요.
1: 네. 아예 없애겠다고 한 건 아니고 이제 쉽게 표현하면 우체국에서 한 번 더 걸러내보자 이런 겁니다.
0: 네.
1: 지금까지 미국의 우정공사 쉽게 말해서 우체국은 기본적으로 배달부 역할을 했습니다.
0: 예.
1: 이제 선거당국이 투표용지를 보내면 배달하고 또 돌아온 후 투표용지를 다시 선거당국에 가져다주는 방식이었는데요. 이제 트럼프는 여기에 우체국 역할을 하나 더 추가하자 이런 의견을 냅니다.
0: 뭔가요?
1: 네, 우체국이 우편 투표용 봉투랑 유권자 명단을 확인을 직접 하고요. 기준이 충족되지 않은 투표용지는 아예 배송하지 않을 수 있게 하려고 한 건데요. 제대로 등록되지 않은 투표용지는 우체국이 접수를 거부할 수도 있게 하자 이런 규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택배에 송장을 찍듯이 투표용지 하나하나를 추적하자 이런 취지였던 겁니다.
0: 어쩌면 대리투표 방지하자는 거니까 이거는 제도의 합리화 뭐 이렇게 아니면 정교화 이럴 수도 있어서 특별히 문제될 것 같아 보이진 않는데
1: 네.
0: 자 그런데 투표용지를 더 철저하게 관리하자는데 이게 왜 소송까지 갔다고요?
1: 이게 조금 제도적인 문제까지 얽혔던 것 같아요. 이제 문제는 누가 그걸 결정할 권한이 있는가인데요. 이제 미국은 대통령 선거도 실제 투표 관리는 각 주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0: 네.
1: 이제 연방기관인 우체국이 갑자기 이제 우리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투표용지는 안 받아주겠다라고 하면 사실상으로는 연방정부가 각 주의 선거 방식에 개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소속의 주정부와 유권자 단체들은 이제 대통령과 우체국의 그런 권한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거고요. 트럼프 행정부는 우체국이 우편물 규격과 배송 조건을 정하는 건 당연한 권한이다. 뭐 이렇게 맞선 겁니다.
0: 네.
1: 그래서 겉으로 보면 우편 투표가 안전하냐의 싸움인데 조금 하나 더 들어가서 보면 미국 선거의 룰을 워싱턴이 정하느냐 각 주가 정하느냐 이런 권한 싸움이 되기도 했던 겁니다.
0: 네. 이런 것들을 CCBB 결국 법원에서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법원에서 결정하면 논란이 끝나는 겁니까?
1: 그렇습니다. 그, 예, 지금 논란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예. 오히려 본 게임은 좀 남아있는 상황인 건데요. 예. 이제 대법원이 이번에 판단한 거는 선거가 두 달도 안 남았는데 지금 당장 제도를 바꿀 수 있냐 이 문제가 더 컸고요.
0: 예.
1: 이제 앞으로는 각 주가 투표용지와 봉투를 새로 만들고 또 전산 시스템까지 우체국과

0: 연결하는 문제와 지금 연결이 되는 건데 이 시간이 조금 필요하게 되기도 하고 예. 또 지금 바꾸면 오히려 선거 현장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는 문제도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번 선거 이번 중간선거는 일단 기존 방식대로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지만 선거가 끝난 뒤에는 연방정부와 각 주의 우편투표가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를 두고 법정 다툼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0: 그래서 결국에 우편투표의 논쟁의 핵심이 좀 단순하기도 한데요.
1: 예.
0: 이제 투표를 쉽게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불편하더라도 확인 절차를 더 강화할 것이냐 그리고 그 선을 과연 누가 정할 수 있느냐 이 문제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2020 2020년의 대선 이후에 이 문제가 미국의 정치적 불신과 맞물리면서 우편투표가 선거 때마다 다시 등장하는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1: 네. 사실 말씀 주시는 지적도 있지만 저는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우편투표 이것도 미국이 대통령 선거나 아니면 뭐 상원 또는 하원 의원 선거할 때도 많이 활용했는지도 모르는데 이걸 여러 차례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뜨거운 이슈가 되는 건 최근 일어나는 선거 결과가 다 너무 박빙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제 네. 아주 미묘한 어떤 유불리마저도 당락을 결정하다 보니 이것도 우리가 따져보자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서 사전투표에 대해서 이슈가 있잖아요.
0: 네.
1: 하여튼 정교하게 하는 거는 좋은 것 같은데 괜히 이게 정치적으로 비화되는 건 쓸데없는 갈등도 야기되는 것 같아서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러네요.
0: 네.
1: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워렌 버핏이 버크셔 해서웨이의 경영술계 사실상 마무리했는데 과거에 했던 말과 이번 선택이 좀 다르다고요.
0: 그렇습니다. 버핏은 오래전부터 부와 권력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인물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1: 그랬죠.
0: 네, 대표적인 게 2006년에 있었던 인터뷰인데요. 당시에 버핏은 부모가 뛰어났다는 이유로 자녀에게 중요한 자리를 물려주는 것은 아버지가 운동선수라고 해서 자녀에게 올림픽 대표팀 자리를 물려주는 것만큼 말이 안 된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었습니다.
1: 유명한 발언이었죠.
0: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자신의 막대한 재산도 자녀에게 그대로 생속하지 않고 대부분 사회에 기부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왔었는데요. 그래서 부의 세습에 대한 이런 의견 그리고 거액의 기부를 통해서 버핏은 오랫동안 깨어있는 투자자 이렇게 의식이 되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승계에서 장남인 하워드 버핏이 버크셔 해서웨이 이사회의 의장을 맡게 돼서 지금 논란이 좀 되고 있는데요. 더 눈길을 끈 건 버핏 본인의 설명입니다.
1: 네.
0: 지난해에 하워드가 그 자리를 맡는 이유에 대해서 사실상 내 아들이기 때문 이렇게 말을 했고요. 자녀 모두를 전적으로 신뢰한다 이렇게 말을 해서 능력보다 혈연이 회장직 승계의 핵심 이유인 거를 인정을 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돈은 세습하지 않겠다고 했으면서 정작 자신이 평생 1군 버크셔에 대한 영향력은 자녀에게 물려주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미국의 금융회사들 대부분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했던 적들이 많아서 버크셔 해서의 워렌 버핏은 역시 남다르다 생각했는데 많은 분들이 적지 않게 실망도 했을 것 같은데
0: 네.
1: 그러면 일단 하워드 버핏은 어떤 역할을 맡게 되는 겁니까?
0: 네, 버크셔의 실제 경영은 이제 다른 인물이 맡습니다.
1: 네.
0: 그레그 에이블 CEO가 맡고요. 하워드는 이사회의 의장으로 CEO와 경영진을 감독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1: 네.
0: 이제 버크셔는 시가총액이 1조 9억 달러에 달하고요. 이게 우리 돈으로는 1,515조 원에 달하는 거대한 기업 집단입니다. 이제 자동차 보험사인 가이코, 뭐 미국의 대형 화물철도 회사인 BNSF, 버크셔 해서웨이 에너지뿐만 아니라 제조, 유통, 소매업 이런 데를 수십 곳 거느리고 있는데요. 이제 특히 보험회사가 고객에게 미리 받은 보험료 중에 아직 보험금으로 지급하지 않은 돈, 이른바 보험 플로트를 투자에 활용해서 회사를 키운 것으로 유명합니다.
1: 네.
0: 이제 보험에서 들어온 돈으로 주식과 기업을 사고 여기서 벌어들인 돈을 다시 투자하는 방식을 수십 년 동안 반복을 했던 겁니다.
1: 네.
0: 이제 앞으로 이런 거대한 조직의 투자와 계열사 경영을 책임지는 사람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이블인데요. 이제 하워드는 이사회 의장으로서 CEO와 경영진을 감독을 하면서 이제 버핏이 만들어 놓은 경영 원칙이 훼손되거나 아니면 경영진이 버크셔를 여러 회사로 쪼개려고 할 때 이걸 좀 견제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버핏도 이 하워드의 역할을 일종의 보험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평소에 회사를 직접 운영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회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제동을 걸 수 있는 안전장치라는 뜻입니다. 이제 정리하면 경영은 에이블이고 이사회 감독이나 기업 문화를 수호하는 하는 것은 하워드에게 나눠서 맡긴 셈입니다.
1: 네. 하워드 버핏이 그동안 어떤 일을 해왔던 사람인지도 궁금한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큰 회사를 맡길 만한 그런 인물인지 궁금해서요.
0: 네. 이렇게 좀 독특한 편에 속하기는 하는 것 같아요.
1: 예.
0: 이제 월가의 투자 전문가

0: 전문가나 대기업 CEO가 아니라요. 네. 이제 농부와 사진작가로 활동을 했고 네. 지역 보안관을 지내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1: 야, 이거 경영활동과는 관계없는 거 아닌가요?
0: 그렇습니다. 상장기업을 직접 경영한 경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오랫동안 버크셔에 투자해온 투자자들은 하워드의 역할이 이제 회사를 직접 경영하는 건 아니고 이제 독단과 부패를 감시하는 감시견에 가깝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제 하워드 본인의 표현도 좀 재밌는데 버크셔의 기업 문화를 지키는 일은 로켓 과학이 아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않고 이제 주주와 경영자를 공정하게 대하며 나쁜 소식을 먼저 알리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1: 네. 이거 뭐 분위기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벌 경영 또는 지배력의 세습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0: 네, 이게 의장 자리만 놓고 보면 그래서 뭐 단순한 인사 문제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1: 네.
0: 이제 버핏이 보유한 버크셔 주식까지 함께 보면 조금 이야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예.
0: 이제 현재 버핏은 버크셔의 의결권의 29.7%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버크셔에는 A주 그리고 B주라는 두 종류의 주식이 있다는 점입니다.
1: 네.
0: 이제 버핏이 주로 보유하고 있는 A주 같은 경우에는 일반 투자자들이 많이 보유한 B주보다 한 주당 의결권이 이제 만 배 강합니다.
1: 네.
0: 그래서 버핏이 가진 버크셔 주식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게 얼마짜리 재산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버크셔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막대한 의결권이 붙어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버핏이 세상에 떠나면 이 주식이 어떻게 되느냐 이건데요.
1: 네.
0: 버핏은 자신이 보유한 버크셔 주식의 대부분을 자녀들이 관리하는 자선재단에 넘기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 그렇군요. 원래 버핏이 빌 게이츠인가요? 둘이 재단도 하나 만들어서 뭔가 사회 기부를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0: 네.
1: 그러면 앞으로 방식이 달라지는 겁니까?
0: 그렇습니다. 버핏은 2006년부터 게이츠 재단에 막대한 규모의 버크셔 주식들을 기부를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넘긴 B주만 3억 2천만 주에 달하는데요. 근데 버핏은 2024년에 자기가 세상을 떠난 뒤에는 게이츠 재단에 추가로 기부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7월에 발표한 걸 보면 생전에 해오던 연례 기부에서도 게이츠 재단을 제외했고요. 이제 가족이 운영하는 네 곳의 재단에만 주식을 나눠줬습니다.
1: 네.
0: 이제 사후에 남은 재산을 처리하는 방식은 또 별개인데 남은 버크셔 주식은 세 자녀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자선 신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 자녀가 자금의 사용처를 만장일치로 결정하고 또 버핏이 세상을 떠난 뒤에 10년 안에 모두 자선 사업에 사용한다 이런 계획입니다.
1: 예.
0: 그래서 자녀들이 주식을 개인 재산으로 물려받거나 뭐 버크셔를 대대로 지배하는 구조는 아닌데요. 이제 자선 신탁이 주식을 모두 처분하기 전까지는 그에 딸린 의결권도 존재한다는 점을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돈은 사회에 환원한다지만 이제 버크셔에 대한 가족의 영향력은 계속 남는 거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1: 그렇군요. 그냥 아주 단순하게 판단하기엔 좀 애매모호한 부분도 있긴 있네요.
0: 그렇습니다.
1: 자, 그러면 다른 억만장자들의 기부 방식과 비교했을 때 버핏의 선택은 어떻게 다르다고 봐야 될까요?
0: 대표적으로 빌 게이츠와 지금 많이 비교가 되고 있는데요.
1: 예.
0: 두 사람 다 목도 잘 이제 모두 막대한 재산을 사회에 네. 환원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한데 자신이 만든 기업과 가족의 관계를 정리한 방식에서는 조금 차이가 나게 됩니다.
1: 예.
0: 게이츠는 자녀에게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영이나 이사회 자리를 전혀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게이츠 재단도 보유했던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모두 처분했고요. 기업과 재단 사이의 지분 관계도 끊어냅니다. 근데 이제 버핏은 장남인 하워드에게 버크셔 이사회의 의장직을 맡기고 남은 재산은 세 자녀가 운영하는 재단으로 넘기는 방식을 택했잖아요.
1: 네.
0: 그래서 결국에는 버핏의 마지막 승계가 좀 흥미롭다고 느껴지는 이유도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1: 예.
0: 이게 재산을 물려주는 건 아니지만 영향력을 물려주는 것도 세습이 아닌가, 뭐 같은 세습이 아닌가, 다른 세습인가 이런 버핏의 선택이 이런 질문을 조금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만약에 우리 기자님은 아버지가 빌 게이츠하고 버핏 둘이 다라고 했었을 때 어느 승계 방식을 더 자녀로서 선호하십니까?
0: 아, 자녀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부모가 아닐까요? 버핏이?
1: 네. 버핏이. 네. 예. 저는 이럴 때는 둘 다 아유 어느 아버지면 어때요?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0: 네. 네.
1: 하여튼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여지의 발언을 버핏이 최근 한 것 같습니다. 분명 네. 자식에게는 안 물려준다고 그렇게 철떡같이 말씀하셨는데
0: 네.
1: 뭐 10년이란 텀은 있지만 그래도 충분히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마지막에 하시고 가시는 것 같네요.
0: 그렇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혜인 한국경제신문 기자였습니다. 오늘도 흥미진진한 소식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필요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Walk it, walk it.
3: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4: 안전화. 저기요, 몇 층이에요?
5: 32층이요.
4: 난 280층이요.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나은
5: 가치, 더 나은 선택. 한 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4: 투자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6: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7: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8: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9: 고수익에 원금 보장?
8: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0: 최근 우리나라에도 크고 작은 지진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보통 1, 2분을 넘지 않는데요. 만약 운전 중 지진이 발생한다면 교차로를 피해 길 오른쪽에 정차하고 라디오의 정보를 잘 듣다가 열쇠를 꽂아둔 채 대피합니다. 가정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로 인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가스와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지진,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세요. 이 캠페인은 MBC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11: 안녕하세요. MBC 축구 해설위원 안정환입니다. 승부는 끝날 때까지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스포츠는 더 뜨겁고 국가대표의 도전은 더 특별하죠.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MBC와 함께 응원해주세요. 함께 아시아, 함께 MBC, 대한민국 파이팅!
12: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2: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3: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4: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1: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11시 뉴스입니다. 중장년층의 65%가 부모 부양을 가족과 정부, 사회가 함께 해야 한다고 답한 인식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40세부터 64세 사이 중장년층의 인식이 최근 10년간 어떻게 바뀌었는지 조사한 결과 부모 부양을 가족, 정부, 사회가 함께 해야 한다는 응답이 2024년에 65%로 10년 전인 2014년보다 15.9%포인트 늘었습니다. 반면 부모 부양을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은 29.8%에서 16.7%로 13%포인트 넘게 줄었고 부모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도 13.4%로 3.3%포인트 줄었습니다. 환자들에게 무분별하게 프로포폴을 투약해온 피부과 원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열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남성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한 피부과 원장으로 지난해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20여 명의 환자에게 마취 등 의료 목적이 아닌 용도로 프로포폴을 360여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경기 용인시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마성터널 내부에서 22톤 화물차가 광역버스를 들이받아 화물차 운전자인 5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당시 터널 내부에 진입한 화물차가 1차로에 정차해 있던 버스를 뒤늦게 발견하고 그대로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차량 이상으로 잠시 멈춰서 있었다는 버스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웃 주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남성이 송치 후에도 또다시 피해자 집을 찾아갔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수원 장안경찰서는 오늘 아침 6시쯤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70대 남성을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오늘 오전 수원시 장안구에서 이웃 주민인 80대 여성과 40대 여성이 함께 사는 집에 일방적으로 찾아간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남성은 지난 6월 초 40대 여성에게 일방적인 호감을 품고 집을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고 지난 7월 말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8도, 대전 17도 등 전국이 12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9도, 광주 30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동해상과 남해 동부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어 바다의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청은 모레까지 동해안과 경남권 남해안,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이 밀려오겠다며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2.1도입니다. 김민호입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여러 가운데 가장 중요하거나 훌륭한 물건 알자라고 하는데요. 알자와 비슷한 말로 알짬도 있습니다. 알짬은 여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을 뜻하는 우리말입니다. 흔히 말하는 알짜배기는 알자를 속되게 이르는 말이죠. 함께 알아두면 좋은 말에 얼자도 있습니다. 얼치기인 물건을 뜻하는 얼자는 이 옷은 한복도 아니고 양복도 아닌 얼짜다처럼 쓰입니다.
3: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0: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때는 2000년. 우리나라의 한 음악 매체와 인터뷰를 한 핀란드의 그룹 스트라토바리우스의 보컬은 한국에서 그들의 노래 중에 유독 한 곡만 인기가 많은 걸 알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죠. 알고 있어요. 인기 있는 드라마의 중요한 테마로 사용되었다면서요. 우리를 발라드 그룹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하지만 우리는 하드한 밴드라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없이 몰아치는 헤비메탈 음악 속에 조용히 자리한 발라드 한 곡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심금을 울린 노래. 스트라토바리우스가 우리에게 선물처럼 남긴 음악입니다.

0: 9월 21일 월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의 첫 곡은 스트라토바리우스 Forever였어요. 5807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드라마 첫사랑에 이 곡이 사용이 되면서 이 노래가 전국민적인 사랑을 받았었는데 그런데 스트라토바리우스는 사실 뭐 북유럽 쪽이 워낙 메탈이 유명하잖아요. 핀란드를 대표하는 헤비메탈 그룹이었고 이 노래를 듣고 싶어서 스트라토바리우스의 앨범을 산 사람들 중에 너무 시끄러운 음악에 깜짝 놀라가지고 앨범을 환불을 받았다더라 라는 전설이 내려오는 그런 그룹이기도 합니다. 근데 본인들도 예, 제가 그 우리나라 매체하고 했었던 인터뷰 내용을 잠깐 전해드렸는데요. 이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Forever라는 이 발라드만 유난히 좀 인기가 많고 사실상 이 노래만 알려져 있다라는 걸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래 좀 하드한 음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 그 드라마에 이 곡을 쓰기로 했던 뭐 감독님이 결정하셨는지 음악 감독님이 결정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선택이 정말 신의 한 수였던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뭐 크게 이 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하더라도 정말 우리나라에서 우리 정서로 우리끼리만 알고 있는 어떤 그 감성을 끈끈하게 만들어준 음악이잖아요. 저는 이 노래가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어떤 선물처럼 이렇게 다가온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사실상 스트라토바리우스도 앨범 만들 때 아, 잠깐 쉬어가는 의미에서 앨범 흐름상 이 곡을 하나 넣자 이 정도로만 생각했을걸요. 이 노래가 가진 파급력이 그 정서의 울림이 이렇게까지 깊을 거라고는 상상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걸 우리나라 청취자들이 해낸 거죠. 그래서 가끔은 음악은 만드는 사람의 몫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몫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몫을 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골든디스크를 듣고 계신 거겠죠?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좋은 음악을 함께 나눈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꾸미고 있습니다. 문자 샵 8001번으로 열려 있으니까요. 골든디스크에 하고 싶은 이야기, 또 여기에서 듣고 싶은 음악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에 50원, 긴 문자 사진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갑니다. 또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들으실 수도 있는데요. 미니 게시판 이용하시는 건 무료고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홈페이지 게시판 역시 무료로 접속하시고 로그인만 하시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이번 추석 가족회식은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와 함께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5: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노래 두 곡이어서 들었습니다. 두 곡 중에 먼저 전해드린 음악은 시카고 If You Leave Me Now 조주연님 신청곡이었고요. 이어진 음악 김지연님이 아침 저녁 선선해지니까 생각난다고 하시면서 골라주셨어요. The Dream Academy의 Life in a Northern Town이었습니다. 김수정님이요. 예전에 우리가 방송에서 왜 유선 이어폰으로 한쪽씩 나눠서 음악 듣던 이야기 잠깐 드렸잖아요. 그 얘기 들으시고는 영화 비긴 어게인에서 주인공들이 두 갈래 이어폰 잭을 사용해서 같이 음악을 듣고 춤도 추던 장면이 생각난다면서 스티비 원더의 For Once in My Life 신청해 주셨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때 그 영화 보면서 와 저거 되게 간편하고 좋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약간 살까? 이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예, 충동구매를 일으키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그러니까 한 줄의 이어폰이 양쪽으로 닦일 수 있게 4개가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이 들을 수 있게. 맞아요. 그 장면도 생각이 나네요. Stevie Wonder, For Once in My Life. 이 노래와 함께 9월이면 또 들어야 되는 곡이죠. 김남영님이 신청하셨습니다. Earth, Wind & Fire의 September. 두 곡 함께 할게요.

0: MBC.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0: 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2: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3: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다. 처음 그리고 지금. 아무리 위대한 뮤지션이라도 낯선 시선들에 둘러싸인 데뷔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처음과 모두가 주목하는 지금을 동시에 만나는 시간, 처음 그리고 지금.

처음 그리고 지금 뮤지션의 데뷔곡과 가장 최근 싱글 들어봅니다. 오늘은 1965년부터 1970년까지 활동했었던 미국의 그룹 The Turtles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한테는 해피 투게더의 그 그룹으로 유명하죠. The Turtles. 1960년대에 비틀스 열풍과 더불어서 사랑받은 그룹이었는데요. 원래는 The Crossfires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었대요. 그러다가 The Turtles로 이름을 바꾸고 1965년에 첫 앨범을 내면서 데뷔를 합니다. 이때 들려줬던 첫 싱글이 It Ain't Me Babe라는 곡이었는데요. 빌보드에서 그때 8위를 하면서 신인이지만 좋은 성적으로 밴드의 음악을 사람들에게 알렸었어요. 그러고 나서 1969년까지 5장의 앨범을 내고 해체를 하게 되는데 이때 마지막으로 활동한 싱글이 Love in the City라는 곡이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딱 60년대를 풍미한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65년부터 70년까지 활동하고 해체. 비틀스도 70년에 해체를 했으니까 60년대 그때의 이제 락밴드의 감성을 그냥 그대로 담고 있는 그룹이다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그리고 지금에서는 처음 데뷔를 할 때의 스타일과 그리고 가장 최근의 스타일이 어떻게 좀 달라졌는지 이 가수는 그 사이에 어떤 식으로 음악을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거를 좀 극명하게 데뷔를 해보고 싶어서 이 코너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거기도 한데 오늘 처음 그리고 지금에서는 데뷔곡이든 마지막 싱글이든 다 그때 60년대의 향기가 굉장히 많이 담겨있는 그때 그 시절의 느낌을 이렇게 들어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 해피 투게더가 아닌 더 터틀스의 데뷔곡과 마지막 싱글은 어떤 노래였는지 지금 들어보시죠. It Ain't Me Babe 그리고 Love in the City입니다.

오늘 처음 그리고 지금에서 들은 노래 The Turtles의 데뷔곡 It Ain't Me Babe 그리고 마지막 싱글 Love in the City였습니다. 4803님 안녕하세요. 골든디스크와 늦은 밤을 함께한 지 1년이란 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똑같은 음악도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면 더 분위기 있고 오래 기억에 남아서 골든디스크와 하루를 마무리하는 게 제 루틴이 되어버렸어요. 혜림 씨의 나직한 목소리로 제 신청곡 보이스 투 맨과 머라이어 캐리가 함께 부른 원 스윗 데이 들려주세요 하셨는데요. 고맙습니다. 1년 동안 골든디스크를 이렇게 일상의 루틴으로 들어

보시니 어떠세요? 제가 그 일상에 해가 되지 않게 잘 스며들고 있나요?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음악도 라디오에서 들으면 더

때 그러면 내가 고른 음악하고 되게 비슷한 스타일의 음악들만 나오다 보니까 약간 좀 질리기도 하고 아 이거 말고 다른 거 듣고 싶은데 하면 또 제가 이제 선택을 직접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라디오에서는 여러분들이 골라주신 신청곡들이 언제 어디서 어떤 식으로 나올지 예측이 좀 불가능하고 그런데도 아는 음악이 나오면 반갑고 새로운 음악이 나오면 오 이런 노래도 있어 하면서 듣게 되고 그러니까 뭔가 나의 세계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조금씩은 확장이 될 수 있는 방식 그런 방식의 음악 듣기가 라디오로 음악을 듣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재미와 묘미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그거는 저의 욕심일까요? 그래도 4803님의 일상에 골든디스크가 잘 들어가 있어서 저는 뭐 그걸로도 이미 성공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청곡을 좀 나직한 목소리로 들려달라고 하셨는데 나직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소개해볼게요. 머라이어 캐리 그리고 보이스 투 맨이 함께한 원 스윗 데이. 이 노래에 이어서 계속해서 약간 듀엣 스타일의 음악을 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에요. 최이어님이 도니 해서웨이의 딸이라는 걸 꼭 밝혀달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랄라 해서웨이와 마이클 맥도날드가 함께한 No Lie 신청해 주셨고요. 그리고 8606님은 조이시 반과 아리아나 그란데의 Dance to This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세 곡 이어서 들을게요. 먼저 머라이어 캐리, 보이스 투맨입니다. One Sweet Day.

신혜림의 골든 디스크. 9월 21일 월요일에 마무리를 함께한 신혜림의 골든 디스크. 오늘 방송의 마무리는 3932님 신청곡으로 하겠습니다. 레프 가렛의 I was made for dancing. 오늘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골든 디스크였고요. 저는 신혜림이었습니다.

0: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2: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1: 여러분의 울산문화방송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찌안과 함께하는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0: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가요 나인티나인티나. 여기는 가요 나인티나인티나.

가요 1999. 여기는 가요 1999.

0: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1: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0: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보내드리는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밝고 빠르고 보다 정확한 방송을 위해 노력하는 울산 문화방송.

방송은 매일 아침 5시부터 하루 24시간 종일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 FM 97.5MHz 울산 문화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법에 따른 편성 책임자는 설태주, 광고 책임자는 이상욱입니다. 잠시 후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I'm taking back in time.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2: 환인제약. 환인제약.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3: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5층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저기요, 몇 층이에요?
2: 32층이요.
1: 난 280층이요.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난
2: 같이 더 나은 선택 한 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1: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2: 여기는 가요 1999.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짬을 내다, 짬이 없다처럼 쓰이는 우리말 짬. 어떤 일에서 손을 떼거나 다른 일에 손을 댈 수 있는 겨를을 뜻하죠. 또 다른 뜻도 있습니다. 두 물체가 마주하고 있는 틈이나 한 물체가 터지거나 갈라져 생긴 틈을 뜻해 두 무릎짬에 가방을 끼워 넣었다, 지붕에 짬이 생겨 물이 샌다처럼 쓰입니다. 짬이 나는 대로 그때그때를 뜻하는 부사도 있는데요. 짬짬희가 아니라 짬짬이가 맞습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울산 MBC는 2017년부터 지상파 초고화질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 초고화질 방송인 UHD 방송은 2017년 7월 이후 출시된 LG, 삼성 제품만 지상파형 수신 안테나를 통해 직접 수신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수신 방법은 울산 MBC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울산 MBC 디지털 기술부 299-111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줄이기 위한 취향과 함께하는 실내 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콘센트에 쌓여 있는 먼지 닦이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0: 시 가스 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2: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1: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3: 아이시나고야 아시안 게임이 개막 나흘째로 접어든 가운데 남자 자유형 50m에서 김영범 선수가 수영처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야구 대표팀은 우승 최대 걸림돌로 꼽히는 대만에게 5-0으로 승리했습니다.
4: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계기로 만난 한미일 3국의 외교 수장들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는 공동 성명에 합의했습니다. 북한을 향해 대화 복귀도 촉구했습니다.
3: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어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인사 논란 등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아직 사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일정으로 미국과 멕시코 순방길에 나섰습니다. 이 대통령은 유엔 총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 공존의 청사진을 설명하고 멕시코를 국빈 방문할 예정입니다.
3: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 9월 22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3: 아시안게임 남자 자유형 50m에서 20살 김영범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4: 예선에선 아시아 기록을 가졌던 일본 선수를 제치고 대회 신기록도 깼습니다. 도쿄 현지에서 이명노 기자입니다.
5: 김영범의 레이스는 오전에 열린 예선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아시아 기록 보유자인 일본의 마스모토 슈아를 제치고 21초 7일로 대회 신기록을 썼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듯 아이처럼 기뻐한 김영범은 결승에서 또 한 번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찰나의 승부인 50m에서 0.66초의 반응 속도로 출발과 동시에 폭발적으로 치고 나간 김영범은 선두 자리를 내주지 않으면서 50m를 21초 66에 주파해 가장 먼저 터치패드를 찍었습니다. 손가락 하나를 지켜둔 뒤 물을 힘차게 내리치며 포효한 김영범은 오전에 세운 대회 신기록을 0.05초 줄였고 기우찬의 한국 신기록과 타이를 이뤘습니다. 3위로 꼬리난 항저우 대회 챔피언 지유찬도 김영범을 꼭 안아주며 함께 기쁨을 나눴습니다. 한층 여유로워진 김영범은 탄식부터 내뱉었습니다.
6: 와 이거 진짜인가? 와 말이 안 된다. 엄청 많은 뭔가 감정들이 지나갔던 것 같은데 좀 불안하기도 했고 나보다 더 빠른 선수가 있나? 아니면 내가 지금 뭐 잘하고 있나?
5: 관중석에서 자리를 지키던 어머니도 김영범의 레이스를 앞두고 자리를 박차고 나와 목 놓아 아들의 이름을 불렀고 아들의 금메달에 펄쩍펄쩍 뛰며 감격했습니다.
7: 막둥아 고생했어. 엄마가 사랑해. 쫓아가면서 응원을 했는데 손끝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됐구나 하면서 우리 집에 가서 꽃게탕 먹자.
6: 와, 꽃게탕. 진짜 너무 좋아요. 취하자마자 제일 먼저 난 생각이 엄마 울겠다 했는데 지금까지 고생하신 거에 대한 보답을 해드린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
5: 전날 100m 은메달을 포함해 출전한 개인전에서 모두 메달을 목에 걸며 단거리 스타로 떠오른 김영범은 혼계영을 시작으로 단체전에서 메달 사냥을 이어갑니다. 금메달을 반드시 따겠다는 자신의 말을 증명한 김영범. 황금 세대 막내의 질주가 시작됐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3: 5회 연속 아시아 정상을 노리는 야구 대표팀이 난적 대만과의 1차전에서 5-0 완승을 거뒀습니다. 에이스 곽빈이 6이닝 동안 삼진 10개를 잡으며 무실점 역투를 펼쳤습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8: 사실상 비조 1위 자리가 걸린 대만과의 첫 경기. 대표팀은 올 시즌 KBO 리그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치고 있는 곽빈을 선발 투수로 내세웠습니다. 1회 시속 157km의 경속구를 앞세워 대만 타선을 압도한 곽빈은 4이닝 3진을 잡아내면서 눈부신 호투를 펼쳤습니다. 6회까지 볼넷 2개를 내주고 안타는 하나도 맞지 않는 완벽한 피칭으로 상대를 무실점으로 꽁꽁 묶었습니다. 하지만 타선은 대만 실업팀에서 뛰는 20살 낯선 투수 니뉴웨이 공략에 애를 먹었습니다. 2회의 상대 유격수 실책과 김조환의 안타, 조형우의 볼넷으로 1사 만루 절호의 기회를 잡았지만 박재현의 희생플라이로 한 점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5회까지 안타 하나에 그쳤던 타선은 리니웨이가 내려간 뒤에야 추가점을 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7회 바뀐 투수 유주롱을 상대로 문보경의 볼넷과 김주원의 안타로 만든 기회에서 박준순이 적시 2루타를 터뜨려 점수차를 벌렸습니다. 조형우의 희생플라이로 한 점을 더 뽑아낸 대표팀은 8회 김도영이 코 부상을 개의치 않고 머리부터 돌아가는 슬라이딩으로 2루타를 만들었고 노시완이 희생타로 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대타 윤동희가 왼쪽 담장을 넘어가는 홈런포까지 쏘아올려 승부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곽빈의 뒤를 이어 조병현과 박영현이 7회부터 3이닝을 완벽하게 틀어막은 대표팀은 대만을 5대0으로 꺾었습니다.
9: 생각한 대로 그냥 던졌던 것 같아요. 일단 타자 반응보다는 제가 잘하는 걸 먼저 생각하고 던진 것 같습니다.
8: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하고 대회 5연패를 향해 기분 좋게 출발한 대표팀은 홍콩을 상대로 예선 2차전을 치릅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3: 여자 축구에선 남북 대결이 성사됐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최강으로 꼽히는 북한과 무승부를 거두면서 조 2위로 8강에 올랐습니다. 시즈오카에서 박주린 기자입니다.
10: 남북 모두 8강행을 확정했지만 조 1위가 걸린 한판 승부. 경기장이 있는 시즈오카뿐 아니라 나고야와 도쿄 등에서 100여 명의 교민들이 찾아와 열띤 응원을 펼쳤습니다. 조총연계가 중심이 된 북한 응원단은 훨씬 많은 500여 명이 단체로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11: 어느 지역에서 오셨어요? 도쿄. 오늘 뭐 응원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12: 전력으로 하겠습니다.
10: 북한 응원단은 자리에 앉지도 않고 경기 내내 이렇게 선체로 열정적인 응원을 펼쳤습니다. 대표팀은 전반 36분 세트피스 상황에서 북한 최은영에게 선제골을 내줬습니다. 하지만 후반 시작과 함께 교체 투입된 윤수정이 1분 만에 기막힌 침투로 동점골을 터뜨렸습니다. 이후 공방에도 소득이 없던 양팀은 결국 무승부를 거뒀고 대표팀은 북한의 골득실에서 밀린 조 2위로 조별리그를 마쳤습니다.
13: 오늘 또 1위를 못해서 많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선수들이 지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굉장히 좋았고요.
10: 북한 선수단이 이번에도 한국 취재진의 질문에 반응을 보이지 않은 가운데 경기 후 양팀 감독은 서로 악수를 나누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질문을 받았지만 반응은 다소 달랐습니다.
14: 상대에서 악수를 청한다면 저도 기꺼이 악수를 받겠지만 그런 부분 정치적인 거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15: 축구가 어디 다른 분 뭘 할 거 있어요. 그 기자선생님도 자꾸 그 난데서 뭘 왜? 빌런 질문 좀 하지 말아주십시오.
10: 여자 축구 대표팀은 오사카로 이동해 오는 25일 우즈베키스탄과 준결승 진출을 다툽니다. 시즈오카에서 MBC 뉴스 박주린입니다.
3: 한미일 3국 외교 장관들이 미국 뉴욕에서 회담을 갖고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며 대화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또 내일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중국 시진핑 주석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최고의 의전을 예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영 특파원입니다.
16: 한미일 3국의 외교 장관들은 미국 동부 시간으로 21일 뉴욕에서 회담을 갖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에 합의했습니다. 장관들은 공동성명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수익 창출 지원 금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대화 복귀를 촉구하는 한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만 해협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습니다. 공동성명에서 장관들은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독려하고 일방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한다고 적시했습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 관련해선 공급망을 교란하는 자의적 수출 제한 조치에 반대하는 한편 핵심 공급망을 확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제3국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강화하고 3국 간 새로운 경제안보 협의체의 출범을 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일정 부분 중국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기자들의 질문도

0: 이틀 앞으로 다가온 미중 정상회담에 집중됐습니다.
1: Mr. Secretary, what will you ask President Xi in the meeting? What will the administration ask for?
0: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3일 도착하는 시진핑 주석을 위해 최고의 의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직접 나가 영접하는 것은 물론 B2 전략폭격기와 F-22 전투기를 띄우는 축하비행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빈 만찬은 물론 별도 차담까지 진행되는데 이는 의전을 중시하는 중국을 파격 대우함으로써 유연한 입장을 이끌어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2: 사우디아라비아가 페르시아만을 통해 대규모 원유 수출을 시도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해운 데이터 분석 업체 탱커트래커스닷컴에 따르면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는 현지 시간 20일 페르시아만에서 7척의 초대형 원유 운반선에 약 1,400만 배럴의 원유를 선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친이란 반군 후티의 홍해 봉쇄, 송유관 공격으로 석유 수출 우회로가 차단되자 사우디 측이 페르시아만 수출 터미널을 통한 선적량을 늘린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인공지능 관련주가 급등하고 유가가 하락하면서 현지 시간 21일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강세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기술주 중심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2.3% 뛴 27,122.09로 마감하며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스탠더드 앤드푸어스 500 지수는 1.5% 오른 7,764.70으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0.7% 오른 52,048.83으로 각각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정부가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대표단 중 공보팀을 포함한 일부 수행원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고 이란 언론들이 현지 시간 21일 보도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17일 이란 대표단의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한 여행은 승인하되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사치품과 기타 물품 구매를 금지하는 등의 제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백악관 출입을 금지당한 CNN, MS나우, 폴리티코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출입 회복 긴급 신청도 냈다고 현지 시간 21일 밝혔습니다. 언론사는 소장에서 헌법은 대통령이나 어떤 정부 관리도 단지 보도 내용이 싫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통지나 절차 없이 언론의 수정 헌법 1조상 권리와 자유, 재산상 이익을 박탈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이 자유 언론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암처럼 자라난 가짜 뉴스에 대한 공격을 벌이는 것이라며 통제 불능의 가짜 뉴스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웃 주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남성이 송치 후에도 피해자 집을 찾아갔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9도, 부산 27도 등 24도에서 30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충북, 전북, 경북에는 오전 중 가시거리 200mm 미만의 짙은 안개가 예보돼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동해 먼바다에서 최고 3.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3: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지금까지 MBC 뉴스 투데이를 들으셨습니다.
2: MBC.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 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0: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6시 15분입니다.

0: 안녕하세요.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고향 가는 길, 귀성길은 언제가 가장 혼잡할까요? 바로 연휴 첫날인 24일 목요일 오전이 되겠는데요. 서울에서 대전이 6시간 정도, 부산에서 서울에서 부산 혹은 목포가 10시간 3, 40분 정도, 서울에서 강릉이 7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돌아오는 귀경길은요, 추석 당일인 25일 오후가 가장 혼잡할 것 같은데요. 대전에서 서울이 4시간 반, 부산에서 서울이 9시간, 목포에서 서울이 7시간 40분, 강릉에서 서울이 5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체 시간대를 피하기 위해서 추석 연휴 새벽 시간대에 많이들 이동하시는데요. 명절에 새벽 교통사고 건수가 꽤 많다고 해요. 늘 안전하게 이동하시고 졸음이 쏟아질 때는 꼭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잠깐이라도 쉬다가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9월 22일 화요일 아침의 뉴스 시작할게요. 아침 기온 볼까요? 서울 19도고요. 부산 23도, 대구 16도, 대전 16도, 광주 20도, 강릉 17도, 제주 23도입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데요. 낮에는 늦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부터는 늦더위가 한풀 꺾인다고 하네요. 오늘도 아침의 뉴스에 문자나 미니로 인사 전해주시고 의견들 많이 보내주세요.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3: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회사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4: 보험가입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5: 저기요, 몇 층이에요?
4: 32층이요.
5: 난 280층이요.
6: 층은 달라도,
7: 층은 달라도
6: 고민은 하나. 더 나은 가치, 더 나은 선택.
4: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8: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9: 여러분의 아침을 뉴스로 열어드립니다.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0: 9월 22일 화요일 간추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과 멕시코 순방을 위한 5박 7일간의 해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2일 오후 이 대통령은 유엔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의 기여 방안을 제시할 예정인데요. 이어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유엔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할 전망입니다. 뉴욕 일정을 마친 이 대통령은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의 초청으로 멕시코를 국빈 방문하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24일 멕시코와의 정상회담 등 일정을 소화하고 비즈니스 포럼 등에 참석한 뒤 26일 귀국길에 오릅니다. 서부전선의 육군 25사단에서 비무장지대 작전 중 지뢰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어제 오전 군은 비무장지대 내 수색로를 개척하는 작전을 진행하던 중 폭발 사고가 발생해 환자들을 응급헬기로 수송했는데요. 작전의

0: 참여했던 수색 대대장은 폭발 사고로 발목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행히 부상자 3명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군 당국은 아군 지뢰, 북한 유실 지뢰, 북한 매설 지뢰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원인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7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안성 나눔장터 트럭 돌진 사고의 운전자가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은 어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를 받는 60대 A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요. 지난 19일 오전 A씨는 안성에서 열린 나눔장터 행사장에서 1톤 트럭을 몰고 돌진해 모자 2명을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 A씨는 가속페달을 제동장치로 착각했다고 말했다가 이후 차량이 급발진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는데요. 경찰은 사고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감식을 진행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지적장애 아동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인 목사와 외조모의 학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어제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는 11세 A군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B 목사와 외조모 C씨에 대한 재판이 열렸는데요. B 목사와 C씨는 지난달 3일부터 5일까지 약 38시간 동안 천안의 한 교회 침대에 A군을 쇠사슬로 결박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A군이 경찰관을 찾아가 보육원으로 보내달라고 말한 사실을 알게 된 B 목사는 A군의 눈과 입에 물파스를 바르고 휴지를 입에 쑤셔 넣은 뒤 뺨을 때리는 등 학대를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급기야 감시를 용이하게 한다는 목적으로 A군에게 성인용 기저귀를 채워 침대에 결박해 결국 사망에 이르렀으며 검찰은 이들이 2021년 12월부터 A군을 폭행 학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알고 넘어가야 할 경제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경제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코스피가요. 7거래일 만에 7천선을 돌파했습니다. 네, 상승 배경부터 좀 볼까요?
1: 정말 오랜만인데요. 네. 어제 코스피가 1.65% 올랐습니다. 7,007에 마감을 하면서 정말로 이제 7거래일 만에 마의고지 7천선을 회복을 했는데요. 네. 역시 가장 큰 원동력은 반도체였습니다. 뭐 지난주 미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업종지수가 2.8% 가까이 뛰었고요. 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중국과의 AI 경쟁을 강조하면서 AI 산업의 성장을 억누르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최근에 이제 시장을 짓눌렀던 AI 투자 속도 조절론에 대한 우려가 다소 완화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국내 이제 수출도 나쁘지 않았는데요. 이달 20일까지 반도체 수출이 1년 전에 비해서 259% 거의 한 4배 가까이 늘어났거든요. 네. 341억 달러 단일 종목으로 역대 최대를 경신했고 여기다 삼성전자가 30조 원가량의 분기 배당을 예고했습니다. 네. 이달 28일까지 매수하게 되면 1,000주만 매수하더라도 460만 원대 배당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분석 보고서 때문에 어제 하루 만에 주가가 5%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네. 27만 5천 원에 마감을 했고요. 수급은 여전히 빡빡합니다. 지금 법인 그리고 이제 이 법인만 기관만 이제 매수했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3조 원 넘게 매도했습니다. 네. 환율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한 이후 이제 7일 연속 올랐거든요. 50원 가까이 폭등을 했는데 어제는 8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서서 정규장을 1381원으로 마감을 하고 있고요. 네. 이 개인 투자자들 지금 뭐 사실은 이제 7천선 넘어서는 네. 상당히 조금 물려있는 상황입니다. 예. 7천에서 7,500 사이에 한 37조 원. 그리고 7,500에서 8천선 사이에 거의 60조 원. 네. 그래서 한 1,000조 원 가까이 물려있기 때문에 예. 지수가 오를 때마다 사실 개인 투자자들은 본전 심리 때문에 좀 매물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예. 다행히 오늘 새벽에 뉴욕 증시가 이제 국제유가 국채금리가 떨어지면서 동반 상승을 했고요. 네. 나스닥 지수는 2% 넘게 올라서 넉 달 만에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0: 네, 저도 주식장 오랜만에 열어보고 아주 기분이 좋아서 아 지금 이제 차익 실현을 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들 비슷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우리 증시 버팀목 역할을 해온 게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인데 자사주 매입이 당초 예정된 종료 시점이 이제 11월보다 좀 앞당겨질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이제 수급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자사주 매입이 빠른 속도로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당초 예정됐던 11월보다 한 달가량 앞당겨진 10월 중순쯤 조기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삼성전자가 이제 이 좀 11월 21일까지 한 약 15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결의했고요. 네. SK하이닉스 역시 11월 19일까지 약 40조 원 규모 합치면 약 55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이었는데 네. 그런데 이제 어제 기준 지금 한국거래소 지난달부터 사들인 자사주가 벌써 35조 원에 육박합니다. 네. 삼성전자가 예정된 물량의 75%를 매입했고요. 네. SK하이닉스가 59% 매입이 종료된 상황입니다. 예. 문제는 그동안 이제 이런 이제 자사주 매입이 외국인과 개인의 매도 물량을 다 받아주면서 코스피 안전판 역할을 해왔는데 네. 결국 이 공백 누가 채우느냐 메꿀 거냐 아, 다시 이제 외국인이 좀 돌아오느냐가 관건인데요. 네. 사실 10월부터는 3분기 어닝 시즌 실적 시즌이 시작되는 만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이 기대치를 좀 충족시키는지 또 외국인 자금이 좀 돌아온다면 중국을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네. 그러나 고유가 고금리, 강달러가 계속이 되면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제 살아나지 않는다면 예. 자사주 매입 이후 코스피의 변동성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0: 그러네요. 그리고 이번 주에 제일 중요한 이벤트는 바로 미중 정상회담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열릴 예정인데 이번 정상회담의 관전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1: 그렇습니다. 이번 주 최대 이벤트는 현지 시간으로 24일입니다. 백악관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인데요.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는 크게 세 가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가 바로 이제 관세 전쟁, 히토류입니다. 중국은 관세 인하와 무역전쟁 휴전의 어떤 장기 연장을 원하고 있고요. 미국은 중국의 히토류 공급 문제 등을 협상 카드로 지금 내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두 번째가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패권 전쟁인데요. 양국은 지금 정상회담을 앞두고 실무진 회담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관련된 대화를 시작했고 미국은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인공지능 사고가 발생했을 때 서로 양국에 알리는 통보 체계를 제안한 상황입니다. 네. 세 번째가 중동 문제인데요. 중국은 지금 이란과 경제 외교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이란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지가 중요한데요. 네. 중국은 대규모 전략적 비축유를 앞세워서 위기 국면에서 완충 역할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네. 우호국에는 정제유를 공급하고 있고 분쟁국에는 수출을 좀 제한한 방식으로 원유 수급을 통제하면서 존재감을 좀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이 중동 리스크 관리 카드를 협상 지렛대로 활용할지 또 이를 매개체로 미국과의 관세와 AI 갈등의 실리를 챙길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0: 네, 미중 정상회담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아까 뭐 차익 실현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명절 연휴 앞두고 이제 추석 전에 갖고 있는 주식을 좀 팔아야 되는지 가져가야 되는지를 많이 고민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1: 추석 연휴가 짧지만 네. 그러나 과거 통계만을 보게 되면 추석 전에 무조건 주식을 팔 필요는 없습니다. 네. 2000년 이후 26번의 추석 연휴 가운데 네. 연휴 직후 5거래일 동안 코스피가 오른 경우가 19번입니다. 네. 그러니까 단 7번 정도만 내린 건데요. 이른바 전약 후강의 흐름이 비교적 뚜렷했는데요. 네. 장기 휴장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연휴 전에는 관망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긴 하지만 연휴가 끝나면 네.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반등하는 경향이 강했다는 겁니다. 네. 다만 올해는 평소보다도 이제 평년에 비해서 변수가 좀 많은데요. 연휴 기간 동안 국내 증시가 문을 닫지만 네. 해외에서는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이 돼 있고요. 네. 이외에 이제 중요한 이제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잇따릅니다. 미국의 PC 물가 지수, 연준이 가장 중요한 지표고요.
0: 예.
1: 여기다 마이크론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0: 예.
1: 자 이러다 보니까 결과에 따라서 연휴가 끝난 뒤 국내 증시 한꺼번에 반영될 수가 있습니다.
0: 예.
1: 따라서 전량 매도냐 전량 보유와의 문제를 접근하기보다는
0: 네.
1: 위험 관리가 가능하냐로 봐야 되는데요. 단기간에 많이 오른 종목들 또 레버리지처럼 변동성이 큰 상품이라면 일부 비중을 좀 줄여서

0: 현금을 확보하고 반대로 실적과 성장성을 보고 장기 투자한 우량주라면 단순히 연유라는 이유만으로 매도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1: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정부가 올해 차례상 비용이 지난해보다 좀 낮아졌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이게 9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요.
0: 그렇습니다. 정부 조사 기준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이 2017년 이후 9년 만에 처음으로 내려갔다라는 통계인데요.
1: 예.
0: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조사에 따르면 4인 가족 기준 31만 3천 원 정도로 지난해보다 2.3% 하락했고요. 또 한국농산식품유통공사 조사에서도 19만 6천 원대로 1.5% 낮아졌다는 겁니다.
1: 네.
0: 가장 큰 이유가 이제 과일과 수산물 공급의 안정과 정부가 이제 역대급 최대 할인 지원에 나선 결과인데요.
1: 네.
0: 지난해 고공행진했던 과일이 조사에 따라서 한 7% 밖으로 좀 떨어졌고요. 수산물도 5에서 7%가량 가격이 하락했다는 겁니다.
1: 예.
0: 또 정부가 지난해 이제 두 배가 넘는 1930억 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나서고 있죠.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할인 행사에 집중시킨 것도 유효했는데요. 이로 인해 대형마트 기준 구매 비용은 최대 7.6%까지 떨어졌다라는 건데
1: 네.
0: 다만 소비자들이 좀 느끼는 체감 물가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아.
0: 채소와 이제 축산물 가격은 오히려 좀 올랐고요.
1: 예.
0: 전통시장 차례상 비용도 한 1%대로 상승했기 때문인데 결국 전체 차례상 비용은 낮아졌지만
1: 네.
0: 어디서 어떤 품목을 사느냐에 따라서 소비자가 느끼는 추석 물가는 상당히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1: 네, 정부 정책으로 좀 많은 노력을 했는데 국민들이 체감을 할 수 있을 것인가가 있군요. 정부도 뭐 이 장바구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물가 대책을 내놨고 할인 지원 규모를 또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렸습니다.
0: 그렇습니다. 정부가 이번 추석에는 물가 안정을 위해서 1930억 원 규모의 할인 지원 예산을 투입하라고 있는데요. 1차 지난해 900억 원보다 2배 이상 더 늘어난 상황입니다.
1: 네.
0: 특히 농축산물 할인 행사는 추석 연휴가 끝난 뒤 30일까지 연장하고요. 또 행사 기간 동안 1인당 할인 한도도 없앴습니다.
1: 예.
0: 특히 유통 채널에 따라서 전통시장에서 이제 구매할 경우에는 아마 구매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온누리 상품권을 최대 2만 원까지
1: 네.
0: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이제 추석 연휴에 귀성길, 귀경길 기름값 부담이 있는데 그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고속도로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리터당 100원 내린다는데 이게 정부에서 하는 정책인 거죠?
0: 그렇습니다. 정부가 이제 추석 연휴 기간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 동안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에서 휘발유 경유 가격을 리터당 100원 낮춥니다.
1: 고속도로 주유소.
0: 그렇습니다.
1: 네.
0: 전국에 한 만여 개 주유소가 있는데 고속도로 주유소만입니다.
1: 네,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0: 맞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한 번에 한 50리터를 주유한다라고 할 경우
1: 네.
0: 5천 원가량 아끼실 수가 있는데요. 반면에 지금 일반 주유소 업계에서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1: 네.
0: 이렇게 고속도로 주유소 가격만 크게 낮추게 되면 오히려 손님이 다 빠질 수 있다라고
1: 그렇죠.
0: 얘기를 하고 있어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또 올해 추석에는 차례를 지내겠다는 가구가 10가구 중 3가구도 못 미친다는데 1년 사이 많이 줄었습니다.
0: 그렇습니다. 지난해 40% 수준에서 올해는 차례를 지내겠다고 한 가구 수가 27%에 그쳐서
1: 예.
0: 1년 만에 13%포인트 가까이 줄었는데요. 온 가족이 모여서 복잡한 차례생을 지리던 전통적인 명절 풍속이 급속도로 지금 해체가 되고 있는데요.
1: 네.
0: 뭐 핵가족화 또 명절에 대한 가치 변화 여기다 높은 물가와 음식을 준비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 부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점점 더 간소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편의에 따라서 하고요. 삼종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화재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엔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놓지 않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우고 완전히 꺼졌나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열기는 사용하지 않을 땐 꼭 전원을 끄고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도시 화재.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시다.
1: 지금 시각은 6시 35분입니다.
2: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알람.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3: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는 이유 있는 뉴스.
2: 핫한 뉴스들 살펴보고 이유까지 친절하게 짚어보는 이유 있는 뉴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2: 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10주 만에 반등을 했다는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어제 나왔습니다.
4: 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성인 2,507명을 조사한 결과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34.8%로 그 전주보다 1.0%포인트 올랐습니다. 네. 아, 물론 이제 그 상승폭이 크진 않은데 네. 이게 9주 연속 하락하다가 10주 만에 이 하락을 멈추고 반등한 것이기 때문에 좀 관심 받았는데요. 네. 부정평가는 63.4%였고요. 네. 20대가 5.4%포인트, 30대가 2.8%포인트 올랐고 진보층에서도 5.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네. 반면에 40대, 50대, 호남에서는 오히려 조금 더 떨어졌는데요. 아직 지지층 전체가 일제히 회복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흐름입니다. 네. 리얼미터는 이 지난 주초에 인사검증 논란과 청문회 영향으로 하락을 하다가 지난 금요일 기자회견에서 연임, 공소취소, 또 호르무즈 파병 같은 주요 현안에 대해 직접 답하고 국정쇄신 지지를 의지를 밝히면서 상승세로 전환이 된 거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네. 실제로 이제 사실 이게 매일 일간 지지율도 추이가 나오는데 네. 기자회견 당일에는 37.2%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네. 다만 이번 조사는 김승원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19일 이전에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반영이 되지 않은 건데요. 네. 김승원 후보자의 자진 사퇴, 또 이후 탄원서 논란에 강원식 비서실장 사이 같은 지금 주요한 굵직한 이슈들이 반영되지 않은 겁니다. 네. 이번 조사는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이고요. 국정지지도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 응답률은 4.1%였고요.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2: 네,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 올랐는데 정당 지지도도 민주당이 다시 국민의힘을 앞섰군요.
4: 네,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0.2%고 국민의힘이 38.5%였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흐름을 보게 되면 민주당은 그 전주보다 4.1%포인트나 올랐고 네. 국민의힘은 3.6%포인트가 떨어지는 흐름이었습니다. 리얼미터는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 수도권과 청년층에서 민주당 지지가 결집한 반면에 국민의힘이 뭐 장외투쟁을 언급한다거나 탄핵에 대해 이야기하는 강경 대응은 2030과 중도층의 지지 확대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렇게 자체 분석했습니다.
2: 네, 여론조사라는 건 사실 추세를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직접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얘기가 오갔을까요?
4: 네, 대통령이 어제 오전 11시 30분쯤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안부와 덕담을 나누었고요.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8일 대통령 기자회견을 잘 봤다 이런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 연설과 최근 한미 현안 등 외교 문제를 비롯해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고받았는데요. 청와대는 국정 운영과 국민 통합을 위한 여러 의견을 경청해 나가겠다라는 취지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최근에 대통령이 우리는 모두 친문이고 친노이며 친 김대중이고 이재명의 동지라고 이제 기자회견 때 강조를 하고 주말 사이 지지층의 멸칭 사용에도 제동을 건 뒤에 이 통화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0: 때문에 확실히 조금 대통령이 지지층 통합에 방점을 좀 찍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그리고 아까 곽우신 기자가 전해주셨던 여론조사의 그 리얼미터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이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3.5%입니다. 역시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이게 이제 국정지지도랑 정당지지도가 조사를 따로 하다 보니까 네. 항상 고지도 이렇게 두 번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1: 네, 고지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을 했는데 김성원 후보자 낙마에 대한 인사 책임이라고 봐야 될까요?
0: 네, 아무래도 그게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강 실장이 어제 오전에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라고 했고요.
1: 네.
0: 청와대는 최근 특정 인사 한 건 때문이라고 한정하지 않았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장으로서 최근 국정 상황에 대해 종합적인 책임을 지는 차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까지 잇따라 낙마를 하면서 이후 지금 김 후보자에 대한 추가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이죠. 결국 네. 이 전반적인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책임론이 아무래도 사이의 직접적인 배경으로 꼽힐 수밖에 없는데요. 다만 대통령은 아직 사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네. 뭐 어제도 뭐 본인 직접 좀 소회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1: 예.
0: 여기 지금 정책실장 자리도 이미 비어있기 때문에 네. 하게 되면 3실장 중에 두 명이 비어있는 자리가 되거든요. 청와대 참모진 개편 폭이 상당히 커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그러나 국민의힘에서는 뭐 강훈식 실장 사의로는 부족하다라는 입장이고요.
0: 네. 이번 사태가 비서실장 한 사람 책임으로 끝날 일이냐라면서 내각과 청와대 전면 쇄신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 이른바 경기 성남 라인이 인사에 관여했다 이런 의혹을 좀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는데요. 어제 정점식 원내대표도 강 실장 사퇴가 책임을 덮는 카드가 돼서는 안 된다라면서 국정감사 증인 출석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다른 게 강훈식 비서실장은 본인이 인사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인사에 책임을 묻는 게 당연한 건데
1: 네.
0: 김현지 실장이나 정진상 전 대표실 실장이 뭔가 이번 인선에 개입했다라는 뭐 정황이나 뭐 어떤 증거가 나온 건 아니거든요.
1: 네.
0: 근데 어쨌든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야권에서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예. 그리고 또 이제 김성원 의원 관련해서 새로운 보도가 또 나왔는데 장관 후보자 사퇴 전날 김 의원이 탄원서를 낸 이 전직 보좌진을 직접 만났다는 거예요.
0: 네, 이게 사실이라면 김 후보자가 이제 사퇴하기 전에 조금 뭔가 대중들한테 여론한테 좀 거짓말을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1: 네.
0: KBS 보도를 보면 사퇴 하루 전인 지난 18일 오후 수원 외곽에서 본인에 대한 탄원서를 청와대 전달한 전직 보좌진을 만났다라고 합니다. 김 의원이 먼저 연락을 취했다라고 하고요.
1: 네.
0: 당시 성추행 의혹에는 추액은 하지 않았지만 오해가 있어 보좌진들이 해결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1: 네.
0: 추가 음주운전이나 보좌진 폭언 의혹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스스로 물러날 뜻이 없다라고 밝히면서 탄원서를 직접 작성한 다른 전직 보좌진을 만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라고 하고요.
1: 네.
0: 심지어 KBS의 보도가 나오는지도 물어봤다라고 합니다.
1: 네.
0: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오전 자진 사퇴를 했는데 김 의원 측에서는 탄원서에 대해서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알 수 없었다고 했고
1: 네.
0: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른 부분 또 과장과 오류가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1: 네. 근데 민주당에서는 탄원서 자체는 당 지도부가 몰랐다는 입장이더라고요.
0: 이것도 지금 굉장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보도를 보게 되면 청와대만이 아니라 당에도 전달을 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1: 네.
0: 당에서는 탄원서가 접수된 사실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일단 청와대에 이 탄원서를 전달했다고 하는 그 전직 보 보좌관도 본인이 이걸 당 지도부에 보내지는 않았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요.
1: 네.
0: 박지원 의원도 탄원서 내용은 몰랐다라고 했고 다만 사퇴 전날 김민석 대표와 김승원 후보자의 거취 문제를 논의를 했고 국민 여론을 고려해 물러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나누었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 의원이 탄원서 내용을 알고 전직 부사진을 만나서 무마하려고 했다면 이건 잘못이고 네. 관련 의혹은 수사기관에서 밝혀야 한다라면서 무조건 보호만 하지는 않겠다 이런 입장도 나왔습니다.
1: 네. 근데 김성원 의원을 집중 공격했던 게 한동훈 의원이잖아요. 한 의원 입장은 어떤가요?
0: 한동훈은 사실 김성원 후보자가 물러난 뒤에도 주말 이틀 동안 관련 게시물이랑 이제

0: 긍정적으로 얘기했던 발언을 다시 꺼내서 공격을 했습니다.
1: 네.
0: 민주당은 반대로 한동훈 의원이 검찰 내부 수사 자료를 어떻게 확보했는지 이건 먼저 수사해야 한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요. 이성윤 최고위원은 특검 수준의 철저한 수사를 주장을 했고 이주희 원내대변인도 경찰 수사 또 국회 차원의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이거를 자기 조직 똘마니 건드렸다고 복수하는 조폭에 빗대면서 맞받았고 민주당은 민주당이 이제 왕자병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쉰내라는 소리다 이렇게 응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국민의힘 지도부는 한동훈 의원 개인에 대한 공격은 스스로 방어해야 한다 이런 태도를 보이면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자 그리고 11.3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 지휘관들에게 어제 무더기로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몇 면을 좀 볼까요?
0: 네. 서울중앙지법이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18년,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1: 네.
0: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징역 12년, 또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징역 10년이었고
1: 네.
0: 양심 고백을 했던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 네.
0: 재판부는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하며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1: 네, 특히 재판부가 이 군 지휘관들의 책임을 상당히 강하게 질타를 했더라고요.
0: 네, 재판부는 이들이 군의 정치적인 중립을 저버리고 특정 세력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사용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특히 여인영 전 사령관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등 정치인 10여 명의 체포조를 편성을 하고 선관위 장악과 전산자료 확보를 위해 병력을 투입한 혐의가 모두 인정이 됐습니다. 정치인 체포와 부정선거 수사단 운영 방안을 적은 메모도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사전에 모의했다라는 근거로 인정이 됐고요.
1: 네.
0: 이진우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의원을 끌어내라 이런 취지의 지시를 받아서 부대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건 네. 윤 대통령이 요원을 끌어내라고 한 건다 뭐 이렇게 네. 주장했던 그 부분이고요.
1: 네.
0: 박안수 전 총장 역시도 위헌 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경찰에 국회 봉쇄를 요청한 책임이 인정이 됐습니다.
1: 네. 그리고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징역 9년을 선고받았는데 형량이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편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도 있었어요.
0: 네. 특전사 병력을 국회 등에 투입해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한 주도적인 역할은 인정이 됐습니다.
1: 네.
0: 다만 수사 초기부터 자실서를 제출하고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과 내란 재판에 일관되게 진술해온 점도 감형 사유로 반영이 됐는데요.
1: 예.
0: 내란죄 관련 법률에 자수나 자백에 따른 필요적 감면 규정이 있다라는 점도 고려가 됐습니다.
1: 네. 하지만 특검은 이 군 지휘관들의 형량이 좀 낮다고 보는 거죠?
0: 네. 여인영 이진우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특검이 원래 징역 30년을 구형했는데 실제 네. 선고가 18년 15년이다 보니까 차이가 좀 난다라는 겁니다. 군 핵심 지휘관들의 책임이 확인된 판결이라는 점을 평가하면서도 형량에는 아쉬움을 표하고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1: 네.
0: 군 인권센터도 재판부가 인정한 범행의 중대성에 비해 실제 형량이 좀 너무 낮다라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1: 네. 이유 있는 뉴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4: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원 프로지오잖아.
3: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원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4: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3: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4: 10월 오픈 때 가보자.
3: 청라 아쿠원 프로지오 대우건설. Walk it, walk it.
5: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6: 이어서 7시 5분부터는 김종배의 시선 집중이 방송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7: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곽재현 리포터 전해주세요.
8: 네, 어제 서울의 낮 기온은 30.5도까지 올라 더웠는데요. 오늘도 서울, 전주, 광주가 29도로 서쪽 지역 중심으로는 늦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대구, 부산 27도, 강릉 24도에 머물면서 동풍이 직접 닿는 동해안으로는 선선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18.4도로 오늘도 일교차는 10도 이상이나 벌어지겠습니다. 하늘은 추분인 내일까지는 맑다가 연휴가 시작되는 모레부터는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고요. 추석 당일 보름달은 구름에 가리는 곳들이 많겠습니다. 토요일은 흐린 가운데 남부지방 중심으로 비가 오겠고요. 기온은 점차 내림세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7: 3700님이요. 택배일하는 애청자입니다. 해주셨고 2배 이상으로 늘어난 성수기 물량에 요즘 너무 힘드네요. 택배기사님들 힘내라고 전해주세요. 해주셨는데 네, 요즘 너무 중요하고 너무 필요한 일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파이팅입니다. 힘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디온 워웍, 엘튼 존, 글래디스 나잇, 스티비 원더가 같이 부른 That's What Friends Are For 보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응원합니다. 류수민이었습니다.

0: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 얼마 전에 있었던 중국산 배추 파동은 수입 먹거리의 취약성을 새삼 깨닫게 했습니다. 생산과 유통 과정이 불분명하면 소비자들은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최근 국내 식품업계가 지역 농가와 협력하는 이른바 로코노미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의성군과 협업해서 마늘 햄을 만들거나 완도에서 난 다시마를 라면에 넣는 식인데요. 이를 통해 지역 농민은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요. 기업은 제품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생산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식품, 소비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3: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4: 안녕하세요. 올해 7학년 2반 권혜림입니다. 운동으로 시작하는 저의 아침은 누구보다 뜨겁습니다. 매일 아침 제가 운동하면서 흘리는 땀방울은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됩니다. 오늘부터 움직여보세요. 가끔 귀찮을 때도 있죠. 하지만 귀찮음을 이겨내는 그 작은 순간들이 모여 결국 우리를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만들지 않을까요? 하기 싫었지만 수만 번의 귀찮음을 이겨낸 성장의 결과물이라고 믿습니다. 귀찮은 일을 미루면 나중에는 더 귀찮습니다. 해치우세요. 그러면 하루가 종일 수월합니다.
3: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0: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1: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2: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7시 뉴스입니다. 스콧 배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인공지능 AI 위험 방지를 위해 중국과 공식 협의체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배선트 장관은 현지 시간 21일 인터뷰에서 전날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 회담해서 미중 AI 대화를 공식화하고 다시 만나기로 했다면서 11월 중국 선전에서 후속 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11월 10일까지인 미중 무역 휴전 연장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대이란 제재와 관련해 중국 금융당국도 많이 관여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23일부터 모든 이란 항공사 운영이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 외교 수장들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북한의 대화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조현 외교장관은 유엔 총회를 계기로 현지 시간 21일 뉴욕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의 공동 성명에 합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과잉 생산을 초래하는 경제적 강압에 맞서 3국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대표단 중 공보팀을 포함한 일부 수행원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고 이란 언론들이 현지 시간 21일 보도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17일 이란 대표단의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한 여행은 승인하되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사치품과 기타 물품 구매를 금지하는 등의 제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멕시코의 모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전자기기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학생들은 11월 3일부터 수업 시간 쉬는 시간에 교내에서 스마트폰 등을 사용할 수 없고 다만 비상시를 대비해 등하굣길 가방 안에 휴대전화를 소지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무분별한 스마트폰 사용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막고 창의력을 되살리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유럽연합 27개 회원국 중 교내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나라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그리스 등 13개국, 교실에서만 금지하는 나라는 핀란드, 네덜란드 등 4개국입니다. 이웃 주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남성이 송치 후에도 피해자 집을 찾아갔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수원 장안경찰서는 어제 아침 6시쯤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70대 남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과 밤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9도, 부산 27도 등 24도에서 30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충북, 전북, 경북에는 오전 중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예보돼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동해 먼바다에서 최고 3.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18.4도입니다. 김민호입니다. MBC 7시 뉴스를 마칩니다.
5: 한국관광공사 사장 박성혁입니다. 요즘은 체류형 관광이 대세죠. 만경의 넓은 뜰로 소설 아리랑에도 등장하는 김제시가 바로 그 체류형 쉼터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옛 건물과 빈집을 작업 공간과 숙소로 바꾸고 자전거로 황금빛 들판을 달릴 땐 기막힌 지평선 장관이 펼쳐집니다. 죽산 마을 작은 독립서점에 들러 책 한 권 읽는 여유도 누려보세요. 돌아가는 길엔 지평선 햇살을 머금은 김제 쌀한포 품에 안고 가면 완벽하겠죠?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MBC.
1: 오늘의 바다는 내일의 기회를 열고 청년의 도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모두의 꿈이 시작되는 곳 대한민국 첫 번째 해양수도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울산문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지금 시각은 7시 5분입니다.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인사 실패를 부각하며 대여 투쟁에 나섰는데요. 2부 레드캠프 시간에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만나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권 내부에서도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죠. 3부에 송영길 민주당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9월 22일 화요일 김종배 시선 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4: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팩
3: 건강해.
4: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따 데이팩.
4: 하루 한 번 데이팩. 잠시 따 데이팩.
5: 건강기능식품.
6: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8: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9: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10: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9: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11: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12: 저기요, 몇 층이에요?
13: 32층이요.
12: 난 280층이요.
14: 층은 달라도
15: 층은 달라도
14: 고민은 하나. 더 나은 가치, 더 나은 선택.
16: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2: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17: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18: 김나입니다.
17: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18: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되면 좋겠으니까
1: 노란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0: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2: 뉴욕에 뉴욕타임즈가 있다면 시선집중에는 JB타임즈가 있다. 촌철살인 뉴스 총정리 JB타임즈
3: 더마까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더마까입니다. 이 시간 가장 부러운 분 이기택님, 난 오늘부터 휴일이라고 짧게 인사해 주셨고요. 두근두근한 아침을 맞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름 없음님님, 오늘 오후 알바 시작하는 날입니다. 긴장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정호님은 안녕하세요. 첫째 아이 유치원 체육대회 날이라 오랜만에 뛸 생각에 긴장이 돼서 그런지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다치지 않고 뛰고 올 수 있도록 파이팅 해주세요. 라고 올려주셨고요.
3: 몸 푸셔야죠. 저 집 밖 나가서 한 10km 뛰다 오세요.

0: 아, 10kg. 네, 9609님. 중2 아들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새벽 출근으로 아침밥도 못 챙겨주고 나와서 많이 미안한데 제이비가 화이팅 외쳐주시면 더 힘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원 팔룡중학교 2학년 1반 정건우 화이팅이라고 올려주셨습니다.
1: 네, 건우야 시험 잘 봐라. 네, 됐죠?
0: 네, 됐습니다. 네, 됐네요.
1: 중2라고요?
0: 네. 네, 제이비는 일하고 이기택님 부럽고 이름 없음님은 오후에 알바를 시작한대요. 무슨 알바인지는 안 올려주셨는데 긴장된다고 네. 하셨습니다.
1: 뭔가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항상 설레임과 긴장감을 동반을 하는 거죠.
0: 그렇죠.
1: 그런 게 바로 사는 맛 아니겠습니까?
0: 그렇죠.
1: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0: 네, 그 긴장감도 즐기시면 좋겠고요. 정호님이 아이 유치원 때문에 긴장된다고 올렸던 JB가 지금 주신 솔루션이 10kg 뛰고 오세요, 몸 푸세요 이거잖아요. 네. 박판수님이 JB 그럼 본 게임에 못 뛰잖아요.
1: 아유, 아이를 위한 열정이면 10kg 뛰고 나서도 20kg는 더 뛰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0: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제이비도 이따 집에 갈 때 10kg 뛰어서 가시길 바라면서
1: 저희 집 애들은 유치원을 졸업했기 때문에 안 뛰어서 됩니다.
0: 네, 걷는 남자 제이비와 함께하는 제이비 타임. 이제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는요?
1: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소식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겨레가 김승원 위원장 재직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회계부장 사례집이라는 문건을 입수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걸 보면 비자금 운영, 인건비와 인력의 편법 운용, 장부기재와 증빙 부실 등 7개 의혹 유형과 35개의 사례가 담겨 있다고 하는데 몇 가지만 추려서 전해드리면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직자에게 급여를 준 다음에 다른 통장으로 되돌려받아서 사용했다는 의혹이 있었다고 하고요. 2025년 3월 교육연수 대관 목적으로 호텔 대관료 135만 원을 장부상 지출한 것으로 적어놨고 영수증 증빙도 했는데 실제 교육은 수원 경기도당 대회의실에서 진행을 했다는 의혹입니다. 그러면 이 돈은 어디로 갔느냐라는 문제가 당연히 따라붙는 거고요. 2025년 5월 출장을 가지 않은 직원에게 출장비를 지급하고 되돌려받아서 유세팀이 썼다는 의혹 등도 담겨 있다고 합니다. 회계부장이라고 지금 통틀어서 회계부장 의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유용 내지 횡령 의혹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수사 대상이 되는 사안입니다. 이 점을 확인을 하면서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어제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했던 발언을 한번 상기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인사권이 남아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들은 청와대 입장에서는 까십이다. 저희가 대답을 해야 하는 책임, 의무는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까십이라고 표현을 했고 지금 이게 언론에서 문매를 맡고 있습니다. 되물어 보겠습니다. 회계부장은 수사 사안이 된다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웬 까십 타령입니까? 첫 번째, 이걸 지적을 하고요. 두 번째, 까십이라고 간주하는 이유가 더 이상 인사권이 남아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100번 양보해서 인사권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다시 말해서 김승원 후보자 사퇴 전에는 그러면 까십으로 안 다루고 진지하게 대려느냐. 이걸 점검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별로 그랬던 것 같지도 않다라는 점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 네, 그리고 저는 하나 의아한 것도 있는데요. 경기도 선관위가 사실 회계부정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에 내용을 신고를 해서 선관위가 약간 조사도 했다고 하던데 청문회에서는 왜 이 내용이 제대로 점검되지 않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1: 그렇습니다. 자, 청와대 이야기를 이어가겠는데요. 청와대에 탄원서를 냈던 김승원 전 후보자의 전 보좌관이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기서 밝힌 내용을 보면 이런 겁니다. 17일 오전 11시 넘어서 텔레그램으로 5개 파일을 홍익표 정무수석에게 보냈고 11시 50분쯤에 홍익표 수석이 전화를 걸어와서 사실이냐고 묻길래 진실이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홍익표 수석이 조금만 일찍 주시지 시간이 없다라고 말을 했고요.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는 의사도 내비쳤다는 것입니다. 같은 날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 일부에게 구두로 문건을 전달은 하지 않고 그냥 구두로 전하기도 했는데 시간을 따져보니까 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된 뒤였더라. 이 이야기도 함께했습니다.
0: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1: 홍익표 수석은 시간이 없다고 말을 했다고 하지만 정확히 따지면 만 하루 동안 청와대가 대응할 시간이 있었던 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18일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거의 만 하루 동안 시간이 있었던 셈인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흘려버린 셈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문제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청와대 인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훈식 비서실장의 사의 표명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옷을 벗는 사람, 옷을 벗어야 되는 사람이 비서실장 한 명으로 끝이겠느냐라는 점도 함께 점검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청와대 개편 얘기도 나오던데요.
1: 유의해서 봐야 할 장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강훈식 비서실장의 사의 표명 소식이 이재명 대통령 출국 당일에 나왔다라는 점. 두 번째, 이재명 대통령이 출국 전에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는 점인데요. 어떻게 말했는지 들어보시죠.
2: 우리 비서실장께서 이제 드디어 졸업을 한번 해보시겠다고 하신 것 같아요. 아직은 제가 어떻게 할지는 결정을 못하겠는데.
1: 자, 비서실장은 대통령 해외 순방에 동행을 하지 않습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 나면은. 왜 그러느냐? 대통령이 비운 자리를 안에서 챙기는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통령 해외 순방 기간에 사퇴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출국 당일에 사의 표명 소식을 그냥 언론에 슬쩍 흘린 것도 아니고 홍보 소통 수석이 공식적으로 브리핑을 하면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했다는 아직 결정 못했다라는 말도 제가 볼 때는 되게 이례적입니다. 사의를 반려하는 경우는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고요. 사의를 수용하는 경우는 전격적으로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근데 ING, 현재 진행형 모드로만 이야기를 하고 그냥 해외로 출국을 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흐름이 의미하는 뭐냐. 인사 문제가 확대될 가능성. 야권의 공세에 따라서 인사 문제가 확대될 가능성. 이걸 어느 정도는 제어를 해야 되는 필요가 있었던 거고요. 반면에 해외 순방 일정이 잡혀있기 때문에 야권의 공세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대응력이 떨어지는 상황을 우려를 했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 그 인사 문제가 대여 투쟁의 핵심 고려가 되는 것을 어느 정도로 컨트롤하기 위해서 뭔가 포석을 깔아야 되는데 그게 결국은 비서실장 사퇴 카드를 꺼내는 것으로 일단은 포석을 잡은 것 아니냐. 근데 문제는 여기에는 요인이 하나가 더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 해외 순방 일정은 정확히 무엇과 겹치냐면 추석 연휴와 겹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석 연휴에 어떤 민심 동향도 고려를 해서 야권의 공세뿐만 아니라 여론의 부정적 흐름까지도 일정하게 제어하기 위해서는 사퇴 카드를 먼저 꺼내놓는 것이 낫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거의 기정사실화하는 것이죠. 다만 실무적으로 좋지만 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청와대 개편 가능성을 시사를 함으로써 문제는 왜 개편을 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그러면 개편이 어떻게 될 것인가로 흐름을 바꿔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기가 판이 약간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나오고 있는 두 번째 장면이 뭡니까? 국민의힘에서 강훈식 비서실장 사의 표명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그 다음에 따라 붙었던 이야기가 뭡니까?
0: 꼬리 자르기다. 김현지 부소실장은 어떡하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죠.
1: 그러면서 경성 라인이라고 경기 성남 라인 어떻게 되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 그러면 한번 콕 찍어서 김현지 실장을 교체하는 카드를 한번 검토를 해봅시다. 콕 찍어서 김현지 실장만 교체를 하면 이거는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인정을 해버리는 꼴이 됩니다. 무슨 인정? 비선 실세라고 하는 점을 인정하는 꼴이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인물의 교체가 아니라 인사 라인의 개편이라고는 오히려 더 큰 그림으로 접근을 해야 얘기가 성립이 되고 공세를 어느 정도 막아낼 수 있다는 건데 여기에 어울리는 단어가 뭡니까? 이른바 청와대 쇄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강훈식 비서실장 사의 표명으로 청와대 쇄신 카드를 띄워놓고 오히려 왜 쇄신을 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쇄신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 유발로 일단 멈춤 상태를 놓고 일단 해외 순방으로 돌아와서

0: 해서 그 다음에 수를 놓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네, 옥황상제님 정치권에서는 시간 타령, 남 타령이 너무 만연한 것 같습니다.라고 좀 꼬집는 댓글을 보내주셨고요. 떠돌이 사냥꾼님은 정책 오류, 인사 오류 아쉽습니다. 대통령이 노력하는 건 알겠는데 점점점. 그리고 푸른달님 JB 만 하루 동안이 충분한 시간인 건 맞습니까?
0: 자. 충분한 시간, 충분하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부분은 뭐겠습니까? 아, 이거 인사를 강행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그다음에 기자회견에서 어떤 수위로 이야기하는 것이 맞겠는가라고 하는 판단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지금 홍표 정무수석에게 문건까지 전달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다섯 개의 파일이 전달이 됐다는 거잖아요. 텔레그램에. 그러면 거기서 하나하나 일단 당사자 어제도 그 얘기했어요. 당사자 불러가지고 하나하나 확인을 하면 100% 사실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사안의 심각성과 신빙성에 대해서는 1차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 일단
0: 이거는 지금 왜 기소 공소장을 쓰느냐 마느냐 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정치적 판단의 영역이잖아요.
1: 네. 근데 청와대 측 반응이 있었냐? 거기에 이제 전직 보좌관이 10분이 채 안 돼 반응이 왔고 30분이 지나자마자 첫 조치가 됐다. 근데 관련해서 이제 자세한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뭘 했는지 이것도 좀 나중에 밝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0: 들고요. 여기에서는 들고요. 지금 밝혀지지 않은 게 홍익표 정무수석은 대통령한테 보고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이 전직 보좌관한테. 그러면 정말로 보고가 이루어졌는지. 그런데 그러면 보고가 수용이 됐는지 정무수석과 대통령 사이에서 어떤 소통이 있었는지 이게 안 밝혀지고 있는 것이죠.
1: 네.
0: 그죠?
1: 이선아님은 오히려 사퇴가 아니라 당당하게 국정감사 정면 돌파해야 됩니다. 라고 이제 청와대 그 참모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우티스님은 매기가 필요한 시점인가?
0: 조금 전에 촌철님이 말씀하신 것도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10월 되면 뭐가 있습니까? 국정감사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국회 운영위원회도 청와대에 대한 감사에 들어갑니다.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김현지 부속실장을 비롯한 어떤 관계자들의 출석 문제가 엄청난 커다란 쟁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자 청와대 쇄신이라는 이름으로 만약에 선제적으로 인사를 해버리면 국감 출석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전직이 되어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해외 순방 마치고 귀국한 직후가 타이밍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도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네. 다음 뉴스 가볼까요?
0: 경기도 이정부시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어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열렸는데요.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인사 문제를 제기하는 데 있어서의 여당다운 방식 이걸 강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2: 일반적인 어떤 비판을 넘어서 문제 제기를 원칙적으로 할 수 있는 것과 또 그것을 전달하는 방법에 있어서 여당이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어떤 문제 제기를 구체적인 방법으로 하는 데 있어서는 당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방법과 경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최대한 존중하고 또 준용하는 방식으로 저희들이 문제를 지금까지 제기를 지금까지 해왔고
0: 네. 추미애 경기지사의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기용 비판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이 되는 발언입니다. 그리고 박지원 의원은 좀 더 직접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문제는 추지사다. 민주당의 장동혁 되지 말고 민주당의 추미애가 돼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다른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최민희 최고위원이 어제 그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 지사를 향한 관사와 관용차 비판을 가짜뉴스로 규정하면서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3: 여기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민주당 쪽 임을 표방하고 나선 분들에 의해서 근거 없는 악의적 정치 공세가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 입장에서 볼 때 민주당 쪽 패널이라는 분들이 민주당 출신 도지사를 방송에서 대놓고 비난 비판하면 이게 도지사에 대한 비판으로 들리겠습니까? 민주당끼리 왜 싸워? 왜 분열해? 이렇게 들리지 않겠습니까?
0: 네, 한쪽은 추미애의 비판을 다른 한쪽은 추미애에 대한 비판을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1: 정리를 어떻게 봐야 돼요?
0: 뭐 비판 그 자체가 아니라 비판의 적절성을 봐야 되겠는데요. 적절성을 재는 기준이 뭡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X에 올린 글입니다. 혐오와 비아냥.

0: 감정적 비난은 버리고 사실과 애정에 기반한 합리적인 비판, 품격 있는 설득과 따뜻한 호소에 나서달라. 어제도 전해드렸습니다. 양쪽의 주장에 혐오와 비아냥과 감정적 비난이 일단 어제 발언에서 별로 발견되지는 않습니다. 그죠? 뭐 그러면 된 거 아니냐라고도 볼 수 있겠죠. 다만 여기서 2차 정리를 하면 이런 거가 되는 겁니다. 싸움의 외양은 이렇지만 싸움은 계속되고 있다라는 점. 그죠? 이것 또한 명백한 사실 아니냐. 이렇게 보면 되는 거겠죠.
1: 네. 그래서 네. 많은 언론이 추석 남매의 휴전. 정말 평화일까? 일시적 평화일까? 막 이렇게 쓰더라고요.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0: 서울중앙지법 형사 26부가 어제 12.3 내란에 가담한 전직 군 사령관들에게 중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징역 18년,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징역 15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징역 12년,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징역 10년, 그리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징역 9년이었습니다.
1: 평가는요?
0: 재판부 이런 판단에 따르면 너무나 당연한 판결인 것 같은데요. 어떤 판단이었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2: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 제도를 파괴함으로써 국가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서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0: 자, 마음이 걸리는 게 있긴 합니다. 곽종근 전 특정사령관의 경우인데요.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들어서 내란특검법의 형벌 감면 조항이 적용이 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징역 9년. 그죠? 예를 들어서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의 징역 18년에 비하면 절반밖에 되지는 않지만 징역 9년이라는 게 결코 짧은 기간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판결이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내란특검에서는 구형량의 절반밖에 안 됐다. 양형이 지금 이 점을 좀 지적을 하고 있던데 개인의 사정보다 더 중시해야 되는 것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사건의 엄중함, 그 사건의 역사성입니다. 재판부 역시 바로 이 점을 고려해서 형량을 정했다고 지금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 대한 판결도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오히려 손철님들은 중형이라고 하는데 선고된 형량, 뭐 곽종근 전 사령관 빼고요. 나머지 사령관들에 대해서는 형량이 너무 낮은 건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많으시네요.
0: 그러니까 뭐 내란 특검에서 이제 그 주장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음 재판에서 어떻게 되는지 이걸 좀 봐야 되겠죠. 네. 자, 오늘 JB타임즈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1: 고맙습니다.

0: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 위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9월 18일 오픈 1551 8454 동원개발.
1: 올가을 가장 화려한 밤 2026 울산 불꽃축제. 다채로운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밤하늘을 가득 채운 1500대 드론 라이트쇼와 멀티미디어 불꽃쇼까지 10월 2일 저녁 7시 30분 북구 강동 몽돌해변에서 만나요.
2: 1. 총 1만 세대 이상 울산의 빛날 에일린의 뜰.
3: 5.
2: 오래도록 울산을 대표할 압도적 스케일.
3: 2.
2: 이제 남구를 이끌어갈 프리미엄 라이프.
3: 1.
2: 1521 1521세대 랜드마크 대단지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
4: 견본주택 개관 중. IS 동서.
5: 미래 보기만 할 건가요? 2026 울산 미래 박람회. 보고 움직이고 직접 경험하는 미래. 온몸으로 즐기는 AR 스포츠 파도. 울산의 하늘을 체험하는 스카이링크. 반구대 암각화 속으로. AI와 로봇을 눈앞에서. 미래는 직접 해볼 때 더 재밌으니까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현장 선착순 무료 관람. 태화강 국가정원 남구둔치 울산공업축제장에서 만나요.
6: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0: 보수의 눈으로 우리 정치를 바라봅니다. 국민의힘 레드캠프 출발합니다.
1: 네, 레드캠프 박정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박정아입니다.
1: 강훈식 비서실장이 어제 사의를 표명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2: 너무 걱정스러워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너무 일찍 무너져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이 좀 있고 제 머릿속에 여기 붕괴? 뭐 이런 단어까지도 연상이 막 들 정도로 지금 저 사실은 시작이잖아요. 뭐 비서실장 사의를 표명했지만 과연 이걸로 전국이 수습이 될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 너무 빨리 이게 막 흔들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래요. 근데 어디까지 갈 거라고 보십니까? 청와대 대폭 교체로 갈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2: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1: 그래요?
2: 지금 이미 3실장 체제인데 2실장이 지금 없는 거잖아요.
1: 네.
2: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게 정책의 변화, 기조, 국정운영의 변화 이런 걸 요구를 했는데 정책실장은 개각하는 다음 날 갑자기 사의를 표명하고는 지금 한 달 가까이 공석이에요. 청와대 정책실장이란 무게가 갖고 있는 자리를 생각하면
1: 네.
2: 너무 오랫동안 공석이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대해서 전혀 준비 없이 인사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거기다가 비서실장까지 사의를 표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걸로 과연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지금 화가 나 있는 민심이 수습이 될까라는 게 좀 여전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옛날에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청와대 제가 전 5년을 풀로 있었는데 초기에 저는 이제 이명박 대통령 모시고 있었는데 광우병 사태. 광우병 사태 생겼는데 결국에는 출범한 지 한 석 달 만에 내각 총사태, 청와대 수석 전면 개편, 대통령은 심지어 그 저희가 기억하고 있는 게 무슨 북한산 가서 아침이슬 불렀다라고.
1: 청와대 뒷산 올라가서
2: 그게 그러죠. 두 번째 사과였어요. 처음 사과가 아니야. 그때도 제가 그런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아, 국민들이 원할 때는 국민들이 100을 원하면 이거 120, 150을 줘야 이게 수습이 되는 거지 우리가 뭘 좀 더 남기고 챙겨야 된다는 생각에 70, 80 갖고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그때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 지금도 그게 기억이 나는 이유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전국 수습 지난주 기자회견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더 많은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청와대 참모진 개편이 지금 저기 어제 출국하셨는데 그런 수습책 정도까지 있지 않으면 이게 쉬 정리가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1: 그런데 인사 문제 있잖아요.
2: 네.
1: 인사 문제가 왜 이렇게 지금 이런 문제로 나타난다고 진단을 하세요?
2: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라는 건 다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가면은 자기 검증도 해요. 뭐 200문항이니 300문항이니 뭐 이런 얘기인데 거기 하면 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 비서실장이 인사검증위원장이라는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 마지막에 사실은 면담 같은 것도 사실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걸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많이 걸러지는데 이 안에서 이거를 우리가 이 정도는 뚫고 갈 수 있다 없다의 판단의 문제인데 그 판단을 너무 안이하게 하거나 아니면 이 지나치게 오만해서 이 정도는 넘어갈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그 확증 편향 내부에 그게 제일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도 일이 더 커지고 있잖아요.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을 청와대 내부에서 저렇게 걸렀다는 거는 그 많이 이 검증이 된 인사 중에서 누군가 후보자를 픽업한 게 아니라 어디로부터 내려온 사람을 할 수 없이 진행을 했던 거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1: 지금 어디서부터 내려왔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어떤 이른바 그 비선 라인을 계속 이야기를 하십니까? 지금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계시는 겁니까?
2: 그게 비선 라인일 수도 아니면 뭐 대통령이 직접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게 그 버튼업 방식은 아니고 이게 탑다운 방식이었다. 그래서 인사검증 라인, 인사 라인에서 제대로 검증을 못했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0: 대통령한테 직접 직언을 못했거나 이런 문제였다고 저는 봐요.
1: 그래요.
2: 아무튼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해법은 대폭적인 청와대 쇄신.
0: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예. 지금 떨어지는 지지율도 좀 회복이 될 수 있을 거고 국정 예. 운영 동력도 생길 수 있을 거고 그렇게 봅니다.
2: 알겠습니다. 다른 문제로 좀 넘어가겠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대통령 기자회견 어떻게 네네. 평가하셨어요?
0: 아쉽다는 생각이 여전히 남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하나는 전 크게 보면은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 태도 면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기자회견 하셨던 모습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다. 그리고 뭐 농담도 안 했고 진솔하게 얘기했고 시간도 맞추고 분위기 자체가 좀 그랬다는데 그게 중요했던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지금 현재 국민들이 좀 불편해하고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는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정권이 하고 있는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한번 고심을 좀 한번 해봐라. 그거는 여러 가지가 있지. 인사 문제도 있고 아니면 뭐 부동산 정책도 있고 대통령이 뭐 하고자 하는 무슨 사법개혁의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진솔한 방향 전환 내지는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국민들이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내용에 대한 답은 저는 좀 미진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도만 갖고는 국민들이 볼 수 없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뭐 연기연 안 한다는 걸로 해결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는 했습니다만은 그 부분 말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그냥 이대로 그냥 가겠다. 그 방식과 그다음에 소통의 형태가 좀 잘못됐지만 이 길을 계속 가야겠다라고 하는 게 국민들한테 읽혀졌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런 면에서 좀 아쉽다고 보여집니다.
2: 지금 잠깐 이제 연인개헌 안 한다는 이야기 언급을 해 주셨는데 자, 이 발언 이후에 기자회견 이후에 민주당에서 개헌 추진단을 띄웠어요.
0: 네.
2: 자,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0: 저는 우리 국민들한테 개헌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2: 네.
0: 그리고 군사 독재 정권이라는 거를 겪어왔기 때문에 어쩌면 이게 뭐 성스러운 면도 좀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너무 쉽게 개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 개헌 얘기를 꺼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초등학생, 중학생도 알 정도로 국면 전환용이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뭐 여름에 저희가 이제 물난리 많이 겪었어요. 물난리 많이 겪어서 피해 보신 분들이 아직 회복이 안 됐는데 가령 예를 들면 집에 뭐 흙탕물이 다 들어오고 사태로 해서 막 가구가 다 망가졌는데 이거 우선 청소해야 되잖아요. 깨끗하게 청소하고 말리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뭐 수습을 해야 되는데 그 막 난리가 난 상황에서 물 조금 빠지고 나니까 읍내 나가서 우리 새 가구 보러 갑시다라고 하는 처럼 산춘 같은 느낌?
2: 그래요?
0: 지금은 개헌 얘기할 때가 저는 아니라고 보고 개헌의 동력도 없어요. 그리고 저희 당 내에서는 원내대표께서 물론 이 정권 내에서는 개헌 논의 없다라고는 얘기했지만 그게 진정성 있게 다가가거나
2: 네.
0: 그다음에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문제죠. 근데 지금 당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집에 물도 안 빠지고 다 마르지도 않은 상황에서 개헌 논의하자고 얘기하면 이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도 내년 초에 하자고 하는 게 말이 되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2: 어제 그 박주민 의원하고 제가 인터뷰 이제 그 개헌 추진단 이제 그 수석 부단장을 맡았는데 네. 국민의 의원도 개별적으로 얘기를 하면 개헌에 대해서 그 공감하는 의원들이 꽤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
0: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개헌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다음에 지금 뭐 얘기되고 있는 헌법 변문에 들어가는 몇몇 정신뿐만 아니라 권력 구조 개편도 손을 봐야 되는 거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겪고 있는 어려움도 저는 개인적인 문제. 를 넘어서 제도상의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권력구조 개편에도 건드려줘야 되고 사회 변화상에 대해서도 확인해줘야 되는 중요한 건이고 해야 되는 문제지만
2: 예.
0: 지금 개헌 논의를 꺼내는
2: 타이밍상
0: 그다음에 그게 굴러갈 수 있는 동력이 있을까라는 데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2: 그 국민의힘이 오늘 이재명 정권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를 국회에서 연다고 그래요. 본관 앞 계단에서. 네.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0: 명절 그러니까 글쎄요 저 인전 당협의 시도위원들도 제법 있고 뭐 한데 그 적절한가라는
2: 예.
0: 생각이 좀 들고
2: 어떤 점에서요?

0: 명절 전이잖아요. 움직이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럼 동네 다니면서 인사도 좀 드려야 되는데 지금 국회 뭐 다 모여라라고 해서 저걸 얘기한다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도
1: 속칭 동원도 어렵다.
0: 그렇죠.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그 지난주 같으면 예.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 강행 분위기였잖아요.
2: 예예예. 예, 예.
0: 그게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지금 스톱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어제 강훈식 비서실장 사의 표명하고 무슨 전국 수습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는지 좀 더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선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 근데 이제 그 당 지도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여기서 한번 세게 딱 하는 게 명절 여론 조성에 좀 도움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판단했던 거 아닐까요?
0: 지금 우리가 지금 이게 발전돼 있는 2026년도에 언론이나 아니면 정보의 유통 상황이 옛날처럼 저렇게 한꺼번에 모여서 뭔 얘기를 해야 되고 그렇게 으쌰으쌰 해갖고 국민들한테 전달되는 거 아니잖아요.
1: 네, 맞아요.
0: 메시지와 아니면 행동과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다 공개가 됩니다.
1: 그렇죠. 이제는 그 가설을 깰 때는 됐어요. 명절 여론 대목.
0: 그거하고는 이제 상황이 이미 틀려졌어요. 그러니까 옛날 같은 네. 물론 시차가 있어요. 서울에서 국회에서 느껴지는 그 민심의 체감도와 지역에 가서 말씀들을 하시는 거랑 물론 약간의 아직도 시차는 있습니다만 모든 게 옛날하고 실시간으로 다 전달이 돼요.
1: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의원님 어떻게 한동훈 의원으로부터 구포수 받으셨어요?
0: 받았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제가 이제 그 지역에 가 있는 상황에서 전달이 됐다고 하는데
1: 이게 국민의힘 전원에게 구포 이제 명절 선물로 네, 네, 구포 국수하고 네. 손편지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0: 네네. 실물을 못 봤습니다.
1: 아,
0: 그러니까
1: 그래요?
0: 누가 그 보도가 나고 난 밤에 네. 어떤 기자 굉장히 가까운 기자분이 내일 나 어디 저 유튜브 출연하는데 그거 좀 가서 보여줘야겠다고 그래가지고. 전달해 줬어요. 우리 보좌진 통해서 전달해 줬더니 가서 보여주고 난 다음에 현장에서 끓여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1: 그래요?
0: 먹방했다고 그래서 아유 잘했습니다 그랬어요.
1: 근데 어떻게 국민의힘 안팎에서 네. 한동훈 의원에 대한 뭐 거부감이라고 할까요? 좀 그 부정적인 정서는 좀 많이 가셨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0: 안팎이라고 표현했으니까 거기에 빗대서 말씀을 드시면 파괴에서는 변화가 많이 있는 걸로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그 원내외 그래서 이제 원외 지역에서 일반 당원들이나 우리 예. 당 지지자층에서는 역시 저렇게 싸워야 되는구나. 한동훈이 뭐 제대로 지금 한 건을 하고 있다라고
1: 예.
0: 해서 힘을 모아야 된다라는 분위기. 그다음에 옛날에 그 막 더 씌워졌던 그런 이미지들이 많이 불식된 걸로 저는 이제 체감상 느껴집니다. 그런데 원내에서는 아직 그런 변화의 분위기를 저는 못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1: 아,
0: 아직도.
1: 그래서 구포국수를 돌린 걸까?
0: 아니 뭐 그거 상관없이 구포에 워낙 뭐 물건이 별로 없고 구포시장 예.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시장은 엄청 크던데
1: 예.
0: 그 더 많이 활성화돼야 되겠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구포국수 전국적으로 알린 거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1: 자, 알겠습니다. 그 이 문제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 농지 전수조사 있잖아요.
0: 예.
1: 관련해서 어제 정부가 약간 뭔가 좀 이제 그 수정안도 이제 제시를 했던데 지역구 좀 도시다 보면은 이거에 대한 어떤 반응 여론도 좀 청취하실 거 아닙니까?
0: 저는 그 전부터 사실은 그런 얘기 많이 들어서 농지법에 대해서 그 법안을 발의를 해야 되나 고민을 좀 사실은 했었어요.
1: 그 정도였어요?
0: 그러니까 저희가 뭐 경자 원칙 아니면 그 농지를 확보해야 되는 게 국가적인 사명 같은 건 있죠. 분명히 그건 있는데
1: 네.
0: 그 현실적으로는 어떤 면이 있냐면은 지금 그 지역에 가면 농촌 지역의 청년 회장이 70대예요.
1: 네.
0: 청년 회장이.
1: 네.
0: 그러니까 다 연세 드신 분들이 농지를 갖고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제 기력이 딸려서 농사를 못 지어요.
1: 그렇죠.
0: 대부분의 하시는 말씀들이 뭐냐면 이제 이거 좀 정리해서 놔둔 노후자금으로 쓰고 그럼 정리한다고 해서 그게 뭐 엄청난 재산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그냥 우리 애들 어렵게 사는데 조금씩 보태주고 나 그 정리하고 싶어요라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농사를 직접 질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거래가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와서 보는 사람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직접 꼭 농사를 지어야만 농지를 확보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그 부작용 같은 걸 좀 정리해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0: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그래요? 저렇게 해서 정리가 될까라는 부분도 있고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도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 무슨 창고 대방출하듯이 무슨 각종 특위? 민주당 내 각종 특위가 있는데 아침에 여러 개 회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그 추석 앞두고 그동안 그냥 잠잠해 있다가 그냥 이것저것 막 뿌려대고 창고 대방출하듯이 추석 민심 잡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막 뿌려대요. 그러니까 농지 지금 개선책 어제 나온 것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근원적인 생각을 좀 바꿔야 문제가 해결이 되지 이렇게 수습한다고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1: 효과가 듭니다. 별로 없을 거다?
0: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1: 그래요?
0: 왜냐하면 현장에서 혼란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1: 그럼 어제 나온 어떤 그 수정안이라고 그냥 표현하는데 그것도 좀 별로 이렇게 좋은 반응 안 나올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0: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는 농지마저도 부동산 투기의 대상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농지 가지면 안 된다. 그다음에 현재 경작하고 있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 법적으로 처분할 거야라는 데서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예. 그런 생각들을 정리해 주는 그 제도가 나오지 않으면 저는 그냥 저걸로는 해결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위원님. 네, 박정화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2: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3: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뉴스 그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6분 집중.
1: 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1: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4: 오늘은 2억짜리 손가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천 송도 국제도시 해안가에 손 모양의 조형물이 생겼는데요. 이게 높이 4, 5m 정도에 폭이 3m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중지와 약지는 접고 나머지 손가락을 편 형태의 모양인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주민들이 손가락으로 욕하는 것 같다. 뭐 스파이더맨이 금을 쏘는 것 같다. 해안가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다 같은 민원을 넣기 시작했고 급기야 철거를 요구하는 민원까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 그러니까 요즘 뉴스가 좀 많이 됐던데 네. 그래서 아무튼 이 손가락 조형물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4: 이게 국제 수어로 사랑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근데 조형물이 설치된 곳이 평소에 연인들이 데이트를 하러 많이 찾는 장소이다 보니까 그런 특성을 좀 감안을 해서 이제 사랑을 표현한 조형물을 만든 건데요. 그러니까 애당초 건립 단계에서 이 조형물이 뭘 뜻하는지에 대한 안내문 설치조차 고려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보 공백이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 조형물을 설치한 인천시 산하의 인천경제자유구역청도 아마 의미가 알려지지 않아서 민원이 들어온 것 같다. 앞으로 조형물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2억짜리 공공조형물도 시민들이 알아서 해석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라는 건데요. 취재를 좀 해보니까 애초에 이런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조례가 존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1: 어떤 내용인데요?
4: 이게 보통 지자체들이 이제 공공조형물 건립이나 관례 관련 조례를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설치를 할 때 주민 의견을 수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 네.
4: 그러니까 인천시 같은 경우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고려를 하고 주민 설명이나 설문조사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사업의 필요성, 뭐 대상지의 적절성, 파급 효과까지 따지고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한 다음에 심의까지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1: 네.
4: 근데 인천시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번 손가락 조형물은 사업부서와 그 공사업체 내부 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된 것이고 주민 의견 수렴은 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는데요. 왜 생략이 됐는지 그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5: 이거를 준수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에 대한 조항이 없거든요. 그리고 상위법이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공공조물의 관리를 위해서 지자체별로 재정을 한조례다 보니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넣기가 어렵고요. 그런 불이익을 주는 조항이 있으려면 상위법의 근거로 해서 하거든요. 통상적으로.
1: 그러니까 불이익 조항이 없으니까 뭐 안 해도 된다고 생각했다 이거잖아요.
4: 생략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1: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 네, 아무튼 근데 다른 지자체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4: 뭐 전부 둘러보진 못했는데 사례를 좀 더 찾아보니까 최근에 대구 지역의 지자체들이 지난 8년 동안 공공조형물 설치에 투입한 예산이 137억에 달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연평균 17억씩 투입이 됐다는 건데 그 가운데 가장 많은 세금이 들어간 곳이 달성군이었거든요. 여기가 총 65건에 36억이 들어갔습니다. 그 가운데 눈에 띄는 게 이제 2024년에 설치된 대형 조형물이 있는데 달성군 가창면에서 경북 청도로 넘어가는 터널 앞에 4억 5천

0: 만 원짜리 길이 26m, 높이 11m의 관문을 형상한 조형물이 있고 또 같은 해에 구지면 국가산단 진입로에 4억 4천만 원을 들여서 높이 8m짜리 미래산업을 형상한 조형물이 들어섰습니다. 이렇게 수억에 달하는 조형물을 세우면서도 역시나 주민 의견 수렴 절차는 생략이 됐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1: 뭐 역사적인 인물이라든가 이런 분에 대한 조형물을 할 때는 당연히 이제 역사적으로 존경할 만한 인물인가 이제 위원회를 하는데 토끼 조형물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조형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좀 디자인 측면이 있다 보니까 행정을 합의 있어 가지고 이제 주민들 의견을 또 받으면은 여러 가지 또 의견이 있어서 특히나 이제 조형물 같은 주관적인 측면이 강하다 보니까 필요는 하지만 저에 대해 좀 안 했던 부분은 있긴 있습니다.
2: 그러면 조형물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지금 절차가 달라진다 이 얘기잖아요.
0: 네, 네. 조례가 좀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달성군 조례 같은 경우는 애초에 공공조형물의 건립 대상을 역사적 자료나 고증을 통해서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혹은 사실에만 이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심의 기준 중에 하나가 지역 주민들의 공감도를 따지게 되어 있는데요. 이 상징 조형물은 애초에 조례에 존재하지 않는 대상이다 보니까 주민 의견 수렴은 의무가 아니었다라는 입장인 거거든요. 그런데 정작 주민들 사이에서는 아니 우리한테 시급한 건 지금 저런 조형물이 아니고 생활 편의 시설이다라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다만 달성군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일정 금액 이상의 조형물을 세울 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게끔 제도 개선을 하겠다 검토 중이다라는 의견을 밝혀왔습니다.
2: 금액 기준으로 한다고요?
0: 세금이 많이 들어가니 반발이 이제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은 일정 금액을 좀 기준으로 두겠다라는. 그런 네.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3억을 들여서 포항에 은빛 풍어를 설치를 했다가 주민 민원이 10년 동안 이어지면서 결국 고철값 1,426만 원 받고 매각을 한 경우도 있었고 충북 괴산의 5억짜리 이제 거대 가마솥 같은 경우도 당초에 기네스북에 등재를 하려고 만들었다가
2: 그 유명한 거잖아요.
0: 네, 밀려서 이제 매년 관리비만 수천만 원씩 나가고 있는 곳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공공을 위한 조형물이면 사실 왜 지금 여기에 꼭 필요할지를 들어야 하고 그 답은 사실 시민들의 목소리에서 찾을 수가 있는 건데 현재 이제 많은 지자체들이 두고 있는 조례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규정이 아니고 그 목소리를 담지 않아도 되는 구멍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허점이 발견됐습니다.
2: 그 얘기하니까 지금 동대구역 앞인가요? 박정희 동상. 그것도 네. 법정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0: 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 판결 나올 때 됐을 텐데요.
0: 네.
2: 어떻게 되냐. 그거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승민 작가였어요. 수고하셨습니다.
0: 고맙습니다. 3, 2, 1,
3: fire.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4: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5: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연료 선연료.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4: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5: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6: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7: 저기요, 몇 층이에요?
6: 32층이요.
7: 난 280층이요.
8: 층은 달라도
9: 층은 달라도
8: 고민은 하나 더 나은 가치 더 나은 선택
10: 한 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11: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0: 5등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2부 마무리하고 8시 3부로 이어갑니다. 3부에서는 송영길 민주당 의원과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만요.

0: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울산 기상대장 양승만입니다. 우리는 항상 맑고 화창한 날만 계속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날씨가 항상 맑기 많은 곳은 결국 풀한폭이 자라지 못하는 사막이 되고 맙니다.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때로는 거센 바람이 불고 때로는 세차게 비가 내리는 날이 있습니다. 당장은 힘들고 지치지만 비바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비로소 땅이 단단해지고 새싹이 돋아납니다. 이처럼 인생의 다양한 날씨는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비옥하게 만들어주는 선물입니다. 오늘 하루 비에 젖었다면 내일 마주할 눈부신 햇살과 새들의 지저귐을 기대해보세요. 여러분의 모든 날씨를 응원합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0: 세일.
1: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 위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9월 18일 오픈 1551 8454 동원개발.
2: 김 사장 사업은 좀 어때?
3: 요즘 그렇죠 뭐.
2: 어허, 울산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모르나? 창업 경영 교육, 1대1 컨설팅, 사업장 시설 교체 비용까지 지원한다고.
3: 당장 가요. 아, 어디라고요?
2: 검색창에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4: 신삼성 자동차 학원이 밤 12시까지 교육하는 거 알아?
5: 응, 나 퇴근하고 가서 배우는 걸. 원하는 날짜 시간이 예약되니까 기다리지 않고 편하게 교육받아.
4: 그래서 인기구나. 교통 편리하고 대형 버스, 트레일러 시험장까지 갖춘 자동차 학원의 명문 신삼성 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5: 삼산 현대백화점 앞 울산 260-0003.
6: 같은 차량도 판매 방식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더 쉽고 현명하게 내 차의 가치를 높이는 선택. 두바이 무역 수출로 고객을 더하고 거래로 감동을 전하는 대한민국 중고차 수출 파트너 검색창에 두바이 무역.
7: 표준 FM 97.5 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8: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9: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10: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7: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시선 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기상청 연결해서 오늘 날씨 알아봅니다. 곽지연 리포터.
2: 네, 명절 앞두고 마음도 발걸음도 바쁘실 텐데요. 다행히 날씨는 좋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의 하늘이 맑겠고요. 큰 일교차에 맞는 옷차림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20도를 넘었고요. 낮 기온은 서울대전 29도, 광주, 전주 30도로 서쪽 지역은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반면에 강릉 24도, 대구 부산 27도로 동쪽 지역은 선선하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는 전국이 높겠지만 특히 남부지방 매우 높음까지 치솟겠고요. 절기 추분이 내일까지는 맑겠고 연휴가 시작되는 모레부터는 구름량이 많아지면서 더위가 누그러지겠고요. 토요일에는 남부지방 제주도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3: 사실 너머의 진실을 쫓습니다. 대한민국 1등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1: 네. 오늘 3부는 송영길 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4: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요즘 여권이 참 많이 어수선한 것 같습니다. 지켜보시는 심경이 어떠십니까?
4: 차라리 빨리 예방주사를 맞아서 잘 됐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1: 오히려?
4: 예.
1: 그러니까 지금 경고음만 잘 수용하면 된다?
4: 그렇죠. 뭐든지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어야 되니까. 예. 사실 아직 임기가 3년 이상 남아있는 이 시점에서 이런 민심의 무서움을 한번 겪어보는 것이 아무튼 자기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
1: 근데 이게 한순간이잖아요. 보면은 나타나는 그렇죠. 양상만 놓고 보면 한순간인데 그러면 민심이 급변한 건지 아니면 흐르고 있었는데 여권이 간파를 못했던 건지 어떻게 보세요?
4: 흐르고 있었다고 봐야죠.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뭐든지 쌓이잖아요. 예. 물이 100도에 끓는 것 같지만 88, 90 계속 올라와서 끊는 거니까 양질 전환이 일어나는 것이니까 양이 축적이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1: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그 용어를. 그럼 사실 그 전조가 지방선거 결과에 있었다. 담겨 있었다. 이렇게 보세요.
4: 그 전부터 있었다고 봐야죠.
1: 그 전부터.
4: 그러니까 이 공소 취소 관련 법안을 지방선거를 앞두고 법안을 민주당의 당론으로 제출한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적 판단도 잘못됐고.
1: 예, 그렇게 보시는 거고.
4: 그런 것이 쌓인 거잖아요.
1: 근데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대통령 기자회견이 있었고 이번 주 월요일에 이제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이제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로 14일부터 18일까지 18세 이상 유권자 2,507명을 대상으로 ARS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10주 만에 하락세는 멈추고 1%포인트 반등했다라는 건데 이 흐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4: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1: 그래요?
4: 네.
1: 그런데 그리고 나서 김승원 의원 건이 지금 터져버렸거든요.
4: 네네.
1: 그 사안은 심각성이 어느 정도라고 진단하십니까?
4: 차분하게 처리할 문제지 사실상 김승원 지금 논란이 된 게 그 전직 보좌관 출신의 무슨 투서라는 건데 그 보좌관도 진술의 일관성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1: 그래요?
4: 예, 이분이 문 모 보좌관 제 대학 후배입니다.
1: 아세요? 개인적으로
4: 저도,
1: 아세요?
4: 아니 간접적으로도 아는 분인데
1: 예.
4: 여러 가지의 심적 불안정 상태가 크고 여기저기 했던 말의 신빙성이 충돌되는 면도 있고 그래서 어느 한쪽만 이야기를 들을 수 없는 면이 있어요.
1: 그래요? 근데 다섯 개의 문건 파일 형태로 지금 홍익표 수석에게 전달까지 했다는 거죠.
4: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1: 그래요?
4: 뭐 수많은 민원들도 민원 제기를 많이 한 분들은 문서를 이렇게 써가지고 여기저기 항상 투서하고 저도 지금 의원실에 수많은 민원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여기저기.
1: 그래요. 조금 전에 여론조사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야 된다는 걸 고지를 해야 되는데 까먹어서
4: 그랬어요.
1: 이럴 때는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아무튼 흘러흘러 지금 강훈식 비서실장 사의 표명 단계까지 왔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의 사의 표명은 불가피한 수순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4: 본인도 그만두려고 했어요.
1: 언제부터요?
4: 너무 힘들으니까. 청와대들이 보통 1년 지나면 다 어금니가 빠질 정도로 힘들어요.
1: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에서 이제 졸업이라는 표현을 썼죠. 수석 보좌관에 의해서.
4: 저도 인천시장 때 해보니까 수행하는 사람이 더 힘들어요. 본인은 어디로 갈지 말지를 자기가 결정하지만 어떻게 움직인다 그러면 사전 준비 막 따라야 될 사람들이 엄청 힘든 걸 두 배로 힘듭니다. 네. 수행하는 사람들.
1: 예예. 예. 그래요. 예. 그만둘 때가 됐고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연출돼버렸다.
4: 그렇습니다.
1: 그래요. 그만둘 것이다. 아직은
4: 수없이 그만두려고 했어요.
1: 공식적으로는 사의만 표명했지 수리는 안 됐기 때문에.
4: 네, 돌아오시면 수리하겠죠.
1: 돌아오시면 바로. 그런데 좀 이례적이지 않아요? 사의를 표명했다라는 사실을 홍보수석이 브리핑으로 공개하는 것도 되게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4: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저는 청와대에서 근무를 안 해봐가지고.
1: 그래요? 그런데 지금 야권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 사의 표명 가지고는 안 된다. 꼬리 자르기다. 오히려 더 중요한 건 비선 라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4: 뭐 야당은 항상 주장하는 건 뭐 참고할 수 있죠.
1: 그래요? 그런데 네. 그 여당 소속 의원으로서 볼 때도 뭔가 청와대가 그 대폭 개편을 해서 쇄신 의지를 좀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4: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1: 그래요?
4: 네.
1: 그러면 지금 비서실장만이 아니라 여러 명이 교체가 될 수 있다?
4: 뭔가 시스템을 아마 혁신하지 않겠어요? 대통령께 돌아오시면 그럴 걸로 예상이 됩니다.
1: 그렇게? 네,
4: 뭐, 아니 저는 뭐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래요?
4: 여러 가지로 지금 인사 적체도 심각하고 모든 분야에.
1: 그래요? 지금 어차피 정책실장도 지금 비어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어차피 대폭 개편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네요. 그러면 어떤 인물들로 좀 채워져야 된다고 보세요? 만약에 대통령께 조언 내지 고언을 주신다면.
4: 그러니까 이제 차이가 있는데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인맥풀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천거를 받아서 시스템에 대한 것은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도 할 수 있다는 건데 한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께서 송민순 외교부 장관을 임명할 때 제가 봤을 때 역대 외교부 장관 중에 자기의 언어와 철학이 있는 사람이 송민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아 그렇게 평가하세요? 네.
4: 그건 9.19 비핵 합의도 그렇고 크리스토퍼 힐이 거의 그 리더십을 인정할 정도로 6자회담 때 주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유나 인문학적 지식이 풍부해서 국제 외교 무대에 송민순의 제가 발언을 항상 줄을 그어서 볼 정도고
1: 그래요?
4: 빙하는 움직인다 그분의 책을 보면서 내가 탐복할 적이 많았습니다.
1: 나중에 좀 갈등도 빚고 그러지 않았어요?
4: 그렇게? 그렇죠. 그냥 소신이 있으니까.
1: 아,
4: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일면식도 없는 송민순을 그런 점을 높이 봐서 바로 임명한 거죠.
1: 아 그러면
4: 그리고 예를 들어 이용섭 국세청장도 전남대를 나오신 분이고 아무도 몰랐던 분이에요. 일면식도 없었는데 발탁해서 국세청장을 시키고 건교부 장관을 시켰어요. 잘했지 않습니까? 나는 그걸 높이 평가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그러한 인사를.
1: 의원님의 그 말씀은 대통령에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 뜻으로 들리는데 그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4: 그러니까 장관의 존재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1: 예.
4: 그 대통령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철학을 가지고 존재감 있는 장관이 있어야
1: 네.
4: 국정이 힘들더라도 장관이 그걸 막아줄 수가 있어요.
1: 청와대도 마찬가지고.
4: 그렇죠.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관한테 인사권도 과감히 좀 줘라.
1: 네.
4: 청와대에서 개입하지 말고.
1: 예.
4: 장관이 자기 부처 인사권을 확 가지고 있어야 리더십을 가지고 끌고 가지 않겠어요.
1: 네. 그런데 그런 면모가 그러면 청와대 참모에게도 마찬가지로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고.
4: 예, 대통령께서 좀 인사권을 과감하게 장관한테 좀 이양을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존재감 있는 장관들이 국정을 좀 끌고 가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대통령 부담도 시간도 줄이고 대통령이 좀 큰 구상을 할 수 있도록 좀 작은 일들은 좀 장관들이 좀 알아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막아주고 그리고
1: 알아서 해주는 것만 좀 넘겨줘야 되는 것도
4: 그렇죠. 좀 넘겨줘야죠. 그리고 무슨 일도 대통령께서 직접 언론에 일일이 세세한 언급을 하기보다는 장관 하여금
1: 그렇죠.
4: 발표를 하게 하고 자기가 방어하게 하고 이런 운영이 필요하지 않을까.
1: 자꾸 이제 장관을 강조하시는데 혹시 입각제의 받으신 적 없어요?
4: 없습니다.
1: 한 번도?
4: 예.
1: 최근에 법무장관 후보로 함화평에 오르던데
4: 전혀 아닙니다.
1: 연락 받은 거 없습니까?
4: 전혀 아니고 할 생각이 없습니다.
1: 할 생각이 없으니까 예. 법무부 장관은?
4: 네.
1: 외교부 장관은?
4: 그 아무튼 제 일 엠바가 없으니까.
1: 예. 예. 알겠습니다. 당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예. 자 상황이 이렇게 오는 과정에서 당이 역할을 얼마나 했느냐
4: 네.
1: 좀 자평이 필요한 것 같은데 당 소속 의원으로서 어떻게 자평을 하십니까?
4: 네, 그러니까 당도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전당대회 때 당대표 저도 후보였잖아요. 제가 연설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집권 여당의 대표는 대통령의 국정을 뒷받침하는 것이 기본이고 두 번째는 민심을 잘 수렴해서 대통령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또 대안을 제시하는 그러한 당이 돼야 된다. 그래서 양면이 균형을 잘 잡지 않으면 한쪽만 하게 되면 그냥 통법부,
1: 그렇죠.
4: 그냥 청와대 뭐 하부 기관처럼 될 수가 있고
1: 여의도 출장소
4: 될 수가 있고 또 반대쪽으로 너무 부딪히면 이게 국정이 모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양자를 조언한다는 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사실 여당 대표.
1: 그러면 김민석 대표 체제의 한 달에를 평가를 하면 점수를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4: 아니 그거는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예민한 일이니까.
1: 예민한 걸 자꾸 피해가시면.
4: 일단 좀 두고 보고 있습니다.
1: 근데 예를 들어서 근데 김민석 대표가 용해인 의원과 기용권에 대해서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보도도 있었고
4: 네, 네.
1: 인유한 대한적십자사 회장 임명 문제도 좀 아닌 것 같다는 이야기도 네.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4: 네, 그렇습니다.
1: 그렇게 놓고 본다면 김민석 대표 입장에서는 뭐 물론 인사로 국한을 한다면
4: 네.
1: 어느 정도는 이야기를 또 한 게 됐던 거
4: 그렇습니다.
1: 아니냐.
4: 그렇습니다.
1: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
4: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꼭 집권 여당 대표는 언론에 노출을 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1: 네.
4: 내부적으로 아마 민심을 김민석 대표께서 잘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그런데 김승원 의원 거는 왜 그랬을까요? 이게
4: 아니 김승원은 우리 당 내부도 많이 임명해야 한다는 생각이 많았어요.
1: 그래요?
4: 네. 그러니까 별로... 김승원에게 문제가 도대체 뭐냐? 팍 지금 한동훈의 저런 무당 푸닥거리처럼 저렇게 그 특수부 시절에 배웠던 그 편집 기술을 가지고 언론을 지금 혼란을 시키고 있는데 실제
1: 네.
4: 내용은 보면 뭐냐고요, 이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1: 그렇죠.
4: 그러니까 아니, 자기가 법무장관 때 11명 검사가 2년을 탈탈 털어 기소유예가 됐고 그 양수진은 기소조차 안 한 거잖아요. 그리고 장세찬이 그 사람은 이 해당 관련 부분은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다른 별건으로 지금 유죄가 돼서 항소심 재판 중에 있는 거고. 근데 거기서 나왔던 수사 기록을 유출을 해가지고 범법 행위를 한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혹세무민이라고 제가 엊그저께 보니까 AI에 그 양수진과 김승원 의원이 막 뽀뽀하는 장면을 사진으로 만들어서 9장이 하 돌아서
1: 그게
4: 제 아내도 보내주고 그래서 주위에 저한테 엄청나게 SNS로 사진이 들어와서
1: 조작된 합성 사진.
4: 그렇죠.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근데 그 양수진과 직접 가까운 사람이 바로 한동훈의 수석 보좌관이란 거 아니에요?
1: 그래요. 그럼 확인하신 사실이고.
4: 확인한 사람은 그 양반이 무슨 대학교 체육과를 나왔는데 내 보좌관하고 잘 알더라고요.
1: 알겠습니다.
4: 그분이 양수진하고 오빠 하는 사이고 함께 윤석열 선대위원회에서 같이 뛰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께서 자기 수석 보좌관이 그 양수진 가게의 단골이었고 양수진하고 오빠 동생 하는 사이였고 같이 윤석열의 선대위에 참여했던 사람인데 이걸 민주당 오빠 게이트로 이렇게 한다는 게 얼마나 비약입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도 많이 안다는 거 아니에요, 이분이? 그리고 양수진을 그냥 무슨 유름사랑 마담으로 매도하고 어찌 됐건 여성 기업인으로 윤석열 선대위의 위원장으로 참여한 분인데
1: 어차피 이제 그 근데 이제 남겨진 문제는 한동훈 의원이 의혹을 폭로했던 그 자료 가운데 아주 네. 내밀하고 민감한 자료의 출처가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가 있었고
4: 그렇죠.
1: 의원님이 이제 한동훈 방지법을 말씀을 하셨는데
4: 그렇습니다.
1: 요지가 뭡니까 그게?
4: 우리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라는 게 있는데 사실 이게 유명무실화돼 있어서 그건 일반론만 돼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수사기관에 종사했던 사람이 수사 때 얻은 정보를 가지고 그 수사와 관련되지 않는 것들은 분리 폐기 환부 조치하도록 검찰 내규도 되어 있는데 이걸 좀 더 엄격하게 규정을 해서 네. 자기가 수사 종료되면 반드시 폐기하고 확인하게 하고 또 자기가 그 직에 물러났을 때
1: 네.
4: 사적으로 자기 집에 이런 정보를 가져가면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에 대한 확인과 방지 조치를 구체적으로 구성 요건을 만들었습니다.
1: 근데
4: 한 예를 들어서 이번에
1: 예, 예.
4: 제가 들어보니까 양수진이란 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 4개를 압수해가지고 한 4년 동안 자동 녹음된 모든 걸 다 털었다는 거 아닙니까?
1: 그래요.
4: 그 털은 중에 만약에 김승원과 양수진 간에 무슨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 그러면 4년 동안 4개 핸드폰에 녹음된 녹음 파일을 다 뒤졌을 텐데 그게 안 드러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걸 왜 그거를 다 11명의 검사가 2년, 3년 검사에서 그 녹음 파일을 다 털어봤으면서.
1: 그런데 한동훈 의원은 그렇게 주장하던데요. 그러니까 그 유출됐다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검찰 내부 수사 자료라는 게
4: 네.
1: 거의 대부분이 자신이 법무장관에서 물러난 다음에 생산된 문건인데
4: 네.
1: 그걸 어떻게 하든가 내가 갖고 나올 수 있다는
4: 그러니까 자신의 검찰 내부의 인맥이 왜 없겠습니까? 한동훈을 따른 세력들이 다 관련이 돼 있겠죠. 그래서 공범으로 형법 33조에 따라 지금 공무원 신분을 벗어났어라도 공범의 신분법의 원리를 적용돼서 이건 전부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4: 이미 수사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1: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김승원 의원과 관련해서는 한 줄기가 그거였고 청문회 전까지는.
4: 그렇죠. 그렇죠.
1: 근데 그 다음에 불거진 것은 이른바 이제 그 개인의 문제가 이제 불거진 게 있어요. 탄원이라는 네. 내용. 근데 아까 이제 투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럼 하나만 뽑아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게 네. 김승원 의원이 경기도당 위원장으로 있을 때 회계부정 의혹이 제기가 됐고 근데 사실은 그거는 청와대 탄원 들어가기 전에도 좀 일정하게 얘기가 돌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4: 알고 있습니다.
1: 그런데 당 지도부에서 이걸 점검을 안 했던 건가요?
4: 잘 모르겠는데 나도 물어봤어요. 뭐냐 그랬더니 네. 그 직원도 월급 일부를 일부를 같이 도네이션 해가지고 당 그 경기도당 운영비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지금 진보당 노동당 같은 데도 옛날에 정의당도 예산이 부족하니까 예를 들어 4급 보좌관, 5급 보좌관 되면 월급 일부를 띄어가지고 같이 공유해서 운영비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1: 좀 관행이었다.
4: 그렇죠. 그것이 이제 강제로 하고 그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본인이 그걸 특별낭비 개념으로 지급해서 오는 것은 그 어떻게 보면 재정이 열악한 그 소수 정당으로서의 불가피한 면도 있잖아요. 그런 그러니까요. 부분들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이런 그 공비를 남용해서 개인의 사적 용도로 쓴 것이 됐다면
1: 그러면 범죄고. 그러면.
4: 그렇죠. 범죄죠.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들은 자세히 살펴볼 문제고 또 이 보좌관의 한 사람의 일방적 주장을 그대로 믿을 수가 없는 게 많아요.
1: 그래요.
4: 저도 국회의원 육선을 해보지만 국회에서 일어난 일 중에 수많은 보좌관 비상관들 내부에 자체 비리도 있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 신학용 의원 사건 같은 경우도 그 보좌관이 자체가 그 밑에 여직원과의 무슨 관계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해고해라니까 그에 대한 보복 수단으로 국회의원을 협박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게 수많은 게 얽혀 있기 때문에 그걸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데
1: 근데 뭐 보좌진의 문제까지 네. 범위를 확대해서 얘기할 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아무튼 근데 규명 대상이라는 건 인정을 하시죠.
4: 그렇죠.
1: 진위를
4: 그렇죠.
1: 밝혀야 되는.
4: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 점검이 되겠죠.
1: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추미애 경기지사가 중수청장 인사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언급을 한 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4: 글쎄 저는 일관되게 저도 인천시장을 해봤지만 제가 인천시장 하면서 그 4년 동안 아 이러다가 내가 죽을 것 같다. 그래서 링게로 맞고 실려간 적이 3번 있었거든요.
1: 과로로?
4: 네. 그만큼 시장에 정신이 없습니다. 올 집중을 해야 돼요.
1: 예.
4: 그리고 제가 야당 시장이었기 때문에
1: 예.
4: 집권 여당의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그때 이명박 박근혜 정부하고도 협력하려고 엄청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정치적 발언을 자제해야죠.
1: 그렇죠. 예.
4: 그렇잖아요. 여야의 협력을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도지사로서 과연 맞는 것인가. 그럼 도지사지 마시고 그냥 국회에 있지. 왜 도지사로 가셔가지고 참지 못하고 저러는가. 그냥 법사위원장 계속 하시든지.
1: 근데 이제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좀 얘기를 해야겠다. 혹시 이런 접근법 아니었어요?
4: 그것도 좀 참으시는 게 좋다. 저는.
1: 그래요?
4: 이게 관심이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경기도민에 대한 관심이 거의 집중되어 있는 게 좀 보기에 낫지 않을까요?
1: 근데 사실 그 홍준표 대구시장도 중앙정치대한 발언 많이 했잖아요. 대구시장.
4: 아니, 여기 좋은 게 아니었잖아요.
1: 좋은 게 아니었다. 네,
4: 그렇지 않습니까?
1: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예. 표현의 수위나 표현의 방법은 아니,
4: 그리고 더구나 예. 지금 논란이 된 게 중수청장 김지영?
1: 예.
4: 아니 본인이 검사장 때 승진한 사람 아니에요? 임명해 준 사람이.
1: 장관일 때.
4: 장관일 때? 예. 문재인 정부 때?
1: 예.
4: 그리고 제가 어제 정대택 씨하고 통화를 해봤어요.
1: 네.
4: 가장 최우순과 공동사고하다가 피해를 본 사람 아니에요? 훌륭한 검사라는 거예요. 어제 저 통화를 해도.
1: 그래요?
4: 이미 기사에도 썼습니다. 본인 이름으로. 최우순을 무혐의 처분했던 것을 수사 제기 명령을 내린 사람이 김지용이었어요. 그때
1: 네.
4: 고등부장 검사였나요? 그래가지고 찍혀가지고 한직으로 밀려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동훈이가 장관 되고 나자마자 사표 냈어요. 아니 친윤 검사면 한동훈 법무장관한테 더 승진을 해야지 왜 사표를 내고 나갑니까?
1: 그러니까 참 이게 그분에 대한 평가가 너무 극과 극으로 갈려요.
4: 아,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은 그런 논리로 하면은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왔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사람이 누구예요?
1: 예. 문재인 정부는 좀 거슬러 올라가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4: 그렇죠. 거잖아요. 아니 진짜 윤석열의 오늘의 정권을 만든 숙주 역할, 그 인큐베이터 역할을 한 게 누구였습니까? 그렇게 또 질문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김지용은 제가 아는 저도 이제 제 연수원 동기들, 후배 검사들 다 통화를 해보면 친윤 검사 핵심으로 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1: 그래요?
4: 네, 그냥 중립적인 사람이었다.
1: 근데 추미애 정 지사는 왜 그럴까요, 그러면?
4: 저는 뭐 잘 모르겠어요.
1: 그래요? 표현 방식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분의?
4: 그래서 TMO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시간과 장소와 그 상황에 맞게 말씀하는 게 좋다라는 거고 우리가 이제 조국 대표님도 레드팀 이야기를 했는데
1: 예.
4: 저도 사실 대통령한테 일종의 쓴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1: 네.
4: 부동산 정책 문제도 마찬가지고 용해인도 가장 먼저 제가 안 된다고 했던 사람이 여권에선 저였습니다.
1: 그래요.
4: 근데 어떻게 이제 애정을 가지고 오느냐.
1: 태도가 중요해.
4: 아, 예. 그냥 내버리지 ETF처럼 그냥 주가 떨어지니까 두 배로 증폭시켜서 때리느냐. 그러잖아요.
1: 그래요. 그러면 대통령이 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보내고 임명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실까요? 정리를 하면 김지용 후보자의 경우는
4: 아니 뭐 대통령께서 추가 검증을 해라 그래서 아마 윤호중 장관님이나 그쪽에서 뭐 한 걸 보고 판단해야지 저는 뭐 정보가 제한돼 있으니까
1: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그 SNS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지자들을 향해서 이런 바 그러니까 서로를 향한 혐오 발언 좀 자제를 부탁을 했는데 어떻게 좀 먹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4: 그건 잘하셨는데 X 트위터를 인용한 것은 좀 아쉽더라고요. 그 당연히 모르시고 그랬을 텐데.
1: 그걸 어떻게 다 알겠어요? 아,
4: 그러니까. 예. 좀 그런 거는 좀 SNS를 자주 활용하는 것이 양날의 칼인데 직접 국민과 소통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게 너무 이제 즉자적으로 검증이 안 된 상태에 올리면은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1: 근데 그 바탕에는 네. 어떤 뭐 이 혐오 발언하는 태도의 문제 이전에 네. 혐오 발언이 나오는 어떤 감정적 앙금 네. 사실 이게 본질 아니겠어요? 네, 이거에 이게 해소가 되지 않으면 언제라도 다시 나타날 수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4: 뭐 하루아침이 되진 않겠지만 계속 노력을 해가야죠.
1: 의원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네. 의원님은 네. 좀 그렇게 돼 지지자들을 향해서 좀 설득도 하고 네. 좀 이렇게 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메시지 발신하고 이러시는 게 좀 네, 필요하지 않을까요?
4: 그렇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제가 전당대회 전에 봉하마을 권양수 교사님과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찾아뵙기로 약속을 했다가 네. 본회의가 열린 바람에 제가 국회의원 들어와서 첫 본회의라 빠질 수가 없어서 연기했다가 또 잡으려고 했더니 전당대회 기간은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연기해서 이번에 한번 찾아뵐려고 합니다. 두 분 다.
1: 예, 예.
4: 서로 여러 가지 좀 이렇게 화합하는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1: 그렇죠. 그런 노력들이 좀 네, 필요한 예, 것 같고요. 예. 외교 전문가이시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 이제 해외 나갔는데 주된 일정인지 유엔총회 참석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서 어떤 메시지가 좀 그 발신될 거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시는지 말씀을 좀 주신다면.
4: 저는 이번에 그 얼마 전에 제가 여야원들 88명을 모아서 한반도 평화 법안 그러니까 미국 지금 연방 하원 의원 52명이 발의한 HR 1842이라는 한반도 평화법안이 있습니다.
1: 어떤 내용인데요?
4: 그 북미 평화협정 체결하고 북미 간의 연락사무소 설치하고 북미 외교관계를 정상화하고 미국 코리안 아메리칸들이죠. 이산가족 10만 명이 넘습니다. 이 사람들의 여행 자유 같은 걸 허용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거 지지 선언을 했는데 이것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북미 정상회담을 지지하는 그런 내용이 담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 아 그런 내용이? 네. 그 대통령이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이제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해서 네. 청해부대를 언급을 했는데 네, 네. 그 방안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4: 그 이제 대통령께서 얼마나 고민이 많으겠어요. 뭐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지만 일단 우리는 이 헌법 제5조에 침략전쟁을 부인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라크전이나 이란전이나 그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헌법상 허용이 안 됩니다.
1: 하면 안 되죠.
4: 그런데 예. 이제 그 이외의 이제 직접 전쟁과 개입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의 미국과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를 아마 고민하시겠죠. 그래서 또 우리가 또 미국과의 동맹 관계고 친한 친구 관계인데 매정하게 딱 자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아마 고심이 깊어질 거로 봅니다.
1: 그런데 청해부대를 보낸 주된 목적은 우리 상선 보호니까 네, 예. 작전 반경만 넓히면 되는 네. 것 아니냐 이 접근법인데 일각에서는 그래도 국회 비준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던데 그렇게 보세요?
4: 또 뭐 잘 좀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그래요? 그런데 예. 그 정도는 좀 타협책으로 강구될 수 있는 것 아니냐 혹시 이런 평가실까요 그러면?
4: 저는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 예. 어찌됐건 미국을 야멸차게 저희가 모대라고 지금 대립 설 수는 없는 구조잖아요. 우리가 지금 서로 간에 관련된 게 많아요. 우리가 핵잠수함 이전이나 전시작전권 이전이나 지금 팩트시트나 한미 간에 해결해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딱 자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계속 좀 협상하면서 뭘 대안을 찾아가 봐야죠.
1: 지금 줄타기는 현실이다?
4: 그렇죠. 네.
1: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 네.
4: 감사합니다.
1: 송영길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5: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6: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7: 안녕하세요.
6: 워킷 안전한 모델 주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안전화.
7: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2: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시 미필.
3: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4: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3: 수확량 줄어도?
4: 보장.
3: 가격이 내려도?
4: 아이 그럼.
3: 보험이 든든하구만.
5: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6: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7: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8: 이어서 출근길의 경제 파트너 손에 잡히는 경제가 방송됩니다.
9: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본방 보도 마무리하고 유튜브 연장 방송으로 이어갑니다. 고맙습니다.

0: 못 받은 돈,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이십니까? 망설이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재산을 찾아주는 세일신용정보 울산지점. 못 받은 돈은 울산 249-4040
1: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2: 울산 사랑 법인 대리운전 둘둘 대리운전. 전 직원 100% 보험 가입 업체 둘둘둘의 둘둘둘둘 둘둘 대리운전. 범칙금 전액 보상. 법인 대리운전 안전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오직 안전 운행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둘둘둘의 둘둘둘둘 둘둘 대리운전.
3: 많이 힘들었지. 잘 모셨고?
4: 잘 모셨어.
3: 어디로?
4: 덕원사 추모관이라고.
3: 아, 성안동에? 참 잘 모셨네. 가까우니 언제든 가볼 수 있고.
4: 시설도 너무 잘해놔서 마음이 놓여.
3: 가까운 곳이 곧 명당입니다. 검색창에 덕원사 추모관.
5: 놀이터에서 놀아요.
6: 오늘은 뭐 할까? 미끄럼틀 탈래? 좋아! 잠깐만!
5: 내려놓기. 가방, 줄넘기, 장난감은 놀이기구에 끼어 다칠 수 있어요. 확인하기.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와 키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아요.
6: 멋있겠는데?
5: 올라가지 않기. 난간에 매달리거나 놀이기구의 지붕에 오르면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6: 거기서!
5: 두 손으로 꼭 잡기. 한 손으로 매달리거나 잡으면 다칠 수 있어요.
6: 안 돼, 토끼야!
5: 차례 지키기. 친구와 부딪혀 다칠 수 있으니 천천히 순서를 지키며 놀아요.
7: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1: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정부가 2030년까지 공공주택, 이른바 공적주택을 118만 호 이상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해마다 20만 호가 넘는 물량인데 과연 계획대로 공급이 될지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0: 메타의 최신 인공지능 뮤즈가 뛰어난 성능으로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편 AI 개발 속도를 늦추자고 주장했던 기업들은 고객들로부터 집단 소송을 당했습니다. 하루하루 빠르게 돌아가는 인공지능 업계 소식을 오늘도 업데이트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세와 복지 제도가 소득 격차를 줄이는 효과 면에서는 OECD 국가들 가운데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금과 복지가 양극화를 낮추는 데 기여를 못한다는 뜻인데 자세하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9월 22일 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1: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0: 네, 매일매일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중에 좀 생각해 볼 만한 뉴스들을 골라서 마침마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매일경제신문의 명지혜 기자, 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김치형 경제 뉴스 큐레이터 이렇게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네,
3: 안녕하세요.
0: 예, 정부가 공공주택을 네. 좀 많이 짓겠다. 뭐 이것만 되면 사실은 이제 문제는 하나도 없는 건데 공급도 잘 되지, 뭐 싸게도 주겠지.
2: 네.
0: 문제는 이제 돈이 문제다. 이게 뭐 하고 싶어서 하기 싫어서 안 하는 나라는 없으니까요.
2: 그렇습니다.
0: 예. 네. 방안을 좀 들어보죠.
2: 2030년까지 118만 8천 가구를 공급해야겠다는 게 어제 정부의 발표고요. 특히 이제 조금 눈길을 끌었던 게 중산층도 입주 가능한 보편형 공공임대 19만 가구도 새로 도입한다는 내용이 좀 들어 있습니다.
0: 예.
2: 당장 내년 말까지 15만 가구 입주를 시키고 연평균 공급량은 24만 가구 정도가 될 거다. 이거는 최근 10년 평균 공적주택 연간 공급량 16만 가구보다 한 50% 많은 물량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아무래도 수요가 수도권에 많다 보니까 공급의 70% 이상 거의 80%가 수도권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구체적으로 부문별로 보면 LH 등 공공기관이 땅을 확보해 아파트 지은 뒤에 무주택자들에게 시세보다 한 20, 30% 저렴하게 분양하는 공공분양 24만 4천 가구고요. 그다음에 장기 임대하는 건설 임대가 35만 가구. 민간이 지어서 LH나 SH가 소유권 사들인 뒤에 임대하는 방식, 그러니까 매입 임대가 31만 3천 가구, 입주자가 이제 살고 싶은 집 골라서 정부한테 집주인하고 전세 계약 맺고 우리한테 임대해 주세요라고 하는 전세 임대가 23만 가구. 네, 민간 건설에 정부가 조금 이런저런 혜택을 주고 짓게 해서 이들이 10년 이상 운영케 하는 민간 임대가 5만 2천 가구 이렇게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0: 예. 뭐 기존에 있었던 또는 뭐 상상할 수 있었던 게 다 동원이 됐네요.
2: 그렇습니다.
0: 그러니까 지어서 분양, 지어서 임대,
2: 네.
0: 이미 존재하는 거를 사들여서 임대,
2: 네.
0: 존재하지 않지만 민간 보고 이제 옆구리 찔러서 좀 하세요라고 해서 부추겨서 임대.
2: 네.
0: 뭐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있는 머릿속에 있는 건 다 나온 건데. 일단 새롭게 좀 들리는 건 보편형 임대주택. 그러니까 중산층까지도 겨냥한 뭐 좀 좋은 건가 봐요.
2: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이 그 저소득층하고 취약계층에 좀 맞춰져 있고요.
0: 예.
2: 그렇다 보니까 면적도 좀 좁죠. 이걸 이제 입주 대상도 좀 넓히고 아파트도 조금 그러니까 뭐 방이 한 3개? 뭐 4개 이렇게 될 수 있는 방까지 만들어서 공급하겠다.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얘기거든요.
0: 예.
2: 그걸 이제 보편형 공공임대, 보편형 임대주택 이렇게 부릅니다.
0: 이름은 그렇지만 느낌은 고급형 임대주택이 되겠네요. 상대적으로.
2: 그렇습니다. 가격도 좀 높아질
0: 높아질
2: 테니까요.
0: 거고.
2: 네네. 예. 그래서 지금은 중위소득 100에서 150% 이하가 이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상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연소득으로 1인 가구라면 월소득 384만 원 넘으면 안 되고요. 맞벌이는 3, 4인 가구라면 부부합산 소득이 800에서 900을 넘으면 안 됩니다.
0: 예.
2: 근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걸 한 180에서 200%로 확대해서 공급을 하게 되면 180% 중위소득이라고 하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180만 원, 뭐 200% 적용하면 4인 가족 기준이면 연봉으로는 한 1억 5천만 원까지도 가능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0: 소득으로 중상층 겨냥한 거네요.
2: 아직 예. 정부가 근데 200%라고 기준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한 180으로 150까지로 넓히게 되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면적도 55 15제곱미터에서 85제곱미터까지 공급해서 방을 3, 4개 구조까지 만들고 주택 품질도 일반 분양 아파트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게 정부의 지금 생각이고 예. 현재 공적 임대는 시세의 30에서 50% 수준인데 아마도 이 보편 공공임대로 가게 되면 시세의 한 7, 80% 수준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도
0: 아직은 구체적인 뭐 가격대나 이런 것 같이 다 나오지는 않고 예. 이런 걸 도입하겠다는 발표했다는 시장의 해석이군요.
2: 그렇습니다.
0: 근데 이게 중산층 아니라 상류층 겨냥한 거라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2: 그건 선택이니까요, 제가.
0: 네. 그렇죠. 그리고 다만 이제 제값을 받아줬으면 좋겠다. 적어도 이 정도 소득 계층에게 공급하는 거라면 그래도 정부가 지어서 공급하는 거니까 시장의 물량은 분명히 늘어날 거고. 네네. 그럼 물량 공급 효과는 분명히 있어서 안정에는 도움이 될 텐데 아주 저소득층이 아닌 분들이니까 이분들한테는 시장 가격으로 제공을 하더라도. 이분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선택지가 하나 생기는 셈이니까
2: 그렇습니다.
0: 그렇게 해서 임대를 하면 괜찮은데 괜히 싸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시세의 70%에는 맞춰야지 이제 이런 생각하면 그만큼 손해봐야 되잖아요 정부가. 네. 그럼 괜히 돈 들어가고 중위소득의 200%나 버는 분들한테 나라 세금 왜 넣느냐 뭐 이런 논이 또 나오기 시작하고 악순환이니까 그런 정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다만 이제 오늘 나온 게
2: 네.
0: 당연히 정부가 공급할 수 있는 모든 형태를 다 동원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어서 분양, 지어서 임대, 이미 지어진 거 사들여서 임대, 네네. 다양한 형태인데 돈이 있냐 과연.
2: 계획대로 할 수 있느냐가
0: 이제 그 말이죠.
2: 문제죠.
0: 계획은 늘 세우지만 계획대로 항상 안 되는 게
2: 그 얘기는 이제 돈, 현실이었으니까. 그다음에 부지 확보, 어디다 지을 거냐 뭐 이런
0: 모든
2: 거거든요.
0: 거, 모든 거.
2: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가장 큰 핵심이고 사실은 이전 정부의 공공임대 공급안 실행률도 50%를 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아까 2030년까지 119만 가구 뭐 이렇게 공급한다고 했는데 과연 될 것이냐가 핵심일 것 같고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연 14만 가구 공공임대 발표했는데 실제 공급량 뭐 6에서 한 8만 가구 연 정도밖에 안 됐고요.
0: 예.
2: 그러니까 뭐 결국에는 지금 윤석열 정부 때도 50만 가구 공약했지만 임대 초기에 18만 가구 공공 분양 임대 건설 내세운 것도 첫 해 수준의 10%, 두 번째 수준에는 뭐 25%밖에 안 됐는데 다들 예. 이유가 말씀하신 것처럼 뭐 비용의 문제. 그다음에 특히 윤석열 정부 때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서 공사비하고 자재비가 생각보다 많이 오르면서 공사가 계속해서 늦춰지고 뭐 이랬던 문제 뭐 이런 것들이었고요. 또 기억하시겠지만 LH가 건설했던 아파트 주차장이 철근 누락 사태 터지면서 LH가 전수조사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계획했던 것들이 또 뒤로 밀리는 뭐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이번 정부 공급안도 결국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얼마나 확보돼 있느냐 앞으로 이걸 속도를 내서 부지 확보해가지고 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인데 지금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는 그 임대주택으로 30조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거든요.
0: 30조?
2: 네.
0: 그럼 30조면 한 채당 얼마인 거?
2: 연간 24만 가구로 대충 계산해 보면
0: 예.
2: 가구당 1.2억 수준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공사비나 이런 거 요즘
0: 못하겠네요.
2: 예. 한참 부족하다고 봐야 되겠죠. 다만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일부 정부가 돈을 대고 대부분 공공기관들이 하기 때문에
0: 예.
2: LH나 이런 데에서 또 부채 일으켜가지고 부채로 이제 조달해야 되는 구조인데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정부가 LH 분할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0: 예.
2: 과연 공공기관을 두 개 회사로 쪼개는 상황에서 지금 정부가 이것까지 속도를 높여서 할 수 있겠느냐 이 문제까지 좀 들어있는
0: 거죠?
2: 상황인 거죠. 어쨌든 지금 정부는 두 개 지구를 얘기를 했습니다. 경기 고양시 대곡역 일대 의왕시 오전동 그리고 왕곡동 1호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0: 예.
2: 올해 2만 3천 가구 연내에 공급하고 그 외에 7만 2천 가구 규모의 신규 공동주택지를 추가로 발표하겠다 이렇게 어제 발표 내용에는 들어있습니다.
0: 그렇군요. 자, 부동산 얘기 여기까지 하고 이렇게 이제 공공이 계속 공급을 해주면
2: 네.
0: 해주면 사실은 다른 문제가 없는 건데 이게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이제 민간에 뭔가를 건드리려고 하면 다 삐걱거리죠. 다주택자 규제하려고 하면 임대주택이 모자라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2: 그렇습니다.
0: 그러니 그렇다고 이제 정부가 돈이 넘쳐서 이런 걸 마음대로 지을 수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그것도 아니고.
2: 근데 100% 정부 예산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정부가 시드되고 그걸로 어느 정도 시장에서 또 레버리지 일으켜가지고 건설되는 거니까요.
0: 기대를 좀 해보자는 말씀.
2: 네. 네.
0: 자, 정지석 기자가 준비해 오신 소식은
3: 네.
0: 간밤에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까?
3: 네.
0: 와, 메타가 11% 넘게 급등했네요.
3: 맞아요. 그 최근에 한창 AI 속도 조절론 이거 얘기 많이 했는데 결국 예. 어제 증시는 다시 AI가 또 끌어올렸습니다. 나스닥이 2.3% 쯤에서 사상 최고치 경신했고요.
0: 예.
3: 메타가 무려 11.4%. 근데 이제 왜 올랐냐? 이달 초에 개인용 AI 에이전트라고 뮤즈가 나왔는데
0: 예.
3: 이게 72주 만에 미국 애플 앱스토어랑 그리고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1위에 올랐어요. 근데 이제 뮤즈가 그럼 뭐가 다르냐?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챗GPT에 여행 일정 어떻게

0: 할까라고 물어보면 딱 그 예. 일정만 짜주는데 뮤즈 같은 경우에는 이메일도 보내고 비행기랑 호텔도 예약하고 쇼핑도 해준다. 그래서 이게 개인이 해야 되는 업무를 스스로 실제 다 해준다는 거예요.
1: 입으로만 안 하고 손발이 네. 움직이는 인물이에요.
0: 맞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메타의 강점 뭐냐? 그럼 뭐 페이스북도 있고 인스타그램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막대한 이용자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여기에 지메일 그리고 캘린더까지 연결을 해서 정말로 개인 맞춤형 AI 비서를 만들겠다. 그게 이제 현실화가 된 거죠. 그래서 오픈 AI 그리고 엔트로픽이 뒤쳐져 있던 메타가 뭐 일종의 모델 성능 경쟁이 아니라 AI의 대중화에 맞서서 반격할 만한 이제 카드를 가져온 게 아니냐라고 시장이 이제 베팅을 한 거고요. 예. 흥미로운 거는 이 뮤즈가 뛰니까 간밤에 반도체 주도 같이 올랐습니다. 뭐 AI 에이전트가 이제 여러 프로그램이나 GPU를 동시에 움직여야 하다 보니까 이걸 가운데서 조율해야 되는 반도체의 중요성이 수요가 더 늘어날 거다 이거고요. 예. 그래서 뭐 AMD가 10% 가까이 오르면서 시총 1조 달러 돌파했고 인텔이나 ARM 같은 경우에도 두 자릿수로 상승했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시장은 지금 AI 경쟁이 GPU 중심의 모델 학습에서 실제로 일을 하는 에이전트와 CPU까지 확장되는 걸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거죠.
1: 뮤즈가 나와서 이렇다.
0: 네. 트리거가 됐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은 AI 속도 예. 조절론이 이제 그 AI나 반도체주를 좀 주춤하게 했었는데.
1: 그렇군요. 그래서 다시 이제 예전처럼 또 AI 중심의 반도체주들이 어제 많이 올랐다는 거죠?
0: 네. 예. 어제 상황은 그랬습니다. 네.
1: 며칠 전에는 AI 속도 조절론을 주요 AI 기업들 CEO들이
0: 네.
1: 이게 내가 우리가 컨트롤 안 될 만큼 위험해지는 것 같은데
0: 맞아요.
1: 외부에서 뭐가 좀 조절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네. 하면서 다들 맞아 뭐 이런 얘기 했다는 얘기를 뉴스로 들었는데
0: 그랬죠. 그 예. 엔트로픽의 다리와 아모데이 CEO가 이 AI 속도 개발론 처음에 던지면서 이후에 뭐 오픈 AI의 샘 올트먼이나 예. 일론 머스크나 데미스 어사비스 같은 사람들이 다 그래 맞아라고 공감하면서 이제 그 속도 조절론이 부상했었잖아요. 으흠. 근데 이제 AI가 너무 빨리 발전하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개발 속도를 좀 늦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미국 소비자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챗 GPT나 클로드나 그록, 제미나이 이런 유료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아 이거는 담합 아니야? 라고 하면서 집단 소송을 낸 겁니다.
1: 아 그 얘기했다고?
0: 네 맞아요.
1: 속도 늦추자고 해서 그래 맞아 저 사람 말이 맞아라고 이렇게 SNS에서 한번 주고받은 그것 때문에.
0: 그러니까 이 너희 이렇게 짜고 치는 거 너희가 아. 그러니까 속도를 단체로 늦추자고 담합한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1: 대놓고 너희들 대중 장소에서 담합을 했어 네. 이런 거군요.
0: 그렇죠. 미국의 오. 셔먼법이라고 있습니다. 예. 이 셔먼법이 뭐냐면 경쟁을 해야 될 기업들끼리 서로 짜거나 뭐 가격이나 생산량 경쟁의 속도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표적인 반독점법이에요.
1: 예.
0: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이거죠. 그러니까 혼자 그러니까 기업 자체적으로 혼자 브레이크 밟는 거는 괜찮은데
1: 예.
0: 경쟁사 단체로 해서 우리 다 같이 브레이크를 밟자라고 해서 아. 같이 밟는 거는 이거 담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내가 만약에 매달 한 3만 원씩 챗 GPT나 클로드를 써요. 그러면 원래는 너희 회사들끼리 경쟁하면 더 똑똑하고 더 빠른 모델을 그러니까 그런 빠른 모델에서 나오는 서비스를 내가 누릴 수 있는데 그러지 말고 회사들이 우리 모두 예. 천천히 개발하자라고 하면 내가 누릴 수 있는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거 아니야?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1: 소비자들의 말은 정확히 얘기하면 이 소비자들 편에 서 있는 변호사들의 말은 이해는 되는데
0: 네.
1: 저희는 우리 이거 다 봤잖아요. 다리오 아모데이 CEO가
0: 네.
1: AI 위험한 것 같은데 우리 뭔가 좀 그 속도를 조절하면서 안전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SNS에 올렸더니
0: 네.
1: 그걸 본 일론 머스크가 제 말이 맞아.
0: 맞아.
1: 라고 한 건데 저 그럼 둘이 담합한 거야?
0: 어 기업들이 너희
1: 너도 사장 너도 사장인데 둘이 지금 담합했어.
0: 네.
1: 어, 딱 기다려.
0: 맞아요.
1: 좀 이런 거잖아요.
0: 네.
1: 야.
0: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이제 이용자들이 그렇다고 해서 뭐 AI는 그럼 너희는 무조건 빨리 개발해야 돼 소비자들을 위해서라고만 주장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안전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기업들의 입장에는 맞아. 근데 그거를 너희가 그렇게 그러니까 사적으로 기업들끼리 사적으로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1: 예.
0: 정부가 뭔가 좀 법이나 제도 그런 규율을 만들어야지 너희가 그렇게 같이 이야기를 해서 하면 어떡하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1: 그 말은 맞죠.
0: 네.
1: 그 말은 맞는데 야 이게 이제 소송의 대상이 되는지는 몰랐습니다.
0: 네.
1: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어떤 뉴스가 또 있었어요?
0: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런 속도 조절론에 보면 뭐 젠슨왕이나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반대하거든요. 왜냐하면 젠슨왕이 어제 한 인터뷰에서 AI 속도 조절론 가지고 이거는 종말론적 서사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AI 때문에 2030년에 세상이 망할 거야, 끝날 거야 이런 확률은 0%에 가깝다. 그러니까 예. 이거는 너무 과도한 공포를 조장하던 거다 이 얘기를 했어요.
1: 뭐 젠슨왕이야 그렇게 얘기하겠죠.
0: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반대하는데 이

0: 거는 사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에 계속 앞서가야 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젠슨 황이랑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좀 짜고 친 쇼맨십 같기도 하지만 여튼 정리를 하면 젠슨 황 같은 경우에는 안전은 필요한데 감속하는 게 해법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감속하면 중국이 추월할 거야.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각자 기업마다 따져봐야 될 경제적인 이해관계도 있는 거죠. 엔트로픽이나 예. 오픈 AI야 직접 AI 모델을 개발하려면 뭐 모델이 강력해질수록 안전에 대한 책임도 떠안아야 되고 예. 또 사실은 막대한 개발비도 떠안아야 되고요. 반대로는 엔비디아는 AI 경쟁이 치열해지고 데이터 센터가 많이 지어질수록 또 GPU를 더 많이 팔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AI 경쟁이 누가 더 똑똑한 모델을 만드느냐를 넘어서 누가 이 돈 싸움에서 끝까지 버티느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확장이 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 그래서 실제로 인공지능 개발하는 회사 뭐 엔트로픽이나 오픈 AI 네. 쪽에서 들리는 얘기는 진짜 두려워한대요. 개발하다 보면 야, 어떻게 이런 애가 태어났어? 뭐 하면서 본인들도
0: 그럴 수 있죠.
1: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모델은 잘 다듬어서 발표를 하고 있기는 한데 네. 발표되기 전에 저 무대 뒤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진짜 이상한 괴물이 태어났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0: 그렇죠.
1: 그러면서 네. 두려워하기는 한다고는 하는데
0: 진짜로 뭔가 약간 AI 속도 논쟁을 둘러싼 게 뭐 단순히 위험하냐 안전하냐 이런 게 아니라 뭐 안전도 문제고 경쟁도 있고 돈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기술 패권 이런 싸움도 있으니까 한꺼번에 얽혀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1: 보통 이럴 때 옛날 표현으로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
0: 네.
1: 못 내려온다 일단. 네. 내려오면 호랑이한테 잡아먹히는 거고. 그러니 이럴 거면 올라타지를 말았어야지 라는 건데 올라타서 됐습니다. 달리는데 무슨 그런 생각을 하냐 하는 또 그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그렇군요. 예. 또 좀 전해주실 내용이 남았나요?
0: 이제 명지 기자가.
1: 아 전해드리면 되나요?
0: 네.
1: 네. OECD가 우리나라의 네. 소득 재분배 기능. 소득 재분배 기능이라는 게 각자 알아서 열심히 벌고 나서 세금을 내니까 그 네. 세금으로 정부는 복지도 하고 또 재분배도 하고 하니까 세금을 걷어서 정부가 쓰고 나면 그래도 각자 도생하는 것보다는 그 양극화 네. 그러니까 줄어드는 게 정상인데
2: 네, 네.
1: 다른 나라들은 줄어드는데 어떻게 한국이라는 나라는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다시 재분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 네.
1: 결과가 어째 똑같냐. 뭐 이런 나라가 있냐 이렇게 표현을 네, 하자면 맞습니다. 그런 뉘앙스로 지적을 했다면서요?
2: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정부가 그 세금과 복지를 통해서 사람들 사이의 소득 격차를 얼마나 이제 줄여주고 있냐를 비교했는데
1: 예.
2: OECD가 현재 국가별로 비교할 수 있는 가장 최신 자료가 일단 2023년 기준이고요. 우리나라 포함해서 이제 29개국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봤습니다. 했더니 이제 한국의 결과가 조금 의외인 게 정부가 세금이나 복지로 손대기 전에 각자 일하거나 장사해서 번 돈만 놓고 보면 한국의 예. 소득 격차는 그 29개 나라 중에 가장 적었습니다.
1: 예.
2: 그런데 이제 세금을 걷고 각종 지원금과 연금 다 나눠준 다음에 다시 비교하니까 한국 순위가 22위로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이제 격차가 많이 줄긴 하는데 다른 나라가 그 줄이는 격차가 훨씬 커서 우리나라 순위가 뒤로 밀린 거고요. 그러니까 한국이 원래부터 빈부격차가 심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1: 예.
2: 처음 격차는 상대적으로 적은데 이게 이후 세금과 복지가 그 격차를 소득 격차를 추가로 줄여주는 힘이 다른 나라보다 많이 약하다. 이게 이 통계 핵심입니다.
1: 그렇군요. 다른 나라는 열심히 경제 활동하면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많이 버는 격차는 우리나라보다 큰데.
2: 네네네.
1: 이제 세금과 복지를 통과하고 나면 그 격차가 많이 줄어들던데.
2: 네.
1: 우리나라는 그 통과하고 나도 별로 안 달라지더라.
2: 그렇죠.
1: 그런 얘기죠. 오히려
2: 네, 맞습니다.
1: 처음에는 격차가 적은 나라인데 오히려.
2: 네네.
1: 예 알겠어요. 이게 차이가 얼마나 난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나라하고?
2: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세금과 복지를 거치면서 소득 격차가 약 18%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격차가 100이라고 하면 정부가 세금 복지를 통해서 82 정도까지 그 소득 격차를 줄인다는 건데요.
1: 예.
2: 근데 비교 대상의 국가들 평균이 34%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00이던 격차가 66까지 줄여진다라는 건데 한국보다 거의 두 배 가까이 많이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그 소득 격차 완화 효과만 따져보면 보면 이 29개 나라 중에 28위였고요.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코스타리카 한 곳뿐이었다고 합니다.
1: 예.
2: 그래서 반대로 이제 뭐 슬로바키아나 핀란드, 프랑스 같은 상위권 국가들은 이 복지를 통해서 소득 격차를 40% 넘게 줄인다고 합니다.
1: 왜 그럴까?

0: 그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는데.
1: 네.
0: 뭐 기본적으로는 아주 부자인 사람들한테 세금을 많이 걷어서 네. 뭐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이게 당연히 완화돼야 되는데.
1: 네네.
0: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니까.
1: 네, 그렇죠.
0: 왜 그럴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두 가지가 있겠죠. 부자들한테 세금을 안 걷고 있거나 아니면 세금은 걷는데 아주 가난한 사람들한테 안 뿌리고 중산층한테 뿌리고 있거나.
1: 네네.
0: 중산층한테 뿌리면 중산층한테 걷어서 중산층한테 뿌리니까 세금 걷어서 그쵸. 나눠준 효과가 적지 않겠어요.
1: 그렇죠. 저소득층이나 노인계층이나 이런 취약계층에 돌아가는 그런 그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0: 저도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네. 세금을 걷어서 아주 취약한 계층에게 집중적으로 뿌려줘야 되는데
1: 네.
0: 세금은 걷어서 세금은 이제 골고루 걷죠. 상위층이나 중류층이나 그렇죠. 뭐 소득세율을 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랑 큰 차이 없으니까
1: 네.
0: 세금은 비슷하게 걷는데 뿌리는 대상이 다른 나라는 극빈층부터 넉넉하게 뿌려오고 위로는 올라가면 잘 안 하는데
1: 네네.
0: 우리나라는 뭐 기초연금도 상위 30%만 빼고는 다 뿌리고
1: 그렇죠.
0: 그러니까 다 골고루 뿌리고 중산층한테 다 가고 그러니까 아무 효과가 없는 거 아닌가.
1: 그러다 보니 이제 재분배 효과는 많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0: 근데 세금을 표 선거 앞두고 표 이제 모으는데 주로 더 많이 쓰는 나라다라는 지적을 OECD가 돌리고 돌려서 한 얘기가 아닌가 생각해서 좀 걱정이 되네요.
1: 네.
0: 노인층에서 특히 그래서 이런 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에.
1: 네, 그렇습니다.
0: 있다면서요?
1: 이게 노인층만 따로 봤을 때 이 효과가 이 차이가 더 뚜렷하게 지금 나타나서
0: 예.
1: 그런데 이게 지금 다른 나라 노인층은 이제 이 연금과 복지를 통해서 이 노인층의 소득 격차를 확실히 많이 줄이는데 한국도 분명히 노인층에 대한 재분배 효과는 있지만 다른 나라랑 비교하면 그 힘이 또 상대적으로 약하다라는 건데 예. 여기선 또 이유가 연금 구조가 많이 꼽힙니다. 유럽에는 은퇴한 후에 이제 공적 연금이 그 월급이 끊긴 자리를 다 이제 메워주는 상당 부분 메워주는 경우가 많은데
0: 예.
1: 우리나라는 사실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일을 해서 생활비를 버는 분들이 많고
0: 그런 분한테는 또 돈 안 주죠 정부가.
1: 네 그렇고 또 이제 정작 일을 하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또 연금이 또 그 소득을 대신해 주는 정도가 약하다.
0: 지금 주고 말고.
1: 네 그렇습니다.
0: 그래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디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지훈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2: 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또 찾아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몸짱 배우 차인표 씨의 경험담인데요. 50대 중반에 건강이 안 좋아지자 새롭게 결심했답니다. 제대로 된 운동으로 다시 활력을 찾아오자. 하루에 무려 6시간을 운동하는 강행군. 먹고 자는 것까지 규칙을 지키는 고행이었다죠.

0: 산으로 향하는 하루를 처음엔 오로지 의지로 버텼는데 그걸 반복하고 반복하니 어느 순간부터 습관이 그를 움직였답니다. 그래서 차인표 씨가 전한 한마디가 의지가 지치면 습관이 대신 싸워준다. 근육만큼 근사한 명언이죠.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3: 문이 열립니다.
4: 안녕하세요. 뭐야? 인사를 했는데 무시하나? 안녕하세요.
5: 예.
4: 뭐야? 인사를 받기만 하네?
2: 이런 경우 많이 겪으시죠? 환한 미소와 함께 주고받는 따스한 인사야말로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하게 만드는 작은 기적이 아닐까요? 인사는 주고받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5: 아, 예. 안녕하세요.
2: 아, 몇 층 가세요?
5: 아, 정이 넘치는 사회요?
2: 에? 정이 넘치는 사회요?
5: 예.
2: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0: KBC
1: 총 1만 세대 이상 울산에 빛날 에일린의 뜰
2: 오.
1: 오래도록 울산을 대표할 압도적 스케일
2: 2.
1: 이제 남구를 이끌어갈 프리미엄 라이프
2: 1.
1: 1521 1521세대 랜드마크 대단지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
3: 견본주택 개관 중 IS 동서
4: 당신의 자산을 지키는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 볼트 1932 프라이빗 멤버십 대여금고 볼트 1932 창립 6주년 기념 회원 대상 이벤트 26년 9월부터 10월까지 진행 중
5: 1670-1932 볼트 1932
6: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7: 고수익에 원금 보장?
6: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8: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9: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10: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9: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11: MBC 9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형일 재정경제부 장관, 강신철 국방장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 6명의 장관 후보자 가운데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국회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와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사퇴했습니다. 북한이 그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신형 전투무기체계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습니다. 딸 주혜와 동행한 김 위원장은 첨단 국방기술력의 과시이며 무력현대화에서의 뚜렷한 갱신이라며 말 그대로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노동신문에 실린 미사일 비행궤도 모니터에는 화성포 11마 1형 비행궤도라는 글씨가 적혔는데 단거리 극초음속 미사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 외교 수장들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북한의 대화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조현 외교장관은 유엔 총회를 계기로 현지 시간 21일